0: 협력을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 생산, 운용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 수준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날 우린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하게, 협력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7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정에는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에 전투함과 급유함의 건조 및 설계 역량을 공식 타진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관련 정보 요청서를 보냈으며 이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각사의 건조 실적과 인력 규모 등 포괄적인 역량 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미 조선협력 마스카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미국 측이 정보 요청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요청은 미국이 향후 함정 발주나 협력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단계로 풀이돼 대미 함정 수출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올해 5월 기준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국제수지를 보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석유 제품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축소돼 경상 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돈의 차액을 뜻하는 본원 소득 수지도 배당 지급이 줄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면에선 지난 3월에 379억 3천만 달러를 넘어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광산서 소속 A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A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그제 긴급 체포된 A팀장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재고등학교에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 시한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배재고가 청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구협회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배재고는 이번 청룡기대회 몰수패에 이어 다음 달 개최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3학년 선수들이 진학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광주제일고등학교 이규현 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이 교장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야구협회에 공개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세척이 피격되자 미군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남부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민간 선박 피격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습의 표적이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측은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은 부당하고 위험하며 휴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대해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미국의 약속 위반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이란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해각서 1항과 2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해각서를 맺은 뒤 3주 동안 이스라엘 정권의 레바논 공격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위협 발언이 이어졌다며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 피격이 잇따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ICA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16달러로 전장 대비 3.01%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0.44달러로 2.76%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지난 6월 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반도체주 급락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내린 52,925.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5% 내린 7,503.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6% 내린 25,818.69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5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이후 누적된 피해 규모는 38,669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54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4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훈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종목 급락에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나스닥이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자꾸 공격하고요. 여기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든 영향이었습니다. 장 마감 뒤에는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습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터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의 엄청난 실적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에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갈수록 시장을 바라보는 우려도 커지는 중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도 도입을 했으면 직무유기고요. 몰랐다면 무능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시장은 오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3% 넘게 빠져서 7,400선까지 목금값을 낮췄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3%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시보다 훨씬 더 걱정이 되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데 그나마 물건을 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공급은 또 뚜렷한 신호가 안 보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훈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고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최병천 명지대학교 실물 투자 분석학과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언제 또 교수라는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신 겁니까?
2: 직장까지는 아니고요. 뭐 겸임 교수이기 때문에 예.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0: 아무튼간에 상당히 많은 호칭에서 또 하나의 호칭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수요일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오시는 길은 괜찮았어요?
3: 비가 맞았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우산을 들고 큰 걸 가져오니까 오후에 또 그쳐가지고 예. 오늘은 작은 걸 가져오니까 또 비가 많이 오네요.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측이 안 되는 거는 정부의 세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월 세제 개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는 했는데 보유세와 거래세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 잘 이해가 못하겠는데.
3: 저도 묻고 싶은데요. 이게 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참 이게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균형이 안 맞느냐. 우리나라는 원래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았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린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 OECD가 권고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라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이제 거래세를 내리느냐잖아요. 보유세를 올리면 어느 부분을 많이 올리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과는 반대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유세도 지금 보게 되면 상위 10%가 전체의 한 87%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비싼 집은 많이 내고 있고
0: 네.
3: 재산세 낮은 세금은 적게 내고 있는데 아마 OECD 의견은 제 생각에는 비싼 집을 더 올려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유세
0: 올려라.
3: 부담이 너무 네.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거래세는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고가 아파트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재산세까지 확대되면 이게 전선이 너무 확대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거래세를 내리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5월 9일 대통령께서 올 1월 23일에
0: 예.
3: 양도세 중과세 유예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는데 이 중과세를 다시 건드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보게 된다면 대통령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0: 정치적인 부담이 있죠.
3: 정치적 부담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는 대로 초고가 주택들 보유세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 혜택 축소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보유세는 약간 징벌적인 성격을 가져서 높이고 양도세는 그냥 냅둘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2: 네, 뭐 예상만으로 본다고 치면 비슷한 예상이기도 한데요.
0: 네.
2: 그런데 OECD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발표한 거 덧붙여서
0: 네.
2: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OECD 전체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0: 높다.
2: 그렇죠. 2배 정도 예. 많다. 그냥 높다가 아니라 약 2배 정도 많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실제로 국제 비교 자료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0: 네.
2: 거래세는 제로에 가깝고
0: 그쵸?
2: 물론
0: 네.
2: 미국은 이제 주정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보유세가 높은 데들은 거의 우리로 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거의 아예 제로에 가깝거나
0: 네.
2: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취득세는 아예 제로에 가까운 데가 특히 많고 그래서 실은 미국은 거래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보유세가 높은 나라고 한국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거래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축이었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가장 많이 몰려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보유세도 낮고 거래세도 낮은 나라야.
0: 네네.
2: 이게 유럽의 우리 복지국가를 비롯한 나라라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실은 둘 다가 낮은 편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미국이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른 오해인 측면이 있다.
0: 예.
2: 미국이 전 세계 보유세 평균을 끌어올려서 그렇지
0: 네.
2: 보통은 둘 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그런 거를 보면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가 낮은 게 마치 이제 표준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표준인 거에 맞추더라도 보유세는 지금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층은 좀 부담이 꽤 많이 되거든요.
0: 예예.
2: 그래서 지금 중하층에 있는 분들의 보유세를 더 높이는 게 원래 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거고 또 하나는 거래세는 거의 한 반 이상 낮춰야지 반 이상 낮춰야지 이제 상대적으로 OECD가 말한 거에도 좀 근접하고
0: 예.
2: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정책을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취득세는 최고 12%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3주택은 82.5%. 2주택은 71.5%거든요. 그럼 이거는 약간 양도하는 분 입장에서는 양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매물 잠김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0: 뭐 우리는 이건 경험도 해봤던 일이잖아요.
2: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럼 아니 취득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추든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격 안정을 하려면 양도세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하나는 한편으로는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좀 상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가격 안정을 목표로 둘 거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완전히 과감하게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이것도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뜻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원래 토끼 두 마리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러면은 항상 두 개 다 실패하는 법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거 보유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보유세가 지금 여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우리가 낮은 편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맞는 얘기입니까?
3: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유세만 보게 되면 세율이 뭐 미국보다 낮긴 하죠. 우리가 낮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세금이 있거든요. 재산세를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중소 뭐 아주 작은 농가주택들도 내긴 내요. 그게 금액이 아주 작을 뿐이지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문재인 정부 아니 노무현 정부 때 1%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까지 올라갔나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4%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한 96%는 세금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따지면 전체적으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반에 전국에서 1등, 2등, 3등 하는 네. 천재들이 섞여 있어.
0: 평균이 확 올라버리는구나.
3: 평균이 올라가는데도 대부분 못하니까 전체적인 평균은 낮은 거지. 낮은데 네. 3명은 세계 탑이야.
0: 예.
3: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게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아 너무 낮으니까 여기는 너무 낮아. 올려야 돼. 라고 한다면 이 3명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가로 갈수록 5%까지 가잖아요. 최고 세율이. 아니 5%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예.
3: 소득세도 실제로 소득세를 소득 구간에 따라서 안 내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하나도 안 내는 분들. 왜? 소득
0: 맞아요.
3: 구간이 낮으면 네. 공제도 받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연봉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정부하고 국세청하고 동업할걸요. 반반 5대5로. 세금을 예. 5 정도 내니까.
0: 아무리 소득이 적다 그래도 한 푼도 안 내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은 계속 있었잖아요.
3: 전체 평균은 낮아도 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저는 높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실은 재산세 대상 낮은 금액대도 조금씩 올려줘서 전체적인 네. 평균을 올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세장이 발생을 하니까 제가 뭐 정치인이라도 재산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0: 네.
3: 이게 증세 효과도 크지도 않으면서 조세장은 크니까 아마 이거는 손대기 어렵지 않을까. 뭐 OECD 얘기는 알겠는데 결국에는 제일 만만하고 가장 소수인 부자들을 좀 때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소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보유세, 종부세 이거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지금 김영범 실장이 유동성 언급하면서 이른바 반도체 머니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이쪽에서 나온 성과가 주 부동산 수요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21년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0: 네네.
2: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인을 진단을 해야지 실은 처방을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2: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코로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세계 대공황급의 경제 위기가 발생한 건데 당시에 이제 서비스업 계통은 다 초토화됐었잖아요.
0: 네.
2: 당시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푼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경원을 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물가 상승을 보면 서울 아파트는 작년 말까지 기준인데 45%가 올랐지만 짜파게티 가격도 31%가 오르고 여의도의 정인면옥 냉면은 네. 50%가 오르고 브라보코는 67%가 오르고 네. 그다음에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108%가 오르고 금값이 190%가 올랐어요.
0: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하자면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부동산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0: 네네.
2: 근데 정책을 하는 분들은 거시경제 전체를 다 조망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만 많이 오른 거면 우리가 뭔가 이상징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0: 네.
2: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경원의 돈을 풀어놓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인 거야.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경을 푼 게 지금 쫙 그러면 이경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1차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뛰게 돼 있고
0: 네.
2: 그때 당시 코스피 3000, 동학개미운동, 미국의 주식 부동산, 유럽의 주식 부동산이 다 올랐거든요. 비트코인도 대박도 그때였고.
0: 뭐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근데 하잖아요.
2: 근데 첫 번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냐면 러우 전쟁과 맞물리면서 실물 가격으로 전이되고 있는 거야. 이 가격 인상이.
0: 네네.
2: 마치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한 박자 있다가 핸드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0: 지금.
2: 예. 그런 거죠.
0: 예.
2: 그래서 실은 지금 정부가 저는 오히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랑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건 원인이 다른 거예요.
0: 네.
2: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건 이경원의 돈이 풀려서 그런 거야.
0: 네.
2: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반영돼서.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머니도. 반도체 머니라는 게 수출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0: 네.
2: 이걸 막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수출을 막아야 돼요.
0: 네. 그럼 말이
2: 수출을,
0: 안 되죠.
2: 예. 수출을 못하게 막지 않는 네. 이상.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이 왜 가격이 오르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증가율의 누적 또는 성장 증가율의 누적이 한 박자 있다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도.
0: 그 말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부동산도 오른다. 이렇게 봐야
2: 그렇죠.
0: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아무튼 일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거시경제와의 어떤 균형적 사고가 아니다.
0: 아예 안 오르려면 경제 성장을 안 하면 안 오르겠네요.
2: 그렇죠. 제로 성장을
0: 예.
2: 하면 돼요.
0: 예.
2: 제로 성장을 하면 경제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이 잡히고 윤석열 정부 때 잡힌 거는 네. 세계 대공황이 와서 잡혀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러브 전쟁으로 인한 금리 폭등 같은 걸로 잡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실은 반도체 머니라는 게 좋은 일로 생긴 거잖아요.
0: 네.
2: 근데 돈이라는 건 유동성이라는 건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지금 이경원의 돈을 풀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원래 미션 임파서블인 것처럼. 수출 대박.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역대 반도체 다 판 거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네네.
2: 다 역대 83년에 이건희 이병철 회장님이 저기 반도체 투자한 이후로 누적치 다 합친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벌고 있는데.
0: 아우 이익률이 막 50%가 넘어요.
2: 뭐 70% 가까이 되고 막 그런데. 예. 그리고 금액으로도 그렇고 지금 네. 올해만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 두 회사가 예상된다는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어서 잡으려고 하다가 쓰던 정책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자.
0: 네.
2: 이 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자 그런데요.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나왔는데 보니까 386억 달러 반도체 수출 호조의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다 맞다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2: 그러니까 실은 1조 달러 정도의 지금 최대 수출로 1조 달러를 지금 달성할까 말까가 관전 포인트거든요.
0: 예.
2: 그러면 1조 달러 수출한 다음에 1조 달러 관련돼서 뭔가 유동성 부동산으로 가격이 전이되지 않는 거는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소득인 나라는 물가도 높은 편이고
0: 그렇죠.
2: 저소득인 네. 나라는 물가도 낮은 편이거든요. 이게 따로 노는 나라는 전 세계 없거든요.
0: 뭐 돈이 한 곳으로만 흐를 수는 없으니까.
2: 네, 그것도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0: 예.
2: 그래서 저는 역대 어떤 반복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과 수출이 대박을 쳤을 경우 그런 경우 부동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순간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제가 됐건 규제지역이 됐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더지 게임처럼 돼가지고
0: 네.
2: 여기를 뿅망치로 딱 하면 딴 데로 튀고 원래 그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야 뭐 부동산에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라는 오히려 좀 부정적 시그널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이거를 이런 원인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0: 네.
2: 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0: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2: 라고 얘기하는 네. 게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으로 좀 곤란함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자산 가격은 대공황 이후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요거를 부정하는 순간 정책이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데이터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장기 시계열로 보니까요. 보유세를 강화한 정책 이후에 항상 집값은 올랐다고 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계속 올랐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렇다면은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될 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왜곡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고요. 뭐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를 강화한 건데 그게 또 왜곡이 되니까 왜곡에 왜곡이 되는 거고. 최병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동성 저는 항상 집값을 예측할 때는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 대비 수요가 많고 유동성이 많으면 어떻게 집값이 안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교수님 말씀에 저도 뭐 99.9% 공감을 하는 네. 부분이고요.
0: 0.1% 뭡니까?
3: 여지는 남겨둬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변화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많으면 약한 고리를 파고들잖아요.
0: 예.
3: 물이라는 게 어떤 약한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물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약한 고리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가 서울 집중화 현상이죠.
0: 예.
3: 서울에 뭐 일자리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문화, 인프라 뭐 다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두 번 올라오잖아요. 20살 때 대학교 때문에 올라오고 25살 때 취직하려고 올라오고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기 인천은 늘어나죠. 서울 네. 주거비 때문에
0: 계속 그렇죠.
3: 수도권을 네. 보게 되면 오히려 인구는 증가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증가해요. 그래서 서울 집중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이고요.
0: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까운
3: 것 같긴 하네요. 두 번째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네. 트렌드가 뭐가 바뀌었냐면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아파트도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상가도 사고 지방에 땅도 샀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분이 있던가요?
0: 그냥 요즘은 아파트 하나. 진짜 투자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3: 그러니까 이게 예.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전환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리빙이에요. 그냥 바잉이 아니라 리빙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강조하지 않아도 개인은 가고 있어요. 왜? 아니 이게 유리하니까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으로 금융에 금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0: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죠.
3: 네. 왜 세금이 많은 부동산에 더 투자해서 지금 상가 투자해가지고 월세 받아서 지금 대출이자도 못 내는데 그런 거를 개인이 한다? 정부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0: 네.
3: 그렇게 보면 트렌드도 그냥 아파트 하나로 바뀌었다. 서울 집중화의 네. 트렌드가 바뀌었고 세 번째는 전월세는 아니잖아요.
0: 네.
3: 전월세는 안에 뭐 할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이 주거가 불안한데 주식이 올랐다 성과급을 받았다 뭐 유동성이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하는 수요들이 늘어나니까 서울 외곽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부정하고 아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 이번에는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강한 규제 1년 동안 뭐 사실 다 했잖아요. 대출 규제하고
0: 다 했죠. 나오고 다 나왔죠.
3: 지정하고
0: 뭐.
3: 네. 양도세 중과세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보유세 하나 남았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잖아요. 야 우리가 보유세를 올리면 진짜 이제 안정되는 거 맞아? 라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던졌다면 제가 대통령이어서 질문을 던졌다면 그 실무자들이 예 안정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도 답변 못 할걸요. 그래서 지금 김현보 정책실장도 올해 말 되면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막 걱정하는 게 아니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도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서울 집값을 올라가는 걸 대통령 탓으로 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주 뭐 정치적인
0: 그렇겠죠.
3: 너무 그런 네네. 분들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강남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외치면서 지금 모든 왜곡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정책 수정하지 않으면 세금 올린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이제 집값 못 잡으면.
0: 마지막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진짜.
3: 이제 마지막 수단까지 예.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은 또 뭘 해야 될까. 그럼 또 대출 규제 또 해요. 2억을 안 해주고. 왜곡에 왜곡이 되니까 저는 네. 교수님 말씀처럼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오히려 시장에 맡기면 주식도 봐요. 9천 찍고 조정되잖아요.
0: 네네.
3: 그 원인이 여러 가지겠으나 저는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되는 거 아니야?
0: 뭐 그게 효율적 시장이죠.
3: 그러니까 예. 부동산 또 특정 지역이 많이 오르면 저는 뭐 조정의 시간 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약간만 좀 추가를 얘기를 하면요.
0: 예.
2: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런 작은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부동산 대책이 42번 발표됐어요.
0: 네네.
2: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57번 발표됐거든요.
0: 네.
2: 대통령 임기가 5년 12개월이니까 60개월이에요.
0: 네.
2: 그러면 60개월 중에 42번 발표되거나 57번 발표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0: 거의 매달인 거네요.
2: 예. 첫 번째 발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로 효과를 가져요.
0: 네네.
2: 두 번째부터는 지난번에 못 잡았습니다를 발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0: 아 효과가 없었다.
2: 아니, 예. 효과가 있었으면 두 번 한 번 그렇죠. 발표가 끝났겠죠. 네. 그러면 42번을 발표하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0: 42번 중에 41번은 지난번에 제가 못 잡았는 거 까먹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그렇죠.
0: 정치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2: 네.
0: 대책을 많이 발표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부나 공과가 있는데 성과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은 까먹게 되고 계속 그것만 이슈가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나쁜 것만 눈에 띄어요.
0: 그래서 실은 정부가 저는 이제 국회 보좌관도 해봤지만 정부가 뭔가 한번 발표하면 보도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많이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오히려 김인만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정말 오히려 써야 될 거.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꾸준한 공급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에서 피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각인 효과를 생겨서 오히려 마치 왜 우리 유명한 책 중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있는데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정부가 네. 정치적으로도 너무 이거를 자주 발표하면 당연히 풍선 효과가 작동하니까 오히려 불리함을 자초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주간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탑10이 안양, 동안, 용인, 수지, 광명, 분당, 서울, 성북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투기 세력 이런 것보다는 실수요자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참고로 화성 동탄은 2월부터라서 뺐는데 화성 동탄만 13%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매매 시장의 불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만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전월세 시장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전월세 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네, 1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퀴즈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퀴즈 대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새로 론칭한 저희 YTN 라디오의 경제 유튜브 채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YTN 라디오 또는 YTN 경제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께 커피 쿠폰 프로그램 내 선물 선정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공구사 샵 공구사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YTN 라디오 채널에서 라이브 클립 같이 올라가고요. 내일부터는 새로 생긴 채널에서 라이브 클립 다 이쪽으로만 올라오게 되니까요. 지금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7월부터 론칭한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이비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이런 선물도 있고요. 커피 쿠폰.

0: 쿠폰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커피 쿠폰 원하시는 분들은 아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아니지. 이번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꼭 받으셔서 오전 9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최병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708번 쓰시는 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경매 쏟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네, 지금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럴 때 경매가 늘긴 늘죠.
1: 늘어나죠. 아무래도 경매라는 게,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늘어나기보다는 경매는 시차가 있거든요. 내가 못 견뎌서 뭐 은행에 대출 이자 원금을 못 갚거나 하면 그게 한 6개월, 8개월 전에 발생한 이벤트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실제로 경매 물건 한 6개월 후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안 좋거든요. 네. 우리가 자꾸 강남이나 서울의 신혼부부들이 가는 아파트만 바라보니까 마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물 경제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실질적으로 경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좀 저렴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죠. 다른 분한테는 아픔이지만, 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경매 시장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불안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전월세난이 아닌가 싶어요. 상반기에 주간자료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면요, 수도권 전세가 3.81% 올랐고요, 서울이 5.1%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경기가 3.49%가 올랐는데 수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 전체적으로 사실 저는 전월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집값에 자꾸 포커싱을 맞추는데 한국 부동산원이나 KB 통계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0: 네.
1: 뭐 매매나 전세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전세가 높은 거예요. 전세는 반전세도 있기 때문에 3억 내던 사람이 못 올려주게 되면 50만 원, 네, 꼬리표 붙잖아요.
0: 네.
1: 이 꼬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높고, 또 하나는 매물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매물이 없는 거 통계에 주간지표에, 네, 안 잡히잖아요. 매물이 없다라고 해서 상승률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0: 네.
1: 그렇게 바라보면 집 매매 가격 동향보다 전세 가격 동향이 훨씬 더 높고, 월세도 통계 잘 안 잡히잖아요. 월세 가격도 요즘 뭐 부르는 게 갑이더만. 막 150만 원 하던 게 250만 원 부르고.
0: 뭐 노원 같은 데가 300만 원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1: 300만 원, 네, 찍은 것들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희소성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이야. 솔직히 많이 올라가면 그래, 사지 말자. 그냥 나 그냥 전세 이번에 머물러 있을래 할 수 있는데, 전세가 문제가 되면 이게 골치 아파요.
0: 네, 네.
1: 그럼 월세로 가? 아, 매달 돈이 나가는데 이게 생활이 이게 될까?
0: 그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겠다. 이렇게.
1: 집을 살려고 하니까, 네, 야, 집값도 1월보다 또 2억이 올랐네.
0: 아.
1: 지금 사도 돼.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어제도 다른 곳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무료 상담을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보면서 했는데 질문이 다 30대들이에요. 다 30대 신혼부부들입니다.
0: 네, 네.
1: 다른 분들 기성세대들은 질문이 거의 없고요. 30대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걸로 봐서, 아, 이 세대가 지금 전세의 난, 월세의 난, 매매의 난에 트리플 이 난에 딱 걸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정부가 빨리 어떤 답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식주인데?
0: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1: 국민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사실은 이게 평안이 오는 거고.
0: 네.
1: 정권도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올라가는 건데, 의이야 뭐 옷이야 뭐 그냥 유니클로 가서 사도 되는데 주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는 집값 잡기에서 전월세 안정으로 빨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2030분들 중에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힘드신 분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우물정의 0945로 주시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초부터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봤 습니까?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2: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을 분기점으로 다주택자가 계속 유지하면 이제 중과가 유예되던 게 중단되는 거였었는데요.
0: 네.
2: 그 이전 정부가 이제 중과를 유예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 우리가 보통 거래가 1년에 뭐 월 1000개가 거래돼서 1년에 만약에 12000개가 거래됐다.
0: 네.
2: 그러면 보통 부동산에 관한 의사 결정은 뭐 이렇게 한 뭐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앞두고 결정을 하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2: 그래서 실은 5월 9일 이전에 물량이 꽤 많이 나왔는데, 물량이 많이 나온 거는 그 원래 뭐랄까 이 월 1000이라고 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의사결정하려는 사람이 약간 땡겨가지고 이 세금을 중과 유예 조치가 있기 이전과 이후가 두 배에서 한 두 배 반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땡겨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죠. 이 얘기는 실은 중과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0: 네.
2: 중과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리 의사결정을 한 거고 그러면 5월 9일 시점을 분기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가급적 매도를 이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에 나온 거는 이제 이전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매물 잠김에 약간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죠. 서로 유사한 효과 때문에 그렇게 작동한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실은 약간 덧붙여서 아까 이제 우리 김인만 소장님이 30대 얘기를 했는데
0: 네.
2: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갤럽에서 부동산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갤럽이 정기 정치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데 부동산 인식 조사도 정기적으로
0: 했죠,
2: 하거든요.
0: 이번에. 예.
2: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주택 임대료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냐. 그랬더니 향후 1년간 오를 걸로 예상된다가 전국 평균 65%였고
0: 65, 예.
2: 내릴 걸로 예상된다가 8%였어요.
0: 아, 네.
2: 근데 지역적으로 제일 높게 나온 데가 서울이었어요. 서울은 73%가 오를 걸로 예상된다고 나왔고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는 연령대별 답변이었어요.
0: 네.
2: 연령대별로 전국 평균이 65%라고 그랬는데 연령 중에서 20대가 71%,
0: 아.
2: 30대가 72%.
0: 그러니까 평균을 더 부정적으로 보네요.
2: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 가격에 한해서 야 이거는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이 오를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오른다라는 게 더 많은데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세 월세 자가 중에서 전세 월세를 누가 제일 많이 살 건지 생각하면 당연히 세대적으로 20과 30 세대거든요.
0: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2: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한강벨트 인근의 종부세가 올라가면 정치적으로 뭔가 한강벨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약간 좀 투표 성향이 바뀌는 것처럼 저는 정부가 전월세를 계속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0: 네.
2: 2030 세대가 정치적으로 되게 어떤 스윙보터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매매 가격 잡는 거에 지금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가 등등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민들 어떤 전월세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약자잖아요.
0: 네.
2: 어떤 정책의 취지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는 그리고 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원의 돈이 풀려서기 때문에 잡기도 어려워요.
0: 뭐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려버렸으니까.
2: 네, 오히려 좀 전월세를 안정화시키는 걸로 잡는 게 어떤 정책의 취지, 주택정책의 취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 모든 걸 고려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접청률은 46.8% 응답률은 10.2%였습니다. 이거는 중앙 여론조사

0: 과거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게 또 주택임대사업자 기존에 의무기간 끝나고 혜택을 그렇죠. 받던 분들도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선제 대응을 하거든요. 항상 그냥 대책이 나오면 그때 보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 혜택이 줄어들겠구나. 내가 혜택을 볼 때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종도의 매물이 늘어나더라. 오히려 작년보다 다른 지역들은 다 올랐잖아요. 왜 영종도는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을까? 전용팔사가 작년에 5억에 거래가 되던 게 지금은 왜 4억 5천일까? 물어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 그 매물은 누가 쏟아내는가? 결국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더라. 약한 고리를 또 파고드는 거거든요. 우리라도 예를 들어서 상암에 마포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영종도를 가지고 있으면 두 채를 가지면 피곤해.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인데 자연스럽게 다른 집을 줄이니까 그 집은 또 누가 사죠? 무주택자들이 사니까 세입자는 또 쫓겨나가고 세입자 중에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입자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종잣돈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또 밀려나가는 이 부작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아 다주택은 투기야. 다주택은 투기야라고 하는데 물론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십 채 수백 채 가진 사람은
1: 네, 있었죠. 예.
0: 강남에 아파트를 제가 수백 채 가진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 네. 수십 채 가지고 있거나 수도권 외곽에 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해서 수십 채 가진 사람들은 봐도 서울의 핵심 지역에 두 채 많아야 세 채 물론 강남에도 4주택자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4주택이 아니라 한 채의 재건축 하나에
1: 보통 그렇죠.
0: 어쩌다 예. 보니까 오피스텔도 하나 얻어 걸리고 상속받은 게 걸려가지고 4주택 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규제 들어오게 되면 오피스텔 정리하고 외곽이나 다른 데 상속받은 거 정리하고 이렇게 약한 고리를 쳐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한 고리가 더 약해진다. 핵심 지역들은 내가 끝까지 보유한다. 실거주 요건 내가 입주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한 고리들이 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아까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전국 만 18살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였습니다. 20대와 30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나빴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3월에는 잘한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역전이 됐더라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46%, 잘하고 있다가 26%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전월세 대체 전월세 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2: 네,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1: 뭡니까?
2: 우리가 공급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정부도 뭐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 공급이라는 거를 좀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신축 주택에 대한 공급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기존 주택에서의 어떤 공급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월세 문제가 얼마 전까지 한 작년 정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네네.
2: 그러면 그 사이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주택이 몇백만 채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1: 아 그렇네.
2: 바뀐 건 뭐냐면 정책이 바뀐 거예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10월 15일 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등장한 건데 여기서도 많이 다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하게 되면 전세를 낀 매물은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1: 네.
2: 그러면 현재 다주택자 규제에 큰 제도적 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1: 네.
2: 2020년 7.10 대책이 있는 거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있는 거고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통한 견제였다면 지금은 거래 자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제가 있었는데 작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는 다주택자 사실상의 거래금지법이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1: 네.
2: 전세를 끼면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해법은 뭐냐면 두 가지를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되돌리면 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저는 정부가 이러저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떤 고뇌찬 결단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근데 우리가 정책을 했을 때 좋은 취지를 했지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큰지를 좀 저는 정직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10월 15일 이전 시점으로 되돌린다면 다시 말해서 강남 4구에 국한돼서 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월세 문제가 풀릴 거 생각을 해요.
1: 아, 그러니까

0: 기습적으로 이렇게 한게 오히려 부작용에 더 가까웠을
1: 왜냐하면
0: 것이다.
1: 왜냐하면 지금 이 작년 이맘때와 지금 달라진 건 대한민국 주택이 몇백만 채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되돌리면 네. 원상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를 중요한 거는 실은 그 양도세가 아까 전에 다주택자 중과지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취득세는 3주택 이상은 지금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예요.
0: 네.
1: 아마 제 생각에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9억 원 초과하면 3%이잖아요. 그 사는 거 매입가 기준으로.
0: 네.
1: 근데 이 12%라는 세금은 가급적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가급적 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020년에 만든 제도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지금 2026년인데 가급적 사지 말라 그러면 수요 그 주택이라는 건 수요자가 있어야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수요를 억압하게 되면 수요를 억제하면 공급도 억제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주 물량 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주 물량은 현재 우리가 한 20년치의 시계열 통계를 보면 최근이 역대급 공급 절벽이에요. 최근이 2025년, 26년, 27년이 더 공급 절벽인데 아니 이 공급 절벽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지? 이게 러우 전쟁 때문인가? 코로나 때문인가?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지금 의사 결정을 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15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비아파트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 결정을 하면 2, 3년 또는 4년 정도 이내에는 다 나오거든요.
0: 네.
1: 지금 공급 절벽은 실은 역시 다주택자 규제. 앞에서 특히 취득세 12%.
0: 네.
1: 취득세 12%라는 얘기는 가급적 집을 사지 마. 라는 것이 되돌아와 가지고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로 다 치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취득세 원상회복.
0: 네.
1: 그러니까 12%를 다 없애버리고 3%를 하고.
0: 네.
1: 양도소득세 한 뭐 중간은 없애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감면. 이런 거 등등을 하면 가장 단기적인 해법은 이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장기적 해법을 네. 쓰면 되는데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뭔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면 그 정책의 올바른 방향인가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런 고민이 있을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최병천 명지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한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네,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2113번 쓰시는 분, 8746번 쓰시는 분, 3033번 쓰시는 분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됐습니다. 2133 쓰시는 분, 제 출근길 루틴이시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출근길마다 잘 들어주시나 보네요. 라디오로 듣는 게 더 좋지만 유튜브 접근성이 좋아서 경제정보 좋아하는 엄마한테도 추천해드리려고요. 예전에는 라디오 듣기가 쉬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휴대폰에서도 라디오 앱이 사라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유튜브로 보는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514번 쓰시는 분, 지금 미 국채금리, 시중금리 상승 중인데요 라고 걱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내수 경기가 계속 위축되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와서 부동산 경기가 폭망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두 분 계시니까 살짝 여쭤볼까요? 폭망할 수 있습니까?
3: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에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금리가 이런 거는, 6% 네. 정도를 넘어야지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높아져야 됩니다.
0: 금리가 6%를 넘으면 부동산 경기가 폭망하기보다는 경기가 먼저 폭망해서 다 주저앉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전북에는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지역에도 150mm 이상, 전남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 30도를 밑돌겠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광주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매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로 못 간 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행주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다시 청담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고요. 행주대교에서 사고 지점을 지나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풍이 지나가면서 더운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가질 않고 그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가득 머금어서 비 올 때 한꺼번에 쏟아내는 복합재해에 대한 우려들도 많거든요.
2: 그렇겠죠.
1: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2: 수증기가 늘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엘니뇨라고 그래서 태평양 중간 정도 예. 어떤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동해 특히 동해의 해수면이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1: 예.
2: 특히 이제 바다가 더워지면 바다 표면도 문제지만 바다 안에 있는 그 더운 열 어찌 보면 열 폭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1: 예.
2: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뭐 두세 배 정도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니뇨 해가 오면서 바다가 조금 더 더워지고 이 더워지는 곳에서 많은 수증기들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고 이 수증기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습한 날씨, 그다음에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3: 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 뭐 개수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2: 평균적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네. 줘요. 근데 태풍이 지난해에는 태풍이 없었어요.
3: 네. 네.
2: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태풍이 올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을 피해 가거든요.
1: 예.
2: 작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더웠잖아요.
1: 예.
2: 폭염이 이어지면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었는데 올해는 엘니뇨가 생기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의 길이 한번 열리면 태풍이 연속해서 올 수가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일본의 7호, 8호 태풍이 연달아 갔잖아요. 거의 네. 비슷한 경로로 갔는데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9월, 특히 9월이 되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길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0: 우리나라 태풍이 주는 달을 보면 7월이 하나 정도, 8월 하나, 뭐 9월 하나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태풍이 확률적으로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그런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까지로 볼 수 있고요. 또 태풍이 최근에는 좀 늦게까지 네. 강하게 발달하면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초까지도 태풍 계절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초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1: 예, 자 말씀하신 중에 잠시 전국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6선 송영길 의원이 오늘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2: 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3: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에 가서 터키에 가서 열심히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한번.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지난 6.3 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습니다. 70%에 육박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은 압승에 실패했습니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 저 송영길이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판을 지방으로 넓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충청의 AI 데이터 센터, 영남의 로봇까지 비수도권에 1600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호남 서남권에 800조 원이 투입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섭니다. 유치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속도전입니다. 여당은 그 속도전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규제 혁파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은 만큼 저는 당에도 전담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속도전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800조 원의 씨앗이 4년 안에 반드시 꽃을 피우게 만들겠습니다. AI는 속도전, 반도체는 국력입니다. 국력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 세워야 합니다. 단군일의 최대 사업인 AI 고속도로를 당에 앞장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옐로 카드를 보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가 무엇입니까? 총선 패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선에 지면 정권 재창출도 없을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이끌어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누구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총선의 필승 카드 송영길이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보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끼얹는 진짜 여당, 그 위대한 민주당을 저 송영길이 반드시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송영길 1999년 젊은 피 수혈 1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민주당과 함께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역사가 저 송영길의 삶입니다. 2022년 대선 저는 당대표로서 이재명 후보를 온몸으로 지켜.
1: 네,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에 앞서서 친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국회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 네, 고 의원은 세대교체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역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1: 네, 고민정 의원 이번 출마 선언을 밝히면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면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부족한 정당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출마 선언의 변을 밝혔습니다.
2: 네, 고민정 의원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국민이라며 특히 2030 세대에게 기본적인 삶의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출마 선언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0: 출마 선언을 한 고민정 의원과 송영길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의 그 4파전 양상 잠시 후 국회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장마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만 역대 한 세 번째로 늦은 지각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1: 장마가 시작되려면 남쪽에서 더운 공기들이 좀 올라와야 돼요. 아까 얘기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사실 우리나라 여름철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기 덩어리입니다. 네.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 공기 덩어리가 워낙 요즘에 변수가 많아서 실제로 기상학자들이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소보다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대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온 거죠. 근데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온 원인을 보면 그 우리나라 북서쪽에 이렇게 커다란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어서 공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블로킹 현상이 생겼어요. 예. 뭐 유럽에도 지금 폭염이 뭐 블로킹 때문에 생겼다 그러는데 블로킹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누가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제대로 막혀서 이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딱 막고 있으니까 돌아서 내려오는 흐름,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찬 공기 흐름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이 찬 공기 흐름 때문에 실제로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6월 뭐 중간 정도 중순에 장마가 시작돼서 가장 이른 장마가 됐는데 1년 만에 또 이게 뒤로 늦춰지면서 뭐 세 번째 장마 늦은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뭐 장마철의 시작은 사실은 조금 지나서 기후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언제가 된다 이렇게 정확히 나올 수가 있지만 늦어진 것만은 분명한 거죠.
2: 네, 강수 패턴도 과거와 비교하면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 강수 패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비의 형태가 조금 더 심해졌다. 이렇게 예전에는 뭐 국지성 호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극한 호우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극한 호우라는 게 시간에 이제 72mm 비. 그러니까 극한 호우라고 하면 아마 잘 생각이 안 난다 뭐 하시는 분들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2023년인가 4년에 서울이 물잠긴 거 있죠.
2: 네, 네.
1: 그때 강남에 1시간에 140mm 가까운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서 최근의 장마는 언제부터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쏟아질 때 얼마만큼 쏟아지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0: 그러니까 예.
1: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까지는 이런 강한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지금 더 걱정인 게 더위가 이제 또 장마가 오고 그렇죠. 나면 네. 어떻게 될까 걱정인데 이중 열동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더운 해를 따지자면 이제 2024년도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 작년이 제일 더웠어요.
0: 네.
1: 2024, 2025, 2018년, 뭐 1994년 이런 이제 대표적인 더위를 몰고 오는 해가 있었는데 그 해의 특징을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중, 그러니까 네. 이불을 두 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하층에서 영향을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덥고 습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덥고 습한 이불을 막 덮고 있는데 티벳 고기압이라고 서쪽에서 또 커다란 고기압이 높은 지역에서 예. 고기압이 밀려오면 위에도 또 하나의 더운 게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래도 덥고 위도 더우니까 실제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염이 열돔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감싸게 되면 이게 거의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30일, 40일 이렇게 이어지면 폭염이 그 정도로 이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폭염을 겪고 그다음에 조금 시원해지면 그래도 살만한데 계속 이렇게 더워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올해는 사실은 지금 장마의 시작도 조금 달라졌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중심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좀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뭐 지난해처럼 극단적으로 더울 거라고 예보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영향을 주는 8월, 7월 말에서 8월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올해 이어지는 폭염이 우리나라도 없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40도 정도의 더위가 하루 이틀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해요. 서울이 꼭 40도라는 얘기는 아니고 35도 이상의 더위가 한 일주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은 여러분들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2: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유럽 곳곳도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3: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우려됩니다. 날씨 관련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5: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6: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7: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8: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는 5년 전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분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셨죠. 두 분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계와 도면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모셨죠.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저희 남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전부 넘긴다는 유언 공증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 저희 남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

0: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건물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분께 고마워서 그러셨을 거라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하기만 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지금 전 재산이 사실은 배우자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이야기죠.
1: 네, 그렇습니다. 재혼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살아서는 재산 분할이, 사망하시고는 상속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여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어쨌거나 지금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권리 있나요?
1: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즉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재산은 자녀들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나 유증은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주겠다고 유증했다면 그 유증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 재산을 이제 새어머니한테 증여했는데 유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목 있을까요?
1: 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도 유증으로 남은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일부 상속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0: 네.
1: 직계비속인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원래 자녀 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자녀가 두 명이므로 원래대로라면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아야 하지만 네. 유류분 권리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두 자녀는 각각 전체 재산의 4분의 1씩 사실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원래 자녀분은 이제 2분의 1씩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새어머니가 다 이제 유증을 받아가서 유류분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원래 몫의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씩만 받아온다는 거네요.
1: 네.
0: 네, 이런 유류분 그래도 시효가 있죠.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 시효요?
1: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0: 네. 지금 사실혼 배우자의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혼 배우자 뭐 상속권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기여분 같은 거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마침내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0: 네.
1: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인데요. 위 조항의 단서가 신설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증여와 그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0: 네.
1: 이는 기여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도 제외되도록 한 것입니다.
0: 네.
1: 다만 우리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친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 간호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부양 또는 재산 형성 기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준을 넘어 어떤 특별한 기여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기여로 이제 받은 재산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 기여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상속 뭐 재산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기여여야 된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사연자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자님께서도 이런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공동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기여분 결정 청구권을 독립적으로 줄 것인지 혹은 유류분 소송 내에서 항변만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면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이제 새어머니한테 유증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 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속 개시와 또 유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유증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이 기여분이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고요. 과연 이게 사실혼 배우자한테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리 검토 가 필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퇴근길에 산 연금 복권 지갑에 넣고 까맣게 잊은 적 있으시죠? 최근 부산의 한 직장인이 몇 달 동안 묵혀둔 복권을 뒤늦게 확인했다가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실을 알게 돼서 화제입니다. 만약에 이 당첨 사실을 조금만 더 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그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지급 개시일로부터 딱 1년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당첨금은 전액 국가 복권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당첨금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연금 복권만의 특별한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로또처럼 3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한 번에 받으면 33%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복권은 매달 나눠받기 때문에 한 달 수령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서 22%의 세금만 뜹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처음 10년은 매달 세후 약 858만 원, 그리고 이후 10년은 546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복권이 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비롯한 중부 지역에 정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중서부, 경기, 강원도 이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 내려져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산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오실 때 옷도 좀 시원하게 입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 초대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화오션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 최종의 문턱을 넘진 못했죠. 하지만 K잠수함의 기술력과 그 힘은 충분히 발휘하고 왔다, 평가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봐야 될지 곧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이른바 CPSP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한화오션도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 수주 경쟁 과정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다는 점에서 K잠수함의 기술력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K방산이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게 됐는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먼저 평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1: 아,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요. 네. 우리 방산 업계,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캐나다 CPSP, 그러니까 캐나디안 페트롤 서브마린 프로젝트의 약자인데요.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대규모 잠수함 수주전에서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거의 뭐 국가 대항전급의 국가 총력전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좀 아쉽고 실망감이 컸던 것도 좀 감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표현이 네. 뭐 아마 또 굉장히 또 거북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우리가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 산업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서양의 그러한 동맹 체제의 그 큰 벽에 그 허들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떤 기술력이나 또는 우리가 산업 협력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실상은 그런 국제관계, 국제정치, 동맹관계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이 결정적인 작용이 됐던 것이 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캐나다 총리도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고도로 자격을 갖춘 두 공급업체 사이에서 내린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다. 또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 그러니까 양사 모두 강력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러면서 왜 독일을 어떤 점 방금 뭘 하셨냐면 대서양 동맹 체제 안에서 그 부분이 저는 귀에 확 꽂히던데요. 그것이 결국은 이 우리가 고배를 마신 원인인 거였나요?
1: 그러니까 캐나다 카니 총리도 굉장히 이제 좀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춰서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아주 세련된 표현을 해줬는데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만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한 이제 EU 공동체, 이제 독일을 포함한 27개 EU 공동체 회원 가입국들과 32개 나토 회원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캐나다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사실 제가 금년 1월 달에 모 방송에서 이러한 좀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그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교수님 예언 적중했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한 30분 정도 방송이 나갔는데 거기서 짚었던 조목조목 내용들이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들어맞았다는
0: 그때
1: 건데.
0: 그때 뭐 어떤 거를 예언을 하셨습니까?
1: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비공식으로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고위 관료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한 가지 좀 일화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나 우수성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가령 캐나다와 러시아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극 항로나 북극해 일대에서 갈등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한국 정부는 캐나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내 실정법상에 국제 분쟁이거나 있거나 또는 전쟁 중인 나라에는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 게 없죠. 근데 반대로 캐나다와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나토 회원국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제 군사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투병 파병이라든가 살상무기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보 파트너로서의 안보 동맹체의 그 결속과 그 단단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약간 이게 뭐 젖잘사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때도 좀 마음이 좀 심란했죠, 사실.
0: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불씨가 남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게 반전의 불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캐나다의 단계별 분할 발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계약 체결까지 협상 기간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독일이 어떤 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납기를 못 맞추거나 하면 우리한테 바로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이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7월 6일 월요일 그 카니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발표가 6월이었는데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된 것은 그만큼 캐나다 정부가 고심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당시에 이제 내부 전원을 이제 전해 들어보면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과 한국 기업을 복수로 선정해주고 물량을 분할해주는 방식도 검토를 했는데 이제 최종 사용자인 엔드 유저, 그러니까 캐나다 해군이 아주 난색을 표명한 거죠. 왜냐하면 별도의 두 개 기종 상이한 기종은 이제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에 대한 그리고 운영 규범이나 매뉴얼, 그다음에 운영 유지 비용이나 기간도 두 배 이상 들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캐나다 해군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난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이제 캐나다 해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일 기업을 선정했는데 사실은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는데 독일 잠수함은 설계도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독일이 제안한 그러니까 그 TKMS와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개발 중인 잠수함이 있어요. 이 212CD급이라고 하는데 이 잠수함은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개발이 완료가 안 됐고요.
0: 아직 안 만들었네요.
1: 그게 개발이 성공할지도 독일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캐나다가 알고 있어요.
0: 어허.
1: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해서 이제 배수량 기준으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인데요. 이 잠수함이 최근에 진해에서 출발해서 괌과 하와이 등을 거쳐 1만 4천 킬로미터를 직접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에 와서 보여줬어요. 실제로 운항 가능하고 바로 실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잠수함을. 그런데 캐나다 측에는 이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3,600톤급의 이제 장보고 3 배치 2를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우리가 제안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캐나다 해군이나 캐나다 정부는 사실 우리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서 사실은
0: 탐나겠네요.
1: 엄청 탐났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는데 독일 잠수함은 설계도 안에 있더라는
0: 그리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캐나다 관계자였던가? 그분이 같이 탔다면서요. 뭘 탔는데 그 우리 이제 보통 차 타면 승선감이라고 합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던데요.
1: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우리가 차를 구매하더라도 차를 직접
0: 타보잖아요. 예,
1: 왜 시승을 권유해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직접 차를 운전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제안한 게 이제 잠수함의 성능이나 그다음에 이미 완성에 가까운 잠수함의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자동차 공장도 지어주고 대한항공 그리고 또 그 두산의 에너지 그 수소까지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산업협력에 대한 부분도 제안하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고심이라고 했는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최종 협상 단계에서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멘트에서도 젖잘사라는 표현을 안 쓰려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0: 네.
1: 이게 있어요. 뭐냐면 독일이 예전의 독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잠수함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더 독일인데요.
0: 우리가 독일을 통해서 잠수함 기술을 배웠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1: 원조 기술이 독일 기술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실 유보트라고 하는 명성을 떨친 것도 독일이 원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멘트 중에도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나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 게 100년이 앞선 나라인데 근데 이제 독일이 예전의 독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직 개발도 안 됐잖아요.
0: 예.
1: 그리고 이게 언제 납기를 지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캐나다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페루, 그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향후 자국의 잠수함 교체 사업과 대규모 도입 사업들을 줄줄이 이제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이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개발도 잠수함이 진척이 느리고 개발도 쉽지 않은데 이게 납기를 언제 지킬지 모른다? 이거 글로벌 그 잠수함 해양 방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의 경합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합을 한 게 이 자체만으로도 K잠수함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다가 경쟁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벌어질 수주전에서는 아마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제안서 제출도 못할 겁니다. 그럼 엄두가 안 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캐파빌리티라고 하는 그 잠수함 개발 생산 능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독일은 예전 같지 않다.
0: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뭐 요즘에 유럽 방산 업계 자체가 약간 병목 생산 병목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일이 많다면서요.
1: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2022년 우러 전쟁으로부터 최근 대이란전 등 글로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새로운 군비 증강.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그러한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대표적인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탈냉전 기저에 따라서 군비를 축소하고 군비를 감축해 왔어요. 그 자국의 방산 기반 생산 역량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K방산이 일종의 자유진영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 갭을 우리가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갭필러로서 우리 자유주의 진영의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제 최적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걸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0: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본계약 체결까지 협상 기간 2년 남았다면서요.
1: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0: 그 사이 우리가 할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어쨌든 제 바람이 담긴 말씀이었고요. 앞서 교수님이 그 캐나다 관료를 만나신 게 올해 1월이었다고
1: 네,
0: 했죠. 그러면 이 일과 관련된 거였던 거예요?
1: 예, 그냥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0: 알겠습니다.
1: 네, 네. 제가 정부 기관에도 자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K-방산, K-잠수함 엄청나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왔고 다 인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토라는 대서양 그 동맹 체제 속에서 그들은 자국이 어떤 안보를 먼저 나중에 혹시 우리 일 생기면 당장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 동맹들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독일이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1: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독일이 우리에게 어떤 무기 체계를 제안하는데 우리는 그 제안에 대한 무기 체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캐나다만 제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 초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렵겠다라고 딱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유럽의 공동 방위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그걸 세이프라고 하는 방위 기금이 조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공동체 유럽의 방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펀딩을 했는데 비유럽권 국가라는 최초로 캐나다가 이 세이프에 합류했어요. 제가 사실 금년 초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예,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발목이 잡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산 잠수함을 택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반대로 캐나다와 독일이 제안하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캐나다라는 한 나라랑 그리고 독일 등 말씀드렸던 EU의 27개 국가 그리고 32개의 나토 회원국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합니다, 사실.
0: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그랬잖아요. 우리 막 잘하는 거 다 소문났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한국 잘한다 다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탐낼 거란 말이죠. 하지만 각 진영마다 나라별로 이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갖춰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제는 가격, 성능뿐만 아니라 뭐 외교, 뭐 안보 다 한 번에 패키지로 이거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커머셜 시장이라고 하는 민수 시장에서는 뭐 가격 경쟁력 또는 뭐 우수한 제품 성능 이걸 우리가 좀 세련된 표현으로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납기도 준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 거래라는 특성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거나 성능이 좀 낮다고 해서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단순히 더 쉽게 말씀드리면

0: 이전에는요,
1: 예.
0: 그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방산 특사라는 용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라는 막중한 중임을 맡고 전 세계에서 방산 수출 세일즈를 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산업계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린 이건 수용을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국가와 국가, 이제는 오늘날 안보를 논할 때는요.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 집단 안보 내지는 집단 방위, 그다음에 동맹 체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단 방위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토와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일컫고요. 집단 안보 체제는 이제 유엔과 같은 체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사학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들 중에 이렇게 나토와 같은 강력한 안보 동맹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필리핀, 페루, 그다음에 그리스나 튀르키예 등 이들 나라들은 약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러한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의 족쇄가 없는 나라들.
1: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네. 건가요?
0: 근데 사실은 뭐 유럽권 국가나 비유럽권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권 국가들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갭 필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바이 유로피안 정책에 의해서 이제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 유로피안 정책 안에서도 그 일부 국가를 예외로 뒀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불편하지만 여전히 한국산 무기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러브콜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1: 그동안 특히 이번 사업과 수주 사업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많이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하면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점점 그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0: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1: 예, 예.
0: 뭐냐면 제가 한 방송에서 3년 전부터 캐나다 CPSP 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당시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독일은 캐나다에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공을 들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발 늦었다는 표현도 사실 안 맞아요. 우리가 투 스텝, 쓰리 스텝, 두 발, 세 발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 조금 우리가 그런 준비나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좀 정말 저도 현 정부는 잘하고 있어요.
1: 네.
0: 최선을 다하는 건데
1: 네.
0: 근데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에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이렇게 막 홍보하지 않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국가와
1: 네.
0: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 거래는 일종의 엠바고와 같은 잘 안 알려지고 잘 알리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방산 수출 잘한다는 거 사실 뭐 자랑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산 수출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서서 홍보를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캐나다 현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1: 예.
0: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나 또는 우리 일부 언론에서 캐나다 CPSP 사업이 마치 우리가 수주할 것처럼, 마치 수주한 것처럼 그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독일한테 반대로 그게 빌미가 됐고 캐나다 현지 여론도 부정적 여론이 작용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방산 수출 어떤 세일즈 전략을 수립할 때 좀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이 알아야 될 또 나라의 국가적인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홍보를 했을 것이고 또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국민의 자부심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또 이런 건 어찌 보면 좀 비밀스럽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0: 사실 해외 군사 전문가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1: 네, 네.
0: 약간 배가 아파서 시샘하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수도 있는데요.
1: 네.
0: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굉장히 아마추어 같고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게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보 산업이라는 국방 방산 산업 자체가 특성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1: 네.
0: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진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섬세한 약간 좀 세심한 신중한 고려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1: 무슨 말씀이신지 알

0: 것 같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공개하지 않아야 될건 공개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 집에 가서 밤새서 공부하는데 나 어제 잠 되게 잘 잤어, 푹 잤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교 1등 하고 약간 그런 전략 필요하다.
1: 그런 고도의 전략이 있었다면 뭐 우리가
0: 예. 네.
1: 젖잘싸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어쨌든 한국의 제안이 마지막까지 이제 경쟁력이 있었다. 우리가 한건 충분히 잘했다. 이제 이거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 물론 정부에서 어느 부분은 지금 우리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제 조심히 조용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국민에게 알리실 것
1: 네.
0: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도 국민이 되게 기대를 하셨다가 아쉬워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된 국가적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실 때 국민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기라고 하면 사실 공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어용 무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용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는 무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활용되는데 이거 해외에 무기 수출하는 걸 마냥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할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0: 네, 한 말씀
1: 일단
0: 20초로 마무리해
1: 네,
0: 주십시오.
1: 우리나라
0: 네.
1: K방산 일단 우리가 그러한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무기 잘 만드는 나라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결국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 전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 K방산 이런 경쟁력과 저력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까지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큐레큐레.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이 시간은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폰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 최대 150mm 이상, 남부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밤부터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3-4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3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고 같은 반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올림픽대교에서 영동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밀립니다. 내부순환도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내부순환도 양방향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러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0: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1: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라디오 생활.
0: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라디오 생활.
1: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아주 잠깐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오늘 새벽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중북부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전주 30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7개 광역시도의 현장 상황관리관이 파견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와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시도에 과장급 파견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상황관리관은 주민대피지원책의 작동과 위험요인 사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대응을 맡게 됩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

맡고 있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윤기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팀장은 직위 해제됐고 추가 입건된 팀원을 포함해 경찰 7명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야구협회는 징계를 내리면서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교직원 탄원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제1고등학교는 사과와 화해를 했음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당대회를 40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주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는 송영길 의원, 또 고민정 의원이 잇따라 출사표를 냈습니다. 송 의원은 그간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소홀히 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각각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후보는 지난 4월 선거운동 중 운전자가 던진 음료 컵을 맞고 다쳤다며 선거 테러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사건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자작극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는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5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3년 이후 누적된 피해 규모는 38,669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54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서울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한풀 꺾였지만 유럽은 지금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요.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한 환경단체가 열화상 카메라로 이것 안을 찍어봤더니 바닥 온도가 무려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달리는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런던의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몸입니다. 무려 1863년, 지금으로부터 160년도 더 전에 세계 최초의 땅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속 깊이 좁게 뚫어놓은 옛날 터널이라 냉방장치 달 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을 출퇴근길을 편하게 해주면서도 폭염에는 이동 중에 땀을 뻘뻘 흘리게 하는 런던 땅 속의 이것, 무엇일까요? 1번 GPT 2번 지하철 3번 지렁이 4번 지느러미 1번 GPT 2번 지하철 3번 지렁이 4번 지느러미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것 타고 출근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냉난방이 잘 되는데 유럽은 워낙 예전에 만든 거라 요즘의 어떤 기후, 날씨에 맞게 냉난방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곳이 있다는 거군요. 와, 그러면 여름에 진짜 덥겠는데요? 더더군다나 이게 땅속을 달리는 거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군요. 이거 정말 영국 런던에서 시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 왜 난리가 났는지 알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거를 타보고 나서 굉장히 편하다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예, 참. 우리나라는 진짜 잠수함도 잘 만들어. 화장품도 잘 만들어. 이것도 잘 만들어.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오늘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을 했죠.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라도 좀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여러분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면 돼요. YTN 라디오 지금 이 방송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YTN 라디오 개편과 함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방송 시간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10시 반,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2시에 끝납니다.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15분 더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15분 확대됐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응원의 문자. 이제 개편을 했으니까 개편 이후에도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바라시는 점과 함께 오늘 SAT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든 노화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팅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합니다. YTN 라디오 개편에 맞아서 월요일부터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편하게 해주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냉방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땅속을 다니는 거라 너무 더울 텐데 뭘까요? 1번 GPT, 2번 지하철, 3번 지렁이, 4번 지느러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보내드릴게요. 곽진원이 부릅니다. 시청 앞 이것 역에서.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인천 문화예술계의 핫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창단 후에 첫 무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정수산나 주무관과 함께 창단 뒷이야기 공연 소식 들어보죠.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정수산나입니다.
0: 예,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했네요. 그리고 첫 무대를 갖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천에 음악대학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재능 있는 이제 음악 전공 학생들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대에 서려면 멀리 서울까지 좀 오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큰 아쉬움이자 좀 갈증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창단은 청소년들이 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즉 음악 안에서 좀 꿈꿀 수 있는 전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현재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중고대학생 전공자 총 54명으로 구성돼서 대규모 음악 작품까지 소화할 수 있는 삼관 편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차석 단원들이 멘토로 참여해서요, 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또 전수하고 또 인천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단원들이 오로지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과 경험을 좀 발판 삼아서 언젠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차세대 음악가를 육성하는 그런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갖고 있는 목표이자 꿈입니다.
0: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언제 창단한 거예요?
1: 지난 3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0: 지난 3월에 창단해서 3개월 네네. 열심히 연습하고 이번에 첫 무대에 네. 앞두고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와, 우리 그 악단 그 단원들도 기대가 남다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번에 창단 연주의 제목이 The New Wave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제목 그대로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인데 이제 인천에서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이런 어떤 순수한 열정이

0: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바다 위에 우리 청소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와 패기가 더해져서 인천의 예술적인 지형을 좀 새롭게 바꾸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도 담겨 있습니다.
1: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곡들 연주하나요?
0: 네, 이번 무대는 이 잠재력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정통 레파토리로 구성이 됐는데요. 브람스의 대학 주천 서곡으로 이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요. 데미는 역시 브람스의 교향곡 1번으로 장식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님이 함께해서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하는데 이 곡이 아마 이번 공연의 백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정통 클래식의 고전미와 또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맑고 유연한 에너지가 만나서 아주 특별한 호흡을 좀 전달하지 않을까 싶네요.
1: 주무관님은 연습 현장 보셨잖아요.
0: 네네.
1: 어떠셨어요?
0: 지난 3월 창단 후에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단원들이 서로 소리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또한 호흡으로 화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점점 발전해가는 그 모습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연습이 끝난 뒤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밝고 보람차게 웃는 그런 단원들 얼굴 볼 때마다 우리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미래가 진짜 밝구나라는 거를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1: 예, 굉장히 뿌듯한 감정이 지금 목소리에도 느껴집니다, 주무관님.
0: 네.
1: 예, 이번에 공연이 그 며칠인 거예요?
0: 네, 이번 공연은 7월 25일에 열립니다.
1: 7월 25일
0: 네.
1: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0: 네,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1: 대공 현장에서 열립니다. 시간 몇인가요?
0: 네, 오후 5시입니다.
1: 오후 5시. 그런데 전속 무료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창단 연주회인 만큼 더 많은 시민과 이 뜻깊은 첫 걸음을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속 무료를 결정을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뜨거운 관심 덕분에 좌석이 굉장히 빠르게 매진돼서요. 저희가 이번에 2층을 추가 오픈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상이면은 누구나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아직 예매를 하지 못한 시민분들은 빨리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으로 오셔서 확인하신 후에 예매를 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석 무료인데 예매는 해야 되네요.
0: 네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오실 테니까 좌석이 한정적이니까 예매를 하셔야
0: 네네.
1: 됩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3개월 전에 창단한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첫 무대가 7월 25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오늘 시간에는, 올해가 좀 아주 기념비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창단 6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 60년간 인천과 호흡해온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이긴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12월에도 굉장히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전 예술감독인 금노상 지휘자의 지휘 아래, 2026년 송년음악회도 무대가 진행이 되고요. 또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한눈에 보아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청소년교향악단까지 올 한해 인천에서 펼쳐질 풍성한 음악의 향연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네요. 인천시립교향악단은 또 올해가 창단 60주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0: 네.
1: 특별한 무대 안내를 해주셨고, 3개월 전에 창단한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첫 무대도 7월 25일에 있다는 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인천 시민분들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청소년들의 열정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7월 25일 대공연장에서 이 순수한 연주를 직접 오셔서 느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훗날 이 무대를 추억할 적에 나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응원을 해주셨지라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정수산나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0: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6일 YTN 라디오 개편을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10시 반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또 YTN 라디오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금 아마 홍보를 할 거예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YTN 라디오 개편을 맞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청취율 조사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계속 쭉 커피 쿠폰 이벤트 나가니까요.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SAT 퀴즈는 이겁니다. 요즘에 유럽에서 시민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지금 폭염이 한창 진행 중이고 너무 더운데 땅 속으로 달리는 이것을 타면 너무 더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민들 이걸로 출퇴근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리 땅 속을 달려도 우리는 냉난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잘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내일 언더는 더워서 지금 너무 힘들대요. 뭘까요? 1번 GPT, 2번 지하철, 3번 지렁이, 4번 지느러미, 문자 우물정 0945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332번님, 슬라생은 오늘도 잼나네요. 청취율 조사 화이팅! 한국의 이것은 냉난방도 최고, 버스 정류장도, 냉풍기, 길거리에도 햇빛 가리개.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2789번님, 정답이라고 이제 보내주시면서 뜬금없이 지남철이 떠오르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거 아세요? 라고 하시면서 자석을 지남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석을 그렇게 부릅니까? 오늘 정답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힌트 주신 것 같아요. 9249번님, 이거 타면 신호가 없어서 좋아요. 대구에 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환승이 되는데 서울에 가서 환승하는데 걷고 또 걸었어요. 아, 환승하는데 조금 긴 역들이 있어요. 그 환승역이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는. 예, 운동하고 좋죠 뭐. 예.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조금 너무 길면 막 뛰어야 되니까 힘들긴 하죠. 7166번님, K 이것 엄지 척입니다. 시원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것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 냉난방도요. 또 칸마다 또 더 시원한 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세심한 세심한 관리가 되고 있는 이것, 우리나라 이것.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뭘까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출퇴근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교통수단이죠. 1번 땅속을 다닙니다. 1번 GPT, 2번 지하철, 3번 지렁이, 4번 지느러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6: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5: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학 시즌에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실 텐데요. 막상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영상만 찾고 책을 펼치면 금세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독서를 공부 개념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키우고 부모님과 관계까지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림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김영아 소장 모시고 방학 독서 육아법 이야기 나눠보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독서로 생각하고 독서로 성장하고 그리고 독서로 상담하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이러면 좀 모든 게 다 포함되나요?
0: 예. 네, 맞습니다. 독서 치유 심리학자십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책 진짜 많이 읽으셨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주제마다 거기에 딱딱 맞는 책을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된다. 이게 이제 제랄드 콜이라는 그 상담학자가 얘기한 건데 거기에 맞는 큐레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책들을 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분류해서 저장하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0: 네. 이거 여쭤봐도 됩니까? 1년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1: 몇 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일단 모닝미라클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읽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중요한 건 또 짤로도 봐야 되고 이렇게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제가 갖춰놔야 그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아니 뭐 그림책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우리 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책 분야, 장르.
1: 저는 어차피 이제 장르 중에서도 인문학 쪽에 예전부터 이제 소설을 좋아했었는데
0: 네네.
1: 제가 소설 좋아하다가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자기계발서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책이 두꺼우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이 속도 전과 여러 가지 피로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진짜 주제가 다양하고 건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림책으로 제가 좀 한 발 물러선 거죠.
0: 아, 예.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독서 육아법, 독서 교육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많은 장르 중에 그림책을 갖고 오셨

0: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부모와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림책을 하나의 치유, 독서 장르로도 추천을 하시는 거군요.
1: 그럼요. 이 그림책이 어린이만 본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고요. 지금 정말 많은 분야에서 그림책이 성인이 보기도 하고 또 그걸로 정말 많은 이 치유 도구뿐 아니라 이거 가지고 논문이 진짜 많이 생산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그림책이 생각과 성찰을 하는 뭐 다방면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림책 자체가.
0: 그렇군요. 예. 오늘, 그러니까 독서 치유 심리학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건데, 물론 그림책 심리성장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독서를 추천하시는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1: 이제 저는 원래 외람되지만 독서로 치유를 한다 해서 제가 상담 심리학, 뭐 심리학 이렇게 이제 학부부터 공부한 줄 알아요. 저는 학부는 이어령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어요. 국문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소시르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독서의 독, 읽을 독. 이 자체가 인간이 동물과 대변되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다. 단지 음을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읽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인간의 뇌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독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는 성인뿐 아니라 모두가 이 독을 하는 동안 자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요 해석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뜨는 이 영역이 문해력입니다.
0: 독서 필요하죠. 요즘에 점점 스마트폰은 그냥 우리의 필수품이 된이 상황에서 영상 보는 것이 더더군다나 아주 짧은 영상들을 이제 더 선호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된 만큼 더 오히려 독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그림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림책만의 특별한 힘은 무엇일까요?
1: 우리가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 동자를 써서 동화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글로만도 충분히 마무리까지 이해가 다 되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지루할까봐 그림을 그려놓은 동화책. 근데 이 그림책은 고 개념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줄글만으로 충분히 작가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줄글을 보충해주는 작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그림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을 읽는다, 그림도 읽는다. 그러니까 그림책은 동화책과 다르게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충분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어. 아이들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추론력이라든가 창의력이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0: 그렇죠.
1: 동화책과 그림책이 일단 다르고 그리고 그 그림책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 그게 이제 아이들을 정말 많은 세계로 확장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림책을 만약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림책이 뭔가 하실 텐데, 동화책이랑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림책 하면 여러분 그 서점 가면 이제 그림책들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일단 그림책 길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책이 얇습니다. 얇고 글 분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짧지만 그림과 함께 있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아기들은 그림만도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이제 우뇌가 발달을 일단 뇌발달상 제일 먼저 이제 뇌간 생존뇌예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뇌를 관장하는 변형계가 탄탄해야 그다음에 이성의 뇌로 넘어가요. 전전두엽까지.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사고, 객관성 이걸 가져가는 이성의 뇌가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근데 이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볼수 있는 이게 막 발현돼서 볼수 있는 직관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이 그냥 이 아이들의 모든 것에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프로이트는 5세 결정론 얘기하잖아요. 5세 이전에 아이들이 본 이것이 아이들의 심상에 그냥 그대로 임박혀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은 유아부터 시작해서 감정을 잘 건드리니까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도구가 될수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0: 책 보시면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글을 쓰는 작가가 따로 계시고요. 그림을
1: 그렇죠.
0: 그리는 작가분, 일러스트레이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작가분도 계시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림책을 자세히 보다 보면 또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따로 있고 글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따로 있고 두 가지가 시너지가 또 나서
1: 네.
0: 그림책 자체가 되게 감동을 주는데 왜냐면 저도 그림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특별히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좀 그림책을 우리 부모님들이 골라주고 싶으실 텐데 좀 기준이 있을까요?
1: 아무래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발달을 무시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대로 이 아이가 발해서 달까지 가는 동안 이제 이게 쭉쭉. 그러면 발달심리학의 에릭슨 이론에 의하면 요 어린아이 영유아기는 신뢰대 불신이라고 하는 발달 과업을 가져요. 그러면 그림책을 통해서 아, 내가 여기에 누가 이런 표정, 안전하게 나를 돌봐주는 느낌의 그런 표정과 등장인물과 또 상황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신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의 과업을 좀 챙겨주는 이러한 그림책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면해야 되니까 그림책에서 근면을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지 이런 얘기들이 잘 녹아있는 그림체. 그러니까 사실 뜬금없지 않게 연령은 발달상으로 연결되니 그 연령에 맞는 요즘 이렇게 추천 도서가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가 그 아까 말씀드린 발달심리학을 기반해서 간 거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천하는 이런 거를 따라가면 맞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내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그 메시지를
1: 그럼요.
0: 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몇 세 추천 이런 것도 발달을 기본으로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이맘때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그 교과 과정과 여러 가지가 녹아져 있는
0: 그렇죠.
1: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선정하는 게 맞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정서가 됐든
1: 그렇죠.
0: 지혜가 됐든 그런 거를 함께 공부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어디서든지 그냥 검색만 하셔도 목록은 쭉 나오죠?
1: 요즘은요. 네. 너무너무 친절하게.
0: 너무 많죠?
1: 네, 저도 또한 그런 그러니까 예스24에 이번에 이제 제가 추천을 쭉쭉 했거든요.
0: 그러니까 네네네.
1: 어디든 가서 이제 그렇게 치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셔서 연령대에 맞는 책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책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읽도록 해야 될까요?
1: 이 그림책이 또 좋은 점은 이 책을 좀 리얼하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되게 쭉 빨려들어요.
0: 예.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감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읽어주는 거예요. 너무 어른스럽게 밋밋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대.
0: 그리고? 진짜 놀라야 돼. 예를 들어 뭐 그림책에 뭐가 막 놀라는 게 허기 해서 막 어머 막 이런 거 해야 돼.
1: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읽어라가 아니라 읽자.
0: 읽자.
1: 같이.
0: 함께 읽어야
1: 그렇죠.
0: 되네요. 부모가.
1: 청유형으로. 그러면서 함께 그 정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함께 아빠가 나와 함께. 그렇게 같이 했던 시간, 엄마와 함께 교류했던 그 따뜻함, 이게 결국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분위기와 이것이 그 아이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노인이 되면요. 그림책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엄마와 읽었던 그 시간, 그 분위기, 그 창가, 그때 났던 음식 냄새 이런 것까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노인분들, 시니어분들이 그림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0: 함께 엄마랑 그림책 함께 읽자라고 아이를 옆에 끼고 앉아서 읽어줄 때 한 몇 살 아이부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활동이?
1: 이걸 저는 뭐 몇 살 아이가 그걸 이해한다? 이해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가 이해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엄마의 중점 이 목소리는요. 아이 태내 7개월에 이미 열려 있어요. 귀가.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더 웃긴 건 아이한테 책 읽어주다가 엄마가 우는 거죠.

0: 그럴 수 있어요.
1: 그러면서 그냥 만감이 교차한대요. 제 제자들도 와서 교수님,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나한테 책을 읽어줬을까요? 그때 우리 엄마도 이랬죠.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울고 막 이런
0: 네.
1: 느낌들. 예.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도 키우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본인을 도닥도닥 해주는 위로의 시간. 이게 일석몇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0: 네. 앞서 엄마의 그 중저음 목소리가 아이에게 굉장히 좋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약간 톤이 높아도 괜찮습니까?
1: 아유.
0: 고음이에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1: 고음이든 어쨌든 아이 옆에 엄마가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이거 진짜
0: 그렇죠.
1: 어마어마한
0: 아니
1: 거죠.
0: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중저음이라고 말씀하시길래
1: 예.
0: 약간 고음을 갖고 계신 엄마들이 놀라셨을까 봐. 어머 나 어떻게 중저음 아닌데 이러셨을까 봐. 근데 그 중저음이라는 건 그거 같아요. 아이 옆에 끼고 읽어줄 때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1: 그렇죠.
0: 읽으니까 막
1: 톤다운이 되죠.
0: 흥분해서 읽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편안한 엄마 목소리를 말씀하신 것 같고 중간에 막 의성어 있고 막 이럴 때는 막 높게 막 고음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1: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입체적이다라는
0: 그러니까요.
1: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예전엔 또 많이 봤던 뭐 이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재울 때 옆에서 엄마가 책 읽어주잖아요. 그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장면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1: 당연하죠.
0: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얘가 이 내용을 듣든 안 듣든 그럴 때는 막 그냥 아주 조용조용하게 속삭이듯 읽어주잖아요.
1: 그 속삭이듯 읽어주는 이 부분이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가 아이가 잘 때, 이잘 때는 제일 편안할 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안, 편안할 안. 안 하지 않다. 아니부리 앞에 붙으면 불안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잠잘 때 제일 아이는 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안한 상태

0: 이제 이러면서 엄마랑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아니면 책만 읽고 끝내도 괜찮아요?
1: 저는요. 이 부분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만 읽고 끝내도 그걸로 좋게요. 그런데 엄마 우리나라 엄마들은 꼭 이제 결과 여기서 좀 놓여놔라.
0: 자 이제 책 읽었으니까 한번 그래, 생각해 보자.
1: 누가 나왔어? 걔가 뭐, 무슨 새 옷을 입었어?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책에서 멀어지게 하는.
0: 아 오히려. 네.
1: 결국은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한 의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책 읽자라고 엄마가 딱 말했을 때 엄마 좋아요 다가오는 아이는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얹힌 게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엄마하고 책을 읽으면 뭐뭐뭐가 있어 뒷단이.
0: 뒤에 또 이따 독후 활동 해야 돼.
1: 그렇죠. 이 불순한 의도를 들켜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와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냥 우리 책 읽자 하고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까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가 너무나 저에게 편안함을 주네요. 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랑 또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엄마가 막 갑자기 감정이 너무 받아서 막 울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뭐 하다가 엄마가 막 읽는데 아이가 약간 태도가 어린 아이일수록 집중 못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럼 아이를 뭐 혼낸다거나 얘가 왜 집중을 못해 이러면서 약간 또 다그치거나 뭐 이런 반응이 엄마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거는 어때요?
1: 제가 이제 가르칠 때나 저희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 바로 서자. 나 하나 바로 서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게 퍼져 있고 이 사회정서 학습이 모든 교과 과목까지 이렇게 들어가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0: 네.
1: 그리고 화를 내놓고 나서 어머 내가 미쳤어 이러잖아요.
0: 많아요.
1: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빨리 알아야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기인식, 자기조절이라는 이 부분을 옛날부터 교과 과정이나 뭐나 훈련받지 않았어요.
0: 맞습니다.
1: 그냥 막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뭔가를 할 때 본인부터 내 감정이 지금 어떤가? 내 감정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나? 혹시 지금 남편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한테 이럴지 몰라라고 하면 그 시간을 오히려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그러니까 그 조절이라는 게 감정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상황, 시간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최적화된 그래서 그 환경에서 아이를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때가 언제일까라는 거를 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혹시 그림책 읽어줄 때요. 네. 시간을 그러니까 루틴처럼 아이에게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있는 게 더 좋아요?
1: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다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그냥 루틴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에 아이들 기질상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 돼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요쪽의 기질 아이들은 엄마랑 그걸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 아시다시피 충동이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틱해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이게 막 흐르거든요. 그 일렁이는 흐름 따라 엄마가 움직여주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거꾸로 갔어. 아이는 안정인데 엄마는 막 가자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0: 그렇군요. 네. 아이의 네. 성향을 파악하셔서 그건 아이한테 맞춰서 하시는 게 좋으네요.
1: 그렇죠.
0: 예, 네. 오늘은 그림책 육아법이니까 아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정말 상담 많이 하셨을 거고
1: 네.
0: 이렇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1: 네.
0: 그 피드백에 대해서 네. 혹시 이 책은 정말 반응이 좋고 이 책은 내가 정말 추천한다는 그림책이 있으세요?
1: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참 많은 그림책 대표님들과 친하기 때문에. 네. 근데
0: 네.
1: 아이가요. 그림책을 보는 순간 그냥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아이가 유심히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왜 그럴까? 그건 그 아이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의 뇌 그리고 내 감각이 다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0: 책이 어느 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이가 볼때 아이가 깊숙하게 뭔가 집중한다. 그 책이 그 아이한테 제일 좋은 책입니다. 예.
1: 아이가 그 책에 집중한다, 재밌어 한다. 그러면 그 책이 그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책이다.
0: 네.
1: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림책 보면, 앞서도 그 이제 검색을 하고 그 리스트는 충분히 짤수 있다고 하셨어요. 메시지별로 요거는 요럴 때 요럴 때 소개하면 좋은 책입니다가 있는데, 아마도 그림책이 리스트가 연령대별로도 나눠져 있죠?
0: 지금 그림책이요, 주제별,
1: 네.
0: 대상별, 연령별, 상황별, 다양하게 큐레이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큐레이션을 좀잘 세심하게 이렇게 촘촘히 물으시면, 이게 좀 먹인다 그러죠?
1: 네.
0: 먹이시면 나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에게 좋은 추억도 엄마와 부모와 함께 쌓고 독서 습관까지 선물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그림책 육아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30초 정도 있습니다.
0: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뭔가 결과를 바라고 이것을 접근한다. 이게 이제 저는 불순한 의도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한테 불순한 의도를 부모님이 갖고 접근했을 때이 순수함이 훼손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아이들은 순수하게 다가갔던 그 마음을 접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그냥 그 불순을 걷어내시고 아이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깊게 그렇게 다가가서 정말 진한 가슴의 그 도장 임박는 그런 이번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김영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림책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편안한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유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나무와 책과 힘과 벽 사이를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고요. 차츰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까지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은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경북 중북부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 고장차도 발생을 했고요. 일부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가는데 올림픽대로가 현재 강동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현재 3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북단부터 밀리고요.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낙인 짓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굴종수사의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서영교 의원 앞에서 경찰은 수사기관의 본분을 내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출판기념회는 축하자리라서 정치활동이 아니고 정가보다 많은 돈을 줘도 책값 성격이라 문제없다는 경찰 논리는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하는 오직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으로 있는 대안과 미래는 부당한 징계가 현실화하면 연판장을 돌리거나 피켓 시위를 하는 등의 실력 행사가 불가피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모임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당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당권파 의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리위가 이번에 걸러주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해도 막을 길이 없을 거라며 제명하고도 복당을 받아준 탓에 당의 기강이 안 섰던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테이블 타이가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장윤기 아버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장윤기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쓸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팀장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를 촬영한 영상까지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3학년 학생들이 배재고 이름을 달고 출전할 수 있는 경기가 없어졌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야구협회 스포츠공정위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징계가 내려진 뒤 일주일로 오늘까지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도 협회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예매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정가 대비 최대 5배까지 웃돈을 붙여 판매한 암표상 3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 암표상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입장권을 예매할 때 대기시간 없이 바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 링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금융정책당국이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과 재조정 목적 매도, 글로벌 AI 경기 전망 등에 따라 조정을 받아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서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계기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번 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를 향해 월가의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업 공개 주관사들의 분석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은 스페이스 X에 대해 일제히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최근 종가보다 약 58% 높은 236만 달러에 달하며 일부 분석가는 차세대 산업 역량의 기반이 될 거라며 최고 800달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6월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전월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전국에 신규 공급된 민간 아파트는 27개 단지 총 15,18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5월 대비 108.4% 증가한 물량으로 단지 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6곳이 포함돼 전체 공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에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불어들겠는데요. 중부와 호남, 제주도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많게는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도 최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50mm가량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조금 전 영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1도, 습도는 92%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뒤 지난 6일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톡톡뉴스와 상식에서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혁신위 출범은 단순한 성적 부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연임을 하며 13년 5개월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전 회장 체제에서는 권력 집중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꾸준히 지적돼 왔고

여기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죠. 이렇게 누적된 불신 속에 월드컵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협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동시에 물러났고 박지성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영표와 박주호 등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축구인들을 위원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혁신위의 핵심 역할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협회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행 협회장 선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유소년 육성체계 개편과 지도자 심판 양성 시스템 개선, 국가대표 운영체계 혁신 등 폭넓은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차기 협회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씩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K축구혁신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세척이 피격되자 미군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남부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측은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은 부당하고 위험하며 휴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대해서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란은 미국의 약속 위반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이란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해각서 1항과 2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잇따른 상선 공격과 이에 맞선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세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해상위협평가기구는 카타르 가스선 등 상선 세척이 피격되자 이 지역의 통항 위험 경보를 심각함 단계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양국의 무력 시위 여파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급감하면서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연이틀 급락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급등하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2: 현재 코스피는 7,5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 내린 7,452로 출발했는데 잠시 상승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후 5% 이상 급등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 후 상승 전환했지만 다시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수급 면에선 기관 투자자 홀로 1조 원 이상 순 매수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연속 순 매도 중이고 개인 역시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된 점이 코스피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채 출발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세는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510원대에서 횡보 중인데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엔화 강세 영향에 1,51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상품 수지가 크게 늘어나며 우리나라는 37개월 연속 경상수지의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5월 경상수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3: 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6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로 지금까지 최대치였던 지난 3월에 379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인 339억 달러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5월에도 흑자를 이어가면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도 계속됐습니다.
1: 네, 역시 반도체 수출이 견인을 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는데요. 특히 반도체가 167.7%, 컴퓨터 주변 기기는 249.4% 늘면서 IT 품목이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 등을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2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몰아 지급하는 4월의 계절적 요인이 5월 들어 해소된 영향입니다. 국내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 계정의 경우 순자산이 310억 8천만 달러 늘어 증가폭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국내 증시 상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0억 5천만 달러 줄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이달 말 발표될 6월 경상 수지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처음 400억 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에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 기일 모습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주요 쟁점들에 대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4: 네, 대법원입니다. 네,
1: 내일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4: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보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후보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1: 이번에 선고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4: 네,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1: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도 정리를 해주시죠.
4: 네, 최대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1: 다른 3대 특검 사건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4: 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전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젊은 정치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4파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출사표 들어보시죠.
3: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4: 송영길
3: 선명한
4: 민주당
3: 사람인가를 뽑는
4: 의원입니다.
3: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다섯 번이나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계양, 제 정치적 뿌리이자 부신과도 같았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5: 저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전당대회
4: 오민정
5: 판이
4: 민주당
5: 좀 균열이
4: 의원입니다.
5: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 핏바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5: 예. 그러니까 친명대 친청의 이 구도가 좀 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60세, 686 세대들의 전쟁에서 이
6: 686.
5: 세대 교체를 말하고 있는 저로 인해서 그것도 또 판이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당원들도 좀 보는 재미도 있고요. 국민들도 골라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요.
0: 네, 골라보는 맛까지 주겠다는 후보까지 나왔네요. 송영길 의원이 이제 출마 기조를 한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심, 송심, 당청, 동색. 그러니까
7: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송영길 후보고요. 송영길 후보가 과거에 그
4: 전용기 민주당
7: 계양구라고
4: 의원입니다.
7: 하는 그 자기 지역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전 정권에서 굉장히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에 이재명 대통령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강점이 그렇게 뭐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당청 동색이라고 하는 원보이스로 국민들께 대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의 강점이자 이렇게 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봤다고 봅니다.
0: 네, 송영길 의원, 뭐 대통령한테 내가 옛날에 지역구도 양보했고 최근에는 관저에서 만찬도 한 사이고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의아할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에게도 명심이 있다 그랬는데 명심이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것
8: 뭐
0: 같거든요.
8: 일단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개혁과 협력이라는 큰 여당의 전당대회 구도 중에
4: 김용태
8: 협력이라는
4: 국민의힘
8: 포스프레스를 좀
4: 의원입니다.
8: 들고 온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다 더센 개혁, 선명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것들, 검찰개혁 같은 선명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0: 전
8: 이재명
0: 총리.
8: 정부의 전 총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협력, 거기에 나가서 송영길 의원도 이제 본인도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역구를 넘겨줬고 뭐 서울시장 출마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송영길 의원의 포지션, 물론 본인은 당선을 목표로 나오셨다라고 하지만 포지션이나 구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일관되게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계속 각을 세우고 그런 구도를 잡아가는 것 같다 보니까 일단 포지션이나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정청래 의원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뭐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플랜 A냐 플랜 B냐 이런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0: 옵션을
8: 당연히
0: 두개 갖고 있는 거다.
8: 김민석 전 총리를 좀더 집중할 거로 계산되는데,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좀 어려울 것 같다거나 하면 뭐 송영길 의원으로도 교체할 그런 전략이나 검토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송영길 의원도 본인의 역할이나 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는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 없다, 완주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7: 사실 많은 분들께서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누구나 출마하게 되면은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강점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물러선다라고 선언하기는 어려운 것에 직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 룰 자체가 선호투표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논의되던 결선투표제보다 이미 처음에 마음을 정하고 투표에 임해서 선호하는 대로 1, 2, 3위를 뽑는 이제 선호 투표제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본인도 유리한 측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섰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없다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선호 투표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낯설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다. 네. 결선 투표 가기 전에 끝낸다라는 건데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7: 기본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기 전에 결선투표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우선 전당대회 기간 동안 1, 2, 3위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해놓고 1, 2위를 마지막에 뽑아서 결선을 다시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7: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을 더 연장해서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다시 주고 투표해야 되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는 처음에 투표할 때부터 1위, 2위, 3위를 골라놓고 본인의 선호도대로 투표를 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과반이 당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자연스럽게 2위, 3위까지 투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득표로서 결선 투표 없이 당일날 결과를 확정할 수 있는 투표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설명을 한 내용을 보니까 1순위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표는 이제 제외를 하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택한 표의 다음 순위 그러니까 2위를 누가 뽑았냐 3등 후보의 2위를 누가 뽑았냐를 재분배하는 거죠.
7: 그렇습니다.
0: 네.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거 국민의힘도 쓴 적이 있어요? 선호투표제?
8: 글쎄요. 뭐 제가 당생을 하면서는 기억이 없고 아마 안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정치에서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할 때 저는 뭐 당연히 뭔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결선 투표가 당원 단계에 있다면 하면 되는데 굳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선호 투표라는 조금 생소한 방식의 그런 투표 방식을 도입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게 과연 당권이라든지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누굴 겨냥해서 이런 룰을 만들었을까가 일단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선호 투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청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간에 누구한테 유불리가 될지 아직 명확한 제가 개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만 당권파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어떤 그런 당선됐을 때 대통령하고의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당 대표를 방지하기 위한 룰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나 어떤 데이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이게 유불리를 말씀 주시잖아요. 네. 지금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김민석 총리 후보 측에서도 자신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불리는 사실 누가 유리한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몇 번 해봤던 투표 시스템입니다.
0: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처음이죠.
7: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처음이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을 할 때 뭐 4인이나 5인 가까이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선호투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호투표제를 몇 번 시도해서 실제 당선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생소한 부분들은 아니되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는 역할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검증은 해봤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0: 네, 언론에서는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선호투표제가 2위를 누가 찍었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파 간의 그 다툼으로 본다면 친청계는 정청래 전 대표 한 명이고 친명계는 두 명,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두 명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친명계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인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7: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본인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근거가 뭔가요?
7: 개파와 관계없이 사실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게 인지도라든지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당원들은 단순히 개파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력들이 모두 가미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우리가 불리하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선호도가 높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룰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변동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0: 오늘 뭐 친청계에서는 당장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룰이 뭐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 높지 않다.
7: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전당대회 기간과 장소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충남에서 시작했다가 충남에서 대전에서
0: 정청래 전 대표 고향에서
7: 끝나거든요. 이게 처음에 투표를 제일 처음에 공개하는 데가 충남이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문제 제기도 오히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도 대전에서 하게 되면 충청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청래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룰 세팅이 다시 되려면 이 부분까지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재논의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변동이 어렵다라고.
8: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어떤 선수들이나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게임의 룰을 바꿀 때도 적어도 최소한 선수들 간의 합의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이 있을 거고 아마 지금 3명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그분들이 모두 다 이 방식을 합의했을 때 이 선호투표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 집권 여당 안에서 많은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가 하나 주고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충남에서 시작하고 대전에서 끝나는 것도 바꿔달라고 하고
0: 지역도 바꿔라.
7: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룰 세팅을 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8: 그러니까 뭐 지역을 바꾸는 문제하고 이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선수들 간의 합의가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7: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0: 룰에 대한 승복이 있어야 결과에 대한 승복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에 서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죠.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 자기 정치는 김민석 전 총리가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탕평 인사를 펼쳤고 단독 인터뷰도 한 차례 안 했고 사천도 하지 않았으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면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공세에 반박을 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아침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뭐가 자기 정치였을까요?
2: 우선 합당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결국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중단이 됐죠. 저는 제가 당시 당대표나 지도부였다면 합당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식으로 됐거든요.
4: 국민총리가 민주당 당대표로 오망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게 그게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예,
2: 뭐 민주당 하는 사람이면 당대표는 로망이죠.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자기 정치를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자기 정치만 했으니까 지방선거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김민석 전 총리가 연일 정청래 전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되는 그 중요한 날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발표하지 않았냐. 이거 자기 정치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7: 사실 냉정하게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0: 예.
7: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께서 나는 탕평 인사를 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주요 당직자 인사를 했을 때 주요 당직자가 나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실 정도로 실제로 탕평 인사 하셨고요. 사천하지 않았다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일 겁니다.
0: 예.
7: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이 발표되는 날이었고 그날이 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0: 그런데 당내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아마 굉장히 깜짝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런 논란에 휩싸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꺼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정청래 예, 말씀하시죠.
2: 여당 대표가 사실 어려운 자리잖아요. 잘한 것은 다 대통령 탓으로 가고 못한 것은 여당 대표 탓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분명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논란을 또 본인이 스스로 만든 측면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대통령 해외 순방 갈때뭐 미국의 유엔 연설하러 갔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당 대표가 법사위에서 어떤 법안 문제되는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의 어떤 이슈를 여당 대표가 가져갔었던 일들도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었거든요. 보통의 우리의 관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서 연설하거나 할 때는 여당에서는 가만히 있고 좀 대통령한테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들이 그런 순리인데 그런 걸좀 벗어난 행동들을 정청래 여당 대표 시절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은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을 거다 이런 감정적인 추측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어때요?
2: 제가 봐도 그런 측면이 있죠.
1: 아,
2: 그러니까
1: 그렇습니까?
2: 본인은 정청래 전 대표는 다섯 가지를 뭐 요목조목 반박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에이펙 때 왕관 밑에서 사진 썼던 거, 뭐 찍어서 업로딩 됐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서 청와대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어쩌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마지막 본인이 좀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를 또 저격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도 이제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민주당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여론조사고요. 오른쪽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김민석 전 총리 지지율이 좀더 높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민주당 대표 선호도 왼쪽이 전체입니다. 전체 진영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의 순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좀 격차도 좀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옮겨 가보면 김민석 전 총리 지지율이 높아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지금 뭐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놓고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상당히 좀 우세한 판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2: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정청래 전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해져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의 즉각 폐지 같은 굉장히 센 선명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 정서하고 좀 이견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여기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는 것 같고 또 특히 이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면서 호남의 민주당 당심이 또 김민석 전 총리를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지금 호우 관련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이천과 여주,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네요.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 이천, 여주, 충청, 전북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충남 공주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 청주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밤부터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 앞서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판이 언제든지 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뭐
1: 아니면 좀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0: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유세 활동을 했을 때에는 실제 굳히기와 뒤집힘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뭐 정치 역사 과정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파묘 정치라든지 실제로 그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칼날이 나오자 지금 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3: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4: 행위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합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5: 윤리위 회의 다음 날 둘러앉은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의 첫 일성은 좌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6: 당대표가 나서서 징계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서 징계로서 만일에 대응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의원입니다. 수가 없죠.
7: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장동혁 대표
4: 박정은
7: 아닌가요?
4: 국민의힘 첫
7: 번째 개혁을 옹호했어요. 그리고 윤허개인 세력과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명분 없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8: 지방선거를 앞두고.
7: 예,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징계감 아닌가요?
9: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10: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4: 국민의힘
10: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11: 면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12: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분들의 숫자는 된다.
11: 저는 한 80명 정도에 달한다고 봅니다.
7: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역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대안과 미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거기 속해 있잖아요. 어제 예. 좀 진전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2: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흐름 자체가
1: 네.
2: 장동혁 당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드려요. 조금 저는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또 특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장동혁 대표로서 우리가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보수 재건이 어렵다라는 게 당내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1: 예.
2: 사퇴에 대한 명분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지방선거 직후에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프레임이 뭔가 징계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듯한
1: 예.
2: 느낌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다 보니까 징계 누구를 징계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이 논란으로 언론이라든지 어떤 당내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정작 보수 재건을 위한 당대표의 사퇴에 대한 논의는 좀 뒤로 빠지고
1: 예.
2: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로 흐르다 보니까
1: 징계 전국으로 갔다.
2: 예, 뭔가 장동혁 대표가 원하던 측면을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수 정당의 보수 진영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이성권 의원 같은 경우에 연판장, 피켓 시위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것도 좀 계획이 뭐, 돼 있는 겁니까?
2: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언급하신 것 같고요.
1: 예.
2: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또 최고위원분들이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내 중심으로의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 가장 핵심은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하고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인데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계속 장외에 나가면서 전국재선거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예.
2: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대표의 역할을 하시라고 하고 원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선관위 개혁 해체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실질적인 국민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또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피켓 시위를 제가 이해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2: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선거 소총을 저희가 제기했었잖아요. 당대표께서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정하셔서 했고 이후에 물론 의총을 거치긴 했었습니다만 선거소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당대표의 어떤 책임과 맞물려서 그때 또다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 예.
2: 생각합니다.
1: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뭐 조경태 의원은 오늘 당장 기자회견 열겠다고 하고 장동혁 대표도 징계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0: 실제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요.
1: 예.
0: 이 전국이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

0: 에서는 지금 물러나면 본인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종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본인들이 당을 또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돌이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말의 조건이라도 사퇴의 여지가 있었다면 장동혜 대표는 저는 저렇게 활동하거나 저렇게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평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동혜 대표는 계속적으로 버티기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의원들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장동 대표를 사퇴에 압박하는 형국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영상 나갈 때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김용태 의원 괜찮냐고 걱정해 주셨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지금 징계 요청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2: 일단 징계 윤리위의 언론에 따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말했던 이제 그룹들에 네. 대한 대안과 미래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네.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 근데 본인의 생각이시고 이름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2: 이름은 언론에 따르면 올라 윤리위가 이제 모든 예.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도 언론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언론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뭐 본인 얘기라서 제가 질문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김용태 의원 이름도 거론하면서 야당하고 싸울 때는 뒤에 있다가 당대표 저격할 때만 나서지 않냐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2: 뭐 여당하고의 어떤 견제 이런 것은 그 언급하신 의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대표께서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강성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강성 당원들한테 좌표를 찍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젊은 의원들을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징계를 한번 슬슬쩍 언급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한번 확인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징계해야지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의원들 반응들이 영남권에 계셨던 의원분들조차도 이렇게 당대표 사퇴하라고 했다고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도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뭐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기는 예.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그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에 대한 그 투쟁은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 방송을 많이 다니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실제로 방송을 많이 안 나오려고 하십니다.
1: 예.
0: 그만큼 본인에게
1: 김용태 의원은 매주 나오시는
0: 그렇죠. 본인에게 예. 불리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일부러 방송까지 피하면서 어필을 하지 않는데
1: 예.
0: 그때 항상 그 가장 앞서서 예. 이렇게 저희와 싸우기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김용태 의원인데
1: 지금 편 들어주시는 건가요?
0: 그렇죠.
1: 뭐
2: 예.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1: 편 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0: 그렇게 사실 야당 대여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분한테 예.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만 공격한다라고 한다는 거 보면은 사실 저는 거기서 그릇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만 내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열심히 싸우고 계시다라고 네. 편들었다 뭐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전용기 의원은 편들었다 그러는데 김용태 의원은 달가워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인데
0: 사실 서로가 칭찬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놓이게 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정치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1: 네.
0: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1: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성권 의원이 장동혁 대표 사퇴 원하는 사람이 대충 80명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힘 의원의 거의 상당수인데 예. 이 80명은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
2: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 그 이상이 된다라고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분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명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고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게 당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만
3: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중간 보고를 요청하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맛이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차기 민주당 대표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가 STI에 의뢰해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무선전화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유선 전화 면접 1.4%, 무선 ARS 98.6%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3: 라디오 청취율 조사.
2: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3: 02.
2: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3: YTN 라디오.
2: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3: YTN 라디오.
1: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4: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2: 어떻게 다르게?
4: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5: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6: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중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 충청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서는 최대 150mm 이상, 충남과 전북에도 200m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지금 곳곳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하게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빗길에 사고가 없도록 교통안전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평택 방향 안성 맞춤 휴게소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뒤로 6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지금 목포 쪽으로 사고 여파로 서평택 일대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달라진 호우 형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2: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땐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3: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역대급으로
0: 손석우 서울대학교
3: 적었다.
0: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3: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 데
0: 여기에 장은철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4: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2: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오늘 밤 사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6: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0: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6: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7: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복구는 완료됐지만 한때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지금은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거죠?
8: 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1호선 전기공급 장애 복구를 마쳐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7시 반쯤 1호선 창동역에서 신인문역 사이 하행선에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산역에서 지하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다만 하행선 전체가 멈춘 건 아니어서 소요산역에서 도봉산역 사이와 지하 청량리역에서 인천 병점 방면 구간은 열차가 운행됐습니다.
7: 출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8: 네, 저희 YTN에도 운행 차질로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1호선을 타고 가던 한 시민은 용산역에서 열차 운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듣고 내린 뒤 4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신용산역까지 걸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용산역 1호선 승강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30분가량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장애로 모두 38개 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한 장애 원인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열풀 달리던 또 다른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대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9: 네, 먼저 사고 현장 비추고 있는 CCTV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큰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화물차가 워낙 크다 보니 통행이 어려워 뒤쪽으로는 차량이 정체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방면 제천 방면과 비교하면 차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한 개 차선을 이용해서만 차량들이 겨우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옆 차선을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습 과정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전차선 통행이 통제됐다가 지금은 3개 차로 가운데 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지만 완전히 견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3km 구간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속도로 이용하시기 전에 교통상황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7: 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명확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지 기자.
10: 네, 국회입니다.
7: 네,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 오늘 시작이 되는 거죠?
1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립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YTN에 법사 소위의 형소법 개정안을 회부하는데 시간 관계상 심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 방침의 내부 우려는 여전한데 홍기원 의원은 SNS에서 범죄자들만 좋아할 거라며 추가 수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콧 기조로 법사위에 불참하는 국민의힘은 대신 회의를 앞두고 단체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

0: 기자회견한 자리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1: 이번엔 당내 상황도 살펴보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잇따랐죠.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까지 40일 남았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소홀히 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원 가운데는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력 주자 간 경쟁은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을 놓고 과욕이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결선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이견도 표출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 질의에 경선 룰로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당원당규에 위반한다면 당혹스럽다.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과 여러 최고위원들도 당원당규의 선호투표제는 어긋난다며 기존에 합의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준비위는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 때 2순위 후보를 미리 선택하도록 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선 없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정치로 당내가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양상은 친한계에서 6선 조경태 의원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 당시 조 의원이 경선 경쟁자였던 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을 언급하는 전화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인데요. 실제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 요건인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의원, 맞불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예고해 오후에 계획된 기자회견이 주목됩니다. 당내에선 징계 국면 자체에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인터뷰에서 그 내용과 수위에는 대다수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조 의원 징계 여부에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부의장 경선 후보였으니 그럴 수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섭니다. 이후 대구, 부산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재입니다.
1: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13분 만에 3골이나 몰아치는 대역전으로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축구에 큰 역사를 써가는 메시는 페널티킥 실축을 딛고 동점골을 뽑아내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이집트에 선제골을 내준 아르헨티나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반 19분 페널티킥을 얻어내 메시가 나섰는데 상대 골키퍼 쇼베르의 선방에 막힙니다. 이집트는 후반 22분 지코의 추가골로 더 멀리 달아났는데 결국 축구의 신 메시가 나섭니다. 후반 34분 정확한 크로스로 로멜의 추격골을 도운 데 이어 4분 뒤에는 강력한 왼발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기적과 같은 대역전이 이뤄집니다. 페르난데스의 역전 결승골로 끝내 경기를 뒤집습니다. 0-2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아르헨티나가 13분 만에 3골을 몰아치며 기어이 8강에 오릅니다. 이번 대회 8호 골을 기록한 메시는 월드컵 통산 21호 골과 함께 득점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3: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상대가 2-0으로 앞서고 있을 때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다시 한번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말했듯 우리 선수들은 결코 포기하지

0: 않고 끝까지 싸우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신의 가호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공격수입니다.
1: 스위스는 무려 72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스는 16강전에서 콜롬비아와 연장까지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대진표는 프랑스 대 모로코, 스페인 대 벨기에,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 경기로 완성됐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2: 우리나라 축구가 새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의 복귀 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의 기대 속에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 4년 4개월 동안 대표팀을 이끈 최장수 사령탑으로 덴버지라는 이름을 남기고 우리나라와는 뜨거운 눈물로 이별을 했는데요. 이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벤투 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인사에게 국가대표직 감독직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를 지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복귀 의사를 전한 건데요. 덴버지의 복귀설에 축구 팬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을 떠난 벤투 전 감독은 지난해까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이끌었지만 성적 부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또 강한 원칙과 빌드업 축구는 장점이지만 한때 벤고집으로 불렸을 만큼 전술적인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벤투 복귀설은 공교롭게도 K축구혁신위가 출범하는 날 나왔는데요. 벤투도 좋지만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재건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 관련 소식인데요. 충남 부여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곳이 호우 경보로 이 특보가 격상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현재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주변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부여에 호우경보로 이 호우특보가 격상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의 상당히 많은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두고 경찰 윗선에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수사에 나서며 장윤기 사건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또 배재고 야구팀 재심 신청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사건 뭐 자체도 놀랍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지금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증거라고 할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게 차량에서 사라졌다고 했는데 장윤기 부친 집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요?
2: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장윤기를 긴급 체포하면서 당시 SUV를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차량에서는 뭐 피해자의 혈흔과 같은 그리고 지문과 같은 그런 증거들을 채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장윤기 씨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은 이 범행과 관련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거고 이게 결국에는 장윤기 부친에게까지도 넘어가게 된 거죠.
0: 보통 범행할 때 손발을 묶는 데 쓰는 건가요? 저게
2: 네,
0: 어떤
2: 지금
0: 건가요?
2: 상황에서 아무래도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결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그런 도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그런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윤기의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살인이었냐 이 부분과 직결되는 그런 증거기 때문에 이게 차량 안에 있다가 장윤기 부친에게까지 넘어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경찰이 케이블 타이를 보고 그러니까 범죄에 쓰일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넘어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을 도와줬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2: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지금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보면서 이거 케이블 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지금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심지어는 이후에 이 영상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라는 그런 지시까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케이블 타이를 뭐 모르고 지나쳤다거나 혹은 증거와 완전히 관련이 없어서 이걸 뭐 압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향후에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임을 알고도 일부러 이것을 압수하지 않고 또 이후에는 심지어 채증 영상까지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만도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 한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너무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0: 그러니까요. 뭐 이전만 해도 설마 설마 하면서 정보가 뭐 친분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수사팀장 정도 되면은 저 케이블 타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수사팀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이렇게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색을 하고 또 압수까지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 이렇게 수사 과정,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급까지 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현장에 있던 이 형사들, 수사관들은 이미 그 시점에 이 물건 자체가 추후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보도를 보는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도 물론 뭐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건 충분히 의심을 하고 압수까지도 해야 될 물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전문가인 경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도 이런 일을 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0: 범행을
2: 없습니다.
0: 범행을 저지를 때 차량을 길가에 대고서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니까 저 차량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당시에 이제 당연히 경찰에서 CCTV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윤기가 뭐 피해 학생을 차량을 운전하면서까지 미행을 했고 뭐 지금 검찰에서 밝힌 지금 바에 의하면은 차량 문도 이제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도 사실은 범행에 이용된 도구고
0: 그렇죠.
2: 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물건이었을 가능성 충분히 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1: 이 수사팀장이 뭐 해명 또는 변명을 했는데요. 고의적으로 없앤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더라도 그럼 고의적이 아니면 왜 없애려고 했냐 이런 대답은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뭐 실수로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고 결국에는 뭐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뭐 당시에 이게 증거가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제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이 차량은 범행에 이용되기 위해서 운전했던 차량이고 그 안에 흔히 있지 않은 이런 타이가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고 또 피해 대상을 그렇게 물색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를 할 만한 그런 사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에 매우 떨어지지 않나. 심지어는 체증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영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보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지시를 하면서 삭제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추후에 이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뭐 지금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변명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해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게 하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윗선까지 개입이 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은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 어떠한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 가족이 경찰이다. 범인의 가족이 경찰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될 경우에는 경찰의 그런 명예가 또 실추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함구하라 이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의 구체적인 개입이 없었을 가능성도

0: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실뿐만 아니라 앞서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일단 수사팀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때 윗선에서, 이 사건 초기에 윗선에서 경찰 가족인 것을 숨겨라라는 말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뭐 개입을 한것 아닌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둔것 아닌가,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이 뭐 단순히 경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뭐 숨길 것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지는 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여기서 뭐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뭐 수사 확대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시를 한 윗선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나요?
0: 뭐 지금 결국에는 해당 경찰서장까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과연 일선에 수사하고 있는 그런 형사들이 혹은 수사팀장이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준의 그런 내용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고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뭐 수사팀장 안에서, 수사팀장 밑에서 다 처리가 된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사는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보고라인 전부에 대해서 조금 수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뭐 단순살인이냐, 강간살인이냐, 이게 형량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강간살인이 의심된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직접 단순살인으로 몰아가는 정황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 그런 점도 상당히 좀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례적이고 혹은 되게 의아해 보이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역시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장기가 하고 있는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숨기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는지를 상당히 따져보게 되고, 결국 면담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그런 의견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혹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점이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러한 프로파일러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 그러니까 당시에도 특수한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조직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뭐 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1: 이 수사팀이랑 장윤기 부친 이제 전화 통화를 여러 번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처럼 뭐 가해자의 아버지죠, 가족이 경찰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공유한다든지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지 않나요?
0: 거의 기대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한테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물을 수도 없는 게 결국에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자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장윤기 아버지가 일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 절대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 이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찰 당시에 살인 사건으로라도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뭐 피해 학생의 이제 가족 측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것 같습니다. 경찰이 과연 누구 편이었나? 지금 수사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렸는데 누구 편이었나? 이런 허탈함과 분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그럼 경찰의 이런 증거 인멸 같은 것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0: 지금 검찰에서도 이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경찰에서도 이 수사관들에 대해서 또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건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수사할 만한 권한이 있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법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또 현재 법령상으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양쪽에 그래서 동시에 수사가 병행이 되고 있는
2: 그럼
0: 상황입니다.
2: 수사팀장이 오늘 영장 심사 있었는데.

0: 구속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로
1: 매우
0: 보십니까?
1: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증거인멸 혐의 자체도 절대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엄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증거인멸 우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조직적인 증거인멸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 뭐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됐다라는 전제 하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체포가 되어 있는 수사팀장과 함께 이제 그곳에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관까지 그러니까 총한 6명 정도가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돼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1: 일단 당시에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그 과정에 있어서 윗선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뭐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은 장윤기가 체포됐고 그 새벽에 또 긴급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긴급회의에서 어떠한 발언들이 오갔는지 어떠한 지시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은데 일단은 당시에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적인 뭐 입건이 될 수가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뭐 직권 남용과 같은 다른 혐의까지도 이제 포섭이 돼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장윤기가 뭐 반성문 제출했다고 하던데 뭐 영향이 있는 겁니까?
1: 보통의 사건은 당연히 반성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있다고 봅니다. 이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은 반영되지 않을 거다라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장윤기가 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 언론에 비쳤을 때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혹은 범행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반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 최근 재판에서야 뭐그 살인의 목적, 그러니까 성범죄의 목적은 없었다. 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뭐 대부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은 했지만 그런 인정도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반성문을 몇번 추가한다고 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엄중성을 따졌을 때는 그걸 반영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2: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대슘섬 등지에서 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4: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불길과 연기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폭격 지점은 신설 어시장 뒤편으로 알려진 구역입니다. 이란 SNN 보도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반미 결집의 계기가 된 만큼 이란이 전쟁 재개를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0: 미국 이민 당국이 단속 도중 이민자를 총으로 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간으로 7일 휴스턴에서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멕시코 국적 남성이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남성이 정지 명령을 어기고 단속 요원을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며 요원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남성은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 승무원 5명이 탄 파키스탄의 보잉 화물 비행기가 관제소와 연락이 끊긴 뒤 실종돼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밤 9시 18분쯤 보잉 737 화물기가 최대 도시인 남부 신두주 카라치 서쪽 287km 상공에서 항법 시스템 문제를 보고한 지 3분 만에 급격히 하강하는 모습이 레이더에 잡혔고 이후에 관제소와 통신이 끊겼다고 파키스탄 공항청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이 된 데이터에는 해발 약 330m 상공에 있었고 극도로 가파른 하강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 공항청은 구조센터를 가동하고 실종이 된 항공기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의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0: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1: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12: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5: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 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0: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백화점이라든지 구두, 모바일 상품권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들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도 있죠. 가령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7천 원 정도에 사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9: 이게 뭐야? 30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20만 원에 판다고? 야, 이게 가능해?
8: 수사관이던 A씨는 온라인에서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권 거래를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할인으로 보기엔 금액이 영 석연치 않았죠. 그리고 그 의심은 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10: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가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사채와 불법 추심 그리고 B씨의 사망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9: 역시 있어요. 그냥 상품권 거래가 아니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8: 최근 문제가 된 건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혹은 상품권 사채라고 불리는 변종 불법 사금융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에 상품권을 팔겠다 글을 올리면 업자가 제가 사겠습니다 라며 돈을 보내는 형태죠. 얼핏 보면 평범한 상품권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돈을 빌려주고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이었고 그 이자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초고금리였죠.
11: 고생 많으십니다. 고소장 접수 좀 하려고요.
9: 고소하시려고요? 누구를?
11: 아니, 상품권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량을 안 보내더라고요. 이거 사기 맞죠? 여기다가 고소하면 되는 거죠?
8: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은 물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불법 추심업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가 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쟁점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8: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상품권이면 상품권이지 도대체 상품권 사채가 뭔가 싶은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뭐가 문제인 건지 정리해 주시죠.
12: 네,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상품권 거래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변종 불법 사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주고 며칠 뒤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대부 거래인 것입니다. 법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실질이 대부 거래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8: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구조인데 황당한 거는 그 이자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12: 네, 정말 황당한 수준입니다.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75만 원 상품권으로 받게 하면 연 2600%, 3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요구하면 연 3476%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 18000%, 심지어 24300%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그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 제도권은 물론 일반 사채 시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8: 실제 30대 여성이 단돈 5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렸다가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12: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올해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생활고로 3월부터 약 한 달간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는데 처음엔 50만 원 안팎을 빌렸다가 일주일에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자를 떠안게 됐고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욕설, 협박성 추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품권 사채업체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1월부터 5월까지 113명에게 335차례 총 2억 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0%에서 최고 18,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상품권 사채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부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다 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가 뭐 대법법 위반이다, 무고 혐의다 하셨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2: 네, 크게 세 가지가 혐의가 문제됩니다. 네. 첫째는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무고죄입니다. 돈을 못 갚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욕설 협박을 동원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8: 네, 이게 일반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자제한법상 이자가 20%라고 하면은 그냥 원금의 20%까지는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연 20%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갚는 기간이라든지 뭐 변제 기한에 따라서 이자의 액수가 굉장히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자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빌어서 해도 괜찮은 겁니까?
12: 네, 이자율이 그 법정 한도 내라면 이자제한법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 형사처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은 상품권 거래일지라도 실질이 등록 없는 대부업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근데 걱정되는 게요. 이들이 애초에 상품권 판매 형식을 취한 이유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일단 상품권 거래라는 형식이 어떤 논리로 법망을 피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이번 경우도 그런 사각지대로 인해서 뭐 문제를 빠져나갈 그런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0: 를 통해서 외관상으로 상품권 매매를 가정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서 대부업법을 적용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1: 더 황당한 건요. 보통 불법 사채업자 이러면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고 최대한 숨으려고 할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업자들이 돈을 못 갚는 피해자들을 실제 고소하기도 했다면서요.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인들의 불법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게 가장 이 사건의 악질적인 부분입니다. 업자들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경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먼저 폭언, 욕설로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돈만 받아 챙기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 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권력을 불법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죠.
1: 네. 실제로 피해자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0: 네, 있었습니다. 그 경기 양주 사건에서는 업자에게 고소당한 채무자 중에 일부가 실제로 법원에서 그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원이 이 구조의 실질을 꿰뚫어 보고 그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한 단독 재판부는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피해자들이야말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높은 변칙적 고리 대부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채권 추심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형벌권까지 발동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경제 취약계층의 고해를 빠는 고리 대부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국가가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 네, 불법 사금융의 경우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미 사기 판결을 받았다든지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뭐 고소장이 뭐 접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뭐 무효로 돌린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무고나 손해배상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요?
0: 네,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계약 무효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7월에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불법 사금융 계약에 대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미 사기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이 구조의 실질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상품권 사채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고 고소도 가능하고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직장을 잃는 등의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나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 아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나도 피해자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상품권 판매자처럼 돼 있잖아요. 만약에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다가 추심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뭘 하면 되겠습니까?
0: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업자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 그리고 송금 내역, 그리고 상품권 발송 내역, 그리고 추심 전화 녹음 파일, 계약서 등을 최대한 빨리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상품권 사채 피해자도 그 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그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고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몰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0: X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중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충청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충청권에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충남과 전북에도 200mm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에 머물겠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남부지방은 경주 34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빗길에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장수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 시속 27km 안팎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화도에서 양평 방향 두물머리 진입로 갓길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있습니다.
1: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0: 쓰러진 화물차가 도로 일부를 막으면서 이 일대에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리 기자, 자세한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먼저 실시간 사고 현장 CCTV 화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큰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도로를 일부 막고 있습니다. 두 개 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로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차들이 줄지어 정체 구간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고 현장 뒤로는 2시간 넘게 정체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한때 모든 차로 통행이 통제됐다가 지금은 한 개 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일부 구간 정체가 아까 보신 것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지만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기 전에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네,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부여에는 현재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비는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3: 네, 낮 12시 40분부터 충남 부여에, 1시 5분부터 서천에 이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시간 강수량이 충남 부여 양화면의 경우 시간당 65mm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가늘고 긴 띠형 태의 비구름이 이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2시간쯤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걸쳐있는 곳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월과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내륙, 충북 대부분 지역과 대전, 전북 고창과 김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비구름대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비를 퍼부었는데요. 인천 옹진군의 1시간 강수량이 37m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지속하면서 경기 여주와 충남 공주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남부지역은 폭염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밤 최저기온이 26.4도, 전북 정읍이 27도로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경북 상주 등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남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많이 온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다시 시간당 많게는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과 전북 서해안이 이 내일 이른 새벽,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요. 경북과 경기 남부 내륙, 강원 내륙에도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예상됩니다. 밤사이에 물폭탄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영남에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또 지하차도 고립 등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겠습니다. 조금 전 레이더에서 보셨듯이 이 비구름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임진강, 한탄강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0: 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지만 한때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지금은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거죠?
4: 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1호선 전기 공급 장애 복구를 마쳐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7시 반쯤 1호선 창동역에서 신이문역 사이 하행선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산역에서 지하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다만 하행선 전체가 멈춘 건 아니어서 소용산역에서 도봉산역 사이와 지하 청량리역에서 인천 병점 방면 구간은 열차가 운행됐습니다.
1: 네, 출근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요?
4: 네, 저희 YTN에도 운행 차질로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1호선을 타고 가던 한 시민은 용산역에서 열차 운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듣고 내린 뒤 4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신용산역까지 걸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용산역 1호선 승강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30분가량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장애로 모두 38개 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확한 장애 원인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5: 네, 광주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강력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모두 끝이 났습니까?
5: 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인데요.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범행 차량에서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법원에 출석한 강력팀장에게 증거인멸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당시 차량 수색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결박에도 쓰이는 케이블 타이는 보름 뒤 검찰이 재수색을 벌였을 땐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팀장은 차량 수색 영상까지 삭제를 지시했고요. 현직 경찰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팀장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블 타이는 어제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와 함께 확보한 범행 차량의 추가 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네,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분을 숨기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검찰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은 장 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통화 녹취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서 강력팀원이 장 씨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녹취가 발견된 겁니다. 광산경찰서와 강력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력팀장과 팀원 등 두 명을 입건하고 경찰 윗선의 개입과 조직적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했는데요. 우선 강력팀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4명도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력팀장의 윗선과 팀원들을 상대로도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광주서부경찰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에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0: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사이드카 발동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동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대외 부담 요인으로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지수가 급락하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0: 들어왔습니다.
1: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5%대 이상 빠지면서 급락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0: 배재고 측은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재심 신청을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오늘이었는데 배재고 측에서 결국 결론을 내렸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동안 여론의 뭇매 속에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배재고는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프로 입단이나 대학 진학이 걸린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6개월 출전 정지라면 이번 청룡기 대회뿐만 아니라 다음 달 시작되는 봉황대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재고 측은 인터넷으로 재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일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받은 광주제일고등학교도 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주일고 이규현 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상 재심을 신청하면 접수 뒤 재심의까지 최소 2달 이상이 걸리는데 이번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빠른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야구협회가 적용한 스포츠 공정위 규정은 31조 3항 경기장 질서 문란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또 뒤로 미뤄뒀던 선수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에 선고를 받습니다.
0: 선고일 모습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윤전 대통령은 선고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3: 네, 대법원입니다.
0: 네, 내일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3: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상고심 선고에는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판결의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1: 네, 이번에 선고되는 윤전 대통령의 혐의는 뭡니까?
3: 네,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방해, 공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0: 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뭡니까?
3: 네, 최대 쟁점은 공수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윤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1: 네, 그리고 다른 3대 특검 사건도 대법원 선고가

0: 예정돼 있죠?
1: 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2: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오 대법관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해당 사건 재판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이 배당 이후 모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일 열리게 될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2: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바로 이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그 행방이 좀 묘연하긴 했는데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에서 발견이 됐다. 이게 상당한 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3: 네.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고요. 그리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 차량으로 배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찾지 못했고 분노한 후에 이 살인사건, 살인미수사건을 저지른 건데 당시 이 차량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긴급 수색을 시작합니다. 원래 수색도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 후에 사후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 차량 내부에서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수사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어찌된 이유였는지 이 케이블 타이가 압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차량이 반납이 됐고 그리고 그 후에 케이블 타이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는데 검찰이 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예. 그 집 안에서 이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고 동일한 케이블 타이라는 부분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왜 이게 집에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그냥 보관해 뒀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 부분 공감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2: 네, 케이블 타이라는 게 물론 뭐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발견된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고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케이블 타이이기 때문에 저것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로서의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3: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그때 그냥 보통 살인이었어요. 즉 유족들은 이거 성범죄의 목적이 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경찰은 그렇게 밝혀내지는 못했고 보통 살인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해본 결과 성범죄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폭법에 따른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한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성범죄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는 증거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 타이의 원래 사용 목적은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등을 묶는 겁니다. 그렇죠. 고정시키고 정리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끊기 어려운 결박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범죄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군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윤기가 여성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짐작이 되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범죄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 여러 정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3: 네, 우선 장윤기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고 본인도 자백을 했고 당연히 살인과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범죄 목적으로 즉 강간 살인이라면은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이 강간 살인 강간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살인이 증명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 결방 목적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 지금 재판 도중에 발견됐고요, 실물이. 그리고 두 번째는 훼손된 인형입니다. 예. 그 인형도 성적인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장윤기가 자취하던 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냐. 처음에 경찰이 발견했습니다만 이걸 압수하지 않고 그리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장윤기 자취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아들 자취방의 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알려줬다. 그래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 훼손된 인형들을 다 확보를 해서 버렸다고 하거든요. 이 훼손된 인형은 현재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훼손된 인형과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성적인 동기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성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한 것인지 그 후에 검찰이 밝혀내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물을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된 만큼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재판 단계에서 무조건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3: 네. 가능은 합니다. 네. 재판 도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 도중에 확보된 증거를 신청해가지고 채택되고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인형의 경우에는요. 훼손된 인형이 발견됐다, 목격됐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내다 버렸다라고 하는 진술과 정황은 있습니다만 그 물건 자체가 확보되진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증거물로 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케이블 타이 사용된 이 범행에서 사용된 케이블 타이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살인 사건에서 사용된 것이냐 또는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할 말은 법적으로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곧바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장윤기 부친 측에서 이거 그때 그 케이블 타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 부친이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또 번복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물의 동일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등등 수사 초기에 자연스럽게 확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증거들이 은폐인지 수사 미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초동 수사의 아쉬운 점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케이블 타이 증거 미확보 그리고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 타이가 찍힌 체증 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당시 수사팀장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4: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5: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4: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0: 자, 기자들의 질문에 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좀 이렇게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좀 보였습니다. 당시 그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이 수사팀장이 그냥 둬라 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이 그냥 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일 수 있습니다. 예. 즉 당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수사관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좀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 이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이고 단서인데 예. 그 당시에 뭐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0: 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을 때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예. 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간부들에 대한 직위 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사, 검찰 수사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좀 근본적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예. 자,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날씨 이야기를 조금 중간에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충남 부여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여 지역의 CCTV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신데 차량들이 지나가는 이 도로에서 이 물보라가 상당히 좀 크게 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나무가 상당히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비바람이 이곳에 상당히 좀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2: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부여에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난 문자를 받으면 하천변과 지하차도 같은 침수 위험 지역을 즉시 벗어나셔야 하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제 장용기의 범행 직후에 광산경찰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살인범이 하나 잡혔다고 해서 서장이 직접 회의를 개최한다? 이것도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지점이거든요.
0: 네. 근데 이 부분 좀 냉정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그동안 변호 경험에 따르면 예. 이렇게 경찰에서 긴급하게 움직였다. 크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첫 번째, 경찰 가족의 범행이다. 그리고 현직 경찰이 아버지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 조직 의심받지 말자. 정확하게 처리하자. 예. 그리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움직이지 말고 청탁도 하지 말고 청탁도 받지 말고 규정과 절차를 다 지켜라. 라고 하는 지시 목적의 회의도 가능합니다.
1: 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0: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회의가 만약 열렸다면 그런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약간의 비호라든지 또는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 뉘앙스를 통해서 수사의 수위를 조절해라라든지 또는 일부 은폐할 수 있거나 또는 언론이 취재하지 못하게 노력을 해라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을 직접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회의 참여자들이라면 어떤 취지로 회의가 열렸으며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는지는 그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예, 혹시라도 그런 목적의 회의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법적으로는 과연 명시적인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증거가 과연 남아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정반대의 경우 가운데 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만한 지금 그 녹취가 윗선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런 녹취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이 상황, 이 사실을 좀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경찰 조직 내에서 너무나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과 관련된 사람과 법적으로 이제 대항하는 경우에 여러 장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의심이 들고 또한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고 조금 전에 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녹취 지금 뭐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존재한다면 저 증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의 A 경사가 저런 진술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내놓았다면 지금 아마도 계속해서 연결된 진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그 윗단계에서의 진술도 확보될

0: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윗선에서 장용기의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1: 예.
0: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지시였냐를 따져봐야 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윗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경사 입장에서의 윗선,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경찰 수뇌부 또는 해당 지역 경찰의 수뇌부에서 내려온 하달된 그런 지시와 명령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좀 중간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지시와 청탁과 부탁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후자라 하더라도 경찰 전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고, 또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현재 경찰 지휘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부정할 수는 없죠.
2: 네.
0: 그리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결과가 이상하게 났던 사건들,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의 경찰들이, 해당 지역의 경찰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은폐했던,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범죄 피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거기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자,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 그리고 친족 특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3: 가해자가 경찰
4: 고
3: 가족이라는
4: 이채원 양
3: 이유로
4: 어머니입니다.
3: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2: 지금 이렇게 이제 초동수사, 경찰 수사에서 문제점 그리고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유가족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에 좀 힘이 덜갈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네, 일단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해야 이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수 있겠죠. 지금 현재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종결권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이거는 처벌돼야 된다, 범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합니다. 불송치의 경우에는 기록만 검찰에 보냅니다.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검사가 지금 현행 규정에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에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송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사가 좀 미진하고 잘못됐네 라고 하면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또는 반대로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좀 부족해 보인다, 또는 송치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다시 하라고 보낸 거예요. 또 보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그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경찰 단계에서의 여러 의혹들도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또는 시간에 쫓겨서 모든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한 유죄 판결을 얻어낸 주요 사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정말 지극히 일부입니다. 보도되지 않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고, 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많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변호사가 항상 변호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피고인과 피의자를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고소 대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즉 변호할 때는, 방어할 때는 경찰 단계만 하게 되면은 너무 편하죠. 경찰 단계를 가까스로 막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한번 해봐, 잘못됐어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반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만 끝나면 이거 억울한 상황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 검찰에서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사건 뭐잘 모르겠어요, 또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저도 뭐더잘 모르겠어요, 전체 사건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잘못이 있었죠.

0: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외에 일반 민생 사건들 대부분의 국민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민생 사건의 경우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
1: 예.
0: 저는 법조인으로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물론이고 검찰의 보완 수사도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1: 예.
0: 이걸 없애서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그 좋아할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지금 검토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한국 축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석이 된 한국 축구 사령탑 자리를 두고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벤투 전 감독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 4년여의 여정 동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선수단과 함께 이 나라를 대표해 빛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커리어에도 행운이 있길 빕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 행운이 있기를 여러분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3: Naturalmente, e para mim o fundamental, a maior sorte do
2: Paulo
3: mundo nas vossas vidas
2: pessoais,
3: assim como ao povo coreano.
1: 벤버지라고도 불렸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인데 이번 월드컵 실패 이후에 더 벤투 감독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물론
2: 선수고 변호사입니다.
0: 축구협회에 따르면 공식 뭐 서류 접수된 건 아니다.
1: 예, 예. 네.
0: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관심을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도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으로 직접 갔었거든요. 그래서 응원했는데
1: 네.
0: 그때
1: 예, 예.
0: 그 환희와 감격을 전해준 벤투 감독에게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1: 예.
0: 그리고 당시 벤투호가 월드컵 본선 치르기 전에 국내 축구 해설가나 평론가들이 엄청 비판했어요. 예, 이거는 성적 낼 수 없다.
1: 예,
0: 안 된다고
1: 예.
0: 엄청 비판했는데 당시에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으면 성적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그런데 그 후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축구협회와의 갈등설이 있었고 또한 축구협회에서 벤투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그 후에 벤투 감독이 이제 다른 국가들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좀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4: 예.
0: 그래서 그 후에 4년 동안의 큰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 후에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1: 예.
0: 과연 벤투의 복귀가 최선이냐 여부를 두고는 축구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축구계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 축구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겠죠.
4: 네, 벤버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 오는 22일이죠.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지금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홍 전 감독이 귀국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청문회 이거 안 나오려고 꼼수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측근을 통해서 청문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요.
0: 네, 참석하는 게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0: 홍 명보 전 감독이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축구 관련된 일을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뭔가 시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은 전직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그리고 또 전직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서 또한 전직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서 본인의 책임과 이제 본인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홍명보 전 감독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4: 그렇죠.
0: 이게 핵심입니다.
4: 예.
0: 왜냐하면 2024년에 문체부가 100쪽 넘는 분량의 감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자세하게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의 잘못,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의

0: 시의 절차상의 잘못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과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그걸 확인해주는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 역시 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 홈페이지에 이달의 화재 판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꼭 감독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보면요. 당시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정몽규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예. 2순위, 3순위는 외국 감독이었고요. 1순위 홍명보 감독인데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추천을 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안 된다. 홍명보 감독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면 그다음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 기술이사가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임생 이사가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을 하고 또한 홍명보 전 감독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지인의 빵집에서 회동을 하고 그 후에 선임을 해버립니다. 그 후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사후에 서면으로만 진행이 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에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임생 이사가 등장했느냐. 회장이 시킨 것이냐. 또는 회장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이 협회의 실세가 이 일을 주도한 것이냐. 예. 아니면 혼란기를 틈타서 이임생 이사가 스스로 나와서 스리슬쩍 권한을 행사한 것이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사 보고서도 없고 판결문도 없거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이거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홍명보 감독은 해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그 후에 제대로 된 모습 보이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 않았고 언론 대응도 미흡했고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 감독 선임 절차가 최대의 문제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선임된 감독에게 부른다? 또는 홍명보 감독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정몽규 회장에게 물어본다? 이게 맹탕 청문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이임생 전 기술이사는 지금 뭐 캄보디아 프로축구팀의 또 기술이사에 선임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과연 청문회에서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인 부분인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뭐 우리가 32강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월드컵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고 아마 새벽에 축구 네. 보셨 워낙 좋아하시니까
0: 봤어요.
1: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0: 명승부였습니다.
1: 네. 근데 이 경기 외적으로도 지금 여러 논란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일단 이 그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조금 이의 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결과 이집트가 두 골 먼저 넣었는데 예. 세 골을 내리 후반 막판에 실점하면서 3-2 대역전 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도 다 이긴 경기인데 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판 판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이집트 선수한테는 이집트 선수의 어떤 반칙은 바로 불면서 또한 카드도 경고도 꺼내면서 아르헨티나 선수가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반칙을 불지 않았다.
1: 편파적이었다 이거죠.
0: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실점을 하고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득점한 이집트의 지코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아르헨티나 이기려고 이거 다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아르헨티나 우승을 미리 축하한다라는 비아냥 섞인 인터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경기 뭐 스코어나 경기의 진행을 볼 때는 엄청난 명승부였는데 패배한 이집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정하다. 결과를 정해놓고 아르헨티나에게 유리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2: 네.
1: 자, 이번에는 지금 다음 저희 사건 사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험 사기 현장을 좀 함께 보시겠는데 의도적으로 차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피해자의 어설픈 연기가 CCTV에 고스란히 잡힌 모습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입니다. 왼쪽에서 걸어오는 남성을 주목해 주시죠. 비틀비틀 걸어오는 게 낮부터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넘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빠른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남성 무슨 일인지 횡단보도를 건너서 갈 길을 가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을 향해서 오히려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죠. 의도가 참 의심되는데요. 자, 이런 남성

0: 남성의 행동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자, 남성의 의도, 돌아가는 길에 명확해졌습니다. 후진하는 흰색 차량 보이시죠? 이 차량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더니 이내 부딪힌 후에 이렇게 바닥에 발라당 들어 눕습니다. 크게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 좀처럼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 처음엔 교통사고의 피해자 신분이었는데요. CCTV 분석을 통해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 충돌 사실을 털어놨고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송치됐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남성의 일종의 연기였는데 상당히 좀 어설퍼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고의로 충돌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처벌 수위가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1: 네, 일단 사기죠. 사기인데 이제 보험 사기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한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칭으로 보험 사기 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따르면은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하지만 이 사기 액수, 이익액에 따라가지고 처벌 수위가 매우 올라갑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또는 예.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일반 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보험 사기죄를 범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봤잖아요. 근데 이 보험 사기라는 게 저렇게 의도적으로 좀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다친 척 하거나 저것만 해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0: 예.
1: 즉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 돼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게 실행의 착수거든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고요.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내면 그때 기수로 처벌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단서를 포착을 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2: 네, 정 후보는 음료 컵을 맞고 다쳤다며 테러 피해를 호소했었는데요.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게 드러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3: 죄송합니다. 오늘 사안을 제 법원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서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죠.
3: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5: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3: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가 혹시 주고받기로 하신 거 있습니까?
6: 인터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죄송합니다.
4: 자작극 공모 여부
3: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0: 여름철 휴가지로 많이 찾는 동해안에 상어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네, 수온 상승으로 먹잇감이 늘면서 상어 출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서객과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어선 갑판이 몸길이 2m 정도의 백상아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지난 5일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고등어와 함께 그물에 잡힌 겁니다. 이튿날에도 상어 포획은 이어졌습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귀상어와 청상아리가, 양양 앞바다에서는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틀 사이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만 4마리입니다. 지난 4일 강릉 안목해변 앞 4km 해상에서도 상어가 출몰해 안전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8: 상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7: 올해 동해안에서 확인된 상어는 쉬운 6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표층 수온이 지난해보다 2도 가까이 오르면서 상어의 먹잇감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9: 상어의 먹이온이
10: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입니다.
9: 이제 영향이지 않을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도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 11개 해수욕장에 설치됐던 상어 차단 그물은 올해 쉬운 한 곳으로 늘었습니다.
11: 미세한 전류나 자기장으로 상어 접근을 막는 퇴치기입니다. 강릉시는 이

0: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에.
8: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교통 안전 1분 더.
13: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4: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0: 뒤 지난 6일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톡톡뉴스와 상식에서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혁신위 출범은 단순한 성적 부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연임을 하며 13년 5개월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전 회장 체제에서는 권력 집중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꾸준히 지적돼 왔고 여기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죠. 이렇게 누적된 불신 속에 월드컵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협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동시에 물러났고 박지성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영표와 박주호 등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축구인들을 위원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혁신위의 핵심 역할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협회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행 협회장 선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유소년 육성체계 개편과 지도자 심판 양성 시스템 개선, 국가대표 운영체계 혁신 등 폭넓은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차기 협회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씩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K축구혁신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서울 등 일부 충청권에서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에도 200mm 넘는 호우가 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평택 제천 고속도로는 제천 방향 이동하는데 평택 방향 일어난 사고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맞은 휴게소 부근 2차로 승용차 관련 화물차 관련 사고 때문에 지금 처리 작업이 계속 되고 있고 여파로 아직은 4km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구민 아들목 4차로 갓길에서도 지금 화물차 간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좀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는 지금 완주 방향 관촌 휴게소 부근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이제 교통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오전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쓰러진 화물차가 도로 일부를 막으면서 3시간 넘게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먼저 사고 당시 CCTV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큰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로 전체를 화물차가 막으면서 차량 통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일부 차로 통행이 시작됐지만 이 일대에는 여전히 3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대천 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한때 모든 차로 통행이 통제됐다가 지금은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일부 기간에 일부 구간에 긴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사고 현장을 완전히 수습하는데 최소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차량 정체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기 전에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충남과 전북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호우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3: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서울은 비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이곳 서울은 현재 약한 비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보다는 바람이 강한데요. 반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충남 부여에는 호우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이 충청과 호남, 영서 남부에 걸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을 비롯한 충남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충청 곳곳과 영서 남부, 전북 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중북부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사이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경기도 여주와 세종, 충남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주 후반부터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 북부와 전북 서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4: 네, 날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남 공주, 부여, 서천, 계룡 그리고 대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1: 네, 특히 충남 부여 양화면에서는 한때 시간당 68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충남 부여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된 상태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이나 라디오로 기상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4: 네. 자,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 비 상황 그리고 오늘 밤 호우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자, 레이더를 보면 그 비구름이 좀 사선으로 길게 이어져 있던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떤 상황입니까?
5: 네, 우선 아침에는 이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조금 남하하면서 전북과 충청, 강원을 잇는 사선 형태로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이 곳곳에 보이는 보라색 영역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를 쏟는 비구름입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분포하면서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같은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충남 부여에서는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장마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 네,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건 지금 현재도 비상이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5: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번 비는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북쪽 상층에서 저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찬 공기가 아래에 있던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찬 공기가 미끄럼틀처럼 곧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젓거나 욕조 물을 뺄 때처럼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회전해서 내려온다는 점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오늘 아침 레이더를 보면 비구름이 이렇게 길게 띠를 이뤄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찬 공기 앞으로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기가 비구름의 연료 역할을 하면서 구름이 길게 발달한 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침과 지금 내리는 비는 이 바로 이 앞부분의 비로 이렇게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비구름이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밤부터는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4: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오늘 밤에 그러면 물폭탄을 몰고 오는 겁니까?
5: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네. 오늘 밤에는 이 찬 공기 덩어리의 뒷부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북서쪽의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밤 9시쯤부터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리지만 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 역시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공기가 서로 미는 힘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비구름은 동서로 압축되고 길고요. 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사선으로 길게 뻗어있던 비구름대가 밤부터는 점점 동서로 눕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걸리면서 같은 곳에 비를 계속 퍼붓게 됩니다. 현재는 충청과 전북, 경북, 강원을 중심으로 이런 조건이 갖춰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아침부터 낮까지는 시간당 20에서 40mm, 그리고 강한 곳은 60mm대였다면 오늘 밤에는 이 시간당 30에서 50mm, 그리고 강한 곳은 시간당 80에서 9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밤에 특히 새벽에 취약 시간대 내리는 비가 더 위협적인 만큼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시간당 50mm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인데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5: 네, 우리가 보통 시간당 30mm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 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이 차량은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런 비가 한두 시간만 이어져도 침수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mm 이상이 되면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은 침수 위험이 급격히 커지게 되고요. 100mm를 넘으면 차량이 물에 뜨거나 건물 저층까지 침수되는 등 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비입니다.
4: 네. 자, 앞서서 그 밤에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야행성 폭우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들어본 단어인 것 같은데 왜 유독 밤에 더 위험한 겁니까?
5: 네, 우리나라는 밤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도 15차례 가운데 9차례가 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로 솟아오르는데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들이 이 사이로 다른 차들이 계속 끼어들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이 공기가 하층에 빠른 바람을 방해하는 건데요. 하지만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공기의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이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6: 네, 그럼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번 비는 언제 그치는 겁니까?
5: 네, 화면 보실까요?
6: 네.
5: 우선 내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약해지는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겠고요. 모레 오전쯤이면 이 정체전선이 점차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비는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임진강과 탄탄강 같은 이 접경 지역은 우리나라에도 비가 그친 뒤에도 이 수위가 계속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는 하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휴전선 인근 하천변과 저지대는 이 주말까지도 하천 수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금요일이면 대체로 비가 그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말부터는 또 폭염이 시작됩니까?
1: 맞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폭염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네, 태풍 소식도 궁금합니다. 한반도를 직접 지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도 장마나 폭염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1: 네, 우선 현재 9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이 강도 4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번 비가 태풍 때문인 건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장맛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다만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조금 북쪽으로 밀어 올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정체전선도 함께 움직이면서 이 비가 어디에 집중될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건 태풍이 약해진 이후입니다. 태풍이 사라지게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얼마나 세력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다음 주 우리나라의 강수와 폭염의 양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까지는 강한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사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2: 네, 그렇다면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을 최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4: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5: 기상청 예보
4: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0: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13분 만에 세 골이나 몰아치는 대역전극으로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2: 축구에 큰 역사를 써가는 메시는 페널티킥 실축을 딛고 동점골을 뽑아내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스포츠 소식 이대건 기자입니다.
6: 이집트에 선제골을 내준 아르헨티나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반 19분. 페널티킥을 얻어내 메시가 나섰는데 상대 골키퍼 쇼베르의 선방에 막힙니다. 이집트는 후반 22분 지코의 추가골로 더 멀리 달아났는데 결국 축구의 신 메시가 나섭니다. 후반 34분 정확한 크로스로 로멜의 추격골을 도운 데 이어 4분 뒤에는 강력한 왼발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0: 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기적과 같은 대역전이 이뤄집니다. 페르난데스의 역전 결승골로 끝내 경기를 뒤집습니다. 0대2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아르헨티나가 13분 만에 세 골을 몰아치며 기어이 8강에 오릅니다. 이번 대회 8호 골을 기록한 메시는 월드컵 통산 21호 골과 함께 득점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상대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다시 한번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말했듯 우리 선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신의 가호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해낼 수 있었습니다.
0: 스위스는 무려 72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스는 16강전에서 콜롬비아와 연장까지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대진표는 프랑스 대 모로코, 스페인 대 벨기에,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 경기로 완성됐습니다. YTN 이덕훈입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3: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4: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대슘섬 등지에서 예 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1: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불길과 연기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폭격 지점은 신설 어시장 뒤편으로 알려진 구역입니다. 이란 SNN 보도입니다.
4: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 이란 현명수비대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해야 한다며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에서 그린란드가 나토와 또 자신의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이었다며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통제돼야 하는 곳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역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동맹들이 덴마크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중음악 공연 업계도 비상입니다.
3: 주요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는 시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5: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천막이 들어서 있고 출입문은 각종 메시지를 적은 종이로 빼곡히 뒤덮였습니다. 눈에 띄게 인원은 줄었지만 출입문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도 봉쇄 시위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동방신기 유노유노 콘서트는 결국 공연장으로 옮겼고 지난 4일과 5일 가수 박서진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됐습니다. 공연 취소와 장소 변경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6: 봉쇄되어 있는 핸드볼 경기장 옆에는 이렇게 체조 경기장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펜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체조 경기장에서는 예정대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5: 지난 주말 핸드볼 경기장 옆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룹 데이식스의 콘서트장 앞입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러 온 관객들은 선거 관련 구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록밴드 킹누 공연 때도 관객이 봉변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언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 등이 대체 공연장 확보를 돕고 있지만 공세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7: 8월 공연이든 행사든 다
1: 한국 대중음악 공연산업협회장입니다.
7: 공연이든 행사든 뭔가 티켓 설계 한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5: 기약 없는 대치가 이어질수록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과 공연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과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감행했습니다.
3: 경찰의 우회 전략과 인해 전술로 무너뜨린 관저 공성전은 이제 대법원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윤웅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8: 오후 1시 반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9: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뒤 공수처 주도로 감행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첫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0여 명을 동원한 경호처의 인해 전술과 개인 화기를 이용한 무력 시위를 당해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작전의 키를 잡은 경찰은 베테랑 형사 1,000명에 기동대 54개 부대까지 투입하며 절치부심했습니다. 경호처 인력은 물론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합세한 바리케이드를 뚫어냈고 사전에 설치된 차벽과 철조망에는 사다리와 절단기로 대응했습니다. 관저 진입에 성공한 뒤에는 반대편 등산로까지 공략하며 비교적 손쉽게 호위망을 좁혔습니다. 결국 6시간 만에 집행된 체포영장.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된 그 순간까지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1: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0: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9: 12.3 비상계엄 단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공성전은 1년 넘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2: 네, 호우 관련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중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대전과 세종, 강원, 충북과 충청, 전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수도권과 영남, 전남 지역에는 주의 단계가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비로 지금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했고요. 또 특히 비가 집중될 때는 야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통일교 청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3: 이번 판결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11: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두 사람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 역시 대법원 2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공소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김 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일부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다 무죄로 판단됐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묵시적으로 청탁 명목의 선물임을 인식했는지를 두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12: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 경
1: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형사 15-2부 부장판사입니다.
12: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11: 김 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선물을 건넨 이들의 청탁 목적 금품 공여 혐의가 원심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단순 선물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범 등 관련 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도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강력 팀장이 구속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지 견제장치가 필요하진 않은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광산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장윤기 수사를 이끌었던 광산경찰서의 강력 팀장,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 오늘 오전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2: 혐의 자체는 이제 증거인멸 행위에 중점이 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수사팀을 이끌고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 지금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0: 예.
2: 압수수색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때 자동차 앞부분 수납함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어요. 케이블 타이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로 감금 납치할 때 이제 손발을 묶고 이제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내버려 뒀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뭐 증거인멸 행위를 장윤기의 부친 경찰관 아버지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이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경찰은 보고 있고 영장을 청구했고 또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한 거죠.
1: 네,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정말 핵심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아무 생각이 없이 보관했다라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2: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아마 이 영상이 촬영이 돼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뭔가 케이블 타이의 어떤 목적, 용도 이런 걸 알고 없앤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 예.
2: 그 성적인 노림을 리얼돌에 대해서는 이제 폐기했잖아요.
0: 예.
2: 근데 케이블 타이가 어떻게 보면 감금 목적 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 가지고 있었다. 그걸 보면 이걸 버렸을 수도 있고 다시 찾아다가 집에다 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버렸다고 한다면 상기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다 되잖아요.
0: 예.
2: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다 보관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0: 예.
2: 사실 이 사건 자체에 이제 처음에는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처럼 우리가 봤어요. 아마 처음 보도될
0: 예,
2: 때는
0: 예.
2: 근데 경찰도 사실은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크죠 처음에는 그런데 사실 SUV를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가지 자취방까지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아 이건 강간 목적이었구나 이걸 경찰로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0: 예.
2: 더군다나 자동차의 뒷문까지 다 열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납치를 해서 차에 태우고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인이나 살해에 있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해를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0: 예.
2: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묻지마 살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납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적 범행이라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강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고 또 관련된 증거 자체를 압수도 하지 않고 또 버려두었고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이 수사팀의 상황도 좀 문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 타이를 그냥 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해라라는 취지의 말이 윗선에서 나왔다. 라는 게 또 장윤기 부친에게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정황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 근데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지시 자체는 이제 경찰 자체에서는 그것이 알려졌을 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비판 뭐 이런 걸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실 이제 사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0: 예.
2: 그런 걸 줄이기 위한 걸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하나 그렇게 관심 있고 언론이 이거의 스포트라이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 사실 우발적 살인에서 강간 목적으로 살인으로 가지 않고 그냥 축소할 수도 있겠죠. 이게 관심의 대상이 좀 멀어진다고 예. 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유선에서 일단 경찰의 어떤 명예 그런 측면도 있고 경우 때는 너무나 이 사건 자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또 그로 인해서 또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생각했던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저 윗선이라는 게 지금 수사팀 차원을 더 넘어서 경찰 고위 간부까지 개입이 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사태가 어디까지 커지는 겁니까?
2: 근데 이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예. 이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사팀장이 경감급이에요.
1: 네.
2: 또 장윤기 아버지도 경감입니다. 그렇다면 경감에 지시할 수 있는 윗선이라고 한다면 경감보다 고유직이 되겠죠.
1: 네.
2: 그러면 사실은 광주 광산경찰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의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했을 거예요. 물론 보고 자체는 이제 경찰청에 했겠죠. 광주경찰청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경찰서장 아니면 그보다 그 윗선 그쪽에서 지시가 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단지 이제 경찰관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범행이 어떤 범죄가 될 수는 없어요. 단지 이 사건의 어떤 축소 과정에서 이제 개입을 했다랄지 청탁을 했다랄지 압력을 가했다랄지 이제 이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뭐 직권남용이랄지 다른 죄가 될 수 있겠죠.
0: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팀과 왜냐하면 이 부친이 경찰이고 또 이 관련서에 근무를 했던 이력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 부친과 경찰들이 함께 좀 공모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2: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영장이 청구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일면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윤기의 아버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십 차례 통화 내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 하고
0: 예.
2: 또 설사 일면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밑에 이제 수사를 했던 경사급의 경찰관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게 장윤기 아버지하고 굉장히 뭐 실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 팀장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윗선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2: 뭐 서장이랄지 윗선과 뭐 당연히 알게 되겠죠. 뭐 광주라는 그렇게 넓지 않은
0: 그렇죠.
2: 지역에서 근무를 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 내 자녀, 내 아들인데 좀 어떻게 좀 잘 좀 선처해 주고 수사에서도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래서 윗선 지시가 단순히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수사하라 이 범위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이걸 넘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편우를 봐줘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같이 이 축소한 사건을 축소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1: 네. 뒤늦게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 타위가 실물을 확보를 했고요. 이걸 재판에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앞서서 들었습니다. 일단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2: 아니, 당연히 검찰에서는 증거를 제출을 하겠죠.
1: 네.
2: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걸 강간목적 살인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기소할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선고할 수 있고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이고 그다음에 강간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단 말이에요.
1: 네.
2: 그냥 무기적 이하를 선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량 차이가 무지막지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간목적 살인으로 이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0: 예.
2: 그래서 강간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뭐 케이블 타이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미 증거 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1: 네.
2: 거기에 어떤 뭐 자해 이제 그런 것들. 그건 아직 이제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간 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뭐 메모리 카드 그런 걸 입수했는데 뭐 예. 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1: 잠겼다고 하죠. 네.
2: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강간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 2월 22일 날인가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랄지 또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 그다음에 성폭행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살인이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7월 13일 날 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케이블 타이랄지 그다음에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그게 보강기일 수 있습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찾았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큐.

0: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업이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는 5년 전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분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셨죠. 두 분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계와 도면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모셨죠.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저희 남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전부 넘긴다는 유언 공증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 저희 남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건물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분께 고마워서 그러셨을 거라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하기만 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지금 전 재산이 사실혼 배우자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이야기죠.
2: 네, 그렇습니다. 재혼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살아서는 재산 분할이, 사망하시고는 상속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여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어쨌거나 지금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권리 있나요?
2: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즉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재산은 자녀들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나 유증은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주겠다고 유증했다면 그 유증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 재산을 이제 새어머니한테 증여했는데, 유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목 있을까요?
2: 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도 유증으로 남은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일부 상속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네.
2: 직계비속인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원래 자녀 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자녀가 두 명이므로 원래대로라면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아야 하지만
1: 네.
2: 유류분 권리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두 자녀는 각각 전체 재산의 4분의 1씩 사실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원래 자녀분은 이제 2분의 1씩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새어머니가 다 이제 유증을 받아가서 유류분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원래 몫의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씩만 받아온다는 거네요.
2: 네.
1: 네, 이런 유류분 그래도 시효가 있죠.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 시효요?
2: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지금 사실혼 배우자의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혼 배우자 뭐 상속권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기여분 같은 거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마침내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1: 네.
2: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인데요. 위 조항의 단서가 신설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증여와 그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1: 네.
2: 이는 기여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도 제외되도록 한 것입니다.
1: 네.
2: 다만 우리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친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 간호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부양 또는 재산 형성 기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준을 넘어 어떤 특별한 기여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기여로 이제 받은 재산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 기여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상속 뭐 재산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기여여야 된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사연자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네, 사연자님께서도 이런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기여분 결정 청구권을 독립적으로 줄 것인지 혹은 유류분 소송 내에서 항변만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면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이제 새어머니한테 유증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 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 상속 개시와 또 유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유증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이 기여분이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고요. 과연 이게 사실혼 배우자한테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리 검토 가 필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

있다. 하루라도 늦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당첨금은 전액 국가 복권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당첨금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연금 복권만의 특별한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로또처럼 3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한 번에 받으면 33%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복권은 매달 나눠받기 때문에 한 달 수령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서 22%의 세금만 뜹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처음 10년은 매달 세후 약 858만 원, 그리고 이후 10년은 546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복권이 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말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 있는데요.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에 머물고 있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지방은 경주 34도, 대구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충청권에는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에도 200mm 넘는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는 성남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 수서 나대목에서 탄천 1교까지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북구미 나듬 3차차로 갓길에서 화물차의 화재 사고 이후 지금 처리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파로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충청권 호우경보가 충남 부여와 서천, 공주와 계룡을 비롯해 대전과 충북 보은까지 확대됐습니다.
4: 네, 극한의 호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5: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에는 한 20분 전까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비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우위를 입고 있는데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양말과 바지 등 옷이 모두 젖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비로 인해서 현재 제 뒤로 보이는 갑천에는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물이 불어나 있고 또 충청권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남 부여와 서천 공주 또 계룡 지역에 호우특보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 보은도 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바뀌었습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충청권에는 내일 아침

0: 지금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 네, 호우로 인한 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옥천 이원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낮 12시 반쯤에는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도로가 침수됐고 진천 백곡면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모두 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쯤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부여 석성면에서 집중호우로 전봇대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 전남 광주 순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 30분쯤 기준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2: 오늘 오전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전도되면서 일대에 한 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서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조금 전 통행이 재개가 됐다고요?
3: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15분 사고 현장 수습이 모두 완료되고 모든 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대형 화물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두 개 차로와 갓길까지 통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직후 모든 차로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4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2: 호우경보가 충남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 부여에는 이번 장마 이후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1: 이번 비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과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예상보다 낮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죠?
4: 네,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비구름대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부터 비가 꽤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낮 12시 40분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서천, 계룡, 공주, 보은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부여 양화면에는 1시간에 65mm까지 비가 퍼부으면서 호우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호우긴급재난문자는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리거나 1시간에 72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이 보내는데 이번 장마 첫 발송입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가늘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2시간쯤 전보다 조금 넓게 변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 드리워졌던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남부 지역은 낮 동안 폭염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발효 현황 보시면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바로 위 충청과 강원, 전북 내륙에는 호우특보가 나란히 놓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경북 상주 등 일부 지역 폭염주의보는 해제되긴 했지만 남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네, 오전 상황은 예고편이고 고비는 오늘 밤이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과 전북 서해안에 내일 이른 새벽,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영남에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물폭탄에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또 지하차도 고립 등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겠는데요. 또 계곡이나 하천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야영도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강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유속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2: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 실장은 직원들에게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호우 긴급 재난문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1: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일 때는 추가로 긴급문자가 발송되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고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6: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2: 한국기후변화학회장입니다.
6: 일단 이해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 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5: 집중 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직위 해제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1: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현장 추적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7: 네, 광주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강력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오전에 진행됐죠?
7: 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인데요.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차량에서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법원에 출석한 강력팀장에게 증거인멸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당시 차량 수색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결박에도 쓰이는 케이블 타이는 보름 뒤 검찰이 재수색을 벌였을 땐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팀장은 차량 수색 영상까지 삭제를 지시했고요. 현직 경찰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팀장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블 타이는 어제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와 함께 확보한 범행 차량의 추가 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네, 강력팀 내부에서 장영기 아버지의 경찰 신분을 숨기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검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은 장 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석 강력팀원이 장 씨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발견된 겁니다. 광산경찰서와 강력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력팀장과 팀원 등 두 명을 입건하고 경찰 윗선의 개입과 조직적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했는데요. 우선 강력팀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4명도 대기 발령 조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력팀장의 윗선과 팀원들을 상대로도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광주 서부경찰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2: 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1: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2: 네,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격 추진되고 있죠.
8: 네, 그렇습니다. 오후부터 범여권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는데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내 TF에서 심의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상정된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수사, 기소 불리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이콧 기조로 법사위 참여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대신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보안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를 살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9: 수사와 기소에 불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10: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9: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1: 장용기 사건에서 보듯이
10: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입니다.
11: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8: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각 당의 주요 상황도 전해주시죠.
8: 네, 민주당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40일 앞두고 유력주자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과 달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면서 현 정부를 돕겠다고 이렇게 각각 뚜렷한 비전을 내놨는데요. 이순희 후보를 미리 선택해 결선을 치르지 않는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이견도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근거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송영길 의원은 사표 고민이 해소돼 환영한다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은 과욕이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징계 국면에 있는 국민의힘에선 국회 부의장 선거 당시 민주당과 소통한 6선 조경태 의원의 해당 행위 여부가 관심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내란 프레임에 따른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며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대상 등과는 달리 조 의원만큼은 대상이 맞는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유구 집회에 나서는 등 당분간 전국 장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1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0: 서비스 버전 18550561.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에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110만 용인 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복날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바로 삼계탕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몸보신도요 마음 먹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을 기준으로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이 18,000원에 육박, 일부 유명 식당은요 2만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진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재무 설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지킬지는 내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도 잘 지키고 지갑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든든한 재무 가이드 바로 모셔볼게요.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곧 초복이 다가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2: 네, 저도 삼계탕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상 비싼 건 맞아요. 많이 올랐고요. 결국은 물가를 따라잡으려면 뭐 저축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축과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아니 삼계탕 한 그릇 18,000원이라고 하는데 저 얼마 전에 콩국수를 사 먹었거든요. 근데 콩국수 한 그릇이 15,000원이더라고요.
3: 아, 정말요?
0: 네.
3: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도 저희 사무실 근처가 굉장히 비싸기로 좀 유명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드셨길래?
0: 진짜 유명한데 그 여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진하게 나오는 거기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데 이 맛있는 한 그릇의 값을 지불하기에는 지갑의 지출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돈 관리를 알뜰살뜰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물가 같은 요즘 시대 그렇다고 마냥 지갑 닫고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쓰긴 쓰되 어떻게 현명하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내 자산은 어떻게 불려나가는지 미래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경제의 문제점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번호예요.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오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2626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가 늘 아픈 애청자입니다. 평소 어깨가 아플 때마다 도수 치료를 잘 받아왔거든요. 근데 7월 달부터는 실손보험에서 도수 치료가 보장이 안 된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7월부터는 실손보험에서 도수 치료 보장 안 되나요? 5세대 실비가 나온 이후로 많은 보장의 여러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삶에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7월 달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 정말인가요?
2: 네, 실제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밀고 있는 굿머니 굿라이프 코너 속의 코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0: 같이 밀어드릴게요.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보죠.
1: 밀어드리겠습니다.
2: 결론은 7월 달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실비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에 나온 5세대 실비를 가입한 분들만 도수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95%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싼 도수치료를 못 받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도수치료가 이 기존에 비급여 치료했을 때는 병원마다 금액도 달랐어요. 심지어 10만 원 또는 20만 원까지 병원비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부터 급여 치료로 변경이 돼서 모든 병원에서 43,850원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전국에서 여기서 의료보험공단이 5%인 2,192원을 지원해주고 실제로 우리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41,658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이 없는 청취자분들도 과거보다는 도수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기존보다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에 가입시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거나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본인의 보험증권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기존에 내가 보험금 청구해서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더 낮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내 돈을 조금 더

0: 을 태우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95%로 올라갔으니 거의 다뭐내돈 내고 내가 치료받네라고 생각하니까 소문이 이제는 보장 안 된대라고 이제 난 건가 봐요.
1: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양수진 아나운서가 정확한 전문 용어를 사용했어요. 내 돈을
0: 태운다.
1: 태웠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없앤다. 그렇죠?
1: 아,
0: 장수 역시 뭐뭐일
1: 맞아요.
0: 것 같더라라는 이런 소문보다는 아, 역시 팩트 체크가 중요합니다. 자, 두수 치료 후 실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팩트 체크가 됐고요. 근데 이번 달부터 뭐 변화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1: 아, 두 번째 팩트를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집중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수치료 관련 이번에 정부에서요. 도수치료에 관련 내용을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41,658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를 좀 막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딱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예전에는 병원에 이제 자주 방문을 하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시행해야 되는 치료들이 있어요. 예컨대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2주 이상, 총 4회 이상을 받고 나서 병세가 좀 호전이 덜 되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치료 횟수가 연간 15회로 제한이 됩니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의 이런 관절에 많이 치료를 좀 요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에 의해서 최대 24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계속 받고 싶어도 병원 자체 내에서 급여 도수치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도수치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5세대 실비로 변경된 이후에 체감되는 이 보장상의 변화가 큰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비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병원 다녀와서 병원비로 쓴돈 정말 실손 청구해서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보장이 까다롭고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면은 그냥 기존 실손보험 유지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2: 사실상 무조건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실손보다 이 보장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임신 당뇨, 고위험 산모 등 그리고 정신 발달 장애까지 신규로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이렇게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 납입 능력에 따라서 5세대 실비 전환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잘 들어보세요. 1세대, 2세대 실비에 가입 중인 분들은 올해 11월 이후부터 5세대 전환 실비를 했을 경우에는 3년간 보험료를 한50% 할인해 준다는 예정이 있으니까 이왕 5세대 실비를 전환할 거라면 11월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결국 5세대 실비는 중증 질환보다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변화가 있고 급여 치료에 대한 변화보다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변화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비급여 치료 중에서도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중증 치료에 대한 보장은 유지를 해주면서 비중증 치료에 대한 보장을 좀 줄인 건데요. 결국은 큰 위험 관리에 대한 충실한 실손 보험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아쉬운 건이 비중증 산정 특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또 1,000만 원 한도로 좀 줄었고 그리고 입원 그리고 통원은 자기 부담금이 50%나 5만 원이 최소로 좀 커졌기 때문에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가시는 분들은 다소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보험들로 좀 위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을까요?
1: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5세대 보험이 출시된 이후에 보험사들의 전략적인 마케팅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김충남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의 축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역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 입원 시에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폐지를 하면서 최고 500만 원을 신규로 정해놓음으로써 중증 질환에 대한 고액의 의료비는 오히려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

0: 을어더 주기도 했죠. 결국에는 실손보험에 있어서 비중증 질환에 대한 공백을 일부 건강보험으로도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추가된 이 과도한 보험은 결국 가정경제에 좀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장점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보완을 무조건 보장성 보험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 저축 플랜과 내 현금 흐름에 맞춰서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다 대비하기에는 보험료는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로 판단하시고 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신 정보 확인부터 내 보험과 보장의 적정량 확인까지 모두 알차게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집 의료비로 얼마를 모으고 저축하면 적당할까, 보험과 저축 어떻게 나누는 게 효율적일까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머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명장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숙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도 안내해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7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해 드립니다. 상담 문자 번호 샵 0945번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넣어주시면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출근할 때는 주식방송 그리고 퇴근할 때는 보험방송을 또 꼭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에서 5세대 실비가 보장이 축소돼서 기존 보험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이게 또 불안한 마음에 이 보험 저 보험 또 가입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보험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찰나에 오늘의 킥이죠. 오늘 사연 주인공분의 하루 마무리 루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녁 9시 20분에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면서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0: 아, 정말요?
1: 네.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샵 0945를 누르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0: 하루의 마무리를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면서 그렇죠. 굿모닝 굿나이프는 매일 오후 4시 20분 그리고 평일 밤 9시 20분에 또 재방송이 되는 방송인데 하루의 마무리는 굿모닝 굿나이프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근데 5세대 실비 관련해서 뭔가 부족한 건 아니냐는 그런 문의가 실제로 들어오나 봐요.
2: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문의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청취자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최근에 추가적인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기존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청취자분들도 본인들 보험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보험을 더 들어야겠구나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보험에 그리고 특히나 실손보험은 어떤 시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청취자분도 가입하신 실손보험을 보니까요, 2009년도에 굉장히 잘 가입해놨던 실손보험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특약은 변동 없이 100세까지 9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실손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괜한 걱정을 하신 거였다라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신 분이 5세대 실손보험을 걱정했다. 그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안될 건데
0: 맞아요.
2: 변경이 될 거라고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40만 원이나 더 내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입한 실손이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2013년도 4월부터 가입된 실손부터 이제 15년 뒤에 재가입이 이루어지고요. 2021년도 7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5년마다 이제 재가입이 이루어지는 그런 보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취자분이 가입한 이 보험도 언젠가는 5세대 실손 또그 후의 실손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40만 원이라는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입 시기마다 실손 전환 없이 또는 실손 전환의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전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시면서 걱정이 걱정을 더
0: 맞아요.
1: 불러일으킨
0: 맞아요.
1: 상황이네요.
0: 예전에 학창시절 때 시험 기간에 제가 항상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1: 공부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0: 맞아요.
1: 있는
0: 그래서 저희
1: 거죠?
0: 어머니가 항상 옆에서 그랬어요. 아따, 너는 공부도 안 하면 싫어. 무슨 그렇게 걱정만 했었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님이 딱이 실손보험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기존 보험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10만 원에 괜찮게 잘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은 유지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최근에 가입하신 이 20만 원의 건강보험은 좀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님이 좋은 수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추가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매월 또 꽤나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시면서 납입하는 이 수술비 보험, 이런 것까지 좀 중복으로 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통합암 진단비를 또 추가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 통합암 진단비는 해당 부위에 이제 각각 지급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암 진단비, 최초 1회 지급하는 이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보험료도 좀 꼼꼼히 비교를 해보신 이후에 나에게 맞는 보장을 좀 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쵸. 생각해보면은 이 보험으로 모든 걸다 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암만 봐도요. 뭐, 최초 1회 지급만 해주는 그 진단비를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해보면요. 암이 신체 부위별로 각각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것도 전이가 아니라 원바람으로 내가 각각각 진단받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력이 너무 충분해서 난다 대비하고 싶어 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험료 수준을 좀 올바르게 변경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청취자분, 우리 사연자분 가입한 거로 따지면 5세대 실손보험의 보완책이 아니라 그냥 좋다고 하는 거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준비한 격이라서 좀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비 특약이 좀 과도한 편이었는데, 20만 원짜리 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고 또 추가로 10만 원짜리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1: 중복으로요.
2: 그래서
0: 그러니까
2: 아니
0: 세 번이
2: 이렇게
0: 중복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셨냐 이유를 여쭤봤더니 사연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동영상을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이거 봤어요 하면서. 봤더니 웬걸 이렇게 수술비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자궁근종 수술만 해도 보험금이 1,500만 원이나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또 여자이기도 하니까 불안해서 가입을 하셨던 건데, 아 물론 이 5세대 실손보험에서 이 비중증 질환에 대한 부분이 본인 부담금이 50%로 인상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동영상에서 수술비를 많이 강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수술비 준비하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준비하신 거라서 좀 말렸고요. 결국은 30만 원이나 되는 이 보험료보다는 오히려 좀 저축 플랜을 함께 동행해서 좀 모아가는 플랜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0: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좀 전에 옆에 그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분들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작은 근종 수술이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냥 보통 여성분들은 근종 하나씩은 그냥 달고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0: 맞아요.
1: 사실 되게 흔해요. 그리고 이 근종이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맞아요. 하면서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빈도수가 꽤나 많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과거 개복 수술과는 달리 의료기술의 발달로 최소한의 절개로 흉터도 적고 정밀한 수술로 효율증도 적은 수술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을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합니다.
1: 네.
0: 여기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의사가 아닌 로봇이 혼자 자동으로 하는 수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건 뭐 잘 모르겠는데요. 왠지 다빈치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혼자서 척척 해낼 것 같아서 그냥 로봇이 할 것 같아요. 정답은 O.
0: 아닙니다.
1: 그럼요.
0: 아직까지는 이 로봇의 팔을 의사가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1: 그럼 인간 의사와 로봇 그렇죠. 의사의 협업인 거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 로봇 수술들이요.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7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은 암수술이나 근종수술 처럼 이렇게 좀 주변의 신경이나 혈관들을 건들지 않은 채 종양만 좀 정교하게 제거할 때 이렇게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수술 부위보다 10배 이상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혈량도 적고 합병증 예방에도 좋다. 다만 단점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꽤나 비쌀 수 있다. 이 부분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수술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났냐에 따라서 수술 맞아요. 이후 예후가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신의료기술 혜택을 받아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싶다라는 환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
0: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도 수술비를 세 겹으로 중복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였어요.
1: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보험 너무 많이 과하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도 보험이 아예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적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님 보험료 수준과 손해보지 않을 수술비 특약으로 보험료를 줄여주셨네요. 자, 또 진단해준 것이 있을까요?
2: 네, 마지막으로 좀 손댈 것은 후유장애 보험이었는데요. 증권을 살펴봤더니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5억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5천만 원인데 이 보험료만 하셔도 또 10만 원이에요. 우리 사연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또 후유장애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후유장애 진단을 아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후유장애 3%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근데 그냥 뭐 조금 다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후유장애가 3%는 적어도 발가락 한 마디가 없어지거나 연구장애 그리고 5%는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지거나 연구장애예요. 결국은 5억 가입했으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 뭐 어떻게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되면 2,500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외부 활동도 많이 없으시고 또 기존에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과도하다는 걸 본인도 인정하셨고 결국은 이 간단한 서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0: 제가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분들께 정말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이후에 유튜브를 보셔도 5세대 실손이 출시가 됐으니 어떤 보장을 추가하세요? 아니면 뭐 기존 보험 아니면 기존 설계사분들한테 연락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세 가지만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정말 이 보장이 나한테 필요할까? 이걸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보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중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지출해야 되는 보험료 지출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청취자분 연령대가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입해서 이 보험료를 수십 년 동안 끝까지 낼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보신 후에 그래도 이 보험이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러면 그때 가서 보장을 추가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를 비싼 가방으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가방 진짜 나한테 필요할까? 집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있지 않나? 이거 할부로 사야 되는데 이 할부금에 이거 감당 가능할까? 이거 보험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0: 그런 때마다 양수진 아나운서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1: 그럴 때 이제 보통은 3번에서 멈추게 되죠. 이거 꼭 필요한가? 필요할걸? 비슷한 거 있나? 있을걸? 하지만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결국에는요. 총 납입 보험료 생각하면 할부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할부가 갱신형 상품인 경우에는요. 끝나지 않는 할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반드시 적정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성취자님 머니 처방전은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2: 네, 그렇게 해서 자르고 두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굿모닝 라이프 통해서 조정한 결과는 50만 원의 보험료에서 18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32만 원의 여유자금 만들었는데 사실상 과감하게 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 상태 여쭤봤더니 올 1월 달에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좋았답니다. 조금 건강 상태도 괜찮으니까 보험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보험 상담만 끝나면 또 굿모닝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외에 뭐가 제일 궁금하시고 어렵냐 그랬더니 지금 카드를 많이 써서 현금이 없대요. 그래서 비상예비자금부터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해 드렸고요. 비상예비자금 딱 500만 원 만들어지면 그때 추가적으로 연금 플랜 도와드리도록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보장성 보험으로 너무 중복해서 많이 과하게 채운 청취자님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거를 보험으로 다 채우기보다는 저축으로 내 자산으로 곳간을 채워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청취자님처럼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문제들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1: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 해결을 해볼게요. 5820번님, 제 보험증권에 종합병원 수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2: 네,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로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증권에 종합병원 수술비라고 나와 있어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두 군데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넓다. 결국은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쓰는 용어와 증권에 나오는 단어들이 네.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잘 질문 주셨고요. 이번에는 2648번님. 4세대 실비 가입 중입니다. 5세대 실비는 자동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서명 같은 절차가 있나요?
0: 우선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도 맞고요. 서명이나 전자서명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재가입 주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최초 가입한 이후 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8년이 되면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이 표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 15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반드시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청취자분들은 28년도부터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정말 자주 변하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어렵고 헷갈린 게 바로 보험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데요. 전문가 도움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번호 샵 0945

0: 노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은 아주 작은 디테일로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도 해지도 아주 신중해야 하죠. 믿을 수 있는 베테랑 전문가에게 이 보험 가입해도 될지 해지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0: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는 호우주의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에서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에도 200mm 넘는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속도 충분히 줄이시고 특히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정지한 뒤에 보행자 유무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2차선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홍지문 터널부터 성산램프까지는 정체가 극심한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 부리 쪽도 사고 여파가 있는데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2차선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가양대교부터 월드컵 대교까지 정체가 좀 극심한데요. 다시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 북단까지도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1, 2부에서는 정옥임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3부 이슈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내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매주 수요일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답답한 정치 흐름에 맥 짚어드립니다. 상암동 한약방 세 분과 함께 개업합니다. 서종욱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상암동 한약방 매일 이제 오픈할 텐데 세 분 잘 부탁드리고 뭐 김한 기자하고는 뭐 제가 오래된
1: 네 예전에 하실 때도 제가 출연을 했었죠.
0: 아, 네. 4년 전에도 네, 네 우리 두 분하고는 제가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정옥의 무원은 예전에 우리 저 패널로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3: 아, 네. 네.
0: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보수 진보로 한 적도 네. 있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또 정성호 장관은 법사위에서 우려를 전해주기를 부탁한다. 수기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김한 기자.
1: 네.
0: 근데 지금 민주당 뭐 당권 주자도 그렇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1: 뭐 지금 당권에 나온 주자들은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주장들은 이제 일치가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 자리가 사실상 대통령이 수기를 주문한 이후에 예. 이 보안수사권이라는 이제 글자를 놓고 예.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 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쪽은 전면 폐지, 한쪽은 안 된다 이것만 있었고 테이블이 없었는데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 수기를 요구한 마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자리로 이제 오늘 됐습니다.
0: 그런데 대통령은 뭐 기자회견 등등을 또 본인의 SNS 등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기해라, 토론해라, 국민의 피해 없게 하라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1: 네.
0: 마지막 최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져라.
1: 네.
0: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약간 불편한 기색을 이제 내비친 건데 네. 결국은 국회가 한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근데 그거를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0: 예, 예, 예.
3: 그런데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법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3: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소위 이전의 당권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또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보안수사권인 것처럼
0: 예.
3: 그리고 나름대로 끊임없이 민주당 권리 당원들한테 그렇게 그 뭐랄까 의식적으로 예. 인지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데
0: 예.
3: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얼마나 중요.
0: 예.
3: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0: 예.
3: 검찰개혁을 하되 수사라든지 기소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고 그 지켜주기 위해서는 예. 범죄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0: 예.
3: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법사위에서 지금 뭐야 그 우려를 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정성호 법무장관하고
0: 예.
3: 지금 나름대로 심심상인 이심전심 그 문제에 대한 그런 그
0: 예.
3: 인식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진솔하게 그럼요 보안수사권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다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0: 예.
3: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이 바로 그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0: 예,
3: 것을
0: 예.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좀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고
3: 네.
0: 자 우리 서 변호사님
1: 예.
0: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1: 예.
0: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성급한 개혁해서 국민들 피해가 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호김 전 의원 하는 얘기도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국민들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광주 학생 살인 사건이나 뭐 그 전에 돌려차기 사건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안 없이 이렇게 폐지하는 게 옳으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생각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4: 그런데 그 민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0: 예.
4: 한 70% 가까이가 반대하더라고요.
0: 예. 민변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했습니다.
4: 그럼 일반 변협 제처럼 예. 보수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0: 예.
4: 거의 80-90%가 반대할 겁니다.
0: 예.
4: 저는 이 문제가요. 민주당이 전당대 이슈가 되면 안 돼요. 이슈로 삼은 정청래 대표가 저는 문제라 봐요. 이분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최대 이슈로 삼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도 강성 당원들이 또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마지못해 동의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국민 전체 관점에서 봐야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요. 저는 대통령의 뜻이나 정성호 장관도 조금 이렇게 최소한 남겨놔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그 남겨놓는 방향으로 뭔가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0: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마 김민석 전 총리와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김민석 전 총리가 나도 받겠다고 해보니까 차별화가 사라진 거예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정치 슬로건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제도기 때문에 절대적 옳음과 뭐 절대적 틀림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착시킬 거냐의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로와 나싱이 사실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미비가 생기느냐는 이미 뭐 여러 정리 예. 버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교리화하고 정치 이제 슬로건화 했지만 그 미비들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0: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은 갖고 가자.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안수사권 보안수사가 요구권을 갖고 갔는데 요구를 경찰에 했을 때 묵살하거나 은폐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럼 그때는 어떡하느냐.
3: 그러니까 그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거는 예.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건데
0: 요구권.
3: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지금 업무 로드가 많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수사권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0: 예.
3: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검찰이 완벽하지 않았듯이 예. 경찰이 그럼 무오류에 100% 완벽하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호 보완하는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이름을 붙였든 보안수사권의 펑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여당과 지금 정부의 임무예요. 근데 이걸 느닷없이 지금 정점식 대표한테 그 우려를 전해주길 법사위원장 자리도 안 주면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해달라고 말한 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돼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피해자가 국민이 되는 상황을 만든다면은 역사에 큰 죄를 예. 짓는 게 되겠죠.
0: 그런데 지금 민주당 뭐 강경파라든가 혹은 정청래 전 대표 또 뭐 유시민 씨, 김어준 씨, 뭐 조국혁신당 그 이분들은 어떠한 이름이든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말한 정치 슬로건화 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근데 가능하냐 여부에서 저는 뭐 누구의 입장이 옳다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자 지지층의 오랜 열망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예.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지금 얘기 나왔지만 청와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폐지했는데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이 하나가 더 나서 이게 도저히 지금 사법 형사제도로는 운영이 안 된다라는 예. 비판이 나오면 꼼짝없이 당한다 이런 인식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 에 말하자면 품질을 어떻게 담보해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장 수사 기능을 핵심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검사들인데 이 검사가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수사 공백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 부분은 그럼 경찰 직제 개편이라든지 직무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뭐 예를 들면 검사 직분을 떼고 누가 경찰로 갈 거냐 아니면 이들을 다 뭐 다른 중수청이나 보낼 거냐 뭐 등등등이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간 싸움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제도기 때문에 이제 그 우려와 인식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갖고 있는 건데 당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선명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지층을 확보하는 이런 과제인데 이제 그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여당의 역할과 이제 야당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장윤기 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서 변호사님 이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지금 실질적 대안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4: 그렇죠. 대안이라고 지금 이제 그 보안수사 요구권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이를 들어 요구해 가지고 언제 수사에 또 가져옵니까? 그런 예외적인 건 필요하거든요.
0: 예.
4: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면 정청래 대표가 지고 뭐 김민석 총리 대표가 됐다. 이럴 때는 이게 다시 조금 보완해야 될 겁니다.
0: 달라질 수도 있겠다.
4: 전당대 용이잖아요. 예. 솔직히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 용으로 강성 당원들이 표를 끌기 위해서 보안수사 전면 폐지 이랬잖아요. 그거 저는 8월 17일 끝나면 다시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논의해서 최소한으로 보안수사권은 유지할.
0: 전당대회 전에 통과되면 어떡합니까?
4: 예?
0: 전당대회
4: 그러니까
0: 전에.
4: 통과하면 전에. 다시 보완해서 또 개선하면 되지. 법이란 그렇잖아요. 해보니까 부작용이 있더라.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 좀 열린 논의를 해야 돼요.
1: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뭐냐면 이게 제도기 때문에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놓고 연장 시키자 뭐 이런 방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까지 우리 편. 이거 넘어서면 지금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식의 구도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의원이 짜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도와 관련된 거니까 교류화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0: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1: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논의를 하기가 곤혹스러워졌고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얘기를 던진 게 그 말하자면 프레임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개혁 대 반개혁 뭐 이런 구도로.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도 이제 이걸 받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제도기 때문에 아직 입법이 안 된 상태고 예. 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근데 그 오늘인가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최강욱 전 의원이 그 매불쇼 유튜브 방송이죠. 거기 나가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만일 경찰이 묵살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언론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대안이 없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언론을 활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한기 기자 말처럼 이게 여기에 반대하면 반개혁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찍혀버리니까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1: 근데 그 지점 관련해서 정청래 지도부도 좀 뭐 비겁하다면 비겁한 게 김민석 의원은 5월 달에 처리를 하자라고 했다라는 의견이고 그 한정의 정책위원장이 확인했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전당대회 이슈를 만들지 말고 5월 달에 뭔가 안을 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계속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전당대회로 미루자 이렇게 미뤄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속도를 내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혁의 기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지나치게 좀 소모적이고 예.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야당이 얼마나 좀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게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이 너무 지리멸멸을 한 것 같아요.
4: 지금 이제 뭐 야당이 그렇죠. 상황이 정동익 대표나 네. 지금 이게 선거 부정 재선거 때문에 네. 장애 집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당력을 집중 못하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0: 좀. 추원 좀 해주세요.
4: 지금 이제 뭐 정동익 대표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계속 이 징계 지금 국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민과 관계되는 이 중요한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이 너무 분열되고 이렇게 또 징계 정치가 되고 또 장외 정치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이 부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상 원탑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 역할이 필요하다.
0: 크다. 알겠습니다.
3: 아,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야당 의원이 110명이거든요. 예?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연대라든지 이것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부각하는데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역할을 더욱 가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흔들흔들한다 그래서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 야당이 흔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야당의
0: 저는
3: 메시지는.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금 명분이 있다고 보는 네. 게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 국민 여론조사하면 폐지 반대가 더 높거든요.
3: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있어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 국민들이 손 들어준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은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 드라이브 걸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다시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서 친족 상돌의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윤기 부친이 아들에 관련한 것을 이제 증거를 숨겼기 때문에 이거 친족 상도로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4: 이게요. 법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로마법 시대의 과거에 진짜 유습이에요. 과거의 유물이에요. 오래된 이게 과거에는 한 가족은 재산 범죄도 그래요. 우리 강도죄하고 송계죄 빼고요. 가족끼리 절도 뭐 사기, 횡령, 배임에도 처벌 안 하거든요.
0: 우리 아들이 제 돈을 훔쳐가도 안 처벌 안 하는 얘기.
4: 그렇습니다. 예. 강도하고 송대죄만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과거의 유물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법 중에 친족 상도례나 이런 게 그 증거인멸 또는 게 그 숨겨주는 거 있잖아요. 범인 언닉 도피. 예. 이런 게 친족 특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법 쪽에서도 존폐 논의가 많아요. 이미 시대 흐름에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이번 게 공론할 필요 있다 봐요. 아,
0: 같은 생각이십니까?
3: 네.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야당의 역할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국회는 어떻게 상임위 안 받습니까?
4: 상임위요?
0: 예.
4: 저는 뭐 일곱 개라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0: 예. 법사위 절대로 안 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4: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게 대신에 다음에 저희가 다수당 돼가 우리가 복수하자. 아. 왜냐하면 이게 뭐 다수당 천년만년 알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4: 대신에 우리가 그때 복수해야지. 지금은요. 좀 굴욕스럽고 해도 제 생각에 다 뺏겨받은 적이 또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김종인 예, 그때 예, 예. 위원장 때. 예. 따라서는 뭐 지금 법사위는 어차피 민주당이 포기할 것지도 않고
0: 예, 예, 예.
4: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 양 가져가라 이것도
0: 아,
4: 안 맞고.
0: 맞는 것 같고, 예.
4: 그러면 이게 그냥 일곱 개라도 또 이게 내심 보면요 삼선 다선 의원들은 또 이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0: 상임위원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
4: 어, 그게 예. 상임위원장 자리가 제일 그 알짜잖아요.
0: 예, 예, 예.
4: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예. 받는 게 맞고
0: 예, 예.
4: 그게 맞다 봐요.
0: 예.
3: 뭐 국회가 그 중진 의원들 경력 쌓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결국은 민주당이 그 표현은 뭐하지만은 어쨌든 여당으로서 상당히 오만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너희 다 가지고 상임위 가지고 어디 국회 활동을 해봐라 그랬는데 민주당이 그거 다 독식해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야당으로서 대한정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7명 다선 의원의 상임위 원장 그런 감투 그거는 지금 그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시네. 다수당이 돼야 되는데 2024년에 총선을 어떤 식으로 그르쳤는지에 대한 자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서름을 왜 봤습니까?
0: 예.
3: 다수당이 아니니까 봤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일곱 자리를 그냥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포기하고 야당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거 다 주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아 야당이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레코드를 남기는 일이 국민의힘에게는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아니 투쟁이라는 게 꼭 뭐 주먹 주고 나가서 네. 이러는 것만 투쟁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든다면 아까 민변 얘기도 하셨는데 보안 수사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우려를 전한다든지 또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 사례 조사라도 해가지고 제시한다든지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려면 할 게 많아요. 지금 자기 정치적 이해에 전부 매몰돼가지고 딴 생각들 하니까
0: 국회 그렇죠.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3: 그러니까는요. 네. 뭐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네. 국회 밖에서도 할 수 네. 있고 11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정략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을 생각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뭐 법사위를 주니만 이걸 떠나서 민주당이 안 준다니까 그래도 다른 상임 7개 받아서 부동산 문제든 민생 문제든 국회 안에 가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3: 글쎄 앵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원래 애초부터 신사협정처럼 네. 국회의장을 가진 정당은 법사위원장은 그렇죠. 그렇게 네.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네.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깨끗하게 국회는 좀 뭐라 그럴까. 결국은 다 남아요. 모든 궤적이. 그렇다면은 오히려 산뜻하게.
0: 차를 받지 마라.
3: 나는 안 받을 것 같아.
0: 알겠습니다. 민주당 좋아할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이게.
3: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재미 못 봤었다고.
1: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출구 전략이 뭐냐 이거를 떠나서 예. 출구로가 저기 있는 건 다 아는데 거기까지 가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이 안 주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런 공청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외곽에서 막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독주나 독식 프레임이 걸리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뭐 의회에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독주나 독식 프레임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이 있고 수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우리를 의석수가 적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전혀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하향평준화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지금 되니까 이게 이제 뭔가 국회가 생산적인 이제 역할을 지금 양쪽 다 수준이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아니 예. 그래서 자 10초만 할게요. 예. 받을 거면 빨리 받고요. 이거 시간 늘었다 나중에 받잖아요. 예, 예. 꼴이 더 우습게 되겠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당 얘기로 가봅시다. 전준희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친청계에서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원 단계도 없는 걸 왜 하느냐. 그래서 전준희에서 아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랬던 것 같은데 친청계가 반발했다고 하는 것은 선호투표제로 가면 친청계가 유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1: 그렇죠. 물론 이런 당규 관련된 거에서 반발하는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네. 이게 선호투표제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을 컷오프 시키고 세 명 지금 뭐 다수가 출마하면 한 명 컷오프 시키고 세 명을 남기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적은 다음에 과반이 안 나올 경우에는 2위표를 갖고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0: 단판 승부로 끝나는 거죠.
1: 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 투표를 하는데 결선투표적 성격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반발하는 건 뭐냐면 당은 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건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왜 결선 투표를 사실상 없애는 방식으로 이걸 하냐 이런 건데 그 밑에 부칙 조항을 보면 전준희가 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조정식 국회의장 뽑힐 때 선호투표제를 이제 당론으로 정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 본인 SNS에 올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호투표제가 될 거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정치권은 그런 이제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유불리의 문제로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0: 오늘 밤에 이제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전준희가 사실은 전당대회를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끝낸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그동안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반대했죠. 그러니까 네. 김민석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당대표 하니까 정청래 고향이 충청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전준희가 뭐 존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의결 사항을 전준희한테 이제 위임하는 게 당원 당규상의 네. 그건데 그럼 이제 룰을 따라줘야 되는데 이 룰을 둘러싼 삿바 싸움이 전개되는 거 과정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구도나 양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민주당원들 물어보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냐 선호투표를 안 해본 건데 그러면 뭐 전략적으로 2순위를 써야 되니까 2순위를 누가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거냐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뭐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결선은 명확하게 알잖아요. 가면 후보가 지지선언을 하고 해서 몰아주는 방식이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인데 이 선호투표제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그 계산이 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말하자면 서로가 주장할 부분만 주장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0: 네, 뭐 이 부분도 그 각 전문가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뭐 김민석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긴 하던데 변호사님 보기 어떻습니까?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4: 그러면 이제 그 저는 결선투표를 하나 예. 선호투표 하나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다만 이게 결선투표까지 곧 며칠 시간이 있잖아요.
0: 예, 예.
4: 다만 이제 그 대부분 송영길 후보가 3등 떨어졌다.
0: 예.
4: 송영길 찍은 사람들이 2순위는 다 김민석 찍을 거 아닙니까?
0: 예, 예, 예.
4: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며칠 동안 뭔가 시간을 벌면 어떻게 또
0: 막판
4: 당원들 역전극이나 뭐게 좀 해보겠는데 김민석 공격도 하고 당일날 김민석 후보 당선
0: 예.
4: 이러다니까 정청래 측에서 반발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0: 그럼 서정우 변호사님 지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4: 당연히 유리하죠.
0: 지금 판에서는?
4: 그렇죠.
0: 그 다른 방송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 이겼으면 좋겠는데 선호투표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가 3등 하잖아요. 그럼 송영길 1순위 찍은 사람이 2순위 누굴 찍었겠어요? 타인은 김민석 찍었겠죠. 그런데 결선 투표도 김민석 찍어요. 그럼 뭐 차이가 없는데 왜 반발하느냐. 며칠 사이 비비볼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마 근데 저도 이게 법률가로서 이게 보니까 좀 애매해요. 대립 개념이 결선 투표하고 선호 투표가 대립 개념인지 아니면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준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들도 헷갈려요.
0: 아, 당헌 당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4: 예.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잖아요. 국민의힘 당규도 애매한 게 많은데 민주당도 이렇네. 그러니까 아마 이 전문가들도 야 결선 투표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구체적 방법은 전준이 정하는 거냐
0: 예.
4: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결선 투표하고 선호 투표는 따로도 있지 않냐
0: 예.
4: 별개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 위반이다. 이성윤 이런 분들이 그걸 주장하잖아요.
0: 예.
4: 그래서 오늘 저녁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0: 종욱 의원님 저기 일각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 마지막에는 아마 지지를 할 거다. 뭐.
3: 아니 일각이 아니고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 전원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아니, 회의처럼.
0: 본인은 완주한다던데요?
3: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딱 페이스메이커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정치라는 게 상당히 다이나믹하니까.
0: 예, 예, 예.
3: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선언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슈를 하나씩 이제 제기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뭐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글쎄요. 선호 투표라는 게 사실은 좀 낯설거든요. 그냥 결선 투표로 하고 산뜻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겨 야 제가 볼 때는 이거 선거 끝나고도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 더 시끄러워지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송영길 후보는 페이스메이커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0: 그럼 안 시끄럽게 하려면 그냥 결선투표로 가는 게 깔끔하다.
3: 결선투표하고 근데 왜 전준희에서 대전 근데 지리적으로는 대전이 또 중심부이기는 예,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전준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누군가가 승리한다면 더 정당성이 좀 있지 않 어차피 좀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두 분이 전문 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권력 투쟁의 양상은 때로는 그 예상을 훨씬 웃도는 스토리도 막 개진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인데.
0: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고 엊그제인가요?
1: 그제죠.
0: 그제. 송영길 대표가 오늘 했고 정청래 대표는 아직 안 한 것 같고
1: 고민정 의원도 했고요.
0: 네, 고민정 의원도 했고 이제 네 명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김민석 전 총리가 출마 변을 밝히면서 이제 자기 정치인 안 된다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 전 대표가 SNS에 나는 자기 정치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당신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싸움이 좀 격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당내 경선장이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오늘 그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갔었는데 이 방송에서 12.3 계엄날 행적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 보면 김 전 총리가 계엄 당일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장면, 뛰어가는 장면, 또 담 넘는 장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청 쪽에서 주장하던 계엄날 뭐 했냐 당신. 감기약 먹고 뭐 했냐 감기약 성분은 뭐냐 뭐 이런 거 이런 공격 김어준 씨가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1: 예.
0: 그리고 오늘 뭐 기사도 많이 났던데 김어준 씨는 친청이 아니었냐 왜 이렇게 김민석을 띄워주냐 뭐
1: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내심까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당일에 국회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 당일에 국회 앞에서 김민석 의원 봤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그때는 뭐 의원들 워낙 여러 명 봤으니까 누굴 보고 이게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는데 저는 오늘 이거가 나면서 이른바 이제 뭐 팀 김어준이 특정 후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 이 구도는 깨진 것 같아요. 이 구도는 깨진 거고 왜냐하면 이 CCTV를 김어준 씨가 입수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의원이나 누가 이걸 입수한 다음에 그 플랫폼에 태워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건데 김어준 씨가 그걸 수용했다라는 건 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가장 큰 네거티브 하나를 털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 큰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사통론을 얘기해요. 뭐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얘기하는데 앞에 세 명의 대통령은 수식어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과 함께 1, 2, 3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지? 했는데 이성윤 의원이 바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비상계엄 당일에 왜 투표 안 했냐.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로 잡은 건가 내부에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김원준 씨 방송을 통해서 그 틀이 하나 깨진 거고 어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자기 정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김민석 의원이 말하는 자기 정치는 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순방 가는데 뭘 한다든지 코스피 발전되는 날 뭘 한다든지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뭘 한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프레임에 안 걸리려면 정치인이 다 자기 정치하는 거지 본인은 남의 정치하시는 거냐 그러면 대리인이냐 이렇게 받았으면 각이 섰을 텐데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해서 총리도 자기 정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뭔가 이 합에서는 최소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좀 우위를 점한 게 아닌가 오늘 이제 네거티브 관련된 요소 제일 큰 것도 털고 그 세력이 단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반 상황.
0: 자, 이야기는 지금 김한 기자 얘기만 듣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복귀해서 3일째인데 실시간 시청자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도 또 계속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4: 좋네요. 저번에보다 10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0: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3: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0: 어떻게 다르게?
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4: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5: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CM 듣고 오기 전에 김한 기자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김한 기자는 표현입니다. 팀 김어준. 네. 네. 더 이상 정청래 전 대표를 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6: 네.
5: 그 만남 이후에 그리고 뭐 혐 발언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쓸 수밖에 없네요. 그 먼저 톨레에서 문은 빼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빠지고 김어준 씨도 빠지면은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겠네요.
7: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문조 털레 위에서 레는 원래 빼고 네 명이 다 빠진 것 같아요.
5: 어허.
7: 사면 초과죠.
5: 어허.
7: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만나면서 고민 전까지 놓잖아요.
5: 예.
7: 그리고 조국 대표는 자기 코가 석자야 전당대회. 정치면 끝났다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유시민 이분도 그 김어준 해석이 당신 유튜브 만들어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침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씨는요. 한마디로 이게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지금 반토막 이상 났던데 오늘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26, 7만 동시 봤잖아요.
5: 예, 예, 예.
7: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게 정청래 팬 들어가지고 다 적을 돌려서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프랑스에 그 권리금 4억 7천도 있던데 그 의혹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 지모시라고. 따라서 이게 그런 겁도 나죠. 혹시라도 이게 조사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김어준 씨가 꼬리 내리고 나는 중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민석 띄워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사면 초과 4명이 다 떠나버렸다. 문조 털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오늘 저는 유튜브 그 동영상 보면서 김민석 후보도요 두 가지는 해명해야 돼요. 오기는 왔는데 왜 늦게 왔느냐 10분 거리에 왜 늦게 왔느냐 이거는 여전히 해명하고요.
5: 예?
7: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문제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노나 우리 계속 왜 표기를 안 하냐고 계속 공격했잖아요.
5: 예.
7: 그럼 이게 미리 소명하지 왜 이제 와서 이게 소명이 나왔나 이것도
5: 예.
7: 궁금합니다.
5: 예. 자, 서정욱 변호사가 김어준 씨랑 해서 장사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입니다. 저하고는 아무런 또 우리 방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 정 의원님 그러면 원래 정청래 의원이 그 현역 의원들 원내 우군이 없었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도 다 박찬대한테 줄 섰고 그래서 이제 외곽 그 인사들이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외곽에서도 발뺐어. 원내에서도 원래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8: 아직 선언했어요?
6: 아직 안 했습니다.
8: 뜨가지고 별 얘기들이 다 나오던데 억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5: 네.
8: 근데 그래도 또 정청래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선언은 하겠죠. 그런데
5: 예.
8: 저는 이제 그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 너무 이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또 저만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반격인가 싶기도 해요. 기억하시겠지만 정권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뭐 여의도 대통령, 충청도 대통령 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크다.
5: 예.
8: 이런 얘기들 나왔었다고요.
5: 예.
8: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5: 예.
8: 그리고 이미 언급됐듯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라든지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대표로서 지금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 가지 해프닝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5: 예.

0: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한국 정치에서 당대표라는 위치가 특히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대표의 그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걸 뛰어넘겠다고 시도했다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좌절해가는 어떤 과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대통령 중심제인데 당대표 경선에 이렇게 민주당뿐만이 아니죠.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 퇴진하라 그러는데 뭐 안 나가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뭐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위치라는 거가 왜 이렇게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가. 약간 내각제의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선거에 공천권을 뭐, 쥐고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개인 생각이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제 하나의 그 페이드아웃 하는 과정인가? 저 혼자 생각이에요.
1: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다.
0: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1: 두 분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2: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정청래 시간이 남아 있어서 불출마 하는 게 순리에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누구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저도 뭐 기자를 꽤 오래 했지만 그 집권 1년 차에 이런 당이 이런 환경을 연출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초반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후배들하고도 했던 얘기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해 보이는 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반명으로 해서 당대표가 되면 그때 이재명의 패배라고 쓸 겁니까? 예를 들면 4년이나 남아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기록을 뭐라고 남길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박지원 의원이 초창기에 얘기했던 순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울할 수 있죠. 본인 입장에서 내가 왜 반명으로 찍혀갖고 대표도 못 나가나 이렇게 억울할 수 있고 나도 성과가 있는데 억울할 수 있지만 정치는 결국엔 그 순리를 거스르기는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도 정청래 누가 보더라도 다시 연임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선거가 끝나고 출마 선언을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여전히 정청래 의원이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어야 사실 맞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저는 그분들이 빠졌다. 그분들이 또 실제 정청래를 지지했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심의 영향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자로 인식은 이거를 다 지지하는 게 아니네. 이런 인식이 자리 잡히도록 오늘 김어준 씨도 이제 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정청래 의원이 만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서종욱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맞죠?
3: 그렇죠.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 이재명도 임기는 살짝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갈수록요.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그 출마할 것 같아요. 출마 안 해도 이게 정치점이 끝나는데 정청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진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한민수나 최민희나 이성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문정복 이런 분들
1: 정청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
3: 그렇죠. 이런 이게 진영을 대변하는데 무책임하게 더군다나 특보만 제가 한 1,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청래 진영 싸움에서 본인이 빠질 수는 없다. 차라리 저더라도 가서 비주류를 남자. 예. 아마 저는 완전은 출마할 거로 보고 있어요.
1: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선호 투표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뭐 오늘 한다고 합니다만 그 고민정 그 후보한테 가는 표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2: 컷오프를 시키기 때문에 아마 변수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고민정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접착제 역할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가 너무 갈라져 있고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을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롤플레이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사람 이름 중심으로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나와서 뭐 청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좀 전환 이런 것들을 포석에 깔고 뭐 그다음 다음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 측면에서도 뭐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목포 동부시장 방문해서 룰이 정해지면 존중해야 한다. 치사한 공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전당대회가 곧 치러지는데 조국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는 걸로 보이죠?
2: 네. 신상식 의원이 이제 단독으로 출마하게 되면 아마 과반 그 찬반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상 다른 대안은 없는 거기 때문에 신상식 의원이 이제 당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근데 신장식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너무 세게 대립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근데 계속 합당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게 대립했는데 합당이 될까요?
2: 지금 뭐 당권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 중에 아, 합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제가 볼 때 당대 당이 이제 협상 테이블 꾸려갖고 논의하는 형태의 합당은 당분간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들 이제 강조하는 게 민주진보 세력의 연합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연합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연합이나 연대를 먼저 복구하고 합당은 나중에 논의해야 된다. 추후에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 합당 논의가 불이 붙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흡수합당이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0: 근데 이제 거기가 전부 비례대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비례대표면은 흡수합당을 위해서는 그 당이 흡수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출당 조처를 해주면은 개별적으로.
1: 개인이,
0: 근데 출당 조처를 과연 해줄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총선 전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나름대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꽤 있지 않을까.
1: 뭐 그렇겠죠.
0: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도 느끼지 않을까요? 조국 전 대표는 이번 평택을 재선거죠. 재선거에서 본인이 그 보여줄 걸 다 보여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청년 지지자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 생각인데 그 청년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데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상당 부분 동기가 됐을
1: 뭐 그런 주장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뭐 당대당 통합하면 부담도 될 수 있을 거고 다만 이렇게 지금 정전 의원 말처럼 개인별로 흡수 통합이 되면 좀 굴욕적이지 않나요?
3: 저는 이제 조국 대표는 정치 삶이 끝났다 봐요.
1: 예.
3: 제가 서울대 그 조교할 때 그 교수 왔을 때요. 진짜 인기 좋았어요.
1: 예.
3: 그때는 이게 저도 논문을 많이 소개하고 근데 머리 한번 싹 싸다듬으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자산을 다 갉아먹고 갉아먹고 하면서 저는 이번에 김용남하고 평택에서 거의 한 절반은 정치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 고향이 합천이거든요.
1: 예.
3: 야 무섭노.
1: 아 일배.
3: 무섭노. 예. 한마디 했다고 게 일배라고 그 우리 원이 있잖아요. 예. 거제도 출신.
1: 예.
3: 이걸로 게 저는 꼰대 이미지에 완전히 사상의 정치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아마 게 저는 이번에 조국당하고 개혁신당 이준석당 있죠. 두 당은 다음 총선에는 게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 서부른사는 원이라는 친구를 원래 알았습니까? 이번에 공부해서 아는 겁니다.
3: 아니 제가 어떻게 아이돌 어떻게 알아? 전혀 몰랐죠.
1: 아니 너무 잘하는 것처럼 말씀해
3: 가지고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죠. 저는 아이돌 몰라요. 예.
1: 그래요. 네. 김한 기자 알았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2: 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팀 이름을 다른 거로 이해했다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왜 팀 이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1: 머리 쎈느라 쎈느라 헷갈리더라고요. 네.
2: 사과됐습니다. 네. 몰랐는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부가 조국 대표를 부담스러워했던 시기가 꽤 오래 있었다면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가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평택가 예를 들면 예전에 조국 사태라고 불렸던 문제 때부터 내려온 어떤 조국 대표를 상징하는 그 뭐 위선 뭐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 플러스 이번에 평택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제로를 외쳤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역설적 상황을 낳은 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태도 덥석 정치권이 이거를 받아들면서 굉장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꼰대나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1: 아니 좀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 원희 씨가 이제 뭐 거제도 출신이기도 하고 어렵게 이제 조금 뜬
2: 네,
1: 거잖아요.
2: 그렇죠.
1: 사투리 캐릭터로. 근데 이거 이제 지역 방송의 PD가 이걸 한번 해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정치인이 끼어들어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조국 대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이걸 받아가지고 SNS에 돌아가면서 노노노노 쓰고 있더라고. 이것도 조금 보기 좀 민망하지 않나 싶어요.
3: 그게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쓴 게 이준석이야.
1: 아 이준석 나경원 김민전 다 하고 있던데.
3: 아니, 이준석은 여론조사까지 하자고.
2: 아니, 여론조사
3: 이게 여론조사 할 끓입니까? 제 말은 이걸 호재다 생각하고 이준석이가 한번 떠보자 예. 이런 거 하는 그래서 둘 다 정점이 끝났다는 거고요.
1: 예.
3: 이걸 제가 이게 국민님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이용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봐요.
1: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2: 이준석 대표는 이제 오늘 그 부산 개혁신당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의한 씨 구속영장 청구 오늘 그 신문이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말하자면 좀 이슈를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 들고 원래 뭐 이런 이슈 관심이 많긴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 이슈에 그러니까 저는 그 PD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저는 이제 사투리를 감별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

0: 사투리를 몰라서. 근데 그 의식은 문제의식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자로서 노로 끝나는 문장 말을 하거나 하면 경각심을 갖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사투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아, 10대들이 이게 용례에 맞지 않는 것까지 다 노를 붙여서 사투리를 쓴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의식 이게 이제 말하자면 10대들이 극우화된 언어 습관이나 극우화된 밈들에서 영향을 받쳐서 사투리까지 약간 변형이 일어나고 예, 있다. 예.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개인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정치권이 받아서 그 사람을 좌표 그 이제 연예인을 좌표 찍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10대 극우화의 어떤 한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PD는 일베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그 사투리 얘기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이 가장 이제 말하자면 이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되는 논쟁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얹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은 노골적으로 그냥 일베체로 써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걸 마치 뭐 미러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치권이 오히려 가세하면서 이게 또 오염이 되는 맞습니다.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1: 동감합니다. 예, 갈등을 오히려 정치권에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아까 그 종호빈 전 의원이 비례대표 지금 조국혁 신당 의원들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지역구로 나가고 싶겠죠 당연히.
2: 네.
1: 그런데 조국혁 신당 간판 달고는 지역구에 나가서 이길 데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럼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2: 자리가 없죠.
1: 웬만한 곳에 나경원 정권들이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경선에서 이길 것인가.
2: 뭐 저 정치라는 건 아까 조국 이준석 끝났다 그러는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정치라는 거는 또 보면은 생물이라고 너무 상투적인 말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그러면 갈 곳이 없을까? 또 이제 그중에 뭐 두각을 나타낸 사람도 있고 또 사실은 더 이상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의 봉사로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너무 단순화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구를 전부 고민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본인들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뿐만이 아니고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치르고 있죠. 지금 친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이제 뭐 박선원, 이건태, 김용, 서미화 뭐 이런 분들이 나오겠다는 거고 친청계로 불리는 사람인 최민희, 한민수 뭐 이런 의원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세대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현역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그만큼 파워를
0: 뭐 지금 한쪽 캠프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만 받겠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 한쪽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당내 선거 분위기를 예.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김용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많은 쪽에 이제 속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1: 네. 그래서 우리 라디오에서도 이따가 3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대해서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가담혹을 받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어제 특검이 내란 중요 의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은 뭐 나름 또 특검이 성과를 올리는 것일 테고 만일 기각이 되면 특검 쪽에서 조금 곤란한 지경이 있을 것 같은데
3: 지금 저희 보수 쪽에서 보면요. 예. 김태호가 근데 엄청난 실세였거든요.
1: 예, 예, 예.
3: 실세. 그런데 예. 이번에 혐의가 근데 그 미국 CIA나 계엄의 예.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1: 예, 예, 예.
3: 그래서 이제 신원식, 그 다음에 김태호, 그리고 이제 이거 홍장훈도 들어갔거든요.
1: 예.
3: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영장이 발부돼버리면 홍장훈까지도 기소될 수가 있는데 홍장훈은 저희 보수에 되게 미워해요.
1: 예.
3: 홍장훈 각종 거는.
1: 예.
3: 그래서 아마 저도 이게 그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김태호가 원래 빠졌을까? 원래 왜 수사에 빠졌을까?
1: 지난 특검도 있었으니까.
3: 그러니까요. 네. 이제 와서 이게 들어갔을까? 아마 영장에 대해서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 발부되면 신원식, 홍장훈도 같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김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1차 특검에서 두 개 조직을 전혀 못 건드렸죠. 대통령실을 하나도 못 건드렸고 검찰을 거의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관저에서 뭐 군수뇌부들 불러다가 포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 걸 상식적으로 보면 보고가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가 안 됐고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출마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받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영장이 청구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말하자면 제가 볼 때 이 내란과 관련된 본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비상 결함을 선포한 이후에 그걸 이제 해외에 그 정당성을 알리려고 했다.

0: 어제 3부에 김미석 총리하고 대담할 때 저희가 실시간 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벌써 만 명이 넘겼습니다. 네.
1: 와, 좋네요.
2: 제가 이게 두 번 수금 나오거든요. 오래 했는데 보통 제가 할 때 한 300명에서 500명. 아. 앵커 한 명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네. 예. 제가 아부하는 건 아닙니다.
0: 아, 예, 예. 앞으로 더 많이.
3: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에 하셨던 앵커님은 어떻게 됩니까?
2: 그러니까 아부하는 건 아닌데 그 팩트만 이야기한
3: 거지. 그분도 잘하셨습니다.
0: 네. 그 전전할 때는 100명도 안 됐습니다.
3: 아, 네.
0: 그래, 그 이전에 하신 분이 많이 올려놓은 걸로. 예, 예, 예. 그래요. 우리 전에 하신 앵커분께서 또 좋은 데 가셨으니까. 네. 민변으로 가셨죠?
2: 네. 사무총장. 네.
0: 네. 좋은 데 가셨으니까. 거기서 할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고 보고요. 네, 오늘 1, 2부 세 분이랑 함께 했는데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종욱 변호사, 정옥임 전원,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1,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와서 날이 습한데요. 그래도 해가 좀 기울어가는 지금은 한결 낫습니다. 아직 강릉과 대전, 광주 등 강원과 충청,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과 상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영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26.1도, 대구 30.2도, 광주 2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포승 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2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제법 필요하겠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서남요금소에서 서초터널 출구 구간 3차로에 보행자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평당원 김용에서 민주당의 선명한 혁신을 이끌기 위해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 지난번 총선 때 네. 출마를 하려고 예.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출마가 안 됐고
1: 네.
0: 그 나중에는 배구 전공 하겠다 선언하시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1: 예.
0: 그 솔직히 당에 좀 섭섭한 건 없었어요?
1: 있었죠. 있었지만 뭐 그거는 제가 섭섭하다고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로지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의종군을 하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역을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죠. 지방선거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게 그러면 수습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게 또 지방선거 결과가 원인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책임을 청와대까지 넘기는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뭐 원내는 아니지만 평당원 김용으로서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반영하고 또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0: 지난번 총선 때는 김용이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역원들이 60여 명 넘었던 것 같은데 동참해 주신
1: 제가 공천 배제 결정 나기 직전까지 77명이 예, 예. 저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설명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0: 예. 원내 현역들은 이제 김용 전 부위원장에게 상당한 지지를 보내는데 그 일반 당원들도 그런 민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만나본 분들 그다음에 저에게 의견을 주신 분들은 저의 이 사건 검찰 조작 사건 4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펼쳐졌던 이거를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당시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 자체가 다 허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저기 주관적으로 또 저는 저를 응원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당에서 이제 우리 그 전략공천을 책임지신 분들 이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유로 저를 공천 배제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작 이 4년 동안의 이 검찰 조작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 저는 이 조작 사건의 수괴라고 표현하거든요.
0: 예?
1: 한동훈이는 지금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0: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나요?
1: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이 그 검찰에 정말 칼날 위에서 체포동의한 이게 국회에서 한동훈이 그거를 들고 막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다 기억하는데 그 한동훈은 국회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정작 4년 동안 피해를 받았던 저는 이 그냥 내려와야 되고 그런 면이 좀 아쉬웠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때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0: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그 검찰 주장은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물적 증거는 없고 유동규 씨의 증언 내가 김용한테 줬다. 이제 그 김용 전 부원장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증언을 깨야 되는데 물적 증거는 없으니까 그건 원내로 치고 별도로 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재판인가요? 그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1: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제가 12년 동안 키우 다녔더라고요. 그거를 제출했죠. 그래서
0: 핸드폰에 있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분이 이거를 그냥 구글에다 맡기자. 구글 본사에다가 이거의 진위 여부를 근데 법정에서 재판부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구글이라는 데가 기술 비밀주의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설령 조작을 하더라도 업로드를 못합니다. 세계적인 해커가 아닌 이상.
0: 그러니까 이제 김용 부원장 입장은 유동규 증언밖에 없는데 유동규가 나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나는 거기 네. 없었다가 구글 타임라인에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리바이를 다 깨버렸죠. 네. 예.
0: 근데 어디 법원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거는
1: 감정은 했습니다. 감정에서 예. 이상 없다는 이런 결과
0: 조작은
1: 나왔습니다.
0: 아니다.
1: 아 그럼요. 예, 결론이 구글에서? 나왔는데 예. 그리고 그 감정 결과를 면밀히 보면은 저가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저 임의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걸 손댈 수가 없다. 예. 예, 그냥 불가역적인 거다. 이렇게까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예, 뭐 도외시한 거죠.
0: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대법원 판결 언제 나옵니까?
1: 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8월 달에 보석 나오면서 작년 중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대장동 재판에서 그 진술조차 검찰이 조작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저에게 10여 년 전에 뇌물로 저에게 줬다는 돈이 결국은 철거업자가 그 돈을 받았다는
0: 뭐,
1: 게
0: 그건 나온 사실이니까,
1: 드러났는데
0: 예, 예.
1: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직도 결론을 안 내려주고 그, 참.
0: 근데 지난번 총선 때 당의 입장으로서는 네. 만일 선거 기간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유죄로 나면 유죄가 확정이 되면 네.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 걱정이요. 저는 그게 검찰 논리 아니냐. 아하. 제가 그러면서 맞섰었죠. 네. 뭐 결정난 이상 뭐 지난 얘기
0: 예, 알겠습니다.
1: 제가 네. 다시
0: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1: 감사합니다.
0: 예, 여쭤봤고요. 예, 예. 자 최고 의원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뭐 본인은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출마를 하셨겠죠. 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1: 아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면 평당원입니다. 예. 평당원으로서 최고위원회 들어간다면은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거죠. 최고 상단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막중한 책임감과 그다음에 그 이 해야 되는 의무감이 예.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회에서 그동안 느꼈던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현장의 당원들 그다음에 현장의 지지자분들이 얘기했던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천으로 해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뭐 굉장히 일부에서는 과격한 주장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혁신한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갖다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당대회에서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오늘 다섯 가지 이 안을 말씀드렸는데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그 오늘 출마 기자회견도 뭐 원내 현역 의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박수도 터지고 화이팅도 터지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약간 눈물도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1: 아, 좀, 감격스러웠죠.
0: 예.
1: 제가, 오늘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생각은 못 했는데, 막,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 선거 때 대구, 경북, 여기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제가 서울구치소 화성교도소에 있을 때 저를 접견했던, 그 정말 과거의 동지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0: 예.
1: 정말 좀 많이 감격했습니다. 이게 항상 뭐 위로, 그다음에 격려, 제가 힘을 항상 많이 받습니다. 예.
0: 김명전 부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죄 없이 검찰의 조작 기소로 영원히 몸이 됐다 이렇게
1: 네.
0: 본인이 이제 뭐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게 사실이라면
1: 네.
0: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조금 섭섭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는 이런 영광을 제가 스스로 가질 수 있었던 것도 20년 전에 성남에서 변호사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물론 지난 4년 동안에 저희 뭐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었으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법정에서 4년에 검찰하고 맨 처음에 싸울 때부터 그때 너희들이 이거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360만 털어가지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 대장동 업자들의 정관계 로비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동 녹취록 1200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김용 정리상 얘기가 한마디도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거를 진술을 바꾸고 그 녹취록을 조작해가지고 사건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구속되고 이 구치소 있고 이럴 때는 뭐좀 힘든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죠. 뭐힘안 들다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고,
1: 네.
0: 자,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당이 정부의 혁신 속도를 뒷받침 못해서 답답하다. 이건 현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하신 것 같고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한테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우리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선거 정말 기대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따라가지고 그 정도의 승리를 했다면은 저는 정청래 우리 전 대표님께서 연임하는데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을 겁니다.
0: 승리했다면
1: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0: 그럼 책임을 져야 된다.
1: 실패하면은 최소한 제가 결과가 나오고 3일 전에 공식적으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쇄신해야 된다. 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정부한테 넘기더라고요. 뭐 내각에서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이 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는 그때부터 상황이 지금 지지율 떨어진 거에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런 지도부가 또 탄생하면은 과연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지상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네.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선거 패배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저는, 아니, 패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패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전략이 부재했네. 아니,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생략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거대 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책무를 갖다가 외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잃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갈등되는 우리 내부 간에 서로 간에 갈라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방송도 그렇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늘 우리는 합쳐지고 연대해서 더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0: 근데 시작은 거기서 출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진단은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예. 이제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 오늘도 아마 KSY 조사한 거예요. 거기서 많이 반등했더라고요. 오늘 회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쭉.
0: 저는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 우리 저기 이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제가 예를 하나
1: 예.
0: 들으면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이 도지사 취임하셨을 때 지지율이 30%가 안 됐습니다.
1: 전국에서
0: 그때
1: 꼴찌였죠?
0: 꼴찌였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 정말 이 언론과의 이런 인터뷰 도중에 인이어를
1: 예.
0: 빼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말 뭐 난타를 당했죠. 그러면서
1: 예.
0: 시작을 갖다가 29%인가 제 기억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이미 검찰의 표적에 의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형수 욕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결국은 그 재판을 받으면서로 성과로 경기도의 코로나 시기에 재난기본소득, 뭐 신천지 이런 부분들 소탕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불법 계곡 이런 부분 정비하는 거, 그리고 또 지방분권을 그때 실천을 했죠.
1: 예.
0: 지방 균형 발전을 이 수원에 있는 24개 이 경기도 산하 기관을 경기도 동서남북에다가 전부 재배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내면서 퇴임할 때는 지지율이 80%를 갖다가 웃도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더 국정 운영에 대한 이 뭐랄까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 더 진화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혼자 하면 안
1: 당이
0: 된다.
1: 받쳐줘야 되는
0: 당이
1: 말이죠.
0: 받쳐줘야죠. 당이 받쳐줘서 입법도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해주고 사람도 끌어오고 그리고 또 전국 다니면서 그걸 또 알려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제가 답답해서 출마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1: 예. 성과나 능력을 아마 대통령이 보여줄 거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오늘 아까 얘기하셨던 거 이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를 제안하겠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0: 이루어진 적이
1: 민주당에서.
0: 없어. 맞습니다.
1: 이게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깰수 있겠어요?
0: 정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년도 더 전에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1: 예.
0: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때 우리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동일 지역에서 계속 이 선출되는 이 국회의원 제도의 불합리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당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동일 지역 3선 제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실천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이게 정치에 대한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정말 이제는 뭐이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치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게 고이면은 썩고 멈추면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계속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북코서트를 쭉 하고 나서 이 가지 못한 지역에 강원도, 제주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강을 해달래 가지고 제가 강원도를 갔습니다. 강원도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막이 어디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동자들, 우리 젊은 막 훌륭한 인재들이 이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막 나와서 정말 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선자가 있으면 낙선자가 있는
1: 예.
0: 거니까. 저는 이런 자원들, 이게 과연 강원도만 그럴까? 전국 각지에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이 정치적인 경험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야 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쇄신책이 필요한데 당이 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1: 기득권들이 좀
0: 적극적으로
1: 양보했으면 좋겠다. 예.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뭐 정치를 오래 했죠. 저도
1: 예.
0: 정치를 2010년도 성남 시험부터 출발해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하는데
1: 예.
0: 국회의원 의원분들 제가 편하게 만나보면은
1: 예.
0: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 하세요. 10년 하니까 진이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10년 넘어서 막 12년, 15년 되면은 정말 이 매너리즘에 빠져

0: 가지고 그냥 뭐 늘 하는 그러한 일들 새로운 게 나올 여유가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거기다가 회견문에다가 하나 그 덧붙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다선 경험 많으신 의원분들은 재집권해서 그분들의 역량과 경험을 갖다가 또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4년 후에 재집권을 하는 그 발판으로 삼고 이러면은 결국은 선순환이 되지
1: 예.
0: 않겠습니까? 예.
1: 그러니까 뭐그 삼선 중진 의원들한테 선의로만 맡겨줄 수 없으니까 제도화하자 이 말씀인 것
0: 제도화,
1: 같고요.
0: 예, 저는 해야
1: 예.
0: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에서 꼽는 게 아니고 직선제를 하자. 뭐 이것도 뭐 개혁적인 방안인 것 같긴 합니다.
0: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1: 예.
0: 이제 계속 1인 1표제 그게 이재명 당대표 하실 때그 방향이 잡혀졌고 그게 계속 그 방향대로 지금 흘러왔죠. 근데 과연 1인 1표제가 그냥 뭐 구호로서 그다음에 가장 간략한 제도로서만 남으면 되겠는가. 저는 당의 주요한 역할에 참여하는 게 1인 1표제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 범위를 갖다가 당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 모셔서 거기에
1: 예.
0: 우리 당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직접 전당원 투표로 뽑게 되면은 비례 이 대표로서 의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그 당원들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결정에 따라서 뽑히신 분들의 당원들의 관심도 굉장히 더
1: 뭐
0: 클
1: 흥행도
0: 수가
1: 되겠네요.
0: 있겠죠. 흥행도 되고
1: 예.
0: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은 이제 양강 싸움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김민석이냐, 뭐 정청래냐. 그런데 지금 김명전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김민석 전 총리하고는 호흡이 잘 맞습니까? 뭐두분 중에
0: 저는 뭐
1: 아무리 될
0: 호흡을
1: 수가
0: 맞춰본
1: 있으니까.
0: 적은 없습니다. 호흡을 맞춰본 적은 없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보성 나오고 나서 좀 만나 뵈면서 굉장히 그 총리로서의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뒤에서 이걸 서포트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동안의 이 성공과 성과를 위해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저기 저이 작가님 말씀하신 손익일 우리 이제 전
1: 예.
0: 대표님은 빠졌는데 손익일 전 대표님도 제가 오늘 다녀왔어요. 가서 오늘 당대표 출마 의견 하시는 거 제가 응원하고 왔는데 그분 역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그런 리더십에 저는 이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당대표 이런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분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1: 예.
0: 서로 좀 소통을 하시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역할을 크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소통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기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1: 그 정청래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말씀인 것
0: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아까
1: 같네요. 아,
0: 말씀드렸고 예,
1: 예.
0: 리더십에 있어서
1: 리더십에
0: 그런 부분이
1: 있어서
0: 반드시 필요하다.
1: 두 분의
0: 예.
1: 리더십은 필요하다.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고위원을 5명 뽑죠?
0: 네, 다섯 명
1: 청년
0: 뽑습니다.
1: 최고는 아마
0: 예.
1: 따로일 거고,
0: 네.
1: 여성 최고는 아마 그 5명 안에 못 들어오면 한 명을 더 뽑을 테고, 그렇죠?
0: 네, 이제 수년에 못 드셔도 여성분은
1: 그렇죠?
0: 이제 그 다섯 분
1: 예.
0: 안에 들어오게 제도가 돼
1: 돼
0: 있죠.
1: 있고, 예.
0: 청년도 지금 아직 최종 의결은 안난
1: 안
0: 것 같습니다.
1: 됐는데 아마
0: 그죠?
1: 따로 뽑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죠?
1: 조금 더,
0: 지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자, 그러면 출마자가 10명을 넘으면 예비경선을 아마 치르고 컷오프가 될것 같기도 한데.
0: 네, 그런 위험성이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는 국회 가서 이제 의원님들 좀못 뵀던 의원님들 만나 뵀는데 반응은 좋으신데 또 이제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이제 원내에 계신 분들이 출마하게 되면은 같이 그동안 함께했던 이런 시간들 인연이라는 게뭐 저보다는 깊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경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 좀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원로 고문님들 39분이 지난번 고문님으로 계셔서
1: 예.
0: 전화를 다 드려봤는데 굉장히 좀 고무됐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갖다가 너무 간절히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도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들어가서 김종인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평당원이 들어가서 그런 평당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렇습니다. 예.
1: 예. 오늘 출마 선언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방송에 모셨는데 지금 1분 정도 시간 드릴
0: 아,
1: 테니까
0: 예. 네.
1: 우리 전국에 계신 청취 여러분에게 또 민주당 지지층에게 김용 좀 뽑아달라고
0: 네.
1: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늘 저한테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게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따라붙었는데 제가 오늘 과감하게 저는 평당원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곳이 정말 큰 집권 여당의 이 책임을 갖다가 절대 놓치지 않게 않도록 제가 첫 번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지상 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2년 후에 총선 그리고 4년 후에 정권 재집권.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죠. 여기에는 민주당의 혁신밖에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혁신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선언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클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0: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선언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민석, 오늘은 김용 후보를 불렀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출마선언 후보자들 차례도 불 것을 약속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YTN 라디오 구독자 수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88만 명인데 조금만 더 구독해 주셔서 100만 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3: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요나스 가르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앙카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 노르웨이는 경제와 산업, 문화, 국방 영역에서 매우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퇴레 총리도 양국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두 나라의 전략 파트너십 발전을 위해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며 관계 증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당 내 TF가 준비 중인 개정안과는 별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보안 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입법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국회를 정권 방탄기구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과 출당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엄중한 시기엔 방미 일정을 연장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위기의 순간 리더가 현장에서 사라진 건 무책임한 행위이자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현주 의원을 대상으로 음란 이미지를 합성해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정황을 인지하고 생산 유포한 분에 대해 비상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 차원에선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정부가 규제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영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기준과 준수사항, 피해구제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 의무가 있는 대규모 국내 사업자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DC 인사이드가, 해외 사업자는 구글과 메타, X, 틱톡 등이 지정됐습니다. 방미통일은 사업자들과 협력해 자율 운영 정책이 서둘러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 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2도, 습도는 77%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푸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푸쉬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9: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10: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2: 백화점이라든지 구두, 모바일 상품권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들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도 있죠. 가령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7천 원 정도에 사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13: 이게 뭐야? 30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20만 원에 판다고? 야, 이게 가능해?
12: 수사관이던 A씨는 온라인에서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권 거래를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할인으로 보기엔 금액이 영 석연치 않았죠. 그리고 그 의심은 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14: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가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사채와 불법 추심 그리고 B씨의 사망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13: 역시 있으며 역시 그냥 상품권 거래가 아니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12: 최근 문제가 된 건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혹은 상품권 사채라고 불리는 변종 불법 사금융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에 상품권을 팔겠다 글을 올리면 업자가 제가 사겠습니다 라며 돈을 보내는 형태죠. 얼핏 보면 평범한 상품권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돈을 빌려주고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이었고 그 이자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초고금리였죠.
15: 고생 많으십니다. 고소장 접수 좀 하려고요.
13: 고소하시려고요? 누구를?
15: 아니 상품권 판다 그래놓고 돈만 받고 물량을 안 보내더라고요. 이거 사기 맞죠? 여기다가 고소하면 되는 거죠?
12: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은 물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불법 추심업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가 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쟁점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2: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상품권이면 상품권이지 도대체 상품권 사채가 뭔가 싶은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뭐가 문제인 건지 정리해 주시죠.
16: 네,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상품권 거래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변종 불법 사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주고 며칠 뒤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대부 거래인 것입니다. 법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실제 대부 거래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구조인데 황당한 거는 그 이자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16: 네, 정말 황당한 수준입니다.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75만 원 상품권으로 받게 하면 연 2600%, 3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요구하면 연 3476%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 18000%, 심지어 24300%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그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 제도권은 물론 일반 사채 시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12: 실제 30대 여성이 단돈 5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렸다가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16: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올해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생활고로 3월부터 약 한 달간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는데 처음엔 50만 원 안팎을 빌렸다가 일주일에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자를 떠안게 됐고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욕설, 협박성 추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품권 사채업체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1월부터 5월까지 113명에게 335차례 총 2억 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0%에서 최고 18,000%의 이제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상품권 사채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부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다 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가 뭐 대법법 위반이다, 무고혐의다 하셨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6: 네, 크게 세 가지가 혐의가 문제됩니다. 네. 첫째는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 제한법 위반입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무고죄입니다. 돈을 못 갚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욕설 협박을 동원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12: 네. 이게 일반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자 제한법상 이자가 20%라고 하면은 그냥 원금의 20%까지는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연 20%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갚는 기간이라든지 뭐 변제 기한에 따라서 이자의 액수가 굉장히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자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빌어서 해도 괜찮은 겁니까?
16: 네, 이자율이 그 법정 한도 내라면 이자 제한법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 형사 처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은 상품권 거래일지라도 실질이 등록 없는 대부업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이들이 애초에 상품권 판매 형식을 취한 이유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일단 상품권 거래라는 형식이 어떤 논리로 법망을 피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이번 경우도 그런 사각지대로 인해서 뭐 문제를 빠져나갈 그런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6: 네, 업자

0: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산 것이다. 상품권 매매는 대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부업법 2조 1호가 금전의 대부를 그 규제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매개로 한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문상 불명하겠고, 이에 따라서 실제 불송치 처분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5월에 범정부 TF회의를 통해서 외관상으로 상품권 매매를 가정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서 대부업법을 적용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1: 더 황당한 건요. 보통 불법 사채업자 이러면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고 최대한 숨으려고 할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업자들이 돈을 못 갚는 피해자들을 실제 고소하기도 했다면서요.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인들의 불법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게 가장 이 사건의 악질적인 부분입니다. 업자들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경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먼저 폭언, 욕설로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돈만 받아 챙기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권력을 불법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죠.
1: 네. 실제로 피해자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0: 네, 있었습니다. 그 경기 양주 사건에서는 업자에게 고소당한 채무자 중에 일부가 실제로 법원에서 그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원이 이 구조의 실질을 꿰뚫어 보고 그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한 단독 재판부는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피해자들이야말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높은 변칙적 고리 대부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채권 추심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형벌권까지 발동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경제 취약계층의 고해를 빠는 고리 대부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국가가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 네, 불법 사금융의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미 사기 판결을 받았다든지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뭐 고소장이 뭐 접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뭐 무효로 돌린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무고나 손해배상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요?
0: 네,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계약 무효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7월에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불법 사금융 계약에 대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미 사기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이 구조의 실질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상품권 사채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고 고소도 가능하고,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직장을 잃는 등의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나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 아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나도 피해자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상품권 판매자처럼 돼 있잖아요. 만약에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다가 추심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뭘 하면 되겠습니까?
0: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업자와 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 그리고 송금 내역, 그리고 상품권 발송 내역, 그리고 추심 전화 녹음 파일, 계약서 등을 최대한 빨리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상품권 사채 피해자도 그 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그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고,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경북 서부뿐 아니라 충남 남부 일부 지역에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의 양이 더 많을 텐데요. 충청과 호남에 2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영남 곳곳으로도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곳곳으로는 아직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앞으로 점점 더 오르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퇴근 시간 정체 절정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정체 구간은 뚜렷합니다. 자동차

은영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밀리고 있는데요.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 강남에서 강서까지 막힙니다. 성수에서 노원 가는 길도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미국 대표팀 선수의 징계 철회에 직접 개입한 것을 두고 현재 유력 매체에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드컵 심판 도널드 트럼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판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긍정적이던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 대표팀이 벨기에에 완패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개입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뛰어했던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지급이 지연됐던 5월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현재는 6월분 급여만 체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이후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누적 규모는 모두 1,410억 원이었지만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유입되면서 5월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체불된 임금은 6월분의 급여 332억 원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가 간편해 최근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따라 냉방 성능과 소음의 차이가 컸고 특히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냉방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된 시험 공간. 실내 온도 35도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24도로 낮췄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온도에 맞춰 얼마나 빨리 실내를 식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대상 6개 제품 중 단 두 제품만 목표인 24도에 도달했습니다.
4: LG전자 제품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까지 낮추는데 26분대로 가장 빨라 우수했고 이파람 제품은 36분대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3: 플럭스와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등 4개 제품은 5시간이 지나도 실내 온도가 24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창문 틈새였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더운 공기를 배기호스로 창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인데 창문 틈이 제대로 막히지 않으면 바깥에 더운 공기가 다시 실내로 들어옵니다. 소비자원이 단열재를 보강한 뒤 다시 시험하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던 4개 제품은 41분에서 58분대에 24도까지 실내를 식혔습니다. 이파람 제품도 36분대에서 31분대로 냉방 시간이 약 5분 줄었습니다. 결국 이동식 에어컨은 제품 자체 성능뿐 아니라 창문 틈을 얼마나 잘 막느냐가 냉방 효과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5: 원활한 냉방을 위해서는 단열재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나운수 소비자원 기계 모빌리티 팀장입니다.
3: 소음은 일반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큰 편이었습니다. 6개 제품의 평균 소음은 53데시벨로 비슷한 면적에 쓰이는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약 9데시벨 높았습니다.

0: 월간 에너지 비용은 제품별로 3만 8천 원에서 4만 2천 원 수준이었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LG전자와 이파람 제품은 전기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물통에 물을 비우고 환기가 안 되는 장소에서 오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중음악 공연업계도 비상입니다. 주요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시위에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천막이 들어서 있고 출입문은 각종 메시지를 적은 종이로 빼곡히 뒤덮였습니다. 눈에 띄게 인원은 줄었지만 출입문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도 봉쇄 시위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동방신기 유노유노 콘서트는 결국 공연장으로 옮겼고 지난 4일과 5일 가수 박서진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됐습니다. 공연 취소와 장소 변경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봉쇄되어 있는 핸드볼 경기장 옆에는 이렇게 체조 경기장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펜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체조 경기장에서는 예정대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핸드볼 경기장 옆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룹 데이식스의 콘서트장 앞입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러 온 관객들은 선거 관련 구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록밴드 킹누 공연 때도 관객이 봉변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언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 등이 대체 공연장 확보를 돕고 있지만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3: 8월 공연이든 행사든 다 포기 상태로 보고 공연이든
4: 포기 후 한국 대중음악 공연 산업협회장입니다.
3: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2: 기약 없는 대치가 이어질수록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과 공연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현재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보다는 빗줄기가 가늘어졌지만 전북과 경북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 다시 비가 강해지겠고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충청과 호남에 20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경북에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체감온도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6: 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1: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요.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의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7: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입니다.
8: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7: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9: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10: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7: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10: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7: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6: 경찰 직협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이유로 형사사법 개혁 방향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긴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최근 검사들이 경찰이 높친 이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따라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1: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12: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광주 여고생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13: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4: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은
4: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입니다.
14: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11: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15: 피해자와 그 가족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5: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문제입니까?
1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와 전북 등 내륙 곳곳에 많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활성화돼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머물거나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비가 약하거나 그친 지역에서는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이번 장마로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청권에선 맨홀에서 하수가 역류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집중호우가 내려진 시간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사고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 도로 옆에 열린 맨홀 위로 물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충북 청주에서 하루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하수가 역류해 도로 일부가 잠겼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로 도로 한 차로는 저수지처럼 변해버렸고 강한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 한 그루가 도로를 완전히 막은 곳도 있습니다.
3: 비가 내리면서 갓내 곳곳에서 도로 침수 및 산사태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 대원들이 출동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충남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왕복 2차로의 굴다리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전신주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인근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쳐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오후 시간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관촌휴게소 부근에선 휴게소로 들어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호남고속도로 논산아들목 부근에서도 빗길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청권에서 쏟아진 많은 비로 금강 동성교 논산천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인근 지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0: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금강 논산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충남 논산시 동성교 부근 논산천 수위가 주의보 발령 기준인 6m에 근접함에 따라 오후 3시 40분부터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수통제소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며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1: 열차 지연에 비까지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역 안에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5: 전차선 전전으로 인하여 시청 방면 열차가 청량리역까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4: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신의문역 사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6: 9시에 원래 나오려고 일찍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갑자기 속보로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그걸 보고 아무래도 좀 늦게 나가는 게 좋겠다.
4: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은 한때 중단됐고 다른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한때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은 2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는 오전 9시 50분쯤 마무리됐지만 설상가상 쏟아지는 비에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7: 비도 오고 또 사실 전 초행길이다 보니까 엄청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기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51분이면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51분 걸린 것 같습니다.
4: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모두 38대로 한국철도공사는 전기 공급이 끊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폭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밤에 쏟아지면 대피도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1: 이번 장맛비도 오늘 밤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9: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10: 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9: 우리나라
10: 교수입니다.
9: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8: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0: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 5월까지 누적 흑자가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뛰어넘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6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경상수지인 339억 달러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계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37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반도체 수출이 이번 경상 수지 흑자를 사실상 홀로 떠받친 셈입니다. 서비스 수준은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를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4월 배당 지급 요인이 끝나면서 2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310억 8천만 달러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0억 5천만 달러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월 경상수지 역시 신기록이 예상됩니다.
12: 6월 상품 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0: 유상욱 한국은행 금융통계 부장입니다.
12: 그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 했던 연간 2,500억 달러 흑자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 1.8% 상승 후 5% 하락하는 극심한 변동 끝에 5.4% 내린 7,246.79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급등하다 5.7% 급락한 채 마감했고 삼성전자도 잠시 상승하다 6.3%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채 출발해 하락폭이 6% 이상으로 깊어졌다 5.6% 내린 785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8.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주간 거래 종가가 1500원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5월 14일 1491원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0: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1: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0: 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이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이 두 번째 날 일정입니다. 오늘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 두 정상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에서 대면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약속한 만큼 관련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러시아군 지원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도 화두로 오를 전망입니다.

0: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판단이 나옵니다.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대법원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윤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선고 이틀 전 중계 허가가 내려졌는데 대법원 소부 역사상 최초입니다. 법정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이루어지고 대법관들이 착석한 뒤부터 방송사로 송출됩니다. 당일 법정에는 대법원 3부 전원이 아닌 3명의 대법관만 입정할 예정입니다. 소부는 본래 4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하지만 윤전 대통령의 법대 후배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재판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 주심은 이수겸 대법관입니다. 통상 선고를 진행하는 건 재판장이라 주문 낭독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는 주문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사상 첫 생중계인 만큼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유 낭독까지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네,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 추 시장의 7차 공판기를 열고 안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올림픽 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지만 이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재검표를 끝낸 투표용지를 어디에 둘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국정조사 특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마다 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4: 개헌을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5: 임지봉 서강대 법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4: 개혁할 수 있는 거는
6: 그 선관위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하고
5: 사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6: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3: 여야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247만 장에 달하는 송파구 투표지에 재검표 문제가 화두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견은 여전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특검이 출범하면 올림픽 공원한 투표지들도 수사 대상물이 될 수 있다며 이송에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투표지가 뜨거운 감자인데 건물 밖으로 꺼낼 수 있겠느냐, 어디에 두든 비슷하지 않느냐는 건데 민주당은 재검표 뒤 반출을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투표지를 핸드볼 경기장에 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검이 출범해도 녹화된 자료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선관위의 구체적인 보고부터 받아본 뒤 명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위 의결만으로 재검표를 하면 유무효표를 가릴 수 없는 만큼 선관위가 소청 등 정식 절차를 밟아야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만약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 오는 14일 예고된 전체 회의에서 관련한 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여야는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제3자 추천과 야당 추천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재검표 관련 논의 역시 지연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참가자들을 잇따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먼저 지난 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어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5일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함이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송파경찰

0: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서울 수락산 터널과 경기 양평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1: 터널 안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도로 위엔 화물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터널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엔 경기 의정부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9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또 4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에서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낮 1시 반쯤 경기 양평군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엔 경기 군포시에서 화물차가 도로 옆 주유소로 돌진해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2: 소방차들이 많이 와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가로등이 하나, 두 개, 세 개인가가 그 주유소 가기 전에부터 이렇게 다 자빠져 있더라고요.
1: 경찰은 앞서 가던 SUV가 진로를 변경하자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1억 달러 규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북한군 포로 문제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튀르키예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4: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이곳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깜짝 만남이었는데요. 두 정상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에서 대면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담은 보안 등의 이유로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4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우선 기원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처음 발표된 1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현지 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다른 영역의 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 지원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화두로 올랐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걸로 전해졌는데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의 진전을 이뤘을지 주목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일정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4: 네, 이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 이틀째인 오늘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합니다. 노르웨이 스테레 총리와의 회담에선 첨단 방산 기술과 국방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하며 두 정상 사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루마니아 같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예정된 회담에서도 K-방산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엔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후 두 번째 순방지인 몽골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막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세 부과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주미대사관이 지난 6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했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조사 결과 반박에 나선 겁니다. 6페이지로 구성된 의견서에서 먼저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 어디에도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이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도

0: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으로 가공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쌀과 땅콩 등 강제노동 상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 통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재고돼야 하고 최소한 인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1: We'll be leveraging Section
2: 주권의 법적 소송을 거치며 정당성이 인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할
0: 미 무역
2: 겁니다.
0: 대표부는 오늘
2: 스콧 베선트 미
0: 주요일까지 공청회를
2: 재무장관입니다.
0: 거친 뒤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22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 번째로 시도하는 관세 부과 시도도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강제노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만 올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중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태평양 발사에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은 재무장 추진의 명분으로 삼는 가운데 미사일이 한반도를 관통했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바닷속에서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듯합니다. 중국이 여러 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SLBM을 사상 처음 태평양으로 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해군 주력 공구사형 핵잠수함에서 사거리 12,000km, 쥐랑 3를 발사한 거로 추정됩니다.
2: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군의 정례 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4: 중국
2: 대변인입니다.
4: 발사 하루 전 로켓 잔해가 떨어질 수 있다며 서해와 남중국해에 항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려진 두 가지 궤적 중 하나는 한반도와 일본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중국 SLBM이 전라도를 관통했다는 소문의 배경인데 실제론 남중국해에서 쏜 거로 파악됩니다. 서해 발사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주변국을 흔들어 본 셈입니다. 일본은 미사일 발사 90분 전에야 통보를 받았다며 불투명한 군사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에 발사 재고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면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 추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날로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 속 올해 안에 예정된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4: 미국과 북대서양
2: 관방장관입니다.
4: 조약기구, 나토는 물론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네,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던 이 케이블 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1: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갈림길에 섰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이 케이블 타이 결국 이제 현직 경감 이었던 이제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이제 별 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케이블타이라고 하면요. 보통 강력범죄 사건에서 이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3: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2: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구매 내역이나 케이블타이를 인터넷에 검색해봤던 검색 기록조차도 어떤 성범죄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사람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요, 케이블타이 실물이 범행 현장에서 이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것, 특히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0: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수사팀장의 변호인도 이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 이걸 두고 이제 이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 증거인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2: 그러니까 예를
0: 부분인데요.
2: 예를 들면 뭐 태운다든지, 예,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0: 그렇죠. 뭐 예. 강에 버려버린다든지 예.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내심의 의사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변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요. 이 현지 경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케이블 타이의 중요성을 몰랐겠는가?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를 어쨌든 차량에서 빼서 본인의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수사팀장의 변호인이 한 주장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건 수사팀장이 이 차량 수색 도중에 케이블 타이가 찍힌 체증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0: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은요,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크게 인식을 못했는데 중요 증거가 될 것 같아서 검찰 측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요, 수사팀장이잖아요. 수사팀장이 범행 현장에서 확인이 된 이 장윤기가 탑승했던 SUV 차량에서 지금 조수석 쪽 서랍에 이 케이블 타이가 꽂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예. 이게 중요한 걸 몰랐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두긴 했지만 별도로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다고 하면 납치하려고 했구나. 이 사람을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구나. 그 이후에 어디론가로 가서 결박하려고 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을 수사팀장이 중요한 증거인지 몰랐다라고 한 부분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이렇게 석연치 않은 해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수사팀장이죠. 이 박경감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진행됐고 또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이 수사 과정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장면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3: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4: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3: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5: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6: 어머니입니다.
5: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1: 네, 보고 왔습니다. 이 수사팀장이 이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는데 뭐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심경을 좀 드러낸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죠.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실 수사로 본인이 어떤 경찰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부실한 수사이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수사인 건 당연한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원래 현직 경찰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주소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고의는 고의가 아니었다. 수사 관행상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에 하나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것을 이미 촬영해둔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사실이다. 그 부분이 증거로서 남아있고 이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법원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질 수 있겠다. 결국 오늘 구속의 향방을 가르는 건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가 쟁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2: 예, 저는 이제 그 유족 들의 인터뷰가 조금 가슴에 와닿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0: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 이 본인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유가족들의 심정은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요청을 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우리 국가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2: 예.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어찌 보자면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목적을 축소하려는 듯한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이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다른 사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잖아요. 반드시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약속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 봅니다.
1: 네, 이 해당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마 오늘 좀 늦게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강력팀원이 장윤기 부친에게 이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수사팀장이 주장한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서서 경찰 윗선의 개입이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 당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흉악범의 부친이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은 좀 드러나지 않게 해보자 라는 취지의 내용을 오고 갔다면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가족들의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뭐 연좌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고요. 만약 실제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 예. 근데 이제 장윤기 범행 직후에 이 광산경찰서 주재로 새벽에 긴급회의가 열렸던 걸로 알려졌는데 보통 이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리게 합니까?
0: 일단 이 강력범죄였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흉악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2: 예.
0: 이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긴박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하게 서장 주재의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목적에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한 회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예.
0: 당시에 참석한 인원들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록 같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는 회의였다면 문제없겠지만 만에 하나 가정적인 상황으로라도 이 가해자의 부친이 경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 예.
0: 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그건 꼭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 장윤기 사건 때문에 미국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경찰 조직 안에서 좀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0: 그렇죠. 일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이 아버지가 리얼돌 같은 걸 폐기했다는 부분이 알려질 때도요.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어떤 비뚤어진 부성이 좀 더 쟁점이 되어서 현직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요. 지금은 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부분으로 논의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답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로로 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들이 실제로 넘어간 것인지 또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었던 케이블 타이라든가 리얼돌이라든가 SD카드 같은 부분을 네. 왜 놓쳤는지 그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경찰 내부적으로도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장윤기가 이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핵심 증거로 당연히 꼽힐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지금 아직 행방이 좀 묘연한 그런 상태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 이 버린 장소가 어디냐는 부분에 대해서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장 장윤기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에 버린 거 맞냐라고 아버지가 묻자 당시 수사팀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직접 내가 아들과 통화하겠다 하고 이 첨단 대교에 버린 거 맞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을 해요. 이제 이 과정을 보자면

0: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디에 버린 것인지 어디에 감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또 아버지가 이 휴대전화가 어디에 은닉됐는지 그 단서는 잡은 거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증거를 수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휴대폰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부분을 누구와 뭐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범행을 계획한 부분이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휴대전화 확보 역시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이렇게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 보안 수사권을 놓고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좀 뜨겁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검찰이 보완했던 사항이 11개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도 오늘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보안 수사권 논의에까지 계속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요. 당초의 경찰은 중상해 사건으로 봤지만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요. 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 묻어있던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이 법 조항 공소장이 변경이 되었고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누군가의 수사를 방해하겠다,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완하겠다라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보안수사권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번 사건의 어떤 처리 과정을 보자면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보안수사권 완전한 폐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실무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 공소를 하는 사람들 여러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 쪽으로 좀 더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2: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두 정상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이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또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정상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했던 이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7: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남에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국적으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비가 거세게 쏟아지겠는데요. 취약 시간대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수구 점검해주시고 분단속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특보는 확대 강화되면서 충청과 경북 서부에 발효 중인데 충남 공주와 계룡, 대전 지역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정체는 모두 해소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와 강서 지역에서 서행 중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차로에 차량 한 대가 정차 중입니다. 차간 거리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가는 길 노면이 패여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원릉분기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3km 정도 정체인데 오산과 안성 구간은 빗길 주의 구간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동분기점 4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성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줄포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다시 충청 곳곳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계룡시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4: 오늘 밤이 이번 비의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밤사이 충청과 전북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호우 상황은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수현 캐스터.
5: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충청을 중심으로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군요.
5: 네, 오후가 들면 비가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충청 곳곳으로는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에는 조금 전 호우 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시간당 73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취약 시간대여서 더욱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충청과 경북 북부, 강원 남부에 위치하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와 계룡, 대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충청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충남 계룡에는 시간당 73mm 이상, 논산에도 4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습도 높은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의성과 칠곡, 경산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특히 남부지방은 대구와 경북 의성의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잠시 잦아들겠지만 다시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예상되고요. 이후 주 후반부터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중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주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한 번 더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3: 네, 오늘 밤사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는데 50mm는 차를 운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4: 그렇다면은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을 최혜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6: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7: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8: 이광현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7: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3: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4: 열차 지연에 비까지 내리며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9: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역 안에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10: 전차선 정전으로 인하여 시청 방면 열차가 청량리역까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9: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신의문역 사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11: 9시에 원래 나오려고 일찍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갑자기 속보로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그걸 보고 아무래도 좀 늦게 나가는 게 좋겠다.
9: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은 한때 중단됐고 다른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한때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은 2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는 오전 9시 50분쯤 마무리됐지만 설상가상 쏟아지는 비에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12: 비도 오고 또 사실 전 초행길이다 보니까 엄청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기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51분이면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51분 걸린 것 같습니다.
9: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모두 38대로 한국철도공사는 전기 공급이 끊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번 장마로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청권에서는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등 빗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4: 나무가 부러져서 도로를 덮치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3: 도로 바닥에 작은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 충북 충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도로 옆에 열린 맨홀리로 물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청주에서는 하루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하수가 역류해 도로 일부가 잠겼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로 도로 한 차로는 저수지처럼 변했고 강한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 한 그루는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14: 비가 내리면서 갓내 곳곳에서 도로 침수 및 산사태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 대원들이 출동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 충남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왕복 2차로의 굴다리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전신주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인근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쳐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오후 시간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관촌휴게소 부근에선 휴게소로 들어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호남고속도로 논산아들목 부근에서도 빗길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청권에서 쏟아진 많은 비로 금강 동성교 논산천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인근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 한국이 약속한 1억 달러 규모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북한군 포로 문제도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정치부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15: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에서 대면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반갑다며 간단히 악수한 뒤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하루 전 발표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 내용을 설명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선 우리 정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 지원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화두로 올랐는데요. 두 정상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북한군 포로들의 기순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추가 협의가 뒤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 현지 시간 어제 저녁에는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에 참석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담을 했다고요?
15: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7일 저녁 앙카라에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요청받았던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을 직접 소개했다는 건데요. 두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G7 때 약속했던 골프 회동을 떠올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로 라운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물론 네덜란드와 몬테네그로, 그리스와 독일 등 정상들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 5월까지 누적 흑자가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뛰어넘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6: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6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경상수지인 339억 달러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계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37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반도체 수출이 이번 경상 수지 흑자를 사실상 홀로 떠받친 셈입니다. 서비스 수준은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를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4월 배당 지급 요인이 끝나면서 2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310억 8천만 달러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0억 5천만 달러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월 경상수지 역시 신기록이 예상됩니다.
17: 6월 상품 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8: 유성욱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입니다.
17: 400억 달러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 5월 제시했던 연간 2,500억 달러 흑자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4: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즉각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19: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0: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게슘섬 등지에서 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1: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불길과 연기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폭격 지점은 신설 어시장 뒤편으로 알려진 구역입니다. 이란 SNN 보도입니다.
0: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가 끝난 것 같고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과의 휴전협정이 끝났다며 테헤란과 협상하는 건 시간 낭비고 이란 지도부는 역겨운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배럴당 78.09달러로 전장보다 5.3%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8%가 오른 배럴당 74.5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은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을 향한 불만을 쏟아내며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3: 그린란드는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하자마자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유럽 동맹국들이 정작 미국이 꼭 필요했던 이란 전쟁 당시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 왜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쓰는데 유럽 동맹들은 우리를 위해서 안 내립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향해서도 미국 편에 서지 않아 관계가 틀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봄 유럽 주둔 미군을 3분의 1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6개월간의 검토에 착수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 감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나토는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압박을 의식한 듯 드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400억 달러, 약 61조 원 규모의 무기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 그린란드 주변 해협에는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있습니다. 그런 선박들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이 통제해야 하는 곳이고 덴마크가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4: 동맹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합의를 원한다며 조기 종전을 낙관했습니다. 나토는 방위력 강화로 미국 달래기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서양 동맹의 긴장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합성목재 예스틴바.
5: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

0: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7월 8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드보르작 현악 4중주 아메리카 중에서 3악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아메리카 중에서 3악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0: 여름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더위로 다들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더운 여름이면 살던 곳을 떠나 쾌적한 휴양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작곡가도 예외는 아니죠.
1: 네, 드보르작은 뉴욕 음악원 원장으로 취임해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여름의 더위를 피해서 체코 이민자 마을인 스필빌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서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작곡한 작품이 바로 현악 4중주 아메리카입니다.
0: 확실히 바쁜 생활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물게 되면 작곡을 할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비슷한 경우도 있죠.
1: 네, 브람스도 여름이면 페르차흐라고 하는 이 호숫가 휴양지를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 교향곡 2번도 1877년 이곳에서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0: 브람스는 교향곡 1번을 작곡하면서 거의 20년 넘게 뜸을 들이며 계속 수정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의외로 교향곡 2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완성했다고 하죠.
1: 네, 바로 이 휴양지에서 작곡을 거의 대부분을 완성하고 빈으로 돌아와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함부로 밟고 다니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
0: 확실히 여유가 생기면 일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1: 브람스의 교향곡 2번 중 3악장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교향곡 2번 중 3악장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연주였습니다. 페르체흐라고 하는 호숫가 휴양지에서 여름 기간에 작곡된 곡이었죠.
1: 여름에 산이나 바다, 강이나 호수를 찾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작곡가 말러입니다.
0: 사실 말러는 작곡가가 본업이 아니라 지휘자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는 작곡가보다는 빈 오페라의 지휘자로 더 유명했죠.
1: 사실 그 정도면 작곡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죠.
0: 말러는 오케스트라가 잠시 쉬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마이에르니히의 별장으로 가서 작곡에 열중했다고 하죠. 교향곡 4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0: 여러 가곡집은 바로 이 여름 별장에서 작곡한 작품입니다.
1: 예전에 화학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작곡을 한 보로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로딘은 스스로를 일요일 작곡가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여름의 작곡가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말러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5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업이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는 5년 전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분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셨죠. 두 분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계와 도면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워낙 묵뚝뚝하신 분이라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모셨죠.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저희 남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전부 넘긴다는 유언 공증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 저희 남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건물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분께 고마워서 그러셨을 거라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하기만 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지금 전 재산이 사실혼 배우자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이야기죠.
2: 네, 그렇습니다. 재혼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살아서는 재산 분할이, 사망하시고는 상속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여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어쨌거나 지금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권리 있나요?
2: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즉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재산은 자녀들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나 유증은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주겠다고 유증했다면 그 유증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 재산을 이제 새어머니한테 증여했는데, 유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몫 있을까요?
2: 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도 유증으로 남은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일부 상속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네.
2: 직계비속인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원래 자녀 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자녀가 두 명이므로 원래대로라면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아야 하지만
1: 네.
2: 유류분 권리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두 자녀는 각각 전체 재산의 4분의 1씩 사실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원래 자녀분은 이제 2분의 1씩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새어머니가 다 이제 유증을 받아가서 유류분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원래 몫의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씩만 받아온다는 거네요.
2: 네.
1: 네, 이런 유류분 그래도 시효가 있죠.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 시효요?
2: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지금 사실혼 배우자의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혼 배우자 뭐 상속권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기여분 같은 거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마침내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에

0: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1: 네.
0: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인데요. 위 조항의 단서가 신설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1: 네.
0: 이는 기여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도 제외되도록 한 것입니다.
1: 네.
0: 다만 우리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친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 간호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부양 또는 재산 형성 기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준을 넘어 전 특별한 기여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기여로 이제 받은 재산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 기여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상속 뭐 재산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특별한 기여여야 된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 네, 사연자님께서도 이런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1: 네.
0: 공동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기여분 결정 청구권을 독립적으로 줄 것인지 혹은 유류분 소송 내에서 항변만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면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이제 새어머니한테 유증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 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 상속 개시와 또 유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유증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이 기여분이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고요. 과연 이게 사실혼 배우자한테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리 검토 가 필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퇴근길에 산 연금 복권 지갑에 넣고 까맣게 잊은 적 있으시죠? 최근 부산의 한 직장인이 몇달 동안 묵혀둔 복권을 뒤늦게 확인했다가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실을 알게 돼서 화제입니다. 만약에 이 당첨 사실을 조금만 더 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그 유효 기간은 법적으로 지급 개시일로부터 딱 1년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단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당첨금은 전액 국가 복권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당첨금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연금 복권만의 특별한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로또처럼 3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한 번에 받으면 33%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복권은 매달 나눠 받기 때문에 한달 수령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서 22%의 세금만 뜹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처음 10년은 매달 세후 약 858만 원, 그리고 이후 10년은 546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복권이 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보다 충청 지역에 빗줄기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당 30mm로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시간당 적게는 20mm, 많게는 80mm의 비가 오고요. 충청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내릴 예정이라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100mm 이상 가장 강하게 내리고요. 토요일에는 충청 지역만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원부 앞 삼거리 구간 5월 말부터 통제 중인데 이번 달까지 차량 이용 제한되고요. 보행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와 승용차가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대전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처리 중이고 오산에서 안성을 지나서 추풍령까지 빗길 주의 구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후 늦게 약해졌던 비구름이 충남을 중심으로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와 계룡에 다시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계룡에는 시간당 7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밤사이 장맛비가 더 강해져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오후에는 호우 경보가 모두 해제됐는데 다시 내려졌군요?
3: 네, 그렇습니다. 저녁 7시를 넘어서 충남 공주와 계룡, 대전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북 보은과 괴산, 청주, 세종과 충남 논산, 경북 상주, 문경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가운데 1시간 전쯤 충남 계룡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73mm에 달했고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의 영역은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충북, 경북 일부에 비구름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린 만큼 강수량이 더 누적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충남 부여 양화면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이번 장마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부여에 내린 비의 양은 158.5mm, 계룡에 131mm, 대전에는 106.5mm에 달합니다.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1: 네, 오늘 밤이 최대 고비라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3: 네, 오늘 밤의 강한 비구름대는 주로 충청과 전북, 경기 남부, 강원, 경북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40mm, 강한 곳은 60mm까지 비가 내렸다면 오늘 밤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충청과 호남에는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성지의 다른 공기가 서로 강하게 맞부딪혀 비구름이 길게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밤에는 특히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지대나 하천변, 지하 차도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예, 그러면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칩니까?
3: 네, 모레 오전까지는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도 오늘 밤보다는 약하지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오전이면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반면 경북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 올여름 처음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기상청이 올여름에 처음 도입한 특보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하루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오늘 밤에 열대야로 무덥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비구름이 길고 가늘게 형성되면서 폭염과 폭우 역시 공존하는 형태인데요. 호우 대비와 온열 질환 대비가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양주시 장흥터널 인근을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는 26톤짜리 화물차가 빗길 사고로 쓰러지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 도로 옆 가드레일이 파손돼 있고 주변으로는 부서진 차량 부품이 나뒹굽니다.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터널 근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0: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화물차 뒤편으로 다른 차들이 밀리면서 사실상 주차장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남안성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1: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 화물차랑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전도된 거예요.
0: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화물차를 견인할 때까지 4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네, 오늘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나무가 넘어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충청과 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와 배수 불량, 토사 유출이 각각 2건씩이었습니다. 사유시설도 주택 침수 1건, 기계실 배수 불량 1건 등 모두 3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거센 비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3명, 경북 영주 1명, 포항 3명 등 전국에서 모두 9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격포에서 위도, 군산에서 어청도, 목포에서 율목도 등을 오가는 24개 항로, 여객선 30척이 결항했습니다. 항공기 역시 청주공항 2편과 제주공항 1편 등 모두 3편의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 속에 호우 피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3: 폭우 피해는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밤에 쏟아지면 대피도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4: 이번 장맛비도 밤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6: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7: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2: 장한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7: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6: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 해가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4: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일 때는 추가로 긴급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0: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1: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2: 송영일 한국기후변화 학회장입니다.
1: 하지만 기후위기가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네.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0: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판단이 나옵니다.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유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대법원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선고 이틀 전 중계 허가가 내려졌는데 대법원 소부 역사상 최초입니다. 법정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이루어지고 대법관들이 착석한 뒤부터 방송사로 송출됩니다. 당일 법정에는 대법원 3부 전원이 아닌 3명의 대법관만 입정할 예정입니다. 소부는 본래 4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법대 후배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재판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통상 선고를 진행하는 건 재판장이라 주문 낭독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는 주문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사상 첫 생중계인 만큼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유 낭독까지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내일 공수처 수사팀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경호처 수뇌부의 1심 선고도 열립니다. 위법한 지시를 내린 최고 권력자와 이를 실행한 경호처가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지시를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령을 받던 경호처 수뇌부가 내일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와 함께 수사팀을 온몸으로 막았던 박종준 전 차장과 김성훈 전 차장의 1심 선고가 같은 시각 진행됩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인 만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역할을 나누어 관저 입구를 막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박 전 차장과 김 전 차장은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던 상황이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6: 대통령 경호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경호처의 지시를 내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1, 2심에서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한 불법일 경우 이를 실행한 하급자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0: 다만 조직 특성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의 방어 논리가 얼마나 참작될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기름 수천 리터가 쏟아졌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화물차에 불이 붙어서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고속도로를 달리는 탱크로리 뒤로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중심을 잃더니 탱크로리를 들이받고 파편이 사방에 흩어집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4시 50분쯤. 추돌과 함께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모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탱크로리에는 휘발유 2만 8천 리터가 실려 있어서 자칫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8천 리터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주변 통행이 3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8%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갓길에 트레일러와 화물차가 서 있고 컨테이너 뒷부분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후 2시 반쯤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트레일러를 12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불이 났고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도로가 2시간 가까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7: 라디오 청취율 조사.
6: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7: 02.
6: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7: YTN 라디오.
6: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7: YTN 라디오.
8: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9: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9: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6: 어떻게 다르게?
9: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0: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8: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복날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바로 삼계탕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몸보신도요 마음 먹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을 기준으로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이 18,000원에 육박, 일부 유명 식당은요 2만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진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재무 설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지킬지는 내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도 잘 지키고 지갑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든든한 재무 가이드 바로 모셔볼게요.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곧 초복이 다가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2: 네, 저도 삼계탕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상 비싼 건 맞아요. 많이 올랐고요. 결국은 물가를 따라잡으려면 뭐 저축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축과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아니 삼계탕 한 그릇 18,000원이라고 하는데 저 얼마 전에 콩국수를 사 먹었거든요. 근데 콩국수 한 그릇이 15,000원이더라고요.
3: 아, 정말요?
0: 네.
3: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도 저희 사무실 근처가 굉장히 비싸기로 좀 유명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드셨길래?
0: 정말 진하게 나오는 거기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데 이 맛있는 한 그릇의 값을 지불하기에는 지갑의 지출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돈 관리를 알뜰살뜰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물가 같은 요즘 시대 그렇다고 마냥 지갑 닫고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쓰긴 쓰되 어떻게 현명하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내 자산은 어떻게 불려나가는지 미래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경제의 문제점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번호예요.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오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2626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가 늘 아픈 애청자입니다. 평소 어깨가 아플 때마다 도수치료를 잘 받아왔거든요. 근데 7월 달부터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이 안 된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7월부터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보장 안 되나요? 5세대 실비가 나온 이후로 많은 보장의 여러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삶에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7월 달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 정말인가요?
2: 네, 실제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밀고 있는 굿머니 굿라이프 코너 속의 코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0: 같이 밀어드릴게요. 팩트체크 한번 잡아보죠.
1: 밀어드리겠습니다.
2: 결론은 7월 달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실비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에 나온 5세대 실비를 가입한 분들만 도수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95%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싼 도수치료를 못 받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도수치료가 이 기존에 비급여 치료했을 때는 병원마다 금액도 달랐어요. 심지어 10만 원 또는 20만 원까지 병원비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부터 급여 치료로 변경이 돼서 모든 병원에서

0: 2,500원에서 43,850원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전국에서 여기서 의료보험공단이 5%인 2,192원을 지원해 주고 실제로 우리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658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이 없는 청취자분들도 과거보다는 도수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기존보다 내려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에 가입시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거나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본인의 보험증권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기존에 내가 보험금 청구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더 낮았기 때문에
2: 맞아요.
1: 내 돈을 조금 덜 태우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95%로 올라갔으니 거의 다뭐내돈 내고 내가 치료받네라고 생각하니까 소문이 이제는 보장 안 된대라고 이제 난 건가 봐요.
2: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양수진 아나운서가 정확한 전문 용어를 사용했어요. 내
1: 아.
2: 돈을 태웠다.
1: 태운다. 그렇죠.
2: 그렇죠.
1: 없앤다. 그렇죠?
2: 아,
1: 자, 그래서 역시 뭐뭐일
2: 맞아요.
1: 것 같더라라는 이런 소문보다는 아, 역시 팩트체크가 중요합니다. 자, 도수치료 후 실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팩트체크가 됐고요. 근데 이번 달부터 뭐 변화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2: 아, 두 번째 팩트를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집중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수치료 관련 이번에 정부에서요. 도수치료에 관련 내용을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41,658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를 좀 막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딱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예전에는 병원에 이제 자주 방문을 하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시행해야 되는 치료들이 있어요. 예컨대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2주 이상 총 4회 이상을 받고 나서 병세가 좀 호전이 덜 되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치료 횟수가 연간 15회로 제한이 됩니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의 이런 관절에 많이 치료를 좀 요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에 의해서 최대 24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계속 받고 싶어도 병원 자체 내에서 급여 도수치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도수치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5세대 실비로 변경된 이후에 체감되는 이 보장상의 변화가 큰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비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병원 다녀와서 병원비로 쓴돈 정말 실손 청구해서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보장이 까다롭고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면은 그냥 기존 실손보험 유지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0: 사실상 무조건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실손보다 이 보장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임신 당뇨, 고위험 산모 등 그리고 정신 발달 장애까지 신규로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이렇게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 납입 능력에 따라서 5세대 실비 전환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잘 들어보세요. 1세대, 2세대 실비에 가입 중인 분들은 올해 11월 이후부터 5세대 전환 실비를 했을 경우에는 3년간 보험료를 한50% 할인해 준다는 예정이 있으니까 이왕 5세대 실비로 전환할 거라면 11월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결국 5세대 실비는 중증 질환보다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변화가 있고 급여 치료에 대한 변화보다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변화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비급여 치료 중에서도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중증 치료에 대한 보장은 유지를 해주면서 비중증 치료에 대한 보장을 좀 줄인 건데요. 결국은 큰 위험 관리에 대한 충실한 실손 보험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아쉬운 건이 비중증 산정 특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또 1,000만 원 한도로 좀 줄었고 그리고 입원 그리고 통원은 자기 부담금이 50%나 5만 원이 최소로 좀 커졌기 때문에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가시는 분들은 다소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보험들로 좀 위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2: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5세대 보험이 출시된 이후에 보험사들의 전략적인 마케팅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김충남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의 축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역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 입원 시에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폐지를 하면서 최고 500만 원을 신규로 정해놓음으로써 중증 질환에 대한 고액의 의료비는 오히려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더 주기도 했죠. 결국에는 실손보험에 있어서 비중증 질환에 대한 공백을 일부 건강보험으로도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추가된 이 과도한 보험은 결국 가정경제에 좀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보완을 무조건 보장성 보험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 저축 플랜과 내 현금 흐름에 맞춰서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다 대비하기에는 보험료는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로 판단하시고 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신 정보 확인부터 내 보험과 보장의 적정량 확인까지 모두 알차게 팩트체크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집 의료비로 얼마를 모으고 저축하면 적당할까, 보험과 저축 어떻게 나누는 게 효율적일까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명장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숙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도 안내해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7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해 드립니다. 상담 문자 번호 샵 0945번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넣어주시면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출근할 때는 주식방송 그리고 퇴근할 때는 보험방송을 또 꼭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에서 5세대 실비가 보장이 축소돼서 기존 보험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이게 또 불안한 마음에 이 보험 저 보험 또 가입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보험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찰나에 오늘의 킥이죠. 오늘 사연 주인공분의 하루 마무리 루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녁 9시 20분에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면서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0: 아, 정말요?
1: 네.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샵 0945를 누르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0: 하루의 마무리를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면서 그렇죠. 굿모닝 굿나이프는 매일 오후 4시 20분 그리고 평일 밤 9시 20분에 또 재방송이 되는 방송인데 하루의 마무리는 굿모닝 굿나이프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근데 5세대 실패

0: 사회 관련해서 뭔가 부족한 건 아니냐는 그런 문의가 실제로 들어오나 봐요.
1: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청취자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최근에 추가적인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기존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청취자분들도 본인들 보험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보험을 더 들어야겠구나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보험에 그리고 특히나 실손보험은 어떤 시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취자분도 가입하신 실손보험을 보니까요. 2009년도에 굉장히 잘 가입해놨던 실손보험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특약은 변동 없이 100세까지 9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실손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괜한 걱정을 하신 거였다라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0: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신 분이 5세대 실손보험을 걱정했다. 그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안될 건데
1: 맞아요.
2: 변경이 될 거라고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40만 원이나 더 내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입한 실손이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2013년도 4월부터 가입된 실손부터 이제 15년 뒤에 재가입이 이루어지고요. 2021년도 7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5년마다 이제 재가입이 이루어지는 그런 보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취자분이 가입한 이 보험도 언젠가는 5세대 실손 또그 후의 실손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40만 원이라는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입 시기마다 실손 전환 없이 또는 실손 전환의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전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시면서 걱정이 걱정을 더 불러일으킨
1: 맞아요.
0: 상황이네요.
1: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시험 기간에 제가 항상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공부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1: 맞아요.
0: 있는
1: 그래서 저희
0: 거죠?
1: 어머니가 항상 옆에서 그랬어요. 아따 너는 공부도 안 하면 싫어. 무슨 그렇게 걱정만 했었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님이 딱이 실손보험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기존 보험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10만 원에 괜찮게 잘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은 유지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최근에 가입하신 이 20만 원의 건강보험은 좀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자님이 좋은 수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추가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매월 또 꽤나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시면서 납입하는 이 수술비 보험 이런 것까지 좀 중복으로 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통합암 진단비를 또 추가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 통합암 진단비는 해당 부위에 이제 각각 지급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암 진단비 최초 1회 지급하는 이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보험료도 좀 꼼꼼히 비교를 해보신 이후에 나에게 맞는 보장을 좀 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쵸. 생각해보면은 이 보험으로 모든 걸다 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암만 봐도요. 뭐, 최초 1회 지급만 해주는 그 진단비를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해보면요. 암이 신체 부위별로 각각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것도 전이가 아니라, 원바람으로 내가 각각각 진단받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력이 너무 충분해서 난다 대비하고 싶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험료 수준을 좀 올바르게 변경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청취자분, 우리 사연자분 가입한 거로 따지면 5세대 실손보험의 보완책이 아니라 그냥 좋다고 하는 거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준비한 격이라서 좀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비 특약이 좀 과도한 편이었는데 20만 원짜리 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고 또 추가로 10만 원짜리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0: 중복으로요.
2: 그래서
1: 그러니까 세 번이 중복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셨냐 이유를 여쭤봤더니 사연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동영상을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이거 봤어요 하면서. 봤더니 웬걸 이렇게 수술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작은 근종 수술만 해도 보험금이 1,500만 원이나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또 여자이기도 하니까 불안해서 가입을 하셨던 건데 아 물론 이 5세대 실손보험에서 이 비중증 질환에 대한 부분이 본인 부담금이 50%로 인상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동영상에서 수술비를 많이 강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수술비 준비하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준비하신 거라서 좀 말렸고요. 결국은 30만 원이나 되는 이 보험료보다는 오히려 좀 저축 플랜을 함께 동행해서 좀 모아가는 플랜으로 변경해드렸습니다.
1: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좀 전에 앞에 그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분들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작은 근종 수술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냥 보통 여성분들은 근종 하나씩을 그냥 달고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 맞아요.
0: 사실 되게 흔해요. 그리고 이 근종이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맞아요. 하면서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1: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빈도수가 꽤나 많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과거 개복 수술과는 달리 의료기술의 발달로 최소한의 절개로 흉터도 적고 정밀한 수술로 효율증도 적은 수술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을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합니다.
0: 네.
1: 여기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의사가 아닌 로봇이 혼자 자동으로 하는 수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건 뭐 잘 모르겠는데요. 왠지 다빈치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혼자서 척척 해낼 것 같아서 그냥 로봇이 할 것 같아요. 정답은 O.
1: 아닙니다.
0: 그럼요.
1: 아직까지는 이 로봇의 팔을 의사가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0: 그럼 인간 의사와 로봇 그렇죠. 의사의 협업인 거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이 로봇 수술들이요.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7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은 암 수술이나 근종 수술 처럼 이렇게 좀 주변의 신경이나 혈관들을 건들지 않은 채 종양만 좀 정교하게 제거할 때 이렇게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수술 부위보다 10배 이상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혈량도 적고 합병증 예방에도 좋다. 다만 단점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꽤나 비쌀 수 있다. 이 부분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수술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났냐에 따라서 수술 맞아요. 이후 예후가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신의료기술 혜택을 받아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싶다라는 환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
1: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도 수술비를 세 겹으로 중복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였어요.
0: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보험 너무 많이 과하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도 보험이 아예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적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님 보험료 수준과 손해보지 않을 수술비 특약으로 보험료를 줄여주셨네요. 자, 또 진단해준 것이 있을까요?
2: 네, 마지막으로 좀 손댈 것은 후유장애 보험이었는데요. 증권을 살펴봤더니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5억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5천만 원인데 이 보험료만 하셔도 또 10만 원이에요. 우리 사연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또 후유장애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후유장애 진단을 아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후유장애 3%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근데 그냥 뭐 조금 다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후유장애가 3%는 적어도 발가락 한 마디가 없어지거나 연구장애 그리고 5%는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지거나 연구장애예요. 결국은 5억 가입했으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 뭐 어떻게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되면 2,500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외부 활동도 많이 없으시고 또 기존에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과도하다는 걸 본인도 인정하셨고 결국은 이 간단한 서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1: 제가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분들께 정말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이후에 유튜브를 보셔도 5세대 실손이 출시가 됐으니 어떤 보장을 추가하세요? 아니면 뭐 기존 보험 아니면 기존 설계사분들한테 연락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0: 이세 가지만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정말 이 보장이 나한테 필요할까? 이걸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보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중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지출해야 되는 보험료 지출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두 번째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청취자분 연령대가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입해서 이 보험료를 수십 년 동안 끝까지 낼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꼭 따져보신 후에 그래도 이 보험이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러면 그때 가서 보장을 추가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를 비싼 가방으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가방 진짜 나한테 필요할까? 집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있지 않나? 이거 할부로 사야 되는데 이 할부금에
2: 어떻게?
1: 이거 감당 가능할까? 이거 보험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0: 그런 때마다 양수진 아나운서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1: 그럴 때 이제 보통은 3번에서 멈추게 되죠. 이거 꼭 필요한가? 필요할 걸? 비슷한 거 있나? 있을 걸? 하지만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결국에는요, 총납입 보험료 생각하면 할부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할부가 갱신형 상품인 경우에는요, 끝나지 않는 할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반드시 적정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성취자님 머니 처방전은 어떻게 써 주셨을까요?
2: 네, 그렇게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들려온 굿모닝 라이프 통해서 조정한 결과는 50만 원의 보험료에서 18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해서 매월 32만 원의 여유자금 만들었는데 사실상 과감하게 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 상태 여쭤봤더니 올 1월 달에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좋았답니다. 결국은 건강 상태도 괜찮으니까 보험도 과감하게 할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보험 상담만 끝나면 또 굿모닝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외에 뭐가 제일 궁금하시고 어렵냐 그랬더니 지금 카드를 많이 써서 현금이 없대요. 그래서 비상예비자금부터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해 드렸고요. 비상예비자금 딱 500만 원 만들어지면 그때 추가적으로 연금 플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보장성 보험으로 너무 중복해서 많이 과하게 채운 청취자님,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거를 보험으로 다 채우기보다는 저축으로, 내 자산으로 곳간을 채워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청취자님처럼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문제들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1: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 해결을 해볼게요. 5820번님, 제 보험증권에 종합병원 수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2: 네,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로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증권에 종합병원 수술비라고 나와 있어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두 군데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넓다. 결국은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쓰는 용어와 증권에 나오는 단어들이 네.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잘 질문 주셨고요. 이번에는 2648번님, 4세대 실비 가입 중입니다. 5세대 실비는 자동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서명 같은 절차가 있나요?
0: 우선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도 맞고요. 서명이나 전자서명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재가입 주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0: 최초 가입한 이후 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8년이 되면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이 표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 15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반드시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청취자분들은 28년도부터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정말 자주 변하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어렵고 헷갈린 게 바로 보험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다알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데요. 전문가 도움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을 드릴게요. 쿠폰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완료된 후에 일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보험은 아주 작은 디테일로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도 해지도 아주 신중해야 하죠. 믿을 수 있는 베테랑 전문가에게 이 보험 가입해도 될지 해지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행히 충청 지역의 빗줄기는 약해졌습니다. 경북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는데요. 현재 충청과 경북 북서 내륙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축소되면서 경보에서 주의보로 내려갔고 다만 밤사이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대비 잘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의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남 방향 4차로에서 발생했고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작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도동분기점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양산분기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도 공사 구간 자리합니다. 곳곳에 빗길 주의 구간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대명터미널에서 홍성 가는 길 이후 서평택까지 빗길 주의 구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성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용인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이후 강릉분기점까지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 밤사이에도 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8: 그런가 하면 무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재난기자 연결해

0: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1: 예. 자, 먼저 호우 현황 그리고 전망부터 알아보죠. 가장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 지역 어딥니까?
2: 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입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는 많은 비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네, 충남 부여와 계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이번 장마 이후 처음으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정도의 비는 내리는 즉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문제는 밤 사이에도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 띠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네, 먼저 레이더 모습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체 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이 동서로 이렇게 길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달한 비구름이 현재 충청 북부와 경북 지방에 걸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시간당 강수량이 현재 20에서 30mm 안팎 정도로 이전 시간보다는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반이 약해진 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남쪽의 더운 공기와 그리고 북쪽의 찬 공기가 더 압축을 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잠시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호우 경보는 일단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호우특보 구역이 대전 등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 구역은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호남과 강원 남부, 경북 지역까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밤사이 더 위험한 지역,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충청 지방과 전북 지역, 경북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밤과 그리고 내일까지 빨간색으로 나타난 지역에서는 극한 호우 등의 위험 요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최고 150mm 안팎의 비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밤사이 비가 강한 곳에서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 이상, 또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에서 직접 해당 지역에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시간당 85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15분에 25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 재난 호우 긴급 문자를 한번더 발송합니다. 이두 개의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에서는 극한 호우로 인해서 주변에서 홍수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호우 상황을 살핀 뒤에 안내에 따라서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0: 네,
1: 네.
0: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도 문제인데요. 또 무더위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경산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입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 제도는 올여름 기상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극한의 더위가 지속할 걸로 우려되는 때 발령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중국 남부로 9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데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덥고 습한 열기를 불어넣고 있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기온이 오르는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 비가 내리지 않는 또 심해지는 중부지방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 열대야 주의보는 아니지만 이 밤사이에는 체감 온도가 25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으로 금요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비 대신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예, 오늘 낮에도 충청과 전북 등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나무가 넘어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0: 내일 새벽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충청과 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시설 피해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와 배수 불량, 토사 유출이

0: 각각 2건씩이었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기계실 배수가 막히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3건 확인됐습니다. 비가 거세져 긴급 대피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3명, 경북 포항에서 3명, 영주 1명 등 전국에서 모두 9명이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악화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군산에서 어청도, 목포에서 율목도 등을 오가는 24개 항로, 여객선 30척이 결항했습니다. 항공기 역시 청주공항 2편과 제주공항 1편 등 모두 3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 속에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밤사이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 열차 지연에 비까지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역 안에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4: 전차선 전전으로 인하여 시청 방면 열차가 청량리역까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신의문역 사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5: 9시에 원래 나오려고 일찍 나오려고 했었는데 집에서 이제 갑자기 속보로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그걸 보고 아무래도 좀 늦게 나가는 게 좋겠다.
3: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은 한때 중단됐고 다른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한때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은 2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는 오전 9시 50분쯤 마무리됐지만 설상가상 쏟아지는 비에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6: 비도 오고 또 사실 전 초행길이다 보니까 엄청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기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51분이면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51분 걸린 것 같습니다.
3: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모두 38대로 한국철도공사는 전기 공급이 끊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 밤 사이에 극한 호우가 예보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차를 운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2: 네, 그렇다면 두 배에 가까운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을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한 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한 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8: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0: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요.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3: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4: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2: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5: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2: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6: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2: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1: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아들 장윤기 집에 있던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훼손하고 폐기한 경위와 광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이유 등을 캐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7: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레 귀국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경찰청 공지 내용으로 유 대행은 귀국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도를 직접 훼손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일. 경찰은 그동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미뤄왔는데 그 사이 비판은 조직 전체를 향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측에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을 은폐한 수사팀 전원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6: 저는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8: 고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6: 만약 그날 채원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7: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처와는 별개로 대국민 공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0: 어떻게 회복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대슘섬 등지에서 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3: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불길과 연기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목격 지점은 신설 어시장 뒤편으로 알려진 구역입니다. 이란 SNN 보도입니다.
2: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가 끝난 것 같고 협상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협정이 끝났다고 말하고 테헤란과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이란 지도부는 역겨운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최국인 튀르키예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 군함을 우리 기업이 건조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고 정상 간 골프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나토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만찬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띠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눕니다. 지난달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나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4: 이 대통령은 당시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 만남에서 후속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박 제조 역량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을 소개했고 두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와 해군은 군함 설계와 건조 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 조선사 세 곳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달 계획 수립 전에 밟는 이 절차가 진행된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양국 정상 차원의 공감대 아래 한층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환담에선 G7 정상회의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프 회동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골프 라운딩도 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옆자리에 앉은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물론 네덜란드와 독일 등 주요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도 친분을 쌓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나란히 5% 넘게 급락 마감하며 동반 패닉장을 연출했습니다. 반도체 불안과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0: 가운데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짙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 간밤 뉴욕 증시 약세와 국제 유가 급등,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며 2% 넘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 초반 4% 가까이 내렸던 코스피는 기관이 8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며 7,700대를 회복했지만 상승세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확대와 함께 이란이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 낙폭이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에도 결국 5% 넘게 급락한 7,2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 급락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5,931조 원으로 7주 만에 6,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 폭락 여진이 계속된 삼성전자는 6%대 내린 27만 원대에 마감했고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해 보였던 SK하이닉스 역시 5%대 급락 마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정점을 찍고 앞으로 투자 속도가 둔화할 거란 피크아웃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2: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좀 힘든 상황이고
3: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2: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데 특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면 조그마한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1: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 지수는 785로 마감해 지난해 9월 4일 이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휘청이며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번 달 후반 빅테크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 발표 시점 전후가 향후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사표 먼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 다섯 번이나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줬던 계약, 제 정치적 뿌리자 부신과도 같았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동심, 당청동색으로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4: 국민은 관심도 없는 누가 누구의 계보인지 따지면서 여전히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도 좀 더 젊은 정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0: 네,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당사에서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한 20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까지 합쳐서 구도가 이제 한 4파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지금 3인만 올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 7월 21일에 그게 이제 결정이 나요.
0: 예.
1: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아직 다 뭐 변수가 많지만 현재로는 아마 고민정 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쨌든 그런데 고민정 예.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지금 내세워서 좀 전당대회의 변화 그리고 본인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 본인의 체급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거를 봤는데 두 사람이 약간의 방향은 조금 달라 강조점은 달랐지만은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총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한 분은 네. 총선 패배 한 분은 총선 승리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 이해가 나왔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이미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인해서 경고장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도 위험하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다만 예. 이 방법론이 어쨌든 좀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데 송영길 후보가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고민정 의원은 이제 세대 교체 언제까지 예. 이제 386, 486, 586, 686 가는 거냐 이제 786까지 나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더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전제는.

0: 6.3 지방선거의 패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총선, 대선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하는 그런 네. 목소리들이 이제 담겼었고요. 예, 어떻게 되셨나요? 네,
1: 뭐 기존 3자 대결은 모두 다 예상을 했었고 뭐 빅3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출마하시면서
2: 뭐 86세대에 대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1: 네, 다만 한편으론 반가우면서도 이분의 과거 정치적인 행로를 보게 되면 과연 86세대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하면 그건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대표 선거 국면에서 큰 반향은 좀 불러일으키기 힘들지 않을까. 4자 대결이라면 누구든지 조금은 4위로 예측하는 그런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예. 어떤 반전을 노리고 출마한 건 아닌 것 같고 큰 변수도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는
1: 거예요. 제 생각에 뭐 본인 스스로는 반전을 노리고 싶고 뭐 체급도 늘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겠지만 실제 국민들에게나 당원들에게나 조금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앞서 뭐 다른 민주당 당직자분들 말씀으로는 4자까지 이제 예비 선거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호 투표가 약간의 3자에서 4자로 됨으로써 오히려 뭐 선호 투표의 기술적인 그 향배도 약간 의문이 된다는데 그건 사실 없는 모르겠습니다.
0: 예, 네. 3자로 갈 수도 있고 4자로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두 분이 알고 계신 이제 정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 전준희가 이번 당대표 선거 때 결선 투표가 아니라 이 선호 투표제를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할 수는 없듯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4: 민주당 하는 사람이면 당대표는 정말 이런 취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자기 정책을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하다.
0: 자, 일단 선호투표제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이 모두 이제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당원 당규 위반이면 할 수 없는 거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5: 당원 당규 위반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잘 모르겠,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라는 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위반인지 여부는 아마 당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까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친청계에서 여러 의원들이나 정청래 후보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지금 이미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대표 선거에서 하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역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예. 그럼 지역 순회 경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충청권에서 하면은 누가 뭐 몇 표로 1위, 누가 몇 표로 2위 뭐 이렇게 표수가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호 투표를 해야 되는 거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네요. 2지망도 여기서 밝힐 거냐. 어떻게 합산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거는 룰을 만들면 되는 건데 어쨌든 예.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 결선 투표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 과반이 안 나오면은 시차를 두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투표를 해서 두 사람만 해서 과반을 만드는 거고 선호 투표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찌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세 명을 뭐 전제로 하면은 저의 제가 당원이면 1순위는 김민석, 2순위는 송영길, 3순위는 뭐 정청래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은 3등 후보의 2순위를 투표를 이제 나눠
0: 3등 후보는 이제 탈락을 시키면서 예.
5: 2등은
0: 3등 후보한테 찍었던 2순위의 이름을 전부 이제 분산해서 적용을 예. 하는 1, 2위한테.
5: 근데 외국에 이제 선호 투표제 하는 나라들이 아일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결선 투표제는. 그런데 선호 투표제는 기본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으면은 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선명해요, 1등은. 근데 예. 그 다음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호감이 너무 세. 그러면은 이제 2순위는 그 사람 안 쓰고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사람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럼 정청래 대표가 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내가 비호감도가 높아서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불리하다라고 저는 자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니면은 이제 송영길, 김민석이 김민석 두 후보가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결선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송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결선 투표를 한다라고 해도 많이 찍겠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불리의 계산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건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여기 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이제 나오니까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후 8시부터 이거를 이제 이 도입 문제를 재논의한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번복이 될지 모르겠네요.
1: 근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 선호 투표제에 대한 당헌 당규의 해석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고 저도 받아들인 게 똑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당헌 당규 위반이냐 하면 조금 애매하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다만 선호 투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적으로 해석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 특히 정청래 후보가 어제까지는 좋다. 뭐 받아들이겠다 했다가 오늘 네.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렸는데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여론 지형 속에서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순위 하에서는 네. 정청래 후보가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한 번의 투표로 이제 끝나버리는 이상은 뭐 차점자 2위, 3위 후보로서는 변수들이 많을수록 좋을 텐데 그런 변수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니까 예. 이런 면에서 좀 정청래 후보가 정략적으로 조금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태도로 비춰집니다.
0: 그럼 이게 오늘 최고위에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경선 순회 경선 뭐 순서도 그것도 한 차례 문제가 됐었잖아요.
5: 그러니까 순회 경선 문제가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은 보통 예. 과거의 민주당의 전례들을 보면은. 밑에 지역부터 위로 올라오는 약간 그런 순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울경, 뭐 호남, 충청 해가지고 이제 그냥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나 약간 바뀌더라도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부터 시작해서 예. 최종 마지막 전당대회를 서울이나 경기가 아니라 대전에서 열어요.
0: 다시 충청으로.
5: 예. 그게 처음이에요. 대전에서 여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고향인 충남 출신이니까 충남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처음에는 이거 선호 투표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거를 또 김민석 후보가 이제 지적한 거 나는 받아들였는데 예, 나는 불리한 거 같아서 이 문제 제기했지만 당에서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왜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신경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당헌 당규에 위반된 것이냐 이 문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내일 또 다시 한번 오늘 최고위를 거쳐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전 총리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원래 이제 친정청래계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출연 자체도 좀 놀라웠는데 김어준 씨가 이 표결 불참 의혹 이걸 이제 깔끔히 털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개업날 CCTV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보셨나요 혹시 방송을?
5: 예. 네. 뭐 풀로 보진 않고요. 네네. 부분적으로 이제 다 봤습니다. 예. 네.
0: 어떠셨나요?
5: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김민석 총리하고 김어준 진행자하고의 약간의 그 갈등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서울시장 후보에 넣지 말아달라고 총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서울시장 여론조사 근데 그거 내 맘이야라고 하고 계속 넣는다라든지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 뭐 대통령이 없을 때 총리가 주재해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회의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도 갈등이 있었어요.
0: 지금 저 장면에서 예. 이제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개엄 다음 날 그러니까 개엄에 이어지는 그 새벽에 김민석 총리의 행방 감기약 먹고 잤다고 그랬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뭐냐 이성윤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어디 있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당일날 저렇게 국회 담장을 넘고 하는 그 이 영상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걸 공개했단 말이에요.
5: 예. 그래서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그 의혹 제기를 한 분이 사과하셔야 되겠다 김민석 후보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한데 원래 그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해명까지 해주는 이런 방송을 한 거는 한쪽에서는 공정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아. 왜냐면 뒤에 공격적인 질문들이 들어가니까 예. 어쨌든 아닌 건 아닌 걸로 팩트체크도 해주는 공정한 언론이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그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해석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김어준이 쫄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대통령이나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리스키하고 정청래 후보나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돌려봐도 열세인 게 좀 많이 예. 드러나니까 내가 과거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구를 밀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한다. 나는 여기에서 예. 빠지겠다. 이 싸움에서 중립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중립 기어를 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너무 이제 김민석 후보를 몰아붙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개파 싸움 민주당 개파 싸움 얘기할 때 멸칭이 나왔었잖아요. 멸칭. 네. 그 중에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어준 씨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저 조국 뭐 네. 유시민 해가지고 같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약간 파열음이 나는 것 아니야? 약간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동영상 이렇게 화면 이 캡처분이 뉴스 보도에 나온 걸 보고 당연히 이게 뭡니까? 김어준 씨가 이 김민석 후보를 좀 공격하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저도 상당히 내용 자체가 반전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만 이런 지적은 한 번은 하고 싶은 게 아까 앞서도 제가 여론의 추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의 추이가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정창용 후보가 약간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예. 일각에서 주장들이 뭐였었냐면 야 김어준의 저력이 있다. 결국 그 말씀은 김어준이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고 그런 한에 있어서 당내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당내 강경파 그리고 당내 고관층 권리당원들이 김어준의 영향에 많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실제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 같은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약간은 아까 이제 쫄린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상당히 강성 지지층의 향배들이 네. 어떻게 바뀔지 정말 앞으로는 더 이제 두 후보 간의 간격이 늘어날 수도 격차가 커질 수도 있겠다 하는 뭐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5: 그러니까 뭐 보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이 이제 다스베이다라는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훨씬 더 센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가 될 만한 분량을 거의 40분 정도를 드러냈다. 예. 이것도 어쨌든 자기 그 지지층 아니면 뭐 시청층 이 강성 지지층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또 세게 나가면서 파장이 일어나는 거는 조금 중간에서 약간 조율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김어준 씨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이제 그 파리에 식당을 내서 거기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돈을 뭐 도피시키려는 거 해외로 뭐 반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이제 뭐 누군가가 의혹 제기를 했나 봐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추론이지만 종합을 해봤을 때 돈 문제에 민감하고 지금
0: 예 이럴 게 많아졌다.
5: 이럴 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쫄지마 했던 그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김어준이 지금 그 딴지그룹 매출이 1년 매출이 454억이거든요. 예. 뭐 그 중소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를 위험에 조금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저로서도 이제 김어준 씨의 반응이 조금 쉽게 납득이 안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뭐 해외 자금 도피냐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혹 자체가 현재 단계에서는 좀 터무니없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어디 뭐 사내를 갔다 그러면 얘 또 사내다 뭐 숨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라면 사실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 식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 만 배인가요? 만 배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 과거에 딴지그룹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보도에 딴지그룹의 매출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되게 생경하고 뜨악했었던 게 얼마를 투입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이 예. 제가 그 업계의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황당무계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는 게 오히려 조금은
0: 예. 예.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그럼 문제 제기를 했던 이성윤 의원이 과연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징계 정국 속에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그런 모습입니다. 당내 소장판은 연판장 등 이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조경태 의원은 장도혁 대표의 제명까지 주장을 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6: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연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물리적인 뭐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7: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2: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그리고 바른 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 대표에게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0: 자, 일단 국민의힘의 이제 소장파 의원들요. 이제 부당한 징계가 강행이 되면은 연판장을 돌리던가 물리적인 피켓 시위까지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5: 근데 그 구체화되는 게 지금 몇 달째 구체화되고 있는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 계속 징계 문제 가지고 지금 또 말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본인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내란 세력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고
0: 박덕흠 부의장.
5: 박덕흠 부의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실제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실제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23표인가 나왔어요.
0: 예.
5: 실제 그 현장에서 투표할 때.
0: 예, 그래서 회장에서.
5: 조경태 의원은 내 나를 찍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내가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약간 격앙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궁지에 몰렸다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 문제 제기를 세게 치고 나오면서 지금 이거를 장동혁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를 제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전되는 거는 없고 계속 그러니까 공전만 하고 있고 실제 윤리위원들이 지금 모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윤리위 이제 여러 차 소집을 했잖아요. 6명 중에 3명 왔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 윤리위원들도 너무 부담되니까 지금 뒤로 빠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공전되면서 몇 달 가겠다 지금 상황이. 아니면 윤리위원들을 장도혁 대표가 교체를 해서 뭐 말을 안 들으면은 회의가 너무 안 되면은 교체하면서 또 징계를 더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영구 출당이 됐으면은 영구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제 그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근데 윤리위는 제대로 이제 모이지도 않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어제 검은 마스크 쓰고 또 모자를 쓰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를 또 참석을 했다는
1: 그러셨더라고요. 거예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저로서는 황당했던 게 들고 있던 피켓 중에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황당했던 게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의원들이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10명 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의 대표가 실제로 뭐 부실 선거다 부정 선거다 하다못해 재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서 저와 같은 좀 뭐랄까요 허망한 구호를 외치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외환이 있고 당 내부에서는 사퇴 압력이 있고 도대체 이와 같은 거대 정당 110석 야당을 제1야당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안에서도 뻘짓을 하고 밖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참
0: 그러면 김경일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주신 부분인데 조경태 의원의 윤리위 제소된 부분, 네.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근데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을 보면 참 비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스럽지가 않다.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보다 훨씬 비정치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상황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로부터 이제 한 달이 넘은 시점인데 그에 대한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방미 시점부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들 당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의사결정은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일관되게 장동혁 대표는 퇴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 아무도 실제로 아까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11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뭐랄까요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들보다 더 낮은 빈도 더 낮은 강도로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론 저는 이제 뭐 조경태 의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육선이 오죽하면 저렇게 국회에서 나서서 뭐 제명해야 된다, 출당해야 된다 저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조경태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생경하고 조금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야 육선이 저 정도로 나서야 될 정도라면 좀 안타깝다는
0: 그러니까
1: 생각이
0: 들고 대한가 미래, 그러니까 소장파 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낸다 지금 그런 말씀
1: 저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110명 중에 70명, 80명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죠. 제가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한 50명, 60명은 아무런 정말 국회에서 그리고 당 내에서 당 밖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랄까요?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비정치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박덕흠 의원 관련해 부의장 관련해서는 박덕흠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뭐 분명히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또 저는 먼저는 박덕흠 의원의 입장들 뭐 SNS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설마 이게 진짜일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조경태 의원의 이 사안 관련 말씀 들어보면 벌어지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런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과거 이제 계엄이라든가 이런 탄핵 일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저거를 뭐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뭐 완전히 잘못다 하기도 힘든 이상은 조금 뭐.
0: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가요. 민주당 주도로 이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상정을 했고 이틀 뒤에 소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5: 예, 이게 하필이면 이제 전당대회 시기랑 또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처리를 하려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뭐 논쟁적인 부분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에서 특정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견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보안 수사권을 뭐 폐지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조금 같이 내놔야 될 필요성이 좀 커졌다. 예. 여론이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실제 2020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번 있은 뒤에 그다음에 굉장히 2019년이죠. 그때 이후로 상당히 지금 수사 지체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은 1인당 그때 2020년 당시에 그 수사 경찰이 한 1년에 처리하는 수사 건수가 한 100건 정도 됐다라면은 지금은 한 134건 정도 되거든요. 네. 3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안 수사를 하라고 요청 검찰이 하더라도 경찰은 할 시간이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이 많이 치여가지고 네.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일단 없애고 보자.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누적돼서 발생했을 때 이거를 다 이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민주당이 조금 여러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0: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그 정성호 법무장관도 오늘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워크숍 때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네.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눈길을 또 받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 수사기관에 대한 그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1: 예. 저는 이제 뭐 지금 화제라기보다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깊은 뭐 공감이라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이제 장윤기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도 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경찰의 뭐 비위, 오늘 이제 수사팀장도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자칭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소위 검찰개혁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로 말미암은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인지 국민들은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면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결론을 내린다라면 그 응보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앞으로 정체 전선이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밤사이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어서 홍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1: 네, 기상센터입니다.
0: 네,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된 비구름이 지나는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5에서 20mm의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비교적 약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밤사이 비구름이 다시 강하게 발달할 전망인데요. 서울 등 중북부와 경북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50, 충청과 호남에는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충남 계룡에 165.5mm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20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경북에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천 등 위험 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으셔야겠고요.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반이 약해진 곳도 많아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대피소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0: 들으신 것처럼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2: 전라북도는 또 밤 9시에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도, 시, 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위험징후가 확인되면 과감한 통제와 선제적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이번 장마로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청권에서는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등 빗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2: 나무가 부러져 도로를 덮치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도로 바닥에 작은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 충북 충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도로 옆에 열린 맨홀리로 물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청주에서는 하루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하수가 역류해 도로 일부가 잠겼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로 도로 한 차로는 저수지처럼 변했고 강한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 한 그루는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4: 비가 내리면서 간내 곳곳에서 도로 침수 및 산사태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 대원들이 출동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충남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왕복 2차로의 굴다리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전신주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인근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쳐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오후 시간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관촌휴게소 부근에선 휴게소로 들어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호남고속도로 논산아들목 부근에서도 빗길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청권에서 쏟아진 많은 비로 금강 동성교 논산천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인근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화물차 뒤편으로 다른 차들이 밀리면서 사실상 주차장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남한성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1: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 그거 다른 화물차랑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전도된 거예요.
0: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화물차를 견인할 때까지 4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폭우는 밤낮에 가리지 않지만 특히 밤에 쏟아지면 대피도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4: 이번 장맛비도 밤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데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5: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4: 특히 도시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장마철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행동 요령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8: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9: 안기성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8: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7: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받아온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0: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광산서 강력팀장 A 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장윤기 아버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쓸 수 있는 만큼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피의자 장윤기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 논쟁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격변을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안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도구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 보안 수사로 경찰 초동 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2: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1: 여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 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대상 의견 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보안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3: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4: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나아가 윗선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보안수사권 존폐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6: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8: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5: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은
9: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7: 장용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5: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10: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문제입니까?
5: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배재고등학교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프로 진출과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1: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 내렸습니다.
9: 이준성 배재고가 출전한 예전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12: 야구협회에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등학교가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재고는 당장 프로 진출과 대학 진학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 출전 정지를 수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를 비롯해 올해 열리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 감면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악화한 여론 탓에 고려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도 재심에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3: 그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서
9: 이규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입니다.
13: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2: 재심의는 앞서 징계를 내린 야구협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열렸던 징계심의에서는 경기장 질서 문란 조항에 근거했는데 피해 학교를 찾아가 눈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만큼 이번엔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정 정지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당장 다음 달 봉황대기 대회 출전 여부와 여론의 추이가 핵심입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14: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재심을 접수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두 달 안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매달 추가 열리는 소위원회를 거쳐 월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음 달 말에 재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배재구 야구부가 재심을 거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출전뿐이라는 겁니다. 6개월 출전 정지 기간에 열리는 다른 대회인 대통령기와 전국체전은 애초에 배재구가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이미 소위원회를 거친 다른 안건과의 형평성도 있어 대한체육회가 서둘러 일정을 잡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15: 워낙 사회가 이슈가 된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징계권들도 있어서 언제쯤 기일이 잡힐지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14: 다만 봉황대기 이후에라도 재심 결과 징계가 경감된다면 3학년 학생들의 프로 입단과 대학 입시에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번 재심과는 별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부적절한 조롱 응원전 이후 선수 학교의 사과와 광주일구의 선처호소가 얼마나 여론을 움직였을지가 결국 재심의 일정과 결과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까지 누적 흑자가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뛰어넘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6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0: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경상수지인 339억 달러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계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37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반도체 수출이 이번 경상 수지 흑자를 사실상 홀로 떠받친 셈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를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4월 배당 지급 요인이 끝나면서 2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금융 계정은 순자산이 310억 8천만 달러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0억 5천만 달러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월 경상 수지 역시 신기록이 예상됩니다.
1: 6월 상품
2: 유상욱
1: 수지나 이런 것을
2: 한국은행
1: 봤을 때
2: 금융통계
1: 높아질
2: 부장입니다.
1: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달러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 5월 제시했던 연간 2,500억 달러 흑자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관입니다.
3: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면서 내년에도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만에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 4월 1.9%에서 0.7%포인트 높아진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내년 성장률도 4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된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가 발표하는 주요 30개국 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2.5%,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월보다 0.1%포인트 하향된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4월 전망 수준이 유지됐고 유로존과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되며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국은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정책 권고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오윤석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의 한 회담장에서 만났습니다. 과거 G7 등 다자 회의에서 대면한 적은 있지만 두 정상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 반갑습니다.
5: 43분간 진행된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1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0: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감사를 표하고 전쟁 종식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회담 전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전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1: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2: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0: 이번 회담에선 러시아군 지원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 문제 또한 논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우크라이나 측도 여기에 공감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다른 나토 회원국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하며 K-방산 세일즈를 이어갔습니다.
3: I think we have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2: 양국 관계에 있어서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고 저희가 전략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나스 가르스텔의 노르웨이 총리입니다.
0: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15년 만에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YTN 홍익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까지 4파전 구도가 됐는데요. 전대 룰을 놓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다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을 출마 선언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만들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누구의 얼굴로
2: 총선을
6: 치르겠습니까?
2: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6: 총선의 필승가도 송영길이 있습니다.
5: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고민정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86그룹을 민주당 전면에 내세울 거냐며 당의 간판을 받고 청년을 주인으로 키워내고 젊음과 역동성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5: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까지 4파전으로 확대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호남을 찾아 당원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당정협력과 당내 토론, 수기가 미흡했다며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 전 대표는 국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를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결선 투표 대신 선호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정을 두고는 당원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준희는 분과회의를 열어 당원 당규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전준희 전체 회의에서 선호 투표제 유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국 순회 경선 순서를 놓고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전당대회 룰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전준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규정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국민의힘은 다시 시작된 징계 정국의 몸살입니다. 부당 징계에는 행동에 나서겠다면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반징계 전선 결집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 윤리위가 대대적인 징계 심의에 착수한 뒤 반발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연판장부터 피켓 시위까지 물리적 저항도 불사하겠다. 강경론도 터져나왔습니다.
9: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2: 국민의힘
9: 연판장
2: 의원입니다.
9: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뭐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8: 다만 아직 징계 여부나 대상, 수위도 불분명한 만큼 당장은 반징계 전선 단일 대오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사이 조경태 변수 등장에 당내 분위기 변화도

일부 감지됩니다.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당내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이후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다른 당 의원

0: 이어졌고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인 데 대한 반감과 함께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받기 시작한 겁니다.
1: 당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당론과
2: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당원들의 뜻과 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합니다.
0: 조 의원은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정당한 주장을 내놨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자신이 아닌 보수 가치를 파괴한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며 맞불 제소를 놨습니다.
3: 제가 과연 해당 행위를 했는지
2: 조경태
3: 장동혁
2: 국민의힘
3: 대표가
2: 의원입니다.
3: 해당 행위를 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되지요. 진정한 윤리위원회 같으면은 장동혁 대표는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된다.
0: 당권파는 허물을 감추려는 물타기일 뿐이라며 기강잡기 명분론에 다시 불을 지폈고 장 대표는 자신이 쏘아올린 징계 정국을 뒤로한 채 재선거 요구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징계 정책에 당이 술렁이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 목소리는 잠시 잠잠해진 모습인데 반장동혁 측은 징계 절차를 주시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여야 모두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특히 재검표를 끝낸 투표용지를 어디에 둘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국정조사 특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마다 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6: 개헌을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지금 시급히 법률 개정으로 기억할 수 있는
2: 거는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
7: 선관위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하고 이것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2: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입니다.
5: 여야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247만 장에 달하는 송파구 투표지에 재검표 문제가 화두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견은 여전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특검이 출범하면 올림픽 공원한 투표지들도 수사 대상물이 될 수 있다며 이송에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투표지가 뜨거운 감자인데 건물 밖으로 꺼낼 수 있겠느냐, 어디에 두든 비슷하지 않으냐는 건데 민주당은 재검표 뒤 반출을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투표지를 핸드볼 경기장에 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검이 출범해도 녹화된 자료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선관위의 구체적인 보고부터 받아본 뒤 명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위 의결만으로 재검표를 하면 유무효표를 가릴 수 없는 만큼 선관위가 소청 등 정식 절차를 밟아야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만약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 오는 14일 예고된 전체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 여야는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제3자 추천과 야당 추천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재검표 관련 논의 역시 지연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4: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중음악 공연 업계도 비상입니다. 주요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시위에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천막이 들어서 있고 출입문은 각종 메시지를 적은 종이로 빼곡히 뒤덮였습니다. 눈에 띄게 인원은 줄었지만 출입문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도 봉쇄 시위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동방신기 유노유노 콘서트는 결국 공연장으로 옮겼고 지난 4일과 5일 가수 박서진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됐습니다. 공연 취소와 장소 변경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봉쇄되어 있는 핸드볼 경기장 옆에는 이렇게 체조 경기장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펜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체조 경기장에서는 예정대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핸드볼 경기장 옆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룹 데이식스의 콘서트장 앞입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러 온 관객들은 선거 관련 구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록밴드 킹

0: 폭로 공연 때도 관객이 봉변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언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 등이 대체 공연장 확보를 돕고 있지만 공세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1: 8월 공연이든 행사든 다 포기 상태로 보고
2: 한국 대중음악 공연
1: 공연이든 행사든 뭔가 티켓 설계 한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0: 기약 없는 대치가 이어질수록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과 공연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정부는 이른바 검열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또 최종 판단 역시 법원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4: 풍자 패러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
5: 신영규 방위통위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국장입니다.
4: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법원의 판단 케이스들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정립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남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 정보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 고의성, 의도성, 목적성, 침익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또 전략적 공세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 같은 것들도
6: 선거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사건 당시 정 후보에게 뇌진탕 진단을 낸 것으로 알려진 정 후보의 아버지 병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7: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시장 선거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모습을 감춘 지 한 달여 만입니다.
8: 오늘 사안을 제 법원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서도
9: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7: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후보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 후보에게 컵을 던지며 자작극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정 후보에 대해 뇌진탕 진단을 낸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정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으로 계열사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의혹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자작극 의혹과 별개로 그룹 계열사에 속한 거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가 정 후보에게 유리한 문항을 넣어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6: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판단이 나옵니다. 실시간 중계가 이뤄질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 대법원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선고 이틀 전 중계 허가가 내려졌는데 대법원 소부 역사상 최초입니다. 법정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이루어지고 대법관들이 착석한 뒤부터 방송사로 송출됩니다. 당일 법정에는 대법원 3부 전원이 아닌 3명의 대법관만 입장할 예정입니다. 소부는 본래 4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법대 후배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재판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통상 선고를 진행하는 건 재판장이라 주문 낭독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는 주문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사상 첫 생중계인 만큼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유 낭독까지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0: YTN 유서연입니다.
1: 국내외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권 씨의 배우자 이모 씨가 낸 이혼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9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약 4년 만입니다. 배우자 이 씨는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재산으로 나눠달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돌봄이나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부모가 체감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 시민에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물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아이 키우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3명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는 지역의 보육 정책이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긍정평가가 살짝 우세하긴 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40%를 넘어서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보육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은 어떤 점에서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1순위로 자녀 교육비를 꼽았고, 주거비가 그 뒤를 이어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뒤를 잇고 있는 돌봄 관련 항목을 모두 더하면 무려 39%를 차지해 이에 대한 갈증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양육비 주거비 지원과
4: 이택수 여론조사
3: 학종이
4: 기관 리얼미터
3: 오차범위 내에서 나란히
4: 대표입니다.
3: 최상위권을 기록했고요. 또 시민들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 지원과 돌봄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2: 서울시는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를 위한 긴급 틈새 보육기관을 확충하고 대표 교육복지정책 서울런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5만 명 늘리는 등 민선 9기 시작 이후 양육과 교육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5: 글로벌 탑3
4: 오세훈
5: 삶의 빈도시를
4: 서울시장입니다.
5: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표방하면서 다시 시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측면에서의 순위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
2: 다만 서울 시민들이 거주지 보육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정책 효능감을 높일지가 서울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뒤 지난 6일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혁신

0: 이 출범은 단순한 성적 부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연임을 하며 13년 5개월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전 회장 체제에서는 권력 집중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꾸준히 지적돼 왔고 여기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죠. 이렇게 누적된 불신 속에 월드컵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협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동시에 물러났고 박지성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영표와 박주호 등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축구인들을 위원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혁신위의 핵심 역할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협회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행 협회장 선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유소년 육성체계 개편과 지도자 심판 양성 시스템 개선, 국가대표 운영체계 혁신 등 폭넓은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차기 협회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씩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K축구 혁신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7월 8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드보르자 현악 4중주 아메리카 중에서 3악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아메리카 중에서 3악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0: 여름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더위로 다들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더운 여름이면 살던 곳을 떠나 쾌적한 휴양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작곡가도 예외는 아니죠.
1: 네, 드보르작은 뉴욕 음악원 원장으로 취임해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여름의 더위를 피해서 체코 이민자 마을인 스필빌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서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작곡한 작품이 바로 현악 4중주 아메리카입니다.
0: 확실히 바쁜 생활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물게 되면 작곡을 할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비슷한 경우도 있죠.
1: 네, 브람스도 여름이면 페르차흐라고 하는 이 호숫가 휴양지를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 교향곡 2번도 1877년 이곳에서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0: 브람스는 교향곡 1번을 작곡하면서 거의 20년 넘게 뜸을 들이며 계속 수정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의외로 교향곡 2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완성했다고 하죠.
1: 네, 바로 이 휴양지에서 작곡을 거의 대부분을 완성하고 빈으로 돌아와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함부로 밟고 다니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
0: 확실히 여유가 생기면 일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1: 브람스의 교향곡 2번 중 3악장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교향곡 2번 중 3악장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연주였습니다. 페르차흐라고 하는 호숫가 휴양지에서 여름 기간에 작곡된 곡이었죠.
1: 여름에 산이나 바다, 강이나 호수를 찾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작곡가 말러입니다.
0: 사실 말러는 작곡가가 본업이 아니라 지휘자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는 작곡가보다는 빈 오페라의 지휘자로 더 유명했죠.
1: 사실 그 정도면 작곡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죠.
0: 말러는 오케스트라가 잠시 쉬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마이에르니히의 별장으로 가서 작곡에 열중했다고 하죠. 교향곡 4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여러 가곡집은 바로 이 여름 별장에서 작곡한 작품입니다.
1: 예전에 화학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작곡을 한 보로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로딘은 스스로를 일요일 작곡가다라고 했는데 말러는 여름의 작곡가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말러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5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소 정명훈이 시위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진동을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2: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유엔 출장 일정을 변경해 조기 귀국합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 대행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귀국 이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피의자 장윤기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논쟁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4: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현지 경찰인 장은기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안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 도구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 보안 수사로 경찰 초동 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1: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0: 여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 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대상 의견 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보안 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2: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0: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나아가 윗선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보안 수사권 존폐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국민의힘 정점심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에서 전면 폐지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예방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 장관에게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핑퐁으로 처리 시한이 무한정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어떤 선택을 하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국회 접견 자리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최종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달라며 정 원내대표도 법사위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3: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4: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게슘섬 등지에서 연 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0: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이틀 연속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어젯밤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어젯밤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에서 일부를 파괴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 등도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주장하며 군사 행동에 나선 데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두둔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에서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고 어제 선박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나토 가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2: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계속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군사작전 목표 달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400대 넘는 드론을 보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를 잇는 해상 보급로에서 연료를 나르던 그림자 선단을 이틀째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인 옴스크 정유공장에 이어 군산복합체 공장 두 곳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과 보급로를 노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전과를 앞세우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4: Do you really believe it would be right to live outside NATO, a country and a people with this level of defensive capability? And it does make sense for these capabilities to become a part of the alliance's collective defense.
3: 또 방공 부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직접 패트리언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어모으려 공세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5: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И лишь в отсутствии готовности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заниматься мирны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ем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полного достижения наших целей.
3: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실무 채널을 통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재 노력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등을 집중 공격하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도네츠크 등지에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몽골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8일 오후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서 몽골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1일까지 한국 정상으로 온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해 후레소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해 방산 포럼 기조 연설을 하고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 생산,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최국인 튀르키예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 미 군함을 우리 기업이 건조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고 정상 간 골프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나토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만찬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띠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눕니다. 지난달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7: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6: 이 대통령은 당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 만남에서 후속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박 제조 역량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을 소개했고 두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와 해군은 군함 설계와 건조 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 조선사 세 곳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달 계획 수립 전에 밟는 이 절차가 진행된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양국 정상 차원의 공감대 아래 한층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환담에선 G7 정상회의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프 회동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골프 라운딩도 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옆자리에 앉은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물론 네덜란드와 독일 등 주요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도 친분을 쌓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0: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테이블 타일을 확보했는데요.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6: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5: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7: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5: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8: 우리 채윤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0: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아들 장윤기 집에 있던 성임용품인 리얼도를 훼손하고 폐기한 경위와 광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등을 캐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 뉴욕 유엔본부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일 귀국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경찰청 공지 내용으로 유 대행은 귀국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도를 직접 훼손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일. 경찰은 그동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미뤄왔는데 그 사이 비판은 조직 전체를 향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측에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을 은폐한 수사팀 전원에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3: 저는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채연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2: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처와는 별개로 대국민 공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승용차 블랙박스와 SD카드, 아버지 집 압수수색 결과물 등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0개 이상이라며 수사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엔 검찰이나 광주지청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며 처음 수사할 때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됐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인정과 전권 송치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면서 장윤기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오류나 판단 누락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직협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이유로 형사사법 개혁 방향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긴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합니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2: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3: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1: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은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1: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5: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문제입니까?
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6: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기상재단 전문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강한 비 오는 곳이 좀 바뀐 것 같군요.
8: 네, 그렇습니다. 이 충청도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로 비구름이 조금씩 북상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부터 보시면 이 비구름띠가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4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집중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빠르게 차올라 차량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남서쪽 해상에서는 새로운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유입되고 있는데 새벽에 전남 해안으로 유입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우특보는 충청도에서 평택과 이천 등 경기 남부와 또 횡성 등 강원 남부로 확대했고 또 조금 전 0시 30분부터는 평창 등 그 밖의 강원 영서 지역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를 예보했고요.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또 올여름부터 추가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에서는 극한 호우로 주변에서 홍수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우 상황을 살피신 뒤에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7: 또 이번에는 비의 더위도 문제인데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경산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제도는 올여름 기상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극한의 더위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현재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에서 뜨거운 열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찜통 더위가 밤낮으로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은 11일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더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부터는 비 대신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무대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소중한 동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정체전선 사항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에는 조금 전 시간당 6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기상 재난 전문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평창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군요.
5: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시 26분에 기해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간당 65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 지역에서 재난 문자를 받으셨다면 주변 호우 상황을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정해진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비구름띠가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집중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거나 또 도로가 빠르게 차올라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남서쪽 해상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새벽에 전남 해안으로 유입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우특보는 충청도에서 평택과 이천 등 경기 남부와 또 횡성 등 강원 남부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평창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호남 지역으로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를 예고했고요. 10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밤사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또 올여름부터 추가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추가로 또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은 극한 호우로 주변에서 홍수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문자를 받으신다면 호우 상황을 살핀 뒤에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이번에는 비에 더위까지 문제인데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경산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현재 열대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제도는 올여름 기상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극한의 더위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0: 중국에서 뜨거운 열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찜통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은 11일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더 영향을 줄 전망인데, 오늘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충청 이남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호우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과 주말부터는 비 대신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밤사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기상 이변이 심해지면서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요즘인데요. 기후 위기 시대 달라진 호우 형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땐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3: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역대급으로 적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선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연구에선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2: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춘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런 날에는 도시에서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장마철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행동 요령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6: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야 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비가 오는 가운데 경기 양주시 장흥터널 인근을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26톤 화물차가 빗길 사고로 쓰러지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도로 옆 가드레일이 파손돼 있고 주변으로는

0: 부서진 차량 부품이 나뒹 겁니다.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터널 근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화물차 뒤편으로 다른 차들이 밀리면서 사실상 주차장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남한성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1: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다른 화물차랑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전도된 거예요.
0: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화물차를 견인할 때까지 4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요.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3: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4: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말 좀 있으신가요?
3: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5: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3: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6: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3: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요.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5: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4: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6: 제19 감사 개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4: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7: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4: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8: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일 귀국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경찰청 공지 내용으로 유 대행은 귀국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도를 직접 훼손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일. 경찰은 그동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란 이유

0: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미뤄왔는데 그 사이 비판은 조직 전체를 향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측에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을 은폐한 수사팀 전원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1: 저는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채원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0: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처와는 별개로 대국민 공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승용차 블랙박스와 SD카드, 아버지 집 압수수색 결과물 등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0개 이상이라며 수사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엔 검찰이나 광주지청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며 처음 수사할 때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됐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인정과 전건송치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면서 장윤기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오류나 판단 누락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4: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5: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3: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은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3: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7: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선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문제입니까?
3: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8: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중북부에 이어 호남 지방에도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남 광주와 전주 등 곳곳에 빗줄기가 굵어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재난전문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호남 지역도 비가 강해지고 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경기

0: 남부와 강원 남부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호남 지역으로도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 보시면 이 비구름띠가 경기와 강원도에 하나, 또 하나는 남서쪽 해상에서 이 호남 지방으로 유입되는 긴 비구름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조금 전부터 호남 지방에도 강한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 전남 광주와 전주를 비롯한 전북 대부분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도도 비구름의 길목에 들 것으로 보이면서 대전과 공주, 계룡에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의 호우특보 역시 유지 중입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전북에 최고 200mm,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오늘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가량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호우긴급재난문자와 올여름부터 추가된 재난성 호우긴급재난문자가 추가로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은 극한 호우로 주변에서 홍수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를 받으신다면 호우 상황을 살핀 뒤에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은 앞으로 오늘 내륙에 비를 덮으리다 오늘 밤 사이에는 더 북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1: 아, 이번 장마는 지각장마의 폭염장마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폭염특보 외에도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기상청은 경상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에 맞춰서 기상청에서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극한의 더위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또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서울도 현재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24.3도, 또 체감온도가 27도에 달하고 있어서 열대야의 버금가는 밤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8: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7: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중북부에 이어 호남 지방에도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4: 전남 광주와 전주 등 곳곳에 빗줄기가 굵어지며 호우특보가 확대했고 임실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재난전문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전북 지역도 비가 강해지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호남 지역으로도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임실 지역은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조금 전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이 지역은 3시간 강수량도 75mm에 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부터 보시면 비구름띠가 경기와 강원도 쪽으로 하나, 또 하나는 남서쪽 해상에서 호남 지방으로 유입되는 긴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한두 시간 전부터 호남 지방에 강한 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새벽 2시부터 전남 광주와 전주를 비롯한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도도 비구름의 길목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전과 공주, 대룡에 이어서 조금 전 3시 40분부터는 세종과 금산, 옥천 등 대부분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더 확대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쪽으로도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입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또 오늘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올 여름부터 추가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추가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에서는 극한 호우로 주변에서 홍수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문자를 받으신다면 호우 상황을 살핀 뒤에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체전선은 오늘 내륙에 비를 덧뿌리다가 오늘 밤에는 더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예, 이번 장마는 지각장마의 폭염장마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폭염특보 외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기상청이 경산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에 맞춰서 기상청에서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이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극한의 더위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현재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서울 역시 습도가 높은 가운데 현재 기온이 24.3도, 체감 온도는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 더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3: 폭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밤에 쏟아지면 대피도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4: 이번 장맛비도 밤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

0: 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호구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0: 한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장마철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 뒤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4: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5: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오 계셨던 것 같아요. 내용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의 그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4: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2: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요.
3: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7: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6: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8: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6: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9: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0: 경찰을 사칭합니다.
1: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네가 하는 말들 다 깨진 자막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1: 밥 한 끼 먹자.
2: 안 돼.
1: 밥 한 끼 먹는 건데 왜?
2: 우리 헤어졌잖아.

0: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설 피해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게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 7건, 맨홀 배수 불량 4건, 지하공간 침수 2건, 가로등 전도 1건 등이었습니다. 또 비를 피해 충북 지역에서 28명, 충남에서는 106명, 경북에서도 6명 등 주민 모두 14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장마로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청권에서는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등 빗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2: 나무가 부러져 도로를 덮치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도로 바닥에 작은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 충북 충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도로 옆에 열린 맨홀 위로 물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청주에서는 하루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하수가 역류해 도로 일부가 잠겼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로 도로 한 차로는 저수지처럼 변했고 강한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 한 그루는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4: 비가 내리면서 관내 곳곳에서 도로 침수 및 산사태 등 피해 신고가
5: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북소방본부 예상 예방안전과 소방장입니다.
4: 출동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충남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왕복 2차로의 굴다리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전신주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인근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쳐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오후 시간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관촌휴게소 부근에선 휴게소로 들어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호남고속도로 논산아들목 부근에서도 빗길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청권에서 쏟아진 많은 비로 금강 동성교 논산천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인근 지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일 때는 추가로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2: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6: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7: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5: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 회장입니다.
7: 이상이 됐다는 이해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 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네.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6: 집중 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0: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요.
1: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2: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3: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2: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4: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2: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5: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6: 고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5: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2: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1: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보안수사권 폐지는 졸속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8: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7: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10: 취약한 상황에 피해자들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9: 더불어민주당
10: 대비가
9: 의원입니다.
10: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7: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은
9: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 대표입니다.
11: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7: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12: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문제입니까?
7: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0: 속전속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했다면서 내년에도 2.5%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 4월 1.9%에서 0.7%포인트 높아진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내년 성장률도 4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된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가 발표하는 주요 30개국 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2.5%,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월보다 0.1%포인트 하향된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4월 전망 수준이 유지됐고 유로존과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되며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국은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정책 권고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모두 5% 넘게 급락 마감하며 동반 패닉장을 연출했습니다.
2: 반도체 피크악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심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좀처럼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롤러코스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간밤 뉴욕 증시 약세와 국제 유가 급등,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며 2% 넘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 초반 4% 가까이 내렸던 코스피는 기관이 8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며 7,700대를 회복했지만 상승세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확대와 함께 이란이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 낙폭이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에도 결국 5% 넘게 급락한 7,2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 급락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5,931조 원으로 7주 만에 6,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 폭락 여진이 계속된 삼성전자는 6%대 내린 27만 원대에 마감했고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해 보였던 SK하이닉스 역시 5%대 급락 마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정점을 찍고 앞으로 투자 속도가 둔화할 거란 피크아웃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5: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좀 힘든 상황이고
6: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5: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데 특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면 조그마한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4: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 지수는 785로 마감해 지난해 9월 4일 이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휘청이며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번 달 후반 빅테크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 발표 시점 전후가 향후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7월 첫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과 기흥, 구리 등의 집값 상승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누적 상승률이 5%가 넘으며 지난 2021년 초 전세 대란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이번 주에는 얼마나 올랐을지도 관심입니다.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5월에는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열풍에 가계대출이 9조 3천억 원 증가에 충격을 줬는데요. 6월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관심입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7일 12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1,450원을, 경영계는 11,4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2: 최근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캡슐이나 스틱형 올리브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캡슐 스틱 형태 올리브유 총 14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일부 제품이 온라인몰에 표시된 산도 정보와 실제 제품의 산도가 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정오에 공개됩니다.
1: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돌봄이나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부모가 체감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7: 서울 시민에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물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아이 키우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3명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는 지역의 보육 정책이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긍정평가가 살짝 우세하긴 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40%를 넘어서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보육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은 어떤 점에서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1순위로 자녀 교육비를 꼽았고 주거비가 그 뒤를 이어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뒤를 잇고 있는 돌봄 관련 항목을 모두 더하면 무려 39%를 차지해 이에 대한 갈증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양육비 주거비 지원과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오차범위 내에서 나란히
9: 이텍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대표입니다.
8: 또 시민들이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7: 서울시는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를 위한 긴급 틈새 보육기관을 확충하고 대표 교육복지정책 서울런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5만 명 늘리는 등 민선 9기 시작 이후 양육과 교육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 글로벌 탑3 삶의
9: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이런 목표를 표방하면서 다시 시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측면에서의 순위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
7: 다만 서울 시민들이 거주지 보육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정책 효능감을 높일지가 서울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네, 지금 들어온 호우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남부,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지역에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남 지역에는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2: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남부,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지역에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조금 전 호우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무력 공방을 재개한 가운데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위반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1: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국영TV가 현지시간 8일 방송한 걸프 만내 미군 시설로 미사일을 쏘는 장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 차원에서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등 8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의 양해각서 위반 사례들을 열거하며 규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정 위반, 추가 군사공격 위협, 이란 남부 지역 공격, 석유 제재 복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란 국영TV 앵커입니다.
2: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맞대응도 천명했습니다.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추가 공격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고 두 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유엔은 안장에 앞서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와 카르발라를 순회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더욱 격앙된 장례식 참가자들은 반미구호를 외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3: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겁니다. 이란 국민입니다.
2: 이란 당국이 지난 2월 28일 하메네이가 생후 14개월 외손녀 등 일가족과 함께 숨진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의 잔혹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장례 일정 막바지에 이 영상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7월 9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레이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2013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 녹음이었습니다.
0: 이번 주에는 여름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유럽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는 9월에 시작해서 5월 정도에 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면 연주자들은 휴가를 보내기도 하지만 세계 각지의 여름 음악제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루가노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BBC 프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두 여름에 열립니다.
0: 루가노 페스티벌은 스위스 남부의 도시 루가노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예술 감독을 맡아 운영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페스티벌을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나 르노 카푸숑 같이 아르헤리치와 친한 여러 거장들과 막 떠오르기 시작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조합으로 다양한 작품을 연주합니다.
1: 이 루가노 페스티벌이 실내악 중심이라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공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인데 매년 여름이면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이 모여서 한달 넘게 오페라와 콘서트를 이어가고요.
0: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단순히 음악회가 많은 축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 성악가, 연출가들이 모두 모여 올해 가장 중요한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깐 영화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 2006년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 나는가, 그리고 이제는 날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0: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고 이제는 알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2006년 짤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1: 이 우리나라에도 여름 음악제가 있죠. 바로 대관령 음악제입니다.
0: 네, 대관령은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2004년부터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실내악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이 대관령 음악제에 영감을 준 페스티벌이 바로 베르비에 페스티벌입니다. 베르비에도 스키로 유명한 휴양지인데 여름에 음악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1994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거장들이 모이는 무대라면 스위스 알프스의 베르비에는 거장과 신예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젊은 음악가들이 페스티벌 기간 중에 세계적인 거장들에게 레슨을 받고 실내악을 함께하며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되죠.
1: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한국 연주자들도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임윤찬, 김봄소리 같은 음악가들이 이 페스티벌에 연주를 했습니다.
0: 베르비에 페스티벌 실황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유자왕의 피아노,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전원 사직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한둘도 아니고 전원 사직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2: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입주민과 공동체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3: 뭐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갑자기 심했나? 아니, 그런데 전부 다 그만두면 아파트 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그래서 온라인에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반응이 이어졌죠.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부 동대표들의 언어폭력과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보고 요구 등을 사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전해졌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
2: 아, 그런데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3: 네? 아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2: 근로기준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시 직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서 뭐 그렇습니다.
3: 매일 지시받고 마주치고 눈치도 봤는데 사용자가 아니라뇨. 그게 무슨...
1: 참 이상하죠. 현장에선 분명히 갑처럼 느껴졌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 났다고 하죠. 그나저나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갑질은 안 하지. 이렇게 말이죠.
4: 어머, 경비 선생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만난 김에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집이 없어서 그것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2: 사모님,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4: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렸죠. 그런데 워낙 귀한 물건이라 걱정돼서...
2: 그런데 이걸 어쩌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4: 네, 그러시구나. 여기서 일 오래 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1: 어쩌면 누군가는 이 정도는 그냥 부탁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갑질 입주민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 역시 그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너무 쉽게 부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전원 사직했다. 이게 절대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5: 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물을 붙이면서 사직 이유를 9가지나 열거 있는데요.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과 위협성 과시,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었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1: 여기서 관리실 직원과 동대표, 입주자 대표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조로 보면 될까요?
5: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동대표이고 이 동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독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법적 고용주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주택 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업체에게 관리를 맡긴 발주자 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구조적인 괴리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됩니다.
1: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청업체의 원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로 알려진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5: 뭐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유를 받았을 때 어디에 먼저 알려야 된다는 그런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오히려 외부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갑질이고 괴롭힘이 아니면 뭔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5: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0: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1: 현실에서는 동대표나 입대위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뭐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0: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히 불완전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 조사를 할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 조사와 행정명령 정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울산 북구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실제 폭언이나 뭐 협박성 발언,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0: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 입주민들 앞에서 발길질하면서 면박을 준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동대표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신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도 실제로 있었죠?
0: 네,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 청소 안내 방송이 시끄럽다면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직원의 팔과 목을 기둥에 세게 밀친 입주민이 폭행죄로 기소됐는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요청 상황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입주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은 입주민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를 불문하고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1: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해주는 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꽤 친절하게 대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정말 뭐 별거 아닌 부탁인데? 라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나 역시 쉽게 부탁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거절했을 때, 아, 관리비 받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줘? 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적은 혹시 없었는지. 이게 당장 법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돌이켜 볼 만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간섭의 경계가 현지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택배를 맡아달라는 부탁, 집안 정등 교체 요구 같은 이런 것들은 관리 직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리비는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행정 업무 처리 등을 위한 비용이지 개인 심부름을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직원들은 악성 민원 제기나 재학 불가 같은 그런 사유로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하는 부탁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실상 강요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1: 네, 여기서 증거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참자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까?
0: 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증거가 핵심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시 내용을 그날그날 메모해 두시고, 둘째, 카카오톡 문자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지시가 왔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녹음을 해두세요.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넷째는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CCTV는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그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을 보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일부 동대표나 입주민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관리실 직원들이 그만두고 관리 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전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 관리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전체 입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탁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일으킨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셋째는 동대표 해임 투표입니다. 실제로 이번 울산 사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해임 투표를 통해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봤는데요. 강한 비로 비상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밤사이 정체전선상에서 이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5시 4분에는 충북 보은 지역에 시간당 7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정도의 비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한 시간에 침수와 범람 피해, 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발송된 지역에서는 호우 상황을 확인하신 뒤에 안내를 받으시면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띠형태의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정체하지는 않고 밤사이 계속 이동하면서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와 강원 남부에 극한 호우를 뿌린 비구름 때는 북상하면서 현재 약화했고요. 지금은 남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호남 지방으로 유입이 돼서 충청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의 방제 기상 플랫폼으로 비구름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레이더 화면입니다. 남서쪽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전북 지역을 거쳐서 지금 충청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보라색과 짙은 남색 구름이 시간당 50mm 이상, 그리고 80mm 가까이 극한 호우를 뿌릴 수 있는 강한 비구름인데요. 현재 청주와 보은, 익산 등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호우특보 구역도 점차 확대 또 강화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대전과 청주 그리고 충남 계룡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도 강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 긴급 재난 문자가 추가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에서는 호우 상황을 살피시고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 상황은 충북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 충북 일부 지역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충남 계룡에는 이미 172mm가량의 많은 비가 왔고요. 전남 담양 지역으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서 극한 호우가 한두 차례 더 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사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 지역,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 쪽으로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네, 이번 장마를 두고 지각장마에 또 폭염장마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폭염특보 외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기상청이 경산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에 맞춰서 기상청에서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극한의 더위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또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서울 역시 습도가 높은 가운데 현재 기온이 24.3도, 또 체감 온도는 27도를 웃돌고 있어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0: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2: 이런 날에는 도시에서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장마철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행동 요령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4: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5: 반기성
4: 도사리고
5: YTN
4: 있습니다.
5: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0: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 두 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습니다.
2: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야원호 기자입니다.
3: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4: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5: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3: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6: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3: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7: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3: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일방통행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안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 도구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 보안수사로 경찰 초동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9: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8: 여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 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대상 의견 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보안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5: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10: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5: 경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11: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나아가 윗선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보안수사권 존폐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에 대한 공습을 연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니라면서도 발전소 공격 가능성까지 예고했는데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미군이 이틀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다고요?
12: 네, 미 중부사령부는 잠시 전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상선 공격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군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의 대한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어제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란 남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3: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들도 필요하다면 제거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파괴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담수화 시설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제거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2: 여기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 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이란을 향해 쓰레기, 지긋지긋하다는 표현까지 내뱉었는데요. 다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란과의 전쟁 재개는 아닐 거라면서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13: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주 빨리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2: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 공격을 할 거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합의를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빨리 일을 끝내자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란 지도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이란의 최우선 사례 표적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참 여러 이야기를 많이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2: 네, 먼저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저속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엑세올린 글에서 아라가치 장관은 저속한 도발에 똑같이 저속하게 대응하지는 않겠다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X에 미국과의 양해각서 5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역행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에 다시 나서는 등 일방적 조치로 이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국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3: 미국과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국제 원칙이나 규범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양해각서를 준수할 거라고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12: 이란 매체는 이번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 그러니까 어제 이루어진 공습으로 이란 군인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또 오늘 처음으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관저의 공습 직후의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대이란 전쟁 첫날이었죠.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딸 또 14개월 외손녀 등이 관저에서 숨졌는데 이번 영상 공개는 이란 국민의 결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재개 발언으로 인해 이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5.2% 올랐고 WTI도 4.37%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4: 어디까지 가시나요?
15: 살아서 장까지요.
14: 혹시 닥터 캡슐 천?
1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6: 닥터 캡슐
1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8: 코리아 트렌치
17: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7: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셨죠? 이제 해봅시다. 전국민 이른 아침 응원 경제시사 프로그램 해봅시다. 떠오르는 일출에 매출도 오르길 응원드리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장마와 더위로 연일 출근길 불편 크시죠? 특히 지금 중남부 지역 일부 호우특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저지대 지역은 안전 유의하시고요. 출근길에도 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처럼 좀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중동 정세에 불안이 또 불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휴지 조각처럼 무너지고 경제 불안으로까지 번지는데요. 관련 소식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 친절하게 전해봅니다. 경제도 장마 같습니다. 피크아웃, 즉 정상을 찍고 하산하는 내림세냐라는 우려와 아직 실적과 투자가 죄송합니다. 든든하다라는 AI 중심의 증시 전망이 엇갈립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본부장의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코치해 봅니다. 홍윤기 사건 여파가 크죠. 경찰관 부친의 증거인멸에 부실 수사까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보안수사권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든든한 뉴스 첫끼 강현구 아나운서가 정리해 봅니다. 이른 아침 세상 소식 들으시면서 출근할 때 고개 옆으로 돌리면요. 나란히 아침해를 열고 해를 끌어올리는 다른 사람들 보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깨어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기도 하죠. 이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얼리버드들의 든든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동반자입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와 함께 여러분 오늘도 제대로 해봅시다.

0: 여러분 일어나셨다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한 끼 드시고 가셔야죠. 네. 아침에 맛보시기 좋게 또 신선하게 저희가 시사 한 그릇 여러분께 차려드립니다. 뉴스 맛집 뉴스 첫끼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뉴스의 핵심만 뽑아 밤새 고아왔습니다. 뉴스 첫끼 진국 강현구입니다.
0: 아, 젊은 친구들 보고 좀 어른들이 마음에 들다 하는 표현이잖아요. 아, 이 친구 진국이야. 예, 오늘 아침 든든하게 강현구 아나운서의 뉴스 만나보시죠. 첫 소식 뭡니까?
1: 지각장마, 극한장마, 폭염장마.
0: 장마의 이름이 많이 붙네요. 자, 날씨 소식인데 밤사이에도 많이 내렸는데 아침엔 또 뭐 호우경보도 나왔고요.
1: 맞습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 전남, 광주와 전주를 비롯한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됐고요. 새벽 4시에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200mm, 수도권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0: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어요? 지각장마, 극한장마.
1: 이번 장마가 좀 늦었습니다. 제주는 역대 세 번째, 남부와 중부는 역대 여섯 번째로 늦은 장마가 기록이 됐는데 장마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뭐 강수량이 많아지거나 장마 기간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0: 그런데 극한 장마는 조심해야죠.
1: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시간당 100mm 이상이 넘는 극한 호우의 빈도 자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0: 서울도 그 차 위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쓰고 있는 분 영상 굉장히 유명했죠. 기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극한 장마가 그런 걸 주의해야 되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출근길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알려드릴게요.
0: 빛 좀 긋.
1: 차량으로 운전해서 출근하시면 오늘 가시거리 짧습니다. 네. 반드시 서행 운전하셔야 되고요. 네.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주변 침수 위험 큽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1: 특히 올해부터 호우 긴급재난 문자 기준이 강화돼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긴급 문자 발송되는데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겁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받으시면 당장 대피하셔야 됩니다.
0: 네.
1: 산사태나 침수 위험 있는 만큼 당장 고지대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0: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냥 재난 문자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이네 높은 데로 이동하자.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볼게요.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
1: 맞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송치를 하면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0: 네.
1: 그런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은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죠.
0: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사건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는데요.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10월에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죠.
0: 네.
1: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을 재조정하게

0: 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1: 이른바 뭐 검수완박도 기억나실 텐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은 거센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 반발했죠?
0: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전체 회의에 불참했고요.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 열고 단독 상정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만나서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겠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인데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 예, 여당의 흐름세를 반영했지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런 요구처럼도 보입니다. 원래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죠.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저는 이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장윤기 사건 때문입니다.
0: 맞습니다. 다음 소식과 연결이 되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이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구속됐군요.
0: 맞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1: 예.
0: 박모 경감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 또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이 일 때문에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경찰청장 대행도 급히 귀국했습니다. 사안이 그만큼 심각한데 이게 내부 유착 의혹으로까지도 지금 뭐 의심을 받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수사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물 중 하나인 성인용품 리얼도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는데
1: 네.
0: 만약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라고 보는 게 합당하거든요.
1: 그럼요.
0: 또 박모 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하는 SUV에 케이블 타이가 나왔는데 이 케이블 타이를 그냥 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 이거 진짜 왜 분노하냐면요. 이렇게 뭐 친족 상돌의 얘기도 좀 다루고 있지만 핵심 증거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의혹, 그건 계획 범죄거든요. 일반 범죄와 형량이 다릅니다. 이 범죄자가 지금 자신의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짓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0: 맞습니다. 묻지마 살인인 줄 알았는데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가 나왔다. 성범죄 또 말씀해 주신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 근데 이거 어떻게 밝혀졌어요? 이게 역시 보안 수사 때문에 밝혀진 건가요?
0: 맞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검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고 또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도 함께 확인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검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살인으로 기소했고요. 경찰은 광주 광산서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따로 구성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묶여있지만 강간 목적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축소 은폐 의혹 때문에 일단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목소리를 얘기했고 저희 YTN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0: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지금 결과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0: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1: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살인마 편을 들다니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계속 이 시간에 보도해 드릴 겁니다. 다음 얘기 가볼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 산정하는 건데 좀 변화가 있네요.
0: 맞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소비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대상 중에 고사리랑 USB 같은 건 빠지고 네. AI 구독비, 스마트워치, 밀키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1: 고사리가 들어가 있었네요. 저는 안 좋아하고 저희 딸이 좋아하는데. 이게 시대 변화를 반영합니까?
0: 맞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요즘은 1년이에요.
0: 1년.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국기 이런 것도 1년을 못 넘어갔잖아요.
1: 네.
0: 그 정도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데 특히 소비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 네.
0: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개편해왔는데
1: 예.
0: 2020년 기준에서 이번에 2025년 기준으로 개편을 한 거죠.
1: 예. 자, 구체적으로 바뀐 것 좀 알려주세요.
0: 대표 품목이 458개에서 455개로 3개 줄었는데요.
1: 네.
0: 고사리, USB, 도시락, 또 회화용구처럼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기준액에 못 미친 상품이나 조사가 어려운 품목들 빠졌고요. 유치원 납입금, 학교 보충교육비, 교육시설 이용비 등, 무상화가 확대된 품목도 빠졌습니다.
1: 맞아요.
0: 13개가 빠졌고요.
1: 네.
0: 뭐가 추가됐냐. 요즘 외식 때 마라탕,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1: 세상에나 마라탕이 들어가다니.
0: 마라탕이 네. 포함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OTT나 AI 또 온라인 쇼핑 멤버십 같은 각종 구독비 포함됐습니다.
1: 저는 샐러드를 즐기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샐러드 가격이 잡힐지도 걱정이고 예전에는 연탄, 라면,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0: 네.
1: 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좀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이게 그 정도일까 싶은 품목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국가데이터처가 17일까지 뭐 소통혁신24 국민 생각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대표 품목 산정안에 대해

0: 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 예.
0: 국가 데이터처 홍보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죠.
1: 예.
0: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1: 예, 국가 데이터처에서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를 무척 사랑할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소비자 품목의 변화에 따른 물가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첫 끼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4일째 저도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이용주 캐스터 인기도 많으세요. 원래 인기가 많으시죠. 저희가 좀 올라탔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부터 아침 뉴스 첫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생생경제와 저희 해봅시다의 경제 클립과 또 굿모닝 굿나이프 같은 프로그램들은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 들었는데 왜 없지 이러지 마시고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알람 아시죠? 네, 꼭 눌러주시고요. 인증샷 찍어서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침에 생명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7일부터 시작돼서 20일까지 되는데요. 청취율 전화 조사에 아침에 가장 빨리 시작하는 이 뉴스 응답할게요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저희가 마구마구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깨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위로 사연 인증 응원 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해 봅시다.

0: 네, AI 목소리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정말 딱딱한 연설 같아라고 하는 외신의 성격을 확 바꿨습니다. 이분은 힙한 외신 캐스터이기도 하고요. 세계 소식을 아주 재밌게 따뜻하게 아주 셀럽처럼 전해주시는 뭐 실제로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이용주 외신 캐스터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저희 방송에서 이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힙합 외신입니다.
0: 네. 아,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쉽고 친절하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갈 텐데요. 이거 준비해 오신 기사 보고 제가 이렇게 밈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트럼프 중대장은 실망했다. 네, 이게 일부 군인들의 권위적 3인칭 표현을 흉내낸 밈인데 아니 이분 많은 행동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럽 동맹국의 불만을 드러냈다고요?
1: 맞습니다. 지금 현재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동맹국들을 디스하면서 네. 뒤끝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중대장은 실망했다.
1: 네,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할 때 유럽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미국이.
0: 맞아요.
1: 근데 유럽이 다 거절했습니다.
0: 네.
1: 그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 사실 나는 그때 도움을 원한 게 아니고 그냥 네. 너희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
0: 아,
1: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안 도와줘서 테스트에 실패했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0: 네.
1: 자, 그리고요. 또 스페인. 스페인이 그때 가장 세게 거절했거든요.
0: 맞습니다.
1: 뭐 우리 영공으로 지나가지 말라 그러고.
0: 맞습니다.
1: 그때 그래서 스페인을 딱 찍어가지고 아 이제 스페인이랑 뭐 무역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맹들의 이 잔치에 와서 동맹들을 디스하는 이런 네. 좀 기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시 한번 그린란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0: 아 이거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이 트럼프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린란드 잊을만 하면 또 다시
0: 맞아요.
1: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게 진짜 진심으로 그린란드를 이렇게 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이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과 나토의 관계를 해쳤다. 그린란드는
0: 네.
1: 역시나 이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또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요 또 튀르키예 이 지금 전통적인 동맹국보다 튀르키예가 미국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0: 원래 좀 관계가 삐걱삐걱했는데.
1: 좀
0: 러시아 무기 수입하고 하면서요.
1: 맞아요. 애매했는데 이건 사실 나토 정상회의도 자기가 안 올라 그랬는데
0: 네.
1: 튀르키예에서 한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와줬다.
0: 아, 어렵네요. 네. 트럼프의 마음.
1: 이런 얘기 하면서 이 F-35 전투기 수출 재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중동 상황도 불안불안합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도 감축될까요? 왜냐하면 늘 병력 감축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1: 네. 감축한다고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크게 감축은 되지 않았고요. 뭐 독일에서
0: 네.
1: 조금 사람들을 좀 빼긴 했는데 정상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0: 예. 자, 트럼프 중대장과 비교해서는 지금 나토에 우리 대통령도 가 있잖아요. 캐나다 잠수함 방산 불씨 지난번에 이용주 캐스터 전해주셨지만 살려놓고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대장은 우리 트럼프 중대장에게 실망했다. 네, 좀 거국적으로 정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한테 혹시 경고 날라오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중동 뭐 양해각서 체결하고 저기 그 휴전 상황 잘 이어지면서 종전 협상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불안해요.
1: 맞습니다.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이란이 상선 세척을 공격을 했어요.
0: 네.
1: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이 다시 이란에다가 80개가 넘는 표적을 설정을 해서
0: 네.
1: 다시 또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0: 이야.
1: 이에 대해서 이란이 반격을 하면서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시설 85곳을 또 타격을 했는데요.
0: 네.
1: 사실은 이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거
0: 맞아요.
1: 있었잖아요. 없어 그냥 다.
0: 아유 또 아침에 기름 넣으신 분들 아우 또 기름값 또 올라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1: 네.
0: 당장 전쟁할 것 같이 공격을 했잖아요.
1: 맞아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입장에서 끝났다고 본다. 그들과 협상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쓰레기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면서 이란을 맹비난했어요.
0: 아니, 최종적으로 서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다시 전쟁이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정말 걱정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입장이 입장이 뭐예요?
1: 이란 외무부도요. 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협정의 핵심 조항들이 사실상 네. 무력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현재 이틀째 미군이 이란을 공습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중동 현지 긴장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앞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또 두 나라 모두 장기적으로 전쟁 상태가 이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그게 훨씬 힘들기 때문인데요.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가지 말고 좀 쿨하게 빨리 이렇게 합의하고 전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만나 볼게요. 북중미 월드컵 8강 대진 완성됐네요.
1: 네, 미국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처음으로 축구가 없는 날입니다.
0: 네.
1: 지난 2주 3주 동안 여기 숨바꼭질에 달려왔어요.
0: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요.
1: 아, 저도요.
0: 우리는 못 가서 억울했는데 이랬다가 오늘은 조금 예, 그걸 안 보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1: 이 8강전부터는 모두 미국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요. 예. 일단은 10일에 보스턴에서 모로코와 프랑스가 첫 경기를 펼치고요.
0: 와, 모로코 돌풍인데 프랑스도 만만찮죠.
1: 아, 대단하죠. 네. 자, 그리고 11일 날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호날두를 집으로 보낸 스페인과 미국을 이기고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되어버린 벨기에가 맞붙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12일에는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브라질을 집으로 돌려보낸 바이킹 노르웨이와
0: 혼란.
1: 네. 네. 그리고 멕시코의 중심에서 멕시코를 집으로 보내고 온 잉글랜드가 한판 붙습니다.
0: 와, 이 경기도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 경기가 대단했어요. 어제.
0: 네.
1: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이제 스위스가 72년 만에 월드컵 8강에 갔거든요.
0: 네.
1: 우리 또 한 판 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4년 전 카타르 대회와 비교를 해보면요.
0: 예.
1: 이 8강 중에 절반이 바뀌었습니다.
0: 예.
1: 아르헨티나, 프랑스, 모로코, 잉글랜드는 두 대회 연속 8강을 갔는데
0: 네.
1: 모로코가 더 이상 다크호스가 아니다라는
0: 그러네요.
1: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북중미잖아요.
1: 예.
0: 지금 아르헨티나 빼고는 그 대륙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팀이 안 보여서 또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32강부터 토너먼트라니까 좀
1: 네.
0: 느낌이 다르네요.
1: 확실히 그게 더 쪼이는 것 같아요.
0: 예, 뭔가 긴장감이 더 크고요.
1: 네.
0: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우리 대표팀도 올라갔으면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냐고요? 예,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안 부럽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정신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정신승리. 다음 소식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아니, 중국에서 뱀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남부 광시 장족 자치구에
0: 네.
1: 이 10호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폭우가 굉장히 세게 내려서 지금 홍수가 되게 크게 났거든요.
0: 아유, 걱정이네요.
1: 영상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지붕 위에 올라가고 높은 건물 그 옥상에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0: 네.
1: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그 뱀 양식장이 있다고 썼다고
0: 뱀
1: 합니다.
0: 뱀 양식장이 있어요. 네.
1: 그래서 뱀 900마리가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뱀들의 종류를 보면요.
0: 네?
1: 코브라,
0: 아이고.
1: 킹렛 스네이크, 물뱀. 약간 좀 싸나운 친구들이 좀
0: 그러니까
1: 많이.
0: 사람 인명피해 생길까 봐 걱정이네요.
1: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뱀들도 이제 살고 싶을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인간이 피한 곳으로 뱀도 같이 피하겠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대피하는 장소가 뱀이랑 사람이랑 겹치는
1: 아이고,
0: 거예요.
1: 어떡해.
0: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물난리도 났는데 뱀난리도 같이 나가지고
2: 표현이 굉장하시네요. 물난리도 났는데 뱀난리도 같이 났다.
0: 네, 지금 굉장히 역시. 심각한 상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주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유용주 캐스터님은 정말 힙합 외신 전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라임이 맞다고 하죠. 예. 물난리 뱀난리. 근데 어쨌든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0: 예.
2: 지금 우리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 첫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럴 때는 아유 예보 뭐 재난 속보 뭐 이렇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듣고 반드시 행동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아침을 열어주는 힙한 아침을 만들어준 이용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샵 연구사업원으로 응원과 사연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커피 쿠폰 꼭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요즘 증시 바라보고 경제 상황 바라보면 걱정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고의 코치진으로 여러분께 제대로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본부 본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밤사이 뭐 미국 증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4: 예, 맞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우리 증시가 급락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오늘 어젯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해서 밤새 지켜봤습니다. 특히나 네.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또 다른 충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2: 네.
4: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2: 예.
4: 물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 상승하면서 금일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2: 네.
4: 특히나 어제 우리 증시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또다시 이란과의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2: 예.
4: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는 것이 어젯밤의 특징적인 미국 증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 나스닥 종합지수가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서 조금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 우리 오늘 증시도 어떻게 될지. 근데 요즘 뭐 호재 있다고 해도 자꾸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네. 참고로 코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회의 의사록 얘기를 하셨잖아요.
4: 네,
2: 지금 중동전쟁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리 오를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멈춰있는 것 같아요.
4: 일단 FOMC 의사록은 분명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여기서
2: 네.
4: 매파적이란 말의 의미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뜻인데요. 일부 의원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대다수 참가자들은 완화적 문구의 반복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2: 네.
4: 그래서 좀 매파적이다, 좀 찝찝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고용 얘기 아니면 물가 얘기를 봤을 때 연준의 시선은 물가 억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파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예, 돈을 좀 모아서 여러 가지 시장의 과열, 물가가 올라서 경제가 위축되는 걸 좀 막자라는 예방적 조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그냥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쨌든 장기전으로 다시 전쟁이 되게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불안해서요. 이게 좀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될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해 주시죠.
4: 예, 중동 리스크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냐?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유가를 필두로 해서 유가가 상승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오른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매크로 변수로 연동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4: 참고로 WTI와 브렌트유를 우리가 국제유가의 가장 기본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요. 120불까지 갔다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60불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2: 네.
4: 그러면서 야, 드디어 유가가 떨어진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지겠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 이슈도 좀 사그러들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 예.
4: 어제 다시 또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던 유가발, 금리 인상.

0: 대항 시나리오가 다시 재점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면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매크로한 영향들이라고 하니까요. 좀 계절 개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뭐 갑자기 여름이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작은 변화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네. 매도 사이드카 나란히 코스피 코스닥 발동이 됐거든요. 7,3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니 뭐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투자자분들은요.
0: 맞습니다. 국내 증시의 급락을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네.
0: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코스피 전체 순이익의 70%를 이 두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에 쏠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쏠려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셀온이라고 하죠.
1: 네.
0: 뉴스에 팔아라 이런 반도체 차익실현 욕구가 불거졌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중동 리스크가 한 번 더 재점화된 이후에 그리고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최근에 투자 시선을 보니까
1: 네.
0: 이래도 삼성전자 저래도 삼성전자 이래도 삼성전자 레버리지 저래도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렇게 수급이 쏠린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예, 두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 에너지 뭐 자금 쏠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조금 움직이면 크게 보이는 것처럼 된다라는 점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애청자분들 아침에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서 저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떨어진 가격 27만 7,500원보다 그 위에 샀는데 버텨야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의 선택이고 여러분 개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최창규
0: 네.
1: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0: 네.
1: 30만 원대 언저리 혹은 그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0: 자, 그러면 왜 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펀더멘탈적인 요인,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이 나빠져서, 향후 AI 산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실적은 좋아졌지만 굉장히 주가가 실적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후자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1: 네.
0: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1: 예.
0: 그렇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뒤에 뭐 기대를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 펀더멘탈과 주가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낙폭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급등을 했다, 상승을 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뭐 다시 되돌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특히 AI 산업에 대한 CapEx 투자에 대한 좀 회의론적인 시선들이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네.
0: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상승 추세는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약간 지그재그시 상승을 예상하시고 좀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추창규 본부장님 설명이 너무 쉽고 좋습니다라는 청취자 반응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 혹은 전망,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은 아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 몰리고 쏠렸을 때 생기는 큰 변동의 폭들은 잘 지켜보라 이 말이고요. 그렇다면 뭐 피크아웃, 아 이제 꼭대기 찍었고 내려가고 있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겠다라고 봐야겠네요. 전체 그림을 봐야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찌됐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등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AI 캐펙스 투자 발
1: 네.
0: 낙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어제 엔비디아도 3%, 브로드컴도 4%, 그리고 마이크론도 1%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AI 캐펙스 발 투자 후폭풍, 아니 AI 캐펙스가 줄어들었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1: 예, 캐펙스 얘기해 주셨지만 캐피탈 익스펜디처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예고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돈 버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오늘 반도체로 쏠려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좀 다른 쪽으로 시야를 넓혀서 경기장 운영을 해보라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실적이 좋은 업종, 실적이 좋은 섹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이 쏠리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극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26년차 금융인이지만 네. 이런 현상은 처음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 첫 번째는 조선, 반산, 원자력, 소위 말하는 조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조선은 뭐 하나오션의 그 캐나다 CPSP 수주 실패로 인해서 급락세를 연출하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수주잔고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방산은 또다시 전쟁 리스크가 불거졌으니
1: 예.
0: 다시 한번 방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AI 캐펙스가 이어지고 있는 한 전력 수요는
1: 맞아요.
0: 계속 끊임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니까 원자력과 전력기기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조방원. 이방원 생각나네요. 내가 왕의 대상인가. 예. 이런 네. 주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재밌고 좋은 설명이라는 청취자들의 응원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른 아침 경제 소식을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네, 유튜브 채팅장에서 성규님은요. 아유, 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9님. AI 아버지 김우성 진행자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오후 1시 AI 프로그램 하다가 아침 새벽 6시 20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개편된 프로그램 청취율 쑥쑥.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0438님은요. Y10 이제 제겐 생명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2969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기억했다가 커피 쿠폰 다 챙겨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안 부러워서 이겼다. 해 봅시다. 3364님 응원도 감사드리고요. 9691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뭐 축구 BTS가 결승전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축구만 있습니까? 저기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고요. 발전하는 대한민국 경제 내 자산도 함께 올라가고요. 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예. 자, 해봅시다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568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Y10 경제 라디오에서 이제 라이브도 할 거고요. 거기에 프로그램도 많이 올릴 겁니다. 경제 라디오 구독자 아직은 좀 적거든요.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신 해보면 된다라는 걸 아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인증샷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도요. 어떻습니까? 일어나셨죠? 해보니까 되잖아요. 내일 기상 좀 도와주세요라고 문자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이름 호명해서 한 분을 위한 기상 이벤트도 열어드립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20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였습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9: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권에서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고요. 내륙은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외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경북 북서부, 호남 곳곳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안동, 전주 등에서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오시는 게 좋겠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과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방향 목동교에서 신정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10분 전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아직 큰 정체는 없는데요. 이동하면서 도착 시간 늘어날 수 있어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4: All About News YTN News FM.
1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설 피해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이어 전남 담양에도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이 직접 발송합니다. 재난 문자를 받으면 하천변과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 지역을 즉시 벗어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전과 세종 남부,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지역에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남 지역에는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내일까지 최고 2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받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광산서 강력팀장 A 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반쪽 국회로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쟁점 없는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 개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국회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 속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막판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몽골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8일 오후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서 몽골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해 후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날 밤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장기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주에서 2주간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임시 합의는 끝났다고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9% 내린 52,348.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8% 내린 7,482.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오른 25,870.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윤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선거 공판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내란 특검이 낸 중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전 대통령은 선거 기일이 소부 선거 최초로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0: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3도, 습도는 9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4: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장성철의 뉴스 명당.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듣기 좋은 꽃 노래도 길게 들으면 치겨운데, 국민의힘 징계 국면은 참 지지리도 오래가고 또 심지어 꼬여가는 모양입니다. 징계 당사자가 당대표를 징계하라고 징계 요청서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 연결해 어떻게 된 사정인지, 그래서 이 징계 국면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갯바톡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꼭꼭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뉴스 명당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담은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아닙니다.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0: 네, 이발하셨네요.
1: 네,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0: 아, 잘하셨는데 그때 그 머리도 잘 어울리셨어요.
1: 그 머리가 홍명보 머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잘랐습니다.
0: 아, 그건 위험하죠. 네. 잘 자르셨어요. 기자님, 깜짝 퀴즈 나갈게요. 015 오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외쳐야 한다?
1: 정답!
0: 네,
1: 장성철의 뉴스 명당입니다.
0: 네, 당원 여러분도 들으셨죠? 장성철의 뉴스 명당 꼭 외쳐주시고,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시원한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샵 0945로 많은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1: 네, 첫 번째 뉴스는 3주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네, 지난달에도 만났는데 3주 만에 또 만난 거네요.
1: 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입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트리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0: 어떤 대화하셨대요?
1: 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관련한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군함 열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며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어 양 정상은 구체적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아,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가 만든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K-방산에 꽂힌 모양인 것 같은데, 그나저나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 골프 회동 얘기는 다시 나왔나요?
1: 네, 나왔습니다.
0: 네.
1: G7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 아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받았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0: 네.
1: 이어 어제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로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0: 네.
1: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에 방미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롭게 골프 치면서 뭐 그런 내부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MOU를 서명하며 시작된 60일 휴전 체제가 20일 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0: 네.
1: 이란의 잇따른 호르무즈 해협 도발에 미국이 경제 제재와 군사 공격을 한꺼번에 제기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란 역시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을 타격하는 맞보복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종전 MOU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0: 파국 위기네요.
1: 네.
0: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란과 종전을 위해 체결한 MOU는 끝났다며 더는 테헤란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0: 네.
1: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강력한 공격을 했고 아마 오늘 밤에도 다시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라며 이틀 연속 군사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0: 네.
1: 협상이 재개돼서 평화 모드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0: 이제 못 믿겠어요.
1: 네.
0: 뭐 휴전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공격한다고 했다가 또 휴전한다고 했다가
1: 네.
0: 곧 좋은 소식 들릴 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채택 공방입니다.
0: 어제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1: 네.
0: 민주당이 이번엔 경선 룰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난 화요일 민주당 전준희는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 두 가지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선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호 투표는 투표자가 1, 2, 3순위를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0: 네.
1: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했느냐 거기에 적힌 거에 따라서 이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0: 그렇게 합산을 했는데도 과반이 안 되면은 3순위 후보를 네. 누구를 뽑았냐는 거를 또 1, 2순위에게 네. 1, 2등에게 줘가지고 과반 네.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대표가 2순위 후보에게도 갈 수 있다 이건데 친청계의 반대 목소리가 아주 커요.
1: 네, 친청계로 알려진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당원당규 위반이라며 선호투표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원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0: 네.
1: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당원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긴... 당원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당혹스럽다면서 전준이나 최고위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0: 당원당규를 제가 찾아보니까
1: 네.
0: 결선투표로 한다라고 네. 되어 있고
1: 네.
0: 당규에는 선호투표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또 전준이가 결정하게 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0: 보통 룰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1: 예,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또 최고위원회에서 시비 걸어가지고 전준이가 어쨌든 오늘 다시 논의한다고 한 것 같은데
1: 네.
0: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이렇게 선호투표제를 갑자기 결사반대하는 진짜 속내가 뭡니까?
1: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친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총리에게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김민석, 송영길 지지자들이 두 사람을 각각 2순위로 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선거공학적으로 이제 유불리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이게 불리하다라고 계산이 나오니까 친청계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친명계에서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의결한 전례가 있다면서 선호투표 역시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어 당원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친명계는 전 대표 측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룰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순회 경선이 정 전 대표의 고향인 충남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마무리되는 과거에 없던 이례적 일정인데 이 전준이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0: 양보 없는 싸움인데요. 어제 네. 비공개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에 재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준이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네. 너무 지체되면 안 돼서 이번 주 안에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0: 네.
1: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과열 영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전준이가 선호투표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잡으면 이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1: 네.
0: 룰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선 후에 후유증이 좀 심각해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룰을 좀 손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1: 네.
0: 경기 당사자들이 룰 갖고 시비 거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결론 낼지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세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세 번째 뉴스는 징계 정국에서 집회 정치로 장동혁 대표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 격화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선 패배 이후에 윤리위 징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굴러가는 모양이에요.
1: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 지도부 거취에 압박이 거세지자 장동혁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자신에게 반기를 든 친한계와 소장파 등에 대한 징계 정치로 당내 그립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네.
1: 하지만 윤리위도 장 대표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0: 네.
1: 지난 월요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채 첫 회의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0: 네.
1: 제가

0: 이제 단독 기사로 내기도 했는데
1: 맞아요.
0: 윤리위원 다수가 불출석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네.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출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 대표의 마음처럼 당도 윤리위도 움직이지 않는 어떤 방증이 아니냐라는 게 해석입니다.
1: 민우기 기자님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네. 윤리위원회가 당시에는 뭐 안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지 향후 회의 일정 뭐 확정된 것도 없고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도 아니었다.
0: 네.
1: 접수된 안건 그냥 보는 회의였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0: 그러면서 이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와서 네. 저희도 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공지가 나왔거든요.
1: 혹시 민웅기 기자님 법적 조치한다고 안 해요?
0: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공지를 냈길래 어떤 입장을 저희한테도 보낼까 네.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당이나 윤리 모두 아직 저희 회사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직 연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1: 그러면 민웅기 기자님이 취재하신 네. 그 윤리의 정족수 부족 이거는 사실이 맞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검토하는 회의였다라고 얘기만 했지 이게 네. 따로 뭐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어느 정도 위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뭐 후속 취재하신 건 또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에 따라서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이제 네.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뭐 네. 진행되는 걸 봐서 이제 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1: 살짝 조금만 얘기해 줘요. 뭘 취재하셨는지.
0: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내부에서 이제 뭐 4분 5열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1: 그럼 윤리위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좀 참여 안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0: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네. 취재를 하고 이제 좀 기사가 나오는 걸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주 진흙탕 싸움인 것 같은데.
0: 네.
1: 잠시 후에 조경태 의원 본방으로 직접 만나서 더 깊은 속사정 한번 들어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장외투쟁으로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사태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장 대표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1: 네.
0: 이거는 이제 장 대표의 6.3 지선 이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장 대표는 간담회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과 사전투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에도 참석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0: 장 대표는 이후에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순회 집회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릴 방도가 지금 없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 대표가 외부 투쟁과 내부 징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이제 당의 내용은 또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장동혁 대표 때문에
0: 네.
1: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0: 네.
1: 장동혁 대표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0: 네.
1: PD님 계속 좀 신청 좀 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논란 속 법사위 소위 회부입니다.
1: 결국 그 법사위 소위로 넘어갔는데
0: 네.
1: 개정안의 핵심 골자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어제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번에 소위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의원은 수사 과정에 국민 인권을 두텁게 하는 보호 장치를 담았고 수사 기소 처리 기한을 법률의 명문화에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그러니까 경찰로 수사권을 완전히 일원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해요?
0: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당이 주도해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1: 네.
0: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즉각 항의 방문해 협박성 원구성과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1: 네.
0: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습니다.
1: 다만
0: 이제 민주당 소속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조속한 원내복귀를 촉구하며 상정 및 의결을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0: 네.
1: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최근에 온나라를 분노케 만든 장윤기 사건 때문에
0: 네.
1: 이 보안사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0: 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가 수사팀과 유착해 사건을 봐주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네.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 보안수사권을 통해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을 했다는 점과 수사 경찰이 이 같은 정황을 목격했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1: 네.
0: 정성우 법무부 장관 역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는 필요하다.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깊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회가 이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0: 네.
1: 이러시면 민웅기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생.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0: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네, 다시 시동을 건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를 겨냥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분의 이름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지난 5월 국회의장당 선출 표결에서 나온 조경태 28표. 의원님께서도 사실상 민주당과의 접촉을 좀 시인하셨는데 이게 낙선 종용, 경선 불복 이런 논란이 좀 거세요. 왜 그러셨어요?
3: 근데 저는 사회자님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 네.
3: 그 5.18 단체하고 부마민주항쟁 단체에서
2: 네.
3: 그 당시에 두 차례 그쳐서 혹시 성명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2: 아니, 못 봤어요. 전.
3: 그러니까 그런 관심들이 없는 거지요.
2: 네.
3: 5.18 단체와 그 부마민주항쟁단체에서 두 차례 그쳐서 성명서 내면서 내란 동조 세력 박덕흠은 절대로 안 된다.
2: 네.
3: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국회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성명서가 나왔었습니다.
2: 네.
3: 자,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리당락을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3: 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2: 네.
3: 자, 그렇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 만약에 국회 부의장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3: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장단에 특히 부의장직은 그냥 단순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3: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내란 동조 세력이 내란 동조자가 그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까?
2: 네.
3: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2: 그러면 이게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할 때 경선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지금 하신 이유에 얘기를 그 당시에 좀 하셨었나요?
3: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박덕흠 의원이 그 당내에서는 선출됐지만 국회에서 또 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무기명 자유 투표 하기 전에 그 5.18 단체와 또 부마민주항쟁 단체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양당 거대 정당에서는 그 시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2: 네.
3: 단순히 누구를 당내에서 선출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란 동조자를 선택하는 그런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되묻고 싶고요.
2: 네.
3: 그건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그래도 경선에 참여하셨으니까 경선을 불복하는 것보다는 일단 게임에 참여하셨으니까 결론이 나왔으면 그걸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2: 네.
3: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그 양심에 따라 저는 투표를 해주길 바랬지만
2: 네.
3: 거기에서 그 허들을 제가 넘지 못했다면
2: 네.
3: 본회의장에서 그걸 또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 거지요.
2: 네.
3: 본 투표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부 그 잘못된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은 민주당에만 전화했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2: 네.
3: 저는 우리 당에도 전화를 했고요.
2: 네.
3: 개혁신당에도 전화를 했고요.
2: 네.
3: 민주당에도 전화를 했고요.
2: 네.
3: 진보당에도 전화를 했고요. 내란 동조 세력은 저는 국회에 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나는
2: 네.
3: 통화를 한 것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성명서를 두 차례 이상 내어서

0: 내란 동조자는 절대로 국회의원에 앉히지 마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1: 아니 제가 뭐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렇게 뭐 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사회자님께서도 예. 그 저는 이런 인식이 좀 그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란 동조자가 과연 국회의원에 앉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저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윤석열 정권 뭐 내란하고 불법적인 비상경을 했을 때 그거를 동의하고 옹호하고 찬성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제가 뭐라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0: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네. 국회의원 내란 동조자가 앉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자님께서는?
1: 제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돼서.
0: 아니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렇게 비판을 했었으면은 네. 그게 연장이 돼야 되고요.
1: 네.
0: 지금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네. 12.3 비상기업 때 윤석열을 옹호했던 세력이 지금 그 지금 주요 당권을 지금 쥐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동혁 당대표지 않습니까?
1: 네.
0: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망언을 내지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당대표입니다.
1: 네.
0: 그 우리 당대표의 발언이 아마 사회자님께서 비판을 했을 텐데
1: 네.
0: 국민의힘은 12.3 비상기업 이후에 지금까지도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실제로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1: 네.
0: 자, 사회자님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 네.
0: 보십시오.
1: 네.
0: 조경태는 12.3 내란이 났을 때 국회 담장을 넘어가서 내란 해제를 위해서 표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에 제가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가 정반대의 목소리, 즉 내란 해제 때 12.3 비상기업 때 표결에도 참석도 안 했고 탄핵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사람이 A, B 사람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국회 부의장이 돼야 됩니까? 누가 국회 부의장이 돼야 되죠? 상식적으로?
1: 저는 제가 질문을 하고 조경태 의원님은 답변을 하시는 오늘 그런 인터뷰 자리예요.
0: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1: 그런데 경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0: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 경선에 나갔냐 하면은
1: 네.
0: 제가 국회 부의장이 제가 국회 부의장을 해야 된다는 국회 부의장에 제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간 거고요.
1: 네.
0: 제가 우리 당에서 이 허들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1: 네.
0: 다만 본 투표에서 본회의장에서는 보다 더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1: 네.
0: 제가 본 투표에서의 그 국회의원들의 그 양심에 제가 양심을 좀 그 보고 양심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한 건데
1: 네.
0: 어쨌든 28명의 표에는 저는 민주당 표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표도 있다 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28명의 저를 선택해 준 28명의 그 고결한 그 투표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게 경선에 불복하실 거였으면 경선 자체를 참여 안 하시고 이러한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당에는 나는 있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당내 투쟁을 하시거나 탈당하시는 게 더 맞는 행동 아니에요?
0: 지금 국회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 그래도 양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도 그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듯이 그래도 12척에 배가 있다.
1: 네.
0: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12분이거든요.
1: 네.
0: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 속에는 분명히 조경태는 들어갑니다.
1: 네.
0: 12명의 그 왜 정통 보수 정당이 우리가 왜 나가야 됩니까?
1: 네.
0: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이 나가야 되지요.
1: 네.
0: 정통 보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1: 네.
0: 그 12명의 또는 지금 요즘도 조금씩 변화하는 또 그 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내에 그래도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25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네, 그분들이 왜 나가야 됩니까?
1: 제가 그분들 다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경선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사람들의
0: 경선에 제가 왜 경선에 불복했습니까? 경선에 제가 그 불복했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1: 왜요? 아니
0: 제가
1: 딸은
0: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납 못 하겠다라고 제가 그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 아니 다른 당 의원들에게 조경
0: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시민 단체에서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니까 과연 내란 동조 세력이 국회 부의장직에 앉으면 되겠느냐?
1: 네.
0: 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가요? 그게 경선 불복인가요?
1: 아니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찍지 마라 조경태 찍어라 이래서 조경태 의원님 표 28표 나온 거잖아요.
0: 아니죠. 만약에 그 저 국회의원들이 각각이 다 저 개인적인 그 헌법 기관인데 제가 찍으라고 하면 찍겠습니까?
1: 아니 찍으라고
0: 제가 25분한테만 28분한테만 제가 전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몇 분한테 하셨어요?
0: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한테도 했고 국민의힘 네. 의원한테 했고 또 우리 당이죠.
1: 네.
0: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도 했고 진보당에도 했다고요.
1: 그러면 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0: 많은 분들한테 했죠. 많은 분들한테.
1: 네. 300여
0: 분. 그때가 저를 다 찍었습니까?
1: 아니요.
0: 그때 그분들이 네. 저를 안 찍었대 가지고 왜 당신들 나를 안 찍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 아니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0: 저는 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네.
0: 시민단체에서 어쨌든 내란 동조자 박덕흠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성명서를 2차에 걸쳐서 했고요.
1: 네.
0: 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2.3 비상계엄에 있었을 때 내란 동조자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은 국회 지금 앉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는 사명감도 더 생긴 겁니다.
1: 네.
0: 자, 우리 당의 당론이 정해졌습니다. 사회자님 당론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1: 당론은 따라야 되지 않아요?
0: 그게 잘못된 거예요.
1: 아, 안 따라도 잘못된 돼요?
0: 잘못된 당론은 따를 필요가 없지요.
1: 네. 그래도
0: 우리 당은 네. 들어보십시오. 우리 당이 탄핵 반대 당론이 지금 아직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1: 네.
0: 당시에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졌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내가 조경태가 만약에 그때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서 또 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따랐다면은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겠습니까?
1: 네.
0: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0: 자, 그럼 탄핵을 당론을 따르지 않는 지금 말씀하시는 당론을 따르지 않는 조경태가 잘못한 행동입니까?
1: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인이라면 당론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어쨌든 그동안 정치권의
0: 그러니까
1: 관례였잖아요.
0: 사회자님께서는 그 당론을 따라야 옳았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1: 네.
0: 만약에 당론을 따랐다면
1: 질문한 거예요. 질문.
0: 아니 그러니까 당론을 따랐다면은 네.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됩니다.
1: 네.
0: 근데 8표가 모자랐거든요.
1: 네.
0: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다면은 대한민국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1: 네. 근데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다수의 당원들이 그것은 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탈당 요구에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시긴 좀 어려우신 거죠?
0: 그 사회장님께서
1: 아, 전 질문한 거라니까요. 의원님.
0: 사회장님께서 그런 질문 자체가
1: 잘못됐어요?
0: 웃음이 나오는데요.
1: 네.
0: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한 사람이
1: 네.
0: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1: 네.
0: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요.
1: 네.
0: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따라야 되는 정당이 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당연하죠.
0: 자, 그렇다면 그걸 그 방향과 반대된 의견을 내는 정치인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 또 국회 부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1: 네.
0: 난 그걸 반문하는 겁니다. 박덕흠 의원이 과연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인데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탄핵 반대에 앞장선 분 아닙니까?
1: 네.
0: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국회 부의장의 어떤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럼
0: 부의장직이라는 자리는
1: 네.
0: 국회의원이 유보 시에는 그걸 대리로 대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 막중한 자리입니다.
1: 그러면 의원님
0: 국회의원의 정신이 네. 확고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나는 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아, 동의한다니까요. 100% 동의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셨으면
0: 저는 보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아니 100% 동의해요.
0: 동의하시면은 더 저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지요.
1: 저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0: 아이고,
1: 찾아보세요.
0: 말씀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걸 뭐 당론을 따르니 안 따르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당론을 따랐다면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 네.
0: 제가 당론을 따랐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됩니다.
1: 알았어요, 네 의원님. 그래서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0: 그럼 그게 올바른 선택인가요? 잘못된 당론은 저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국민의힘의 당론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를 보면은
1: 네.
0: 당론을 안 따랐대 가지고 처벌할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1: 정치적인 뭐 판단을 받는 거죠.
0: 그럼요, 그것은. 그럼요.
1: 네.
0: 그런 판단을 받는 거지요. 그 저는. 제가 12.3 비상기념 이후에 했던 행동들 잘못된 내란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제가
1: 만장을
0: 넘어서 내란 해제를 위해서 제가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제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저도
0: 그리고 국민의힘이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이
1: 네.
0: 그것이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면
1: 네.
0: 그렇지 않은 잘못된 방향, 즉 방금 말씀드렸던 박특검 의원처럼
1: 네.
0: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지요.
1: 네.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좀 네. 여쭤볼게요.
0: 네?
1: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정말 국회직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경선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경선을 안 한다라고 선언하셨던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0: 하는 게 오히려 네. 더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1: 네.
0: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2.3 비상기념 잘못됐다고 국민들 대국민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저는 그 바뀔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의원들 구성원들이 근데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뀌지 네. 않았습니다.
1: 네.
0: 네, 저는 양심에 따라서 저는 투표해 주길 바랬거든요.
1: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네.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이 경선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선출될 안건을 올라갔어요. 근데 박덕흠 의원이 이거에 불복하면서 조경태 의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의장 네. 부의장에 선출될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의원들에게 네. 전화를 돌려요. 그러면 네. 의원님 네. 받아들이시겠어요?
0: 아 그럼요. 당연하죠.
1: 받아들여요?
0: 그 역시도 정치적 행위죠.
1: 네.
0: 박덕흠 의원이 저 없는 자리에서 저 욕 많이 하고 다닙니다.
1: 네.
0: 그때 가지고 아 당신 왜 욕했냐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1: 네.
0: 그거는 자신들의 정치 행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지요.
1: 그걸 뭐 징계한다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0: 징계거리도 안 되지요. 그게 네. 정치인들의 그 자유 그 의사 표현이고 표현의 자유죠. 이게 정치 행위를 갖다가 징계하니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런데 이제 박덕흠, 김대식, 유영아 이런 분들은 해당 행위라고 판단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0: 그분들 판단이 네. 좀 저는 참 그 재미나는데요. 어저께 그 A 그 초선 의원이 네. 해당 행위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 네.
0: 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어떤 정의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1: 네.
0: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본인의 판단은 본인 때문에 또는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그게 가장 큰 해당 행위이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해당 행위자는 장종혁 대표 본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1: 네.
0: 이렇게 어제 초선 의원이 어저께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1: 또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0: 네. 아, 글쎄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거론했던 그 세 분이
1: 네.
0: 장동혁 당 대표가 해당 행위자라고 이야기합니까?
1: 네.
0: 안 하잖아요. 그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거든요.
1: 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각자 의원분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밝히고 그런 건 정치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를 그 윤리위에 제소하셨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당대표로서 판단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재선거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인데 왜 의원님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셨어요?
0: 그거는 그럼요. 네. 정치적 판단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책임지는 정치 모습을 보여야지요.
1: 책임져야 한다.
0: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당대표로서 본인이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할 때
1: 네.
0: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물러난다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과 대련하겠다는 사람과 대련하겠다. 그건 국민과의, 국민이란

0: 대한 도전행위잖아요.
1: 네.
0: 내란수기를 옹호하는 자가 당대표 될 자격이 있습니까?
1: 네.
0: 내란수기를 옹호하는 자가 국회의원 또 자격이 있습니까?
1: 네.
0: 그래서 좀 또 징계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 또는 우리 저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자유로운 의사표현, 비판의 목소리를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당대표 될 자격이 있고 또 보수 정당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1: 상대적인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당론을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징계 정치를 지금 한다라고 좀 많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뭐 30명 이상을 지금 징계위에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1: 네.
0: 가장 해당 행위를 심하게 한 그 해당 행위자는
1: 네.
0: 바로 장동혁 대표 본인이다.
1: 네.
0: 제가 조금 전에 초선 의원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그렇다면은 본인도 그래 한번 윤리위에 올라와가지고
1: 네.
0: 한번 심판을 받아봐라.
1: 네.
0: 그래서 죄송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보좌진들에게 장성철이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0: 아이고,
1: 어떤 얘기를 했는지.
0: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보이세요. 행동을.
1: 제가
0: 그리고 꼭 하나 알아놓으실 게 뭐냐면
1: 네.
0: 5.18 단체
1: 네.
0: 성명서 읽어보시고요. 부마민주항쟁 그 단체에서 낸 성명서 꼭 읽어보시고요.
1: 읽어볼게요.
0: 당시에 부의장 선거할 때 장성철 우리 사회자님께서 어떤 그 당시에 그러면 반대 목소리를 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하여튼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0: 그
1: 다음 주에 의원님. 의원님
0: 네네.
1: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혹시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1: 예.
0: 물론 이런 그 논란을 일으킨 그 제 핵심은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내가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를 제명 출당시키라
1: 네.
0: 하는 그 윤리위에 제소시킨 내용이 있으니까요.
1: 네.
0: 그 내용도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0: 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5: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YTN
6: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권은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영남지역에서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서공주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으로도 정체 많이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착석.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0: 네, 3부 시작과 동시에 청취율 홍보부터 하고 갈게요. 최측근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서 소장님 뭐라고 한다고요?
2: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김준일 평론가님 뭐라고요?
1: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안 돼. 자, 일단
2: 뉴스 명당이네.
0: 뉴스 명당이 안 돼.
1: 장성철 뉴스 명당.
0: 네, 강찬호 의원님.
3: YTN 라디오 장성철의 네. 뉴스 명당.
0: 아, 부드럽게 좋습니다.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많이 외쳐주시고요. 샵 0945로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0945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응원하는 찐철파 멤버의 이름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0: 그러면 그분들에게 뺏어서 커피 쿠폰을 한 장 더 드리도록
2: 두 장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에 적극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딴 데 가서도 딴 방송 가서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이렇게 외쳐 주셔야 돼요.
2: 그래요?
0: 그게 찐철파예요.
2: 알겠습니다. 고마워. 오늘 가서 외치겠습니다.
0: 네, 저랑 같이 외쳐요. 예. 그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민주당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친청계가 선호투표제를 좀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이성윤, 문정복, 이 뭐 또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선호투표제를 공개 비판을 하고 결선투표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 소장님, 당원 당규상 여러 가지 뭐 얘기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세요.
2: 아, 사실상 이게 2025년 7월 2일 네. 11차 당무회의 결과에 네. 당시 이제 전당대가 아마 저 박찬대 정청원의 두 분이 있을 거예요.
0: 네.
2: 그때 룰을 정할 때 당무회의에서 이미 네. 결정을 한 게 당선자의 결정은 3인 이상의 경우 네. 선호투표로 한다예요.
0: 네.
2: 그러니까 사실 선호투표로 그 당시에도 전준위에서 다 결정을 했던 거고 이게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지 그러면 그때도 당원을 위반해서 했나요? 그럼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시에 당원을 위반해서 된 사람인가?
0: 근데 당원 27조 보면 네. 아, 당원 27조가 아니구나. 당원 25조에 의하면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 이게 실시한다인데 네. 그게 또 당원 당규에 보면은 네. 사실상 이게 전준희의 결정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전준희가 결정하고 그걸 당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네. 사실 저는 이게 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0: 위원 당원 심판 청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2: 아유, 아니 보면은 결선 투표에 실시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가 당원 28조 제4항이 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결선 투표의 실시 등의 구체적인 사항 네. 그거는 이제 당규로 정하고
0: 아, 그럼 선호 투표제도 결선 투표의 하나의 방식이다?
2: 방식이죠. 왜냐면 이게 1, 2위 간에 네. 있을 때 3위의 2등표를 네.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니까 네. 결선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당규 66조 제1항 1호에 보면 당대표 과반 득표자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희가 정한다. 정하는 네. 거예요. 이게 네. 당규에 있어요.
0: 맞아요. 보통 다 전준희가 정해요.
2: 최고위원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명시한다.
0: 네.
2: 다만 이게 최고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네. 전준희의 재검토를 요구하면 그렇죠. 전준희가 재검토를 해서 해야죠. 그때는 이제 최고위는 받아들여야 되고 당무회에서 의결하면 끝이에요.
0: 네.
2: 저는 그래서 이걸 알만한 분들이 이거를 당원 위반이라고 하면서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고 특히 조승래 전 사무총장.
0: 네.
2: 당무위 문정복 그 최고위원도 2025년 7월 2일 그때 그 말하자면 선호투표를 의결할 때 의견자로 있었어요.
0: 기억이
2: 본인들이.
0: 안 나는 건가요?
3: 기억이 안 나요.
2: 서류가 있어 서류가.
3: 자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요.
0: 네.
3: 여기에 빨간 이건 글씨 좀 확대를 해주시면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7월 2일 여기 총무조정국 조모 차장이 아예 네. 당직자가 확실하게 그 사인을 한 것을 자기 이름을 박은 가운데
0: 네.
3: 이날 7월 1일 수요일 날 10시 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그 주요 의원들이 다 모이고 당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했는데
0: 네.
3: 여기 의견을 낸 분들이 문정복 그리고 네. 조승래 아예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0: 네. 네,
3: 빨간 그리고 고민정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날 보면 참석한 분 중에 최민희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장경태
0: 네.
3: 이런 분 들어도 쟁쟁한 친청계
0: 네.
3: 다 참석을 했거든요.
0: 네.
3: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하고 의견을 내 가지고 결정한 게 뭐

0: 뭐냐 좀 전에 바로 말한 그 결선 투표 관련해서는 그 선호 투표를 실시한다. 네. 두 번째 문장을 아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당선인 확정 가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함 가로 열고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 투표 실시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이 문건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 정도로 아 작년에 바로 지금 그거 뭐 갑자기 뭐 이거 아니다고 하는 분들 작년 딱 한 1년 전에 무슨 말씀하셨나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런데 친청계 분들은 네. 당원 위반이야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저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좀 화장실 들어올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네. 좀 뻔하잖아요 지금.
1: 왜 그런 거예요?
0: 아, 친명 후보가 네. 둘이고 지금 고민정 후보 나왔다지만 뭐 그 컷오프 될 가능성 물론 이제 고민정 후보도 선전에서 뭐 당대표 될 가능성을 제가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측을 하자면 3파전이 된다면은 네. 친명 둘 내지 친청 하나 아, 친청이라 청 자체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 2순위 3순위 2지망 3지망 하면 그 저 친명 후보들 뽑은 사람 저 1순위로 예를 들어 김민석 찍은 사람 2순위에 누구 넣겠어요? 네. 송영길 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다음 반대로 송영길 1순위 찍은 사람 2순위 누구 넣겠어요? 김민석 넣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그냥 그 어 손쉽게 친명 쪽이 당선되겠구나. 아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1: 정했다.
0: 룰을 정한 사람들 자체가 지금 신청계 이름들이 확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 두 분은 너무 그 반청계 같아요.
0: 아, 무슨 말씀입니까?
1: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중립을 잡아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0: 반청이야.
2: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네.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 이거 불리한 것 같은데?
0: 그렇지.
2: 야, 당원당규 위반이야! 이렇게 좀 나온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지.
2: 예. 왜 이거 처음에 선호투표제 한다고 했을 때 이 정청래 쪽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음날 당원당규 위반이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리하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은 당원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당원은 당대표를 과반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네. 돼 있고 당규에는 과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 등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선호투표를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의 경우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원 당규 위반은 아니다.
1: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저런 주장을
2: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가지고 그럼 왜 불리하냐 이게 선호 그러니까 이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1: 그렇죠.
2: 뭐 어느 나라나 다양한 제도가 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선거 제도가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석패율제, 뭐 저 연동형 비 정당명 무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 등등등 있는데 선호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선호투표제는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셔도 알겠지만은 후보자가 여럿이 있으면은 순위를 다 매기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게 지금 3명만 예를 들는데 예를 들면은 5명, 6명이 나오면은 6순위까지 다 적어요. 그런데 과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6순위부터 자릅니다. 그다음에 6순위가 6순위를 한 사람들이 이제 쓴 2순위를 표를 분배를 해요. 그래도 과반이 안 나오면 5위를 자르고 또 분배를 해요.
1: 네.
2: 4위를 자르고 분배를 해요.
1: 그렇죠.
2: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사표가 없어요.
1: 네, 그러네요.
2: 사표가 없어요. 모든 투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대표성이 강화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1: 예.
2: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 그러네.
2: 1순위로 이렇게 선호하는 거는 확실히 보통 다 있잖아요. 내가. 근데 2순위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은 2순위에서 내가 쓰는 사람 일반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싫은데? 이 사람은 싫은데라고 해서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너무 노이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정책 선거를 유발하고 네거티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선호 투표제라면 2순위 투표율을 받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아일랜드나 호주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후보자가 한 대여섯 명 나오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1차 투표를 했을 때 1순위 투표가 2등이나 3등을 한 사람이 2순위 표를 계속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지금 뭐 3명이나 4명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1: 네.
2: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1: 네.
2: 정청래는 스스로 본인이 네. 비호감도가 높아서 2순위 표를 못 받겠구나 판단을 했구나
1: 네.
2: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서 소장님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3: 일단은 이거는 전준위에서는 어제 이제 그 이현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간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사실 지난 관행에 따라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고 최고위에 그대로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위가 그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당무에서 의결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원 위반이라고 뭐 당원들을 지금 그 호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마치 새로운 제도가 온 것처럼. 그리고 선호투표제라는 것은 결선투표 방식의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고정이 돼 있지만 결선투표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선호투표제를 전준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하등의 상관없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이 핍박받는 모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당헌 당규 자체가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전준희가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천희 전 대표의 그 페이스북 보면 1대 3, 1대 2 얘기가 나와요. 네. 내가 혼자서 3명과 2명과 다수와 싸우고 네. 있다. 그리고 현 정부와 각을 세워서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김대중 노무현을 붙잡고 네. 이겨내겠다. 아, 이런 지금 전략으로 가는 거고 예. 언더독 전략 쓰는
0: 지금 거예요. 1대 3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는 1대 2로 생각했는데 네. 정청래가 송영길 김민석하고 싸우고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1대 3 얘기 나왔다는 얘기가 고민정이 지금 등판했잖아요. 이게 저는 전 서영주 의원님 며칠 전에 저희 중앙일보 저 JTBC 저 유튜브에서 절청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1: 불편한 여의도.
0: 예, 불편한 여의도에서 네. 뭐 저 불편한 여의도 함께 저희가 또 저 아 불편한 여의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장르만 여의도. 네. 하여간 저희 쪽에서는 이 여의도 프로그램이 많은데 거기서 절청 고민정 의원이 절청했어요. 딱 그랬는데 맞아요. 정말 절청 맞아요. 그동안 정청래 친문인데 이른바 친문을 업고 있다는 정청래 의원을 네. 막 공격을 하더니 급기야 본인이 이제는 독자 후보로 출마를 했단 출마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당대표들 가능성이 적겠지만은 이건 확실한 거. 이건 문재인 걔가 아 우리 정청래 편 안 든다. 우리 독자 후보 썼다. 그래서 지금 그 확실한 사인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좀 굉장히 큰 타격이다. 그래서 지금 1대 3이란 말을 본인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게.
1: 피해자 코스.
0: 나 친문하고도 싸운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1: 동정표.
0: 예. 그래서 이제 문조 털레이우라는 말에서 문은 빠지게 되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그렇게 됐습니다.
1: 문만 빠졌느냐.
0: 아니죠.
1: 털도 빠졌느냐.
0: 털도 지금 프랑스로 어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조국 그 이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평택에서의 참패에 이어 최근에 연예인 말꼬리 잡고 정말 유치원생도 들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한심한 짓을 해갖고 역풍만 맞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또 누구 한 명 더 있죠? 네? 네. 이분도 제가 보니까 며칠 사이에는 좀 조용하고 이분 항상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뭐 먼저 프레임 만들어내시는데 능한데 최근에 좀 조용해요.
1: 알겠습니다.
0: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망명설이 돌던 우리 그 김어준 씨 돌아오더니 김민석 CCTV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 도와준 것도 나왔습니다. 그쵸?
1: 고이게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짧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 규정을 먼저 해보고 갈게요. 어제 네. 김민석 김어준 이 대담 요거는 뭐였다라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
3: 분산 투자.
1: 분산 투자.
2: 쫄았네.
1: 쫄았네. 내 말이 맞지? 예? 사과하세요.
2: 죄송합니다. 아.
1: 강찬호 의원님.
0: 망명이 여의치 않자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한 것 같다.
1: 왜 분산 투자로 생각하세요?
3: 사실 이제 이 우리가 민주당 내 당원들도 그렇고 그 여러 이제 청취자들도 오해하는 게 김어준 씨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1: 아니죠.
3: 근데 마치 이제 정치를 잘 알고 정치에 대한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마치 겸손은 힘들다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큰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버팀목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왔잖아요.
1: 네.
3: 알고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0: 맞죠.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가장 큰 손실 아니고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를 분산시켜요. 리스크를.
1: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높다. 그러니까
3: 그렇죠.
1: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도 좀 선을 대는
3: 예를
1: 거다.
3: 들으면 김어준 씨나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정청래 전 대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리들을 키우려고 맞아요. 생각이 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를 확 밀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형국이 별로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세인 김민석 후보나 아니면 송영길 후보 이제 앞으로 두 분이 되시겠지만 둘을 데려다가 어차피 대통령의 의중이 이쪽에 있으니 둘 중에 아무나 되면
1: 네.
3: 그래도 여기를 잘 달래서 나중에 조국 전 대표를 런칭할 수 있잖아요.
1: 네.
3: 그런 계산이 있을 것도 같고 두 번째 정청래 전 대표하고 지금 한 묶음으로 묶이면 도매급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되잖아요. 저는 그걸 좀 넘어가기 위해서 김민석 전 총리 데려다가 CCTV까지 공개해서 친청계에 지금 공격을 털어주고 저는.

0: 조만간에 송영길 의원도 부를 것 같아.
1: 알겠습니다. 저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워서라고.
2: 무서워요.
1: 봅니다.
2: 네,
1: 무서워서 오. 저러는 거다. 난 그렇게 그렇게 그냥 해석해 봅니다. 해석.
2: 그동안은 안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왜 무서워?
1: 이제 본인이 점점점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2: 본능적으로.
1: 본능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좀 피부로 감지. 뭐 그분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네.
2: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1: 근데? 그런 아니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뭐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2: 그렇죠.
1: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야 당내 전당대회를 놓고 대통령이 마치 그냥 대선 치르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아 이거를 지금 피부로 김어준 씨가 느끼지 못할까요? 네.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 김준일 평론가님 예. 쫄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3: 아니 이게 이제 서사가 있는데 어제 제가 장성철 소장님이랑 다른 방송에 나가서 논쟁을 벌였거든요. 장 소장님은 김어준 쫄았다. 무슨 얘기냐. 저는 김어준은 평생의 모토가 쫄지 마를 얘기한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니 그럴 뿐이 아니다. 네. 그렇게 쉽게 쫄 뿐이 아니다. 내가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2: 네, 생각이 왜 바뀌셨어요?
3: 죄송합니다.
2: 아니, 왜 바뀌셨냐고요.
3: 아니, 근데 뭐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뭐 이제 쫄지 마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때는 뭐 이제 뭐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딴지그룹 매출액이 454억이 맞아요. 될 정도로 이게 너무 지킬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탈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구조거든요.
2: 네.
3: 근데 원래 그 전에는 김어준이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했죠.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내 자유 의지로 이 어떤 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거, 민주당 내에서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게 굉장히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이번엔 지금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참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중립 기여를 딱 놓고 여기에서 상황을 보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원래 그 뭐 김어준 씨가 난 정말 대단하고 보는 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김어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탁월하다. 뭔가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참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네, 본 것 같아요.
2: 이제 빠질 거라고 보세요. 그냥 언급도 안 하고.
3: 그러니까 예전에 이 왜 김민석 총리하고의 세 번의 큰 충돌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서울시장 여론조사 믿지 말아달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 계속 그거 내 맘이야 라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이제 순방 갔는데 왜 회의 안 열어 국무회의 그러니까 나 비상경제회의도 열었는데 왜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 충돌 한 번.
2: 그러네요.
3: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통령 벤스 만나러 가고 뭐 이렇게 뭐
2: 미국 가서 뭐 있어?
3: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뭐 가고 그러니까 아 이거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막 이렇게 네. 또 공격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막 이런 갈등 서사가 그 앞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김민석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네. 정청래를 위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구나라는 건데 어제 톤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왜 이를테면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그런 이낙연에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저는 반협박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지지자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이쪽에 줄도 돼야 되고 이런 약간 줄타기가 지금 시작됐다.
2: 전반적인
1: 네. 근데 저 이른바 양다리 전략을 펼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른바 양다리 전략 본인은 펼치겠죠. 양다리 전략이 근데 성공하려면 저는 이거를 아마 해소를 하고 갈 거야.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 측이 공소 취소 거래를 검찰하고 하려고 했었다. 이거 그 공소시적 거래서를 그 방송에서 막 퍼뜨려게 했잖아요.
2: 장인수 기자.
1: 장인수 기자를 출연해가지고 네. 아 그 맞장구 그거 중지 안 시키고 맞장구 치고 아 그 진원지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친명들이 잊지 않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뭐가 네. 있어야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2: 알겠습니다.
1: 본인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2: 서 소장님도 국회에서 이제 근무하셨으니까 네. 국회의 그 CCTV는 그거는 외부 유출이 정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0: 그렇죠. 의원실 자료용으로 나오겠죠.
2: 그랬죠. 그거는
0: 누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2: 아니 김어준 씨가 먼저 뭐 의원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했을까요?
0: 그랬을 아니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는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있어서 김민석 전 총리도 김어준 씨하고 여러 차례 부딪힘이 있었는데 나간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통보 받고 나가서 털어야겠다 당원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나갔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에게 한 50분 정도 방송을 하려 했어요.
2: 길더라고요.
0: 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하려를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정이 평소에 김어준 씨의 진행 방식은 아니었다.
2: 아, 많이 있었다.
0: 많이 웃진 않았어요. 원래 그 헛웃음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지는 않으나
1: 내키지 않은 거지.
0: 사실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전 총리를 털어주면서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정청래 전 대표에만 가다가는 이게 이제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네. 올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한 대로 453억 매출인데 대부분 네. 그 매출이 이 구독자층들이 뭔가를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여기서 구독을 통해서 유튜브에 수익을 실현해 주거나 해서 되는데 위기감.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빠졌고
2: 위기감을 느꼈네.
0: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들어보니까 무슨 그 뉴스 공장 내부에서 뭘 만들었더라고요.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여러 개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품들을 막 소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구독자가 빠지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 비즈니스맨이다.
0: 비즈니스 차원인데 마음은 안 드는 것 같다.
2: 네. 김준일 평론가님.
3: 예.
2: 정청래 후보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김어준 씨, 유시민 씨였는데 이 두 분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되면 정청래 대표 출마할 명분, 실리 이런 게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제가 존경하고 영혼의 단짝으로 생각하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항상 정청래 낙마론을 지금 계속
2: 불출마론,
3: 불출마론 그러니까 네. 불출마론을 하는데 네. 어제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찾아갔어요.
2: 아 그래요?
3: 예, 김용민 의원을 찾아가서
2: 네, 뭐래요?
3: 사회 대개혁 지도라고 지금 그런 거 등 뭐 써 있는 거를 들고 이제. 김용민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검찰 사법개혁 뭐 이런 비전들이 거기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사회 대개혁에 검찰 개혁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쨌든 뚫어보려고 한다. 더 그러니까 우군들이 조금 이제 주춤한 거 정확하게 떨어져 나갔다기보다는 주춤한 상황에서 네. 더 강한 검찰 개혁 뭐 이런 거죠. 보안 수사권 절대 무조건 폐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돌파를 하려는 것 같고
2: 힘겨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3: 아, 힘들죠.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쓴 게 정확하게 이렇게 썼어요. 2대 1, 3대 1로 싸우면 흠신 에이.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2: 뭐 이렇게 약한 척. 아니,
1: 그래서
2: 약한 척.
3: 그러니까 이제 막 네. 약자 코스프레? 뭐 그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하나.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강한 검찰 개혁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야. 그래서 저는 불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효과가 있을까요?
1: 아니 저거는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저 수밖에 없죠.
2: 수밖에
1: 아니,
2: 없어요.
1: 아니 뭐 북한도 말입니다. 벼랑끝 전술 하잖아요. 네. 그 우리 미국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우린 벼랑끝에서 는데 2판 4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텨온 게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벤치마킹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러다가 진흙탕 싸움 될 가능성이 정말 크다. 쉽게 말하면 작년 총리 지명 인선 전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되고 나서 청문회 할 때까지 김민석 후보의 비리 의혹들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배추 신공이라든가 기억나시죠? 뭐 배추밭 투자했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왔다 뭐 그래갖고 배추에 영농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내 농사 수십 년 지어봤는데 그런 저 뭐냐 대박난 적이 없다. 그게 어디서 나왔죠? 그 국민의힘이나 무슨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네. 전부 그쵸.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 흘렸다는 정황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그거 보도한 언론도 다 전통적인 진보 언론들이었어요.
2: 네.
1: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 그러네요.
1: 그때 비리 의혹들 다 갖고 있던 분들이 결국은 지금 본다면은 반민석 세력, 결국 반명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분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뭐냐 위기에 몰리면 틀림없이 아마 그 비리 의혹 제기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때 묵혀뒀던 거 아니면 그때 제기했지만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것을 다시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측면을 부각시켜가지고 한번 플레이가 있을 수가 있다.
2: 알겠습니다.
0: 그런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포기하는 게 본인 정치 생명은 더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강찬우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우리 같은 전당대회 내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춰낸다. 그게 이낙연 프레임이고 이낙연 낙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조승래 전 사무총장 이성윤 의원이 이제 폼을 열었죠. 네. 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는 정치를 못해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할 수 있겠어요?
2: 오.
0: 이런 얘기를 써요.
2: 그래요?
0: 예. 그럼 본인한테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친청계로서 이렇게 흠집내고 비난하고 이낙연 같은 전략을 써서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 오케이 알았어요. 서수장님께 이거 좀 여쭤보려고.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

0: 그래서 외국에서 국익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 정치하려고 자기 욕심 부리려고 이때 출마 선언하는 게 맞습니까?
1: 뭐 틀릴 건 없죠. 그런데
0: 정청래
1: 그래서
0: 대표가 그럼 이 상황에서 출마 선언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 아니 그거는 이제
0: 자기
1: 사실
0: 선택이에요?
1: 아니 지은 죄가 있는 사람과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은 다른 거지.
0: 정과? 정과가
1: 정과.
0: 있어?
1: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대통령 나갈 때마다 이러니까 떠그레가 나오는 것이고,
0: 네.
1: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조용하게 전당대회에 맞춰서 했던 것이지, 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뭐 지금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가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0: 근데 너무 좀 아부한 거 아니에요?
1: 누가?
0: 이심, 송심, 당청,
1: 아,
0: 동색
1: 근데 원래
0: 이 혼자 가시밭길 간 돼요. 내가 같이 갈게요.
1: 가시밭길 갔잖아요.
0: 아부하는 거
1: 아니,
0: 너무
1: 지난
0: 아부하는 거
1: 1년간
0: 아니에요?
1: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못 맞췄던 거 맞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갖고 대통령이 그렇게 읍소를 해도 됐어요 하고 걷어찼고,
0: 물병을 던지는 그 결기를 갖고 지금 당대표직에
1: 물병은 이따가
0: 출마를 해야지.
1: 좀 준비해놨고 나중에 던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어제 이제 송영길 의원의 그 출마 선언 자체가 당원전에서 했어요, 민주당.
0: 네.
1: 근데 그 당원전이 당원 주권의 상징 같은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전을 거의 방치했어요.
0: 그래요?
1: 그 당원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전을 방치했어.
0: 네.
1: 저는 송영길 의원이 그걸 노리고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가리는 그런 건
2: 제가
1: 아니다.
2: 저도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그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이 순방 간날 하지 않았습니다. 순방 가고 다음 날이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내려갔고 기사가 아직 제대로 뜨지 않은데 그때를 찍은 거예요.
0: 송영길
2: 예, 송영길 의원이
0: 어제 했잖아요.
2: 어제 했는데, 그게 저 대통령이 간 다음 날 아닌가요?
0: 나토
2: 아니,
0: 아니죠.
1: 다음 날이에요.
2: 간 다음 날.
1: 네,
2: 대통령 간 다음 날이야. 대통령 출국일을 안 했다니까.
1: 네, 출근은 안 했어요.
2: 출국일을 안 하고 그 다음
0: 아니,
2: 날한
0: 제가
2: 거예요.
0: 이게 뭐
1: 네.
0: 해외 순방 국익 활동
2: 아니,
0: 하시는데
2: 잠깐만요. 그러니까
1: 선거가 나오기 전에
2: 나는
1: 왜 자꾸
2: 무슨
1: 그걸 들을
2: 잠깐
1: 거야.
2: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대통령이 보통 해외 순방 가서 출국 기사가 나옵니다.
0: 네.
2: 오늘 공항에서 뭐 누구누구 영접 받으면서 떠났다. 그런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날 신문에 그 다음 날
0: 알았어요.
2: 아침에 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이후에는 기사가 없습니다.
0: 알았어요.
2: 비행기 타고 내.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했다는 건데 뭐 애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0: 네.
2: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0: 네.
2: 그렇고요. 두
0: 알았어요.
2: 번째
0: 네.
2: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송영길 의원이 뭐 지금 내가 진짜 찐명이고 뭐 이심 뭐가 뭐라 그랬어? 이심송심? 이거 물론 이제 그 지금 말한 대로 뭐 개항을도 내주고 희생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책과 입법 면에서 두 사람이 같은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송영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친노 핵심들은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국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0: 맞아요.
2: 아주 본인이 그냥 대놓고 이제 옹호를 했고
0: 그렇죠.
2: 이라크 파병도 뭐 나중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원전. 원전도 그때 강력하게
0: 네.
2: 벌써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제 좀 반원전 기미가 보였을 때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그랬다는 거예요.
0: 네.
2: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 역적만 그 어떤 같이 한게 아니고 지금 뉴 이재명 그 정책 노선 이게
0: 같이.
2: 굉장히 나랑 싱크로 높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0: 알겠습니다.
2: 말씀드립니다.
0: 김준일 대표님은
2: 예.
0: 이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그 송영길, 고민정 이두 분이 20분 시차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두번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 공통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0: 뭐예요?
3: 총선 승리 혹은 총선 패배란 단어가 이제 들어갔고
0: 아,
3: 정권 재창출
1: 그렇지.
3: 이게 두 사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법론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너무 늙었다 쉽게 얘기하면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2030 표도 지금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도 위험하고 정권 재창출도 위험하다는 이런 로직이었고. 이제 뭐 송영길 의원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당정일치를 좀더 이제 강조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위기감이 있다. 민주당 이번에 당권 주자들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거 총선 승리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게 뭐 정청래 대표도 본인도 얘기했지만 2대1, 3대1 지금 정청래 방식으로 해서 지금 망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구도거든요. 그래서 좀 정청래 대표도 외롭겠다. 많이 많이 아프시니까 제가 많이 위로 좀
1: 위로 좀
3: 해드리겠습니다.
1: 해줘요.
0: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4부에서는 보안사건 폐지 논란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가출하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냥 02로 전화 오면은 장성철의 뉴스명당 꼭 대답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0: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소개 하나 하고 갈게요. 문자로 7464님 장성철로 삼행시를 보냅니다. 장, 아이, 읊어 좀 읊어주세요. 장하다 우리
1: 성
0: 성철이가 드디어
2: 철
3: 1위 아 철 들었다.
0: 철이 들었네.
3: 네.
0: 아, 박자가 안 맞았어. 지금 형님 때문에.
3: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뭘로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0: 뉴스명당 네. 출근길에 제가. 언제나 잘 듣고 있다. 1위는 당연히 뉴스명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 맞습니다.
0: 저 철 아직 안 들었어요. 철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2: 철 들면은 가요.
0: 그러니까. 시원한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보안 사건 폐지 얘기 나눠볼게요. 김준일 평론가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그예 보안 사건 폐지 상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4: 그냥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나 아니면은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모든 후보들이 또 보안 수사권 폐지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갈 것 같아요.
0: 갈 것 같아요 그냥.
4: 예, 불가피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일단은 지금 게다가 장용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0: 그러니까요.
4: 경찰의 암장 이거에 대한 네.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 수사권이 최소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들이 막 있고 야당에서도 뭐 의원들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뭐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민주당에서는 우리도 일부 의원들은 보안 수사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뒤에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동훈 입 좀 다물라고 그래. 한동훈이 얘기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0: 아이고.
4: 어, 안 돼.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야 네. 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0: 네.
4: 아,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 LH 사건이 한번 딱 터지면서
0: 그렇죠.
4: 그게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의 대선 패배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LH 사건은 그 내용들을 보면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 개발할지 하고 땅 투기한 거잖아요.
0: 맞아요.
4: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땅 투기가 그 이전 정부 때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만 사건이 이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 앞에 이제 공정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0: 그렇죠.
4: 부동산 폭등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LH가 터지면서 이게 확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지금 사실 일종의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있고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발적으로 뭔가 하나가 딱 터졌을 때
0: 네.
4: 그때 이제 특히 여론 지형이 안 좋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총선이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리고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뭐 어제 국회를 찾아서 보안 수사권 폐지 우려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지난 3월에 있어 아니 3일에 있었던 민주당 워크숍에
0: 네.
4: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의원 나리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된다.
0: 네, 약간 보안, 뼈가 있네.
4: 네, 국회의원 나리라고 얘기했어. 정성호 장관이 좀 뭐 거치게 하면 진짜 빡친 거예요. 지금
0: 그러네.
4: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알겠어요.
4: 기자한테.
0: 네.
4: 와 지금 이게.
0: 그러네요.
3: 지금 정성호 장관이 정말 이 속된 말로 빡칠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게.
0: 뭐예요?
3: 이분이 이제 법 전문가 법조인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안수사권만큼 남겨야 된다고 해온 사람인데 지난 사실 아시다시피 3월인가에 그 정부 내부에서는 입장을 정했어요.
0: 네.
3: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정성호 그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김민석 총리. 총리실 산하에 또 검찰 개혁 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셋이 이제 보안 수사권은 남긴다. 이렇게 제가 원칙을 적었는데 그때 그날 말입니다.
0: 네.
3: 그날 딴지 게시판에
0: 네.
3: 갑자기 막 이제 그 얘기가 흘러나갔는지 지금 정부가 이상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편을 들기 시작했다. 수박이었냐? 아 실망했다. 이재명을 떠난다. 막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이쪽 계열에서 막 그냥 이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검찰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거 그냥 국회에 맡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하여간 정성호 장관이 이미 정성호 장관도 물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무지 화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겠습니까? 딴지에 그렇게 그걸 흘리는 당의 세력이 누구겠어? 친청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 대표 시절에 이제 그 신스틸러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화나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0: 네.
3: 이게 정말 큰 거잖아요. 그 이후 정성호 장관은 이빨이 지금 7개가 빠졌고 지금도 잇몸이 흔들리면서 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네. 사석에서는 나 다음번에 한 번 더 출마해서 국회의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0: 네.
3: 아니 저 정청래 저 사람 만약에 연임하게 되면
0: 총선이 어렵다.
3: 네. 아, 총선도 어렵고
0: 공천도 못 받는다.
3: 그것보다는 저 사람 되면 총선 전에 자기 지금 공천이 안 될 것 같다. 한 거예요. 네. 야 이렇게 밀어붙여 갖고 대통령 힘 다 빼고 그 다음에 저 사법 원칙 다 무너지면 그럼 저 다음에 저 정청래 또 만약에 대표 다시 되면 나 공천이나 주겠어?
0: 네.
3: 이렇게 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3: 이 정도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0: 서 소장님.
2: 네.
0: 이렇게 가도 돼요?
2: 일단 보안수사권 부분들은 좀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윤기 사건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긴 했으나. 이게 한 건에 그쳤을까요?
3: 무지 많아요.
2: 그동안 네. 제가 뭐 아는 그러네. 사건들만 봐도 경찰의 수사가 아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을 거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는 보안 수사권에 최소한의 그 장치는 마련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정치적인 감정 대립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일부 당원들의 어떤 속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제도를 입법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맞아요.
2: 중요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법제도의 근간과 사법의 이 첫 번째 기준은 많은 도둑이나 많은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하라고 거기에 여의도에서 입법으로 국민들이 선출하고 세금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국회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 곡해해요. 한시원 당원들도요 보면 대통령이 무슨 이걸 거래를 해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본인이 당해보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그렇게 딴지 게시판에서 폄훼하고 뭐 거래가 있었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정말 한심하고 감정적으로 이 제도를 끌고 가는 건 안 돼서 저는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가고 통과가 된다면 그 법은 정청래 법으로 낙인을 찍어놔야 돼. 그래야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3: 근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그지없는 게 아니 집안 내부에서 지사기 조정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는 책임을
0: 네.
3: 아니 누가 됐고 국민이 보던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법입니다.
0: 네.
3: 그걸 갖고 이제 국민한테 뒤늦게 아 이건 우리 당 내에 정청래라는 사람이 밀어붙여서 한 거지 나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국민한테 설득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민주당 전체 그리고 대통령 정부 다 해서 책임지고 이거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이번에 끔찍한 범죄를 당해서 돌아가신 그 이채원 양 어머니가 믿었던 경찰이 살인마 장윤기 편이었다고 지금 기자회견 열고 피를 토하고 계세요.
0: 네.
3: 제가 근데 이분만 피를 토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취재 많이 했는데
0: 네.
3: 과거에 이런 일 저 검찰이 보안수사권 내지 수사지휘권 욕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이 민생 형사사건은 이게 검찰 주업무였어요.
0: 네.
3: 그 경찰이 갖고 오는 거 대부분이 너무 허술하고 범죄 내용이 너무 좀 미약한데 보니까 피해자 얼굴 보니까는 예를 들어 뭐 살인으로만 올렸거나 스토킹으로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는 성범죄 성추행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그 피해가 완전히 축소 가려진 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검찰에서 잡아낸 거 반대로 또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억울하게 무고당해서 올라왔는데 경찰이 그냥 별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범인이냐 올린 거 이건 또 봐가지고 아닌 걸로 또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검찰 주업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경찰이나 민주당 그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분들 뭐라 그럽니까? 어떤 좀 돌출적인 사건을 가지고는 이게 마치 이게 저 무슨 보안수사권 필요한 양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언론 플레이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0: 네.
3: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0: 네.
3: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온 국민 피눈물 볼 거 하세요.
2: 저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걸 책임 묻는 것은
3: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 오버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2: 정부에서 따더라도 잘 보세요. 대통령이 집권연대 민주당이 얼만큼 읍소를 했어요.
3: 네.
2: 몇 번 얘기했어요. 보안수사권에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3: 네.
2: 그걸 걷어찼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네. 혼란이 있는 겁니다.
3: 네. 네.
2: 정청래 지도부가 대통령이 그렇게 읍소를 할 때 좀 받아줬으면 검토를 좀 해줬으면 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할 일을 다 했고 네. 결국에는 모든 권한은 입법부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대통령과 네. 호흡을 맞춘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게 지금 전당대회 화두가 되는 거예요.
3: 김민석 후보조차 근데 지금 이거 뭐 보안수사권은 폐지로 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4: 이게 조금만 이제 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이제 멘탈리티 뭐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제 강한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회에 뭔가 사회 거악이 있고 그게 뭐 검찰이 됐든 뭐 윤석열 정부가 됐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지 이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이 약간의 이 정치적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지갑이 열립니다. 이분들의.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 구조가 일부 정치 민주당 쪽의 정치 유튜버들이 계속 이제 흥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만들고 이게 비즈니스 네,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이제 586, 686이 돼가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50대, 60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고 항상 사회에는 거악이 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이라는 이제 두 타겟이 돼서 검찰은 없애야 되는 사회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거를 근데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이미 이게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지금 자리가 잡아서 그래서 김민석, 뭐 송영계 이런 분들도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해 네.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민주당이 다 하면 된다 그냥 네. 제가 보기엔
3: 네.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네. 저거는 그 사이에 나중에 뒷감당 하게 될 사이까지 국민 피해가 무지 많을 겁니다. 이 네. 제3의 이채원 양 사건 마구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2: 근데 전당대회 끝나고 보안수사권 문제는 처리하기로 당에서 정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지도부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게 된다면 보안수사권 문제는 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김민석 당선시 뒤집는다는 얘기죠.
2: 정청래 전 대표가 된다면 네.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겠으나 또 네. 김민석 총리 얘기도 네. 제가 네. 설명하면
0: 경고.
2: 아니라
0: 강철 의원님 경고.
2: 아니 그게 아니라. 네.
0: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철 의원님. 네. 박덕흠 부의장 말이 옳아요? 조경태 의원 말이 옳아요?
3: 물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그 문제 저 뭐냐 이 좀 거친 상황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 만약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사실 그 범행 시점에 이른바 범행 시점에 문제를 삼아야지. 사실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누가 봐도 지금 시선 전환,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든 징계카드. 결국은 한동훈 도훈 의원 또는 자기를 핍박하고 흔든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징계하는 것이냐 했다가 지금 갑자기 5월 달에 있었던 일을 꺼낸 거잖아요. 네. 이거부터 약간 별건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징계 권위나 정당성이 상당히 이제 훼손돼 있고 두 번째 그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지금 이제 그 윤리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 이건 갖고 뭐 경고를 한다 주의를 준다든지
0: 아니 그러니까 저 전반적인 징계 국면이 아니라 네. 박덕흠 부의장이 네. 내란을 옹호했다. 네. 윤석열 편들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으로 자격이 없다. 네. 라고 조경태 의원이 네. 네. 뭐 민주당 분들이 그 전화했다라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주장 자체는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시민단체나 막 이런 데서도 자기 이제 주장을 했었고 네. 또 경쟁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단지 정말 민주당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로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 정도를 또 봐야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민주당의 당론으로 다 정한 표결로 정한 박덕흠 후보가 낙선되는 경우 이런 그까지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낙선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민주당한테 전화 돌렸다는 것도 구체적인 문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박덕흠 안 돼 노골적으로 떨어뜨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요건이 되는 국회 부의장 요건이 되는 사람인지 좀 판단해 주기 바란다라든가 또 말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잘한 건 아니고 일단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하는 지금 처벌 가하겠다는 처벌의 수위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갑자기 꺼내는 시점 등등을 볼 때는 저는 그 뭐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조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경태 의원이 또 어제죠? 장준혁도 신기해라 하면서 윤리에 제소했잖아요. 이제 난장판이에요 지금 국민의.
4: 근데 국민의 뭐 맞죠 난장판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좀 분위기를 보면은 네. 조경태 의원이 좀 선 넘었다.
0: 선 넘었어요?
4: 예, 뭐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국회 부의장 선거를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이 됐는데 네.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 부의장 되는 거는 되겠냐 뭐 이런 취지의 맞아요. 얘기를 했고. 실제 투표를 해봐서 국회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23표가 조경태 의원 표가 나왔고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나를 찍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원칙을 얘기한 거였다 얘기를 하고 뭐 김대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부글부글하고 이거는 선 넘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박덕흠 의원은 내란 정당에 왜 남아있냐. 그럼 나가라. 이렇게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궁지에 몰리니까 장동영을 제명하라. 이제 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경태 그러니까 당의 입장 그 국민의힘의 순수하게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조경태 의원이 이제 외부에서 시각에 보면 맞는 얘기도 했지만은 조금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심기를 거슬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경선 불복성의 좀 성격도 있거든요.
0: 그런데 이제 전태 이러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내란 동조에 그럼 찬성한 말입니까? 그거에 그럼 동의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4: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게 이제 내란 동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거에 당론이란 게 있는데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그러면 내란 동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윤석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진짜.
0: 그러니까 오늘 뭐 체포 방해 이거 대법원 선고하던데
4: 다 진짜 윤석열이 진짜 보수를 다 망쳤다 진짜 네. 이게 언제 이 수렁에서 그 배신자론 때문에 이제 보수가 옛날에 박근혜 때부터 계속 싸우다가 이제는 이 윤석열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0: 네, 서 소장님 네. 당론과 소신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2: 당론과 소신이라 저는 사실 당론과 소신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정당은 팀플레이예요. 네.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서 그냥 자영업 하셔야죠 무소속으로.
0: 내가 왜 나갑니까? 내란 동조 세력들이 나가야지.
2: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세력을 모아서 뭔가 저 전선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정치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을 쌀 수 있는 스크럼을 조경태 의원이 그런 능력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육선 의원이 궁박하게 징계를 받게 됐다고 해서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징계 프레임 안에서 다 놀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징계 프레임 안에서 서로 맞징계를 하면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해요. 전혀 네. 실효성도 없잖아요. 네. 거기 징계 윤리위원장이 이미 저기 장동혁 대표의 사설흥신소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 네. 저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경태 의원이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네. 선명하게 네. 본인 그룹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세력을 넓혀가면서 싸워라. 네.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화내봤자 네. 아무도 안 들어줘요.
0: 아까 저랑 인터뷰했는데 저를 장해찬으로 좀 착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2: 장시라서 그런가?
0: 네, 저 엄청 혼났어요. 장성철 씨는 뭐 했냐고. 그래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 건가?
2: 방송 좀 보세요. 방송.
0: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말로만 그랬죠? 이러던데.
4: 대한민국은 장 씨가 다 망치고 누가 장동혁, 장성철, 장해찬.
0: 10명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 저기 찐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 내 제 얘기는
2: 끝났어요. 시간이 없어.
0: 제일 먼저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셨는데.
3: 아니요. 알았어요.
0: 그러면은 저 장성철은 뉴스명당 한번 외쳐주시고 네. 오늘 끝낼게요. 띠링띠링 공의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1: 장성철의 뉴스명당
0: 찐철파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문자로 7799님. 1등 가자 장성철. 무조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명당 1등 가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내일 만나요. 뉴바 안녕.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0: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지역 곳곳으로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영남권에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충청 전역을 덮고 있고요. 전북과 강원 중남부, 경북에 가로로 길게 자리해 있습니다. 영남권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많이 덥습니다. 현재 서울 25.4도, 울산 28.5도, 광주 2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3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1건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부터 세종시, 충남 공주와 청양 일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라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4분 세종시 다솜동을 비롯한 다섯 곳에 3시간 90.5mm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아침 6시 39분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세종시 고은동 인근에 1시간 5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져 침수가 우려됩니다. 아침 6시 59분에는 충남 공주시 반죽동을 비롯한 28곳에 긴급재난 문자가 뿌려졌고 충남 청양군 정산면과 공주시 인면을 비롯한 6곳에는 6시 46분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는데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 수안면에 시간당 7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오전 5시 4분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이 직접 발송합니다. 재난문자를 받으면 하천변과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을 즉시 벗어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